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마다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빼야 한다면 이게 아닐까요? 바로 완벽.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아니면 휴가지에서든 오늘 하루가 완벽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욕심 혹은 기대 하나만 덜어내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도 괜찮아. 예상 못한 돌발 상황 좀 생기면 어때?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완벽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집이나 차에 살짝 두고 나오는 건 어떨까요? 훨씬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완성될 테니까요.

0: 8월 4일 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토마스 쿡 청춘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나수겨님께서 제 좌우명은 하면 하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저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첫 시작이 쉬워져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면 하지. 네. 왜냐면 사실 결과는 그 어떤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은요. 어쩌면 신도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다라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시작이 쉬워진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고 내 삶을 아주 유리하게 바꿔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경진님은 저는 완벽 내려놓고 인간미 챙겨왔어요. 인간미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회사에 출근하거나 일정을 위해 외출을 하고 또 여전히 여름휴가를 즐기는 여행지에 있는 우리 봉그레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는 완벽해야 돼! 이런 부담감은 집에, 차에, 숙소에 놓고 나오는 거 어떨까 싶어요. 일정이 좀 틀어지면 어때?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때? 뭔가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뭐 벌써 출근해서 회사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이나 휴게실에서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후하 후하. 아유, 저만 봐도 어때요? 라디오 DJ 하지만 네, 이렇게 막 발음이 셀 때도 있고 네,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미도 있고 괜찮지 않나요? 네, 자기 변명이냐고요? 조금은요. 네. 저도 이 완벽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 좀 버리고 오늘은 조금 라디오를 더 헐렁하게 해야겠어요. 네. 마음이 벌써부터 확 편해지는데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미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0: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백경선님께서 오늘은 휴가 마지막 날입니다. 신랑과 홍천에서 아침이랑 점심까지 먹고 올라가려고요. 가기 전에 계곡물에 한 번 더 풍덩하고 시원함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이니까 알차게 즐기시고요. 계곡물에서 놀 때는 아무리 조금 얕은 물이라 할지라도 안전 항상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보다 더 더운 곳이 많다라고 하네요. 네. 신나게 마지막 시원함을 저장하면서 수분 보충도 꼭 신경 써서 하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브루노 마스 24K 매직.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평소에 중학생인 아들 방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 마음대로 막 들어갔다가는 아유 큰일 나죠. 그날은 아이 내 방 청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엄마가 할 거면 방문 꼭 활짝 열고 청소해 알았지? 이런 약속을 하고 아들 방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있는 작은 토끼 인형을 들어 먼지를 털려는 순간 툭 하고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거실에서 쿵쿵쿵 뛰어오는데 왜? 엄마 다쳤을까봐? 걱정돼서 온 거야? 아니 내 인형! 인형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만 이리저리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인형을 놓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만 심폐소생술 자세를 잡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로 양손을 포개 꾹꾹꾹 인형을 누르더라고요. 아들 지금 뭐해? 하나 둘 셋 넷 토끼야 숨을 쉬어 제발. 그 와중에 또 자세는 어찌나 완벽한지 학교에서 제대로 잘 배운 것 같더라고요. 감탄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다니까요. 여튼 아들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심폐소생술은 계속됐고 아들 제 솜이야 인형이라고. 아니 엄마는 가만히 있어. 심지어는 인공호흡까지 하려고 하길래 그것까지는 하지 말라며 말렸죠. 다행히 아들은 휴 살았다. 토끼야 많이 놀랬지? 토끼를 품에 안고 토닥이는데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그래 토끼 살려서 축하는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제 근본적인 물음에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이거 여자친구가 처음 사준 인형이라 절대 다치면 안 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침대에 토끼 인형을 눕히고 이불까지 덮어주면서 우리 토끼 절대 안정 취해야 하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나 참 진짜 혼자 보기 아까웠네요. 그래 앞으로 네 방 청소 네가 해라. 네 토끼 보호 잘 하시라고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이제 응급실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강현숙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서율님이 토끼야 응급실 가자 크크크라고 보내주셨고요. 8950님께서는 다정한 아빠를 보고 배운 거 아닐까요? 너무 귀여운 소년인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현숙님께서 그 당시에 토끼에게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아드님의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네. 이 전환근에서 그 당시에 그 절박한 토끼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현숙님의 아드님의 그 절박함이 느껴지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중학생 남학생들은 왜 위아래로 까만색 옷만 입을까요? 양말은 꼭 흰색 신고 여기에 꼭 신발은 크록댁만 신잖아요.

0: 아, 정말 약간 그 나일론 소재의 반팔이 있어요. 네, 그것만 입는 것도 참 독특하고요. 네, 김슬기 님께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가나 보자라면서 네. 또 질투를 빼놓지 않고 보내주셨네요. 1부 끝곡은요.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이야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1: 1, 2, 3.

0: 세종에서 온 3학년 박지효입니다. 엄마가 차에서 컬투쇼 틀어주시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컬투쇼가 저보다 형아네요. 20살 생일 축하해요. 저 20살 생일에도 컬투쇼 보러 올 테니까 축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20주년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5: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4: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5: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 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20.

0: 1508 두산건설 쌍용건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삶의 여유를 갖는 방법 있으세요?
1: 이해하는 거요. 나랑 다른 거에 너무 마음을 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보는 그런 태도에서 여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2: 내 마음의 기준을 잘 정하는 거예요.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삶의 여유는 누군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보살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데 시간을 더 내어주세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네 이연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김지혜님께서 봉디 사무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듣는데요. DJ 중에 갑자기는 봉디가 제일 웃기게 부르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나요. 약간 트롯 버전이랄까요? 아니죠. 약간 재즈 느낌이에요. 갑자기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갑자기 네 약간 재즈 느낌. 약간 잼 느낌이 있죠.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3178님께서 봉디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프로야구 광팬이에요. 얼마 전에 아들이 응원하는 팀 선수 한 명이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아들 땡땡 선수가 아파서 2군으로 갔어 라고 하자 아들이 하는 말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2군으로 가? 아들아, 네 말이 맞자 맞아요. 그러게요? 아프면은 병원을 먼저 가야 되는데 어느 팀을 응원하는 거죠? 그 구단 안 되겠는데요. 아픈 선수를 병원으로 먼저 보내지 않고 2군으로 보내다니요. 아, 이거는 굉장히 구단 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저도 똑같이 아드님과 똑같이 들고요. 이 구단 어디죠? 네, 선수가 아프면 병원으로 먼저 보내야 됩니다. 네, 9920님이 봉디, 저 오늘 생일이라 강릉에 대게 먹으러 가고 있어요. 두 달 전 파스타 가게를 열어서 바쁜 일상을 보내다 드디어 쉬네요. 자랑이냐고요? 맞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후후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너무 맛있겠네요. 대게. 대게는 저희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강릉이면은 덥기는 진짜 덥겠네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도 많고 특히 대게가 정말 맛있겠네요. 네, 좋은 여행 하고 오시고요. 날씨 너무 더우니까요. 중간중간 수분 보충 꼭 하시고요. 5575님이 봉디, 저 오늘 쉬는 날이라 라면 얼큰하게 끓여서 열무김치랑 같이 먹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봉디도 열무김치 좋아하잖아요. 부럽죠? 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있어요. 5575님. 라면을 열무김치랑 먹는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언제 빛을 발하냐면 이 열무김치랑 라면을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밥을 말아 먹을 때 약간 그 뜨거운 밥 있잖아요. 원래 라면에 밥 말아 먹을 때는 좀 약간 식은 밥을 말아 먹어야지 맛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열무김치랑 먹을 때는 뜨거운 밥을 말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무김치의 차가움이 그 뜨거운 그 라면 국물에 축축히 젖은 그 밥을 온도를 식혀주거든요. 아, 그게 진짜 맛있는데 부럽네요. 박효정님이 대학교 1학년 아들이 여친이 일본 갔다가 간식 꾸러미를 선물했다면서 혼자 먹을 거니까 가족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고2 동생도 하나도 안 주고 말이죠. 저한테는 토마토 사탕 하나 주길래 아니 별로 라고 시크하게 거절했어요. 치사해서 정말. 이게 아들들만 이러나요? 혹시 딸들도 대학교 1학년 딸들도 남친이 일본 갔다가 간식 꾸러미를 선물하면 가족들한테 똑같이 아들처럼 안 주나요? 저는 아들만 이러는 거에 한 표를 좀 걸고 싶긴 한데 네. 이런 아들들에게 오늘 유행어처럼 만들고 싶은 한마디가 있어요. 네, 일전에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어떤 분이 보내줬던 메시지인데요. 이 사랑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트와이스 댄스 더 나잇 어웨이.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그리고 애프터스쿨의 샴푸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박주민님께서 오늘도 무척이나 더운데 선곡은 다 시원한 느낌이라 듣기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특별히 황PD가 조금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최경주님이 어머 제 생일인 거 아시고 좋아하는 노래들을 틀어주시는 건가요? 설마요. 근데 어쨌든 경주님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배여경님께서 봉디 저 임신했어요. 내년 3월 출산인데 태명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봉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봉디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저는 첫째 임신했다라는 소식 들었을 때 꼭 저의 배우자의 이름에서 무언가를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의 배우자가 사진을 찍을 때 예명이 있어요. 하시시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두자를 가져왔죠. 하시시에서 하하고 시.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시하라고 첫째 태명을 지었는데 그게 그냥 결국 이름으로 됐거든요. 둘째는 한글의 비읍 비읍을 맞추고 싶어서 성이랑 다 해서 그래서 태명부터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봉본비라고. 근데 그게 그대로 태명이 또 이름이 된 경우고요. 이렇게 뭔가 그냥 남편분이랑 어떻게 지을까? 우리 이름에서 가져올까? 우리 이름에서 한 자씩 가져올까? 이렇게 상의하면서 지으면은 금방 태명 지을 수 있고요. 그게 좋으면은 결국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네. 이거는 남편분이랑 재밌게. 네. 아직 시간이 좀 많으니까요.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1486님이 부산으로 일주일 여행 왔는데 다른 짐은 제가 다 싸고 세면도구만 신랑한테 챙겨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지금 보니 세안제도 칫솔도 안 챙겼네요. 도대체 뭘 챙긴 걸까요? 그거 하나 챙겨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냐? 왜냐하면 세면도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도 누군가의 남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하나하나 세면도구를 챙겨야 되는데 세안제랑 칫솔이랑 치약이랑 로션 뭐 샴푸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들을 메모지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남편분들한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두루뭉실한 것보단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461님께서 오늘 아들 유치원 버스를 놓쳐서 제 차로 데려

0: 내려다주는 길이었는데요. 멍하니 운전하다 보니 제가 유치원이 아니라 회사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노래 부르는 아들 보면서 깨닫고 급하게 차 돌려서 무사히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이럴 때 있죠, 정말. 저도 이제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는데 그때는 학교 가는 날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길을 가니까 저도 모르게 간성적으로 그냥 가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학교 가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0390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어머니 고향인 강원도 평창으로 여름 휴가를 갑니다. 외갓집에 있는 고추밭, 옥수수밭에 할 일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휴가를 떠난다는 게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추밭은 모르겠지만 제가 옥수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여름의 별미는 옥수수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수박도 있습니다만 아, 옥수수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3: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4: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5: 헤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르노.
0: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블랙핑크 고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적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0년에 불시착한 태교, 방학을 맞이해서 수영장에 놀러갔다. 야 봉태교, 우리 저기서 끝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할래? 좋아, 내가 바로 목동의 물개 봉태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수영 본능을 깨우겠어. 목동의 물개? 목동의 먼 게 아니고? 그건 모르겠고 준비 시작! 야 치사하게 먼저 출발하는 게 어딨어? 야하하! 봉태규 그게 수영이야? 너 그냥 걷고 있는 거 같은데? 야 이게 바로 나만의 수영법이야. 25m 수영장을 걸어서 횡단한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맨몸 수영으로 대한해협을 횡단했던 전설적인 선수죠. 아시아의 물개라는 별명이 있었던 이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뷰티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이유 어프 듣고 왔고요. 네, 소지섭, 베이비복스 등 수영 잘하는 연예인들과 함께 릴레이로 대한해협을 횡단하기도 했죠. 정답은 조우련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9728님

0: 조련. 저희 아버님이 늘 내가 부산의 조련이었다 이러시는데 의심이 가요. 늘 튜브 타고 계시던데. 부산의 조련이니까 아무 때나 뭐 그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약간 네, 폼이 떨어지니까 말이죠. 네, 2010님 조련. 남편이 운전하다가 옆에서 외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0818님이 조련. 저는 이제 퇴근 중인데 너무 더워서 차가운 물로 풍덩 수영해서 집에 가고 싶은 날씨네요. 이번엔 오답자예요. 네, 정기훈님 조르디. 네, 이동욱님 조나단. 이민희님 조지 클루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비타민이야?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맞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광고는 뭔가 훅 들어오네요. 네. 7622님이 지난 주말에 아내가 외출하면서 자기도 친구들 만난댔지? 나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즐겁게 잘 놀다 와 라고 하길래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오랜만에 술 한잔 마시고 PC방도 가고 12시 넘어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재밌었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샤워하면서 생각

하니까 진짜 재밌었냐고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디 생각은 어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아내분께서 네 재밌게 잘 놀다와 하고 어떤 무언가도 없었다라고 하면은 집에 그렇게 늦게 들어가는데 깨어 있지 않았겠죠? 네, 편안히 주무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밌었어는 이제 들어오냐? 이제 들어오냐? 약간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저는 그게 진짜 마음에 걸려요. 재밌었어 보다 12시 넘어서 집에 갔는데 아내분이 깨어 있었다. 네.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밌었어? 이제 들어와?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네. 7632님께서 귀신도 문자를 보내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 남편이 잘못해서요? 뭐 그런 건본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이제 스마트폰이 대세라기보다는 대세라니까, 네. 뭐 그런 귀신이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아이들 책자에서 봤어요. 네. 이렇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지? 자꾸 곱씹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석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봉그레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까 합니다.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등등 봉디의 해석이 필요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멘트를 할때 우리 봉글레들이 게시판에서 막 아우 미칠 것 같아 막 그만해요 막 이런 문자를 보내잖아요. 뭔가 약간 질색팔색하는. 그럼 제 나름의 해석은 좋아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네.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다 보면 좋아요라기보다는 아우 진짜 미쳤나 봐 약간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질색팔색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제 해석이 똑 떨어졌죠? 아마 우리 봉구레들 지금 방송 듣고 있으면서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나의 정확한 분석에. 네. 홍영덕님께서, 헛! 오늘 저도 친구들과 약속 있는데, 봉디 말 들으니 오래 있으면 안 되겠네요. 100%입니다. 우리 남편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의 배우자가 아무리 즐겁게 놀다 와, 편히 있다 와, 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제깍제깍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한 번쯤 조금 오래 놀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기회가 열리지 방심한 채 함정이거든요. 재밌게 놀다 와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노래 한곡 들을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비욘세 잘 자요 굿나잇 들을게요.

지금부터는 해석이 필요해. 이 말의 진짜 뜻은 뭐지? 생각하게 되는 누군가의 말.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성민 님이 어머니 생신이 다가와서 생신 선물을 뭐 해드릴까 여쭤봤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진짜일까요? 아, 이거는 사실 그 어머님의 성향을 조금 알아야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에는 생신 선물을 뭐 해드릴까 여쭤봤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물건은 필요 없다는 뜻이긴 한 것 같아요. 물건 같은 거 쓸데없이 사갖고 오지 마라. 다 그거 쓰레기 된다. 물건. 생신 선물을 물건이라고 우선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럼 뭐가 있냐? 뭐가 있냐? 물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다. 물건 같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쓸데도 없는 거, 아우 됐다, 영양제야, 나 건강해. 어우 야, 이렇게 건강한데 영양제 됐다, 뭐 스카프 됐다, 야 더워 죽겠는데 무슨 스카프냐. 물건은 아니다. 그러면 돈이다. 네, 돈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생일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마 뭐 생일 때 엄마 어떻게 할까요? 뭐 용돈 드릴까요? 뭐 할까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고지고대로 들으셔도 되는데 생일 선물 뭐 해드릴까요? 여쭤봤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신 거는 돈이다. 돈.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지연님이 제가 남편한테 뭐 해도 돼? 하고 물어보면 마음대로 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라는 건지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봉디 뭐가 정답이에요? 지연님 제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쨌든 저의 해석이니까. 네. 근데 이게 누군가의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남편분들 그리고 수많은 아내분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온전히 그냥 저의 생각인데 남편분들에게 뭐 해도 돼? 라고 물어보면 마음대로 해? 라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많은 경우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한 무언가 남편에게 뭔가 확실한 어떤 답을 듣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해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은 여보 내 말 똑바로 듣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침 같은 거 있죠. 따가운 독침 같은 걸 한번 날려주셔야지 남편분들이 어떤 답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마음대로 해는 나 지금 건성으로 듣고 있어 라는 뜻이니까 네. 이건 뭐 어쨌든 저의 해석이니까요. 오! 원지야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어쨌든 제 변명도 해야 되니까요. 네. 박재빈님이 엄마가 자꾸만 넌 네 앱이랑 똑같이 닮았어 라고 하시는데 이게 칭찬인가요? 엄마가 아빠 사랑해서 결혼하셨으니 칭찬인가? 봉디 해석 부탁드립니다.

너는 네 애비랑 똑같이 닮았어가 나올 때쯤이면 그거는 맞아요, 재민님.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사랑하셔서 결혼을 하신 건 맞지만 넌 네 애비랑 똑같이 닮았어가 나올 때쯤이면 애석하게도 그 사랑은 남아있긴 하지만 막 뜨거울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글쎄요. 재민님이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아드님이시라면은 아드님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네 애비랑 똑같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는 재민님 이제 철이 들 타이밍이다. 재민님이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갈 때까지 갔다. 우리 아들이 저기까지 갔다고? 저 선을 넘어? 그 선이라는 거는 나의 남편이거든요. 임계점은 나의 남편인데 어유 저 녀석이 저 선을 넘네. 어우 저 선까지는 안 넘을 줄 알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재민님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철들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건 임계점이에요. 재민님은 임계점 아버님 그 임계점은 아버님이거든요. 그 선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 포기한 건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포기한 건 아니에요. 네 애비랑 똑같이 닮았다라고 아직 포기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장은현님께서는 여친이 얼마 전에 머리를 파마하더니 저한테 난 그냥 머리가 이뻐 파마한 머리가 더 이뻐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이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요? 봉디는 혹시 정답을 아시나요? 전 해석도 정답도 어렵네요. 난 그냥 머리가 이뻐 파마한 머리가 더 이뻐 이럴 때는 뭐 하나죠. 네가 예쁘지 그냥. 그러고 나서 얘 덧붙여야죠. 근데 파마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파마가 예쁘냐 그냥 머리가 예쁘냐.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냥 너가 예뻐. 그런 다음에 지금 한 머리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황 PD가 보낸 메시지 같거든요. 으이그 정말. 으이그. 그냥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달고 가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걸 물어봐. 너가 예쁘지. 근데 지금 한 머리도 이쁘다. 언제나 지지. 무엇을 했던 항상 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 언제나 지지.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혹시 지금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저희 제작진들이 있다라면 어이구. 저희 제작진 다 연애를 못하고 있거든요. 작가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어휴 저희 작가들 다 생머리예요 지금. 파마 좀 해요 우리 작가들. 염색만 하지 말고. 네. 이정우님이 아내가 오빠는 참 솔직한 사람 같아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이러는데 무슨 뜻일까요? 늘 어금니를 꽉 물면서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내 말 좀 들어라 이놈아. 내 말은 듣니? 내 말을 좀 들어. 너만이야. 속 편하게 살면 좋아? 이런 뜻이네요. 네.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정원님 아내분으로 빙의가 했어. 야, 말 좀 들어라. 또 이렇게 갑자기 빙의가 되네요. 너만 속 편하면 다야? 뭐 약간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고요. 주은혜님이 제가 전업주부라 남편한테 매번 이거 사도 돼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무조건 사라고 해요. 근데 막상 택배면 또 뭐 샀어라고 하는데 사지 말라는 건가요? 약간요. 네. 이럴 때는 한번 은혜님 이럴 때는 약간 분노로 표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본인이 사라고 하고서는 꼭 까먹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기본값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이럴 때는 약간 따끔하게 당신이 사라고 했잖아 라고 어떤 분노 표출 한번 보여주시면 남편분들이 조금 조심하긴 할 거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0: 올라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0: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타 자디니 스타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세상이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기차표 예매, 조금만 늦어도 원하는 시간을 놓치기 쉽죠. 기차표 예매할 때 KTX 앱과 SRT 앱을 번갈아 열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8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앱이 생기면서 KTX와 SRT를 하나의 앱에서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는데요. 열차 종류를 따로 확인하거나 앱을 오갈 필요 없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10월부터는 기차표도 더 일찍 예매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한 달 전에만 예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달 전부터 표를 살 수 있다니까 여행이나 명절,

0: 계획도 한결 여유롭게 세울 수 있겠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일상을 더 편리하게 바꿔줄 변화라 반갑네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해석이 필요해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신지윤님께서 주변에 제가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 착해 라고만 하는데 이게 뭔 뜻일까요? 지윤님, 말 그대로 착하다라는 뜻이죠. 네, 착하다라는 뜻이고 사실은 주변에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런 걸 여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변에 어떤 분들에게 이런 걸 여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만약에 가까운 분들이 지윤님에게 착해라고 했다라면은 지윤님의 성격이 정말 착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조금 뭔가 가족분들 중에 아유 우리 지윤이 착하지? 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한편으로는 조금 본인 이기적인 생각도 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지훈이는 너무 다른 사람들만 신경 쓰고 자기를 못 챙기는 것 같아라는 약간 이런 이런 뭔가 두 가지의 해석이 제가 생각할 땐 좀 떠오르는데요. 김영수님이 아내가 저보고 결혼한 사람처럼 행동해라고 하더군요. 저는 맹세코 총각 행세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뜻일까요, 봉디? 영수님 그죠? 총각 행세는 하지 않았겠죠. 뭐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라는 뭐 그런 건 안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분이 만약에 영수님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은 네 모든 매너 그 다음에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어떠한 긍정적인 말들은 제가 생각할 때 아내분만을 향해 있어야 된다. 네 가끔 그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는 남성분들 중에. 그러니까 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뭔가 매너 좋고 그다음에 그런 거 중요한데 아내랑 같이 있을 때 특히 아내랑 같이 있을 때는 아내만 챙기셔야 돼요. 근데 아내랑 같이 있을 때 아내도 챙기고 뭔가 다른 사람도 챙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살 때 마지노선이에요. 이것도 결혼한 사람처럼 행동해 여기까지는 마지노선이니까 2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영수님 뜨거운 맛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있을 때는 아내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태도로 보신다면 아내분이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미용실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4941님이 얼마 전 와이프가 미용실 간다면 어떤 헤어스타일로 할까 물어보길래 봉디처럼 당신은 어떤 헤어스타일로 해도 정말 이뻐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고 대충 이야기한다고 구박받아서 오늘은 당신은 지금 헤어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려 이랬더니 지금이 제일 예쁘다고? 내가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한 소리 하는데 도대체 어쩌란 걸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4941님 네 어떤 와이프와의 관계가 참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헤어스타일로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선 제일 선행이 되어야 될 게 뭘까요? 네.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우선 그죠? 근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물어봐야죠.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아내분에게 먼저 물어봐야겠죠. 당신 생각했던 스타일 있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럼 아내분이 어떤 대답을 하겠죠? 그거 좋겠다. 그러면서 기억을 더듬어야죠. 그런 머리를 한 적이 있었는지. 근데 대부분 한 적이 있는 머리를 얘기할 거예요. 하긴 전에 그 머리 했을 때 진짜 예뻤는데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걸 못했어. 당신은 어떤 헤어스타일로 해도 정말 이뻐 이러고 넘어갔어. 그런 다음에 당신은 지금의 헤어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려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 저번에 이런 머리 했었잖아. 그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 근데 했던 머리.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아마 네,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긴 한데 네, 저도 한

0: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해요. 저는. 네.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고 왔을 때는 엄청난 지지. 눈치 못 채면 안 돼요. 엄청난 지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2365님께서는 친구에게 네 남편 주위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했는데요. 친구가 내 남편은 친구가 없어 이러네요. 이거 진짜일까요? 해석해주세요. 진짜 친구가 없을 수 있고요. 네, 남편들이 결혼을 하면 친구가 없어지긴 해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2365님 이럴 때는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지? 혹은 그 친구분 있죠. 네 참 남 그 네 남편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라고 했던 친구와의 나의 관계도 한번 돌아보고 한번 나를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걸 계기로. 네, 그냥 두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친구가 없을 수 있다와 그 다음 이럴 때는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 그렇게. 네, 그러면서 뭐 샤워하면서 뭐 이렇게 머리 말릴 때 나를 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좀 보기도 하고요. 네, 강정님님이 제가 레시피 풍 검색해서 아귀찜을 만들었더니 남편이 오 특이한 맛이네 하더라고요. 이거 맛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맛 없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맛있다는 얘기도 아닐 거예요. 아니, 남편분이 참 맛 없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아주 맛있다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아주 맛있다.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러네요. 네. 이미정님이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너는 날 닮아서 성격이 쿨해 라는 말을 자주 하셔요. 칭찬인가요? 전 긴감인가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이실까요? 그냥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정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딸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 우리나라로 그냥 제가 국한 한번 지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냥 그 정도 해석만 해드릴게요. 이거는 왜냐면 너무 열일결만으로 놔둬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 엄마는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고 나한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도 어쨌든 우리 엄마는 아니다. 아셨죠? 네. 969 하나님. 와이프가 가끔 옛날 얘기를 해요. 제가 사귀자고 고백했을 때 그때 좀 더 생각했어야 했었어. 이래요. 참나. 저도 생각 좀 했어야 했다고 목까지 올라오는 걸 매번 꿀꺽 삼키는데 이거 목 밖으로 나왔다가는 저도 밖으로 쫓겨나겠죠? 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조금 더 잘해줘야 될 거? 뭔가 어쨌든 아내분이 조금 뭔가 섭섭한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아내한테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냐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조금 더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게 있어? 이렇게 물어봐봐요.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 내가 혹시 뭐 최근에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뭘 좀 못했나? 내가 좀 별로였냐? 오히려 이렇게 뭔가 나를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팁 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에픽하이 평화의 날.
1: 오빠 좀 웃어봐.

에픽하이 평화의 날 그리고 박선주, 김범수의 남가역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서채연님께서 캠핑장에서 듣는 아침봉 매미소리, 계곡 물소리, 봉디 목소리, 거기에 노래까지 무슨 하모니 같네요. 이제 아침봉 다 듣고 나면은 캠핑 마지막 날이니까 아이들이랑 불태우고 갈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들이랑 이 더운 날씨에 함께 놀다 보면은 원하지 않더라도 활활 불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날씨 많이 더우니까 그늘에 조금 쉬어가면서 그렇게 불태우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광고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쇼리 실라!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5: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4: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5: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6: 중부대학교!
4: 중부대학교와 함께
5: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0: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1: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가.

0: 영리만 소프트랩.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진이 왔다.
2: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건강한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신선한 수제 요거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따뜻한 사람이 만든 세제 르주르에서 베이비 세트.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3: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데스케포 큐티 I will follow you into the dark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드디어 바캉스 시즌이네. 이번에 새로 생긴

0: 또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가득한 워터파크는 국립국어원 권장형인 물놀이공원이나 물놀이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뜨거운 8월 함께 떠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물놀이공원으로 여름휴가 가자라고 먼저 제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 중심 라이프 케어 몽젤.
5: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9: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8: 좋아 죽겠어.
9: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대학로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는 세상을 떠난 메이 이모를 그리워합니다. 이모는 눈을 감기 전 피터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그리고 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라야 해.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피터 앞에 막 커다란 힘을 갖게 된 소녀가 나타납니다. 홀로 그 외로움의 무게를 견디고 있던 소녀에게 피터는 메이 이모가 자신에게 그랬듯, 그리고 멘토였던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그랬듯 손을 내밉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이제껏 누군가에게 받았던 걸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듯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짊어질 책임도 점점 커지니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에서 샤카칸의 I'm Every Woman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전작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피터 파커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세상에서 홀로 스파이더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피터 앞에 통제할 수 없는 빌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0: 이야기. 개봉 이후에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벌써 378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와우. 하림님이요. 캔디 저도 주말에 스파이더맨 보고 왔어요. 지난번보다 흥미롭게 봤다고. 현우님은 어른이 된다는 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다 책임의 무게를 느껴야 하는 것이겠죠. 맞아요. 뭔가 이렇게 얼마 전에 뭔가 이렇게 어딘가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나는 어른이야 견뎌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규리님은 오늘 휴가라 늦은 아침 토스트랑 커피 한 잔과 캔디를 만납니다. 이런 여유가 나에게도 오다니 좋으네요 하셨어요. 또 이런 날이 있어야지 또 열심히 달리는 날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게 한 번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2부엔 하나의 주제로 달리는 영화 주제에 오늘의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그 이유입니다. 여름방학 시즌이라서 아이와 함께 시네타운 즐겨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머리 맞대고 으쌰으쌰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쏴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레노.
11: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0: 레노.
12: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13: 이동희가 사랑하는,
12: 이은지가 좋아하고,
13: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12: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3: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영화는 방울방울.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영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올 여름은 정말 덥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무더운데요. 얼마 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두 손 가득 무거운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와, 온몸이 땀 범벅이라 바로 에어컨부터 켰어요. 그런데 빨간 전원만 깜빡거릴 뿐 찬바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급하게 AS센터 연락을 했습니다. 네 고객님, 많이 불편하시죠? 죄송하지만 현재 AS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서 3일 뒤에 기사님 방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없이 사흘을 버텨야 한다니. 우리 가족은 열대야 속에서 잠시라도 더위를 잊기 위해 대책을 세웠습니다. 얼음물에 발을 담근 채 선풍기 바람을 쐬며 공포 영화를 보기로 했죠. 그렇게 선택한 영화는 컨저링.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등골이 살짝 오싹했습니다. 분명히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귓가에서 박수 소리가 들릴 때 우리 가족은 모두 몸을 웅크렸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선풍기가 덜덜덜덜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것마저 고장이 나면. 귀신보다 선풍기에 더 눈이 갔죠. 저는 선풍기를 향해 간절히 외쳤어요. 안 돼, 제발. 너까지 고장나면 안 돼. 정신 차려. 그 순간만큼은 컨저링에서 귀신을 쫓는 테마사 워렌 부부보다 선풍기가 더 소중했습니다. 다행히 선풍기는 다시 제대로 작동했어요. 영화가 끝날 무렵엔 얼음도 다 녹았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사흘을 무사히 보내고 기사님이 와서 에어컨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올여름 우리 집 테마사는 워렌 부부가 아니라 기사님이네.

영화 컨저링에서 좀비스의 Time of the Season 듣고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영화 컨저링과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쫓았다는 영희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어요. 정옥님은 영화관, 도서관, 미술관, 관자로 끝나는 곳, 더울 때 최고죠 하셨어요. 저도 어제 동사무소에 차를 댈 일이 있어서 거기 됐는데 진짜 그 1층에 도착한 순간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주민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워서 더 오셨구나 싶더라고요. 경진님이 나가고 싶은데 폭염경보라 집콕콕이네요. 지금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라고 물 자주자주 드세요. 어제 남편이 이거 폭염경보 너무 자주 온다고 진짜 덥구나 뭐 하더라고요. 영화 읽기인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어요. 영화 우리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시티 부아마메르 어렵다. 요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엄정화, 박성웅 주연의 영화 오케이 마담 2 예매권, 애니메이션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예매권 드려요.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1부 끝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2348님은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이선영입니다. 3개월간 짝사랑만 하다 7월부터 겨우 썸으로 발전해서 영화도 보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도 전혀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고 애매한 관계로만 유지되어서 결국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꿈속에 있던 것처럼 행복했던 시간이었고요. 설레었던 감정을 이제는 정리해보려고 해요. 마음 추스리며 원래 저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신청곡 보내봅니다. 영화 라붐 OST 리얼리티가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쪽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아유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만나지 마요. 왜냐면은 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장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영님의 신청곡 영화 라붐 OST 리얼리티 들려드립니다. 선영님 더 좋은 분 올 거예요. 잠시 후 2부에는 영화 주제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꾸밉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려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빈 용기에 내용물만 담아가는 리필 스테이션을 아시나요?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세제나 샴푸 등을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살 수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인기인데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면서 가격까지 저렴해 지갑과 물을 동시에 지켜주는 기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말엔 집에 잠들어 있는 빈통을 들고 나만의 가치 있고 알뜰한 일상을 위해 리필 스테이션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구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7: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6: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7: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SBS
10: 생활정보.
11: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염의 중심이 이제 서쪽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뿐 아니라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가급적 야외활동이나 작업은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하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이미 기온이 35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여주와 하남이 39도, 서울과 광주가 38도, 대구 는 36도로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1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주제로 달려보는 시간, 영화 주제. 오늘의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그 이유입니다. 디즈니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시작으로 피노키오, 인어공주, 포카혼타스, 헤라클레스, 뮬란, 그리고 라푼젤, 주토피아, 모아나까지. 와, 정말 숨이 찰 정도로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우리의 추억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방학 시즌이라 아이들과 함께 듣고 계실 분들 많으시죠? 같이 동심으로 빠져볼게요. 자, 백설공주와 이거 일곱 난쟁이 그 디즈땡 채널에서 있길래 한번 봤는데, 야, 다시 보면 진짜 시대랑 안 맞는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재밌더라고요. 한번 다시 보시면 좀 다른 시선으로, 어머, 어머, 저 사람이 저랬나? 어머, 저 남자 별로다. 막, 어머, 왜 저랬지? 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포카혼타스도 기억에 남고 뮬란도 기억이 나네요. 좀 약간 주체적인 그런 여성이 나왔을 때, 그런 여자 캐릭터가 나왔을 때 어린 나이에도 되게 와 멋있다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뭔지 만나볼까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여도 생방 중이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수진님은 제 첫 디즈니는 인어공주. 아빠의 회사 동료분이 미국 갔다가 비디오 테이프를 사다 주셨거든요. 온리 영어라 그림만 봤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다고. 그쵸, 이거는 사실 뭐 언어가 필요 없는 작품이죠. 우리 경홍님은 어른이 되어서 봐도 엄마가 되어서 다시 봐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 저만의 인생 애니메이션은 바로 라이온 킹. 임신했을 때 만삭의 몸으로 이 영화 다시 보는데요. 어릴 때는 몰랐던 묵직한 감동과 위로가 많이 밀려와서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른다고. 맞아요. 또 부모의 마음으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아버지를 잃은 심바, 맞아, 너무 불쌍해. 아픔을 딛고 당당한 사자로 성장하는 모습이 어찌나 가슴에 박히던지요 하셨습니다. 저도 라이온킹 너무 좋아해서 라이온킹 게임도 막 했었는데 다 깨면은 마지막에 그 심바 그림이 뭐 나오면서 아무튼 되게 행복했어. 4894님은 50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최애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나의 잠을 깨우는 왕자님이 누구일까 늘 기대했죠. 근데 지금은 남편이 큰 소리로 밥 줘 하면서 저를 깨우네요. 애니메이션이 아닌 현실은 이러네요. 에휴 하셨고요. 혜우님은요,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 30년 전쯤에 동생과 함께 손에 땀을 쥐면서 컴퓨터로 알라딘 게임을 했던, 와, 기억이 나요. 알라딘 게임도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을 비디오로 빌려다 보고 좋았는데 게임으로도 하니까 몇 년 전 그 실사 영화를 동생과 보러 갔어요. 세상 신나는 지니 등장신에서 추억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어, 진짜 찐이다. 프린스 알리 하셨습니다. 어, 그러면은 뮤지컬 봐도 좋으실 거예요. 오, 그 정원영 씨가 하는 그 지니를 보는데 진짜 배꼽 빠지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배가 오랜만에 너무 아프게 웃었어요.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하면 좋겠다. 0331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신데렐라. 딸이랑 같이 봤는데 요정이 마법가루로 신데렐라를 공주 옷으로 바꿔줄 때 딸이 엄청 좋아했는데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 신청곡은 비비디 바비디 붐입니다. 아, 이게 여기에 나왔었나?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요. 신데렐라에서 비비디 바비디 부 들려드리고, 아, 너무 재밌네. 계속해서 영화 주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내주세요.

신데렐라에서 비비디 바비디부 듣고 왔습니다. 정은님이 신데렐라 어릴 때 할로윈 시즌만 되면 신데렐라 공주 치마를 입고 영어학원에 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참 제 첫 영어 이름도 신데렐라에서 반영된 이름인 신디였다고. 어머나 제 친구도 신디인데 걔도 신데렐라에서 따왔나? 맞아요. 지금도 아이들이 이런 신데렐라 치마 그 해외 배송으로 해가지고 막 입어요. 진짜 되게 질도 안 좋고 이런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자주 입고 다녔는데 애기, 우리 딸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환지님은 저는 엘리멘탈이 떠오르네요. 최근작이 나오고 있네. 불, 물, 흙, 공기 4원소가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에서 펼쳐지는 스토리. 아이들과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어요. 7327님은 저는 디즈니의 라푼젤 좋아요. 라푼젤의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도 담고 싶고 영화에 나오는 웅장하고 이쁜 색감에 강해서 풍등 날리는 장면도 너무 좋고 맞아요. 라푼젤 친구인 도마뱀 귀엽죠. 너무 귀여워서 좋아했다고. 저희 딸도 어릴 때 라푼젤 좋아했는데. 8343님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엄마와 동생과 봤던 첫 영화가 헤라클레스였다고. 옛날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30년 전 그날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또 보고 싶어서 비디오로 몇 번이나 빌려봤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비디오 세대 때는 엄청 빌려보고 맨날 뒤로 꽂혀 있어갖고 이렇게 거꾸로 꽂아 있잖아요. 빌려가면. 그래서 언제 들어오나 막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3638님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화 겨울왕국이요.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레리꼬 들었고 요즘 더워서 레리꼬 많이 들죠. 같이 떼창했다고. 엘사 드레스에 구두 사느라 큰돈 썼고요. 겨울왕국 가고 싶대서 그 먼 청량 알프스 마을까지 그 추운 날 다녀왔다고. 거기 그런 게 있나 봐요. 재밌겠다. 아이들과 아주 많이 보고 역할 놀이까지 했던 그 영화가 생각난다고. 이제 곧 뮤지컬도 하던데. 하연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뮬란. 맞아요. 어릴 때 비디오 너무 많이 봐서 테이프가 늘어지면 동생이랑 호다닥 냉동고에 넣었다가 꺼내고 그랬었어요. 너무 재밌다. 맞아요. 그랬어요. 그 막 테이프 청소도 많이 했는데 그 알코올 냄새 나는 그 리무버로 맨날 닦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5살 딸아이에게 야심차게 뮬란 보여줬는데 너무 무섭다고 화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중도하차했다고. 그래요? 안 맞을 수도 있지. 저희 아이도 인어공주 보여주는데 그 문어 아줌마 나올 때 막 울더라고요. 소정님이 미녀와였어요. 어린 시절 영화관에서 봤던 애니메이션인데 실사판도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영화 OST를 저희 결혼식 주제곡으로 정했어요. 지금은 아기가 24개월이에요. 뷰티 앤 더 비스트 노래 듣고 싶다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계속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내주세요. 미녀와 열쇠에서 뷰티 앤 더 비스트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미녀와 야수에서 뷰티 앤더 비스트 듣고 왔습니다. 8712님이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미국 출장길에 디즈니 비디오 꼭 사다 주셨는데 미녀와 야수가 제 최애라고. 최근 OTT에서 미녀와 야수 봤는데 노래를 다 기억하고 있는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건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 신기하죠?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가 봐. 영화 주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6219님이 저는 코끼리, 어머, 덤보요. 너무 오랜만이다. 비디오 빌려봤었는데. 어렸을 때 동물원에 코끼리를 너무 좋아했는데, 덤보의 큰귀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아, 이것도 진짜 사랑스러운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죠. 2363님은 저의 최애 애니메이션은 엔칸토, 콜롬비아 배경의 화려한 비주얼과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흥미진진했고 중간에 흐르는 음악들이 너무 신나서 내적 흥을 자동 유발시키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혜원님은 주먹왕 라이프, 작고 귀여운 바넬로피 공주를 정말 좋아한다고. 프린세스지만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당당하고 주체적인 모습이 매력적이고 라이프와 함께 성장해가는 우정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고전 게임을 화려한 그래픽으로 재해석해 보는 내내 상상력이 넘쳐 즐거웠다고.

네, 미경님은요, 디즈니라면 인어공주요. 슬픈 스토리지만 인어공주 아리엘과 친구 세바스찬의 위트 있는 모습과 악역인 우르살라의 미친 존재감이 완전 잘 어울려졌더랬죠. 거기에 비해 에리광자의 비중이 좀 낮아서 아쉬웠다고. 수십 번을 봐도 너무 잼난 애니메이션이었다고. 잼난에서 또 이제 나이가 느껴지네요. 저희 어렸을 때 쓰던 용어죠. 미키 뭐 이런 게안 나오네. 미키 미니 또 그리운데. 2979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은 라이온 킹.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돌려보고 30주년 기념 장난감이랑 LP도 샀대요. I just can't wait to be king 듣고 싶다고 하셔서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 그럼 라이온 킹에서 I just can't wait to be king 요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0: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9: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헤어 뷰티 브랜드 셀로온에서 듀얼 무선 고데기,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안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산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동둥이,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꾸몄습니다. 호정님이 저는 노틀담의 곱추 제일 좋아한다고, 에스메랄다의 캐릭터 디자인도 좋고 위엄 넘치고 어딘가 서늘한 주제곡들 때문인지 커서 더 자주 봤다고. 아, 그 뮤지컬로도 참 좋더라고요. 저도 노틀담의 곱추를 영화관에서 처음 봤던 영화인데, 애니메이션으로. 노틀담의 곱추에서 올포원의 썸데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팅할 땐 어디?
5: 선팅은 어버브.
4: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5: 어버브 선팅 할 때는
4: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5: 어버브 선팅.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 가장 치열한 눈치 싸움이 뭔지 아세요? 줄 서기, 메뉴 주문,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승부는 따로 있다고요. 바로 에어컨 명당 자리 쟁탈전. 에어컨 바로 밑은 시베리아 철이 가라 완전 겨울왕국이라 담요 필수. 반대로 너무 멀면 지금 에어컨 이거 파워냉방 맞아? 하면서 땀이 줄줄 나잖아요. 어디서든 적절한 자리 선정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상사 레이더에서 살짝 벗어나 한숨 돌리고 육아 사각지대에 쏙 숨어 한 모금 쭉 마시고요. 바쁜 하루 중간중간 나만의 숨쉴 명당 하나쯤은 찾아보자고요. 오늘도 내 마음 명당에 착석 완료.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에이핑크의 리멤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너무너무 덥죠. 덥다고 얘기하기에도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뜨겁고 딱 뭔가 밖에 나오자마자 그 뭐랄까 열풍기로 확 얼굴을 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 그러면서도 지금 밖에서 또 밖에서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몸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서울에도 처음으로 폭염특보의 제일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고 하고요. 최근 양산, 밀양, 합천, 대구, 광양 한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선 지역들이 많습니다. 너무 아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에어컨을 더 틀고 그러면은 그쵸 실외기는 더 돌아가는 거 파워 아주 그냥 파워 그냥 가속이 되는 거라서 계속 뭔가 약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아, 이 우리 오늘 오프닝에서 뭐 이 에어컨 명당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에어컨 바람이 너무 직방으로 맞는 곳은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또 나이가 또 있으신 우리 주주님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게 직방으로 오면은 싫어. 뭔가 싫고 시려. 시려서 그래서 웬만하면 은은하게 그냥 그 기온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명당 자리에 다 그렇게 차지하고 앉아야 되는데 요즘 이 직방 자리는 좀 힘들더라고요. 우리 이미라님은 오늘도 무진장 더운 날이네요. 예쁜 주디 거긴 에어컨 밑인가요? 에어컨 명당 맞아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여기는 사실 뭐랄까 뭐 이런 방송

0: 그 장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열을 받으면 안 돼서 좀 온도를 최대한 낮게 하는 곳이어서 다행히도 저는 여기서 더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서는 냉방병이 걸릴 수 있어가지고 뭐 조명들은 장비들은 괜찮겠지만 저희 사람들은 괜찮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담요 같은 거 갖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저도 긴팔 입고 그렇게 좀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도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거 외투 꼭 챙기고 다니셔야 됩니다. 물도 따뜻한 물도 꼭 마셔줘야 되고요. 우리 서지혜님도 저도 에어컨 바로 근처는 싫어요. 긴팔 필수. 찬바람 시르당 하셨어요. 또 우리 경선님도 주디 점심 먹고 이제 휴가지에서 출발해야 돼요. 천국에서 다시 현실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멈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현실로 가야겠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현실에서도 가끔 오늘 약간 좀 천국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얼른 컴백하세요. 자, 잠시 후 오늘도 제가 목 제대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1인 다역으로 살려드리는 시크릿 주주 이어지고요. 또 2, 3부에서는 2주 만에 다시 뭉친 환장즈 레인보우 조현영, 애견남 정규미 씨와 함께하는 환장연애 이어집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 활짝 열어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맞다. 개봉.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레노
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요즘 더워도 너무 덥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계곡 나들이를 갔는데 말이야, 여름에도 깊은 산에 있는 계곡에는 해가 안 들어서 그런가 물이 여전히 얼음장이더라고.

0: 야, 다들 일어나. 어여 일어나 이제 희준아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 현영아. 야, 놀러 안 갈 거요. 윤주야 일어나라. 당장 일어나. 어, 윤주야 일어나.
1: 어, 희준이 너무 졸려요. 눈이 안 떠져요.
2: 어우, 아버지 지금 몇 시야? 웬 새벽 5시부터 사람을 깨우셔.
0: 야, 여름에 계곡 가려면 5시 이상은 기본이지. 늦게 가면 사람 많아서 주차도 못해요. 어, 어이, 다들 얼른 일어나.
1: 물이 너무 차가워요. 희준이 발이 얼 것 같아요.
0: 야, 희준아, 이게 뭐가 차갑다고 그려. 할아버지 어릴 때는 말이오, 여름이면 이 계곡물에서 이게 살았단 말이오. 해질 때까지 물에서 나오지를 않았어. 아주 파주 물개였다 이 말이오.
2: 아빠, 지금 입술이 보라색인데 괜찮은 거 맞아? 어우, 우리 아버지 또 무리하신. 아유, 나와서 수박이나 드셔.
1: 어, 엄마 저기 우리 수박 떠내려가요.
0: 야, 윤주야, 저 수박 잡아라. 귀한 수박 떠내려간대. 얘 수박 잡아. 아, 수박 살려.
3: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수박 한 조각 싹 먹으면 이게 여름이지 싶잖아. 여름엔 진짜 계곡이 국물 맞는지 우리 회사 사람들도 계곡 엄청 다녀왔더라고.
4: 어, 핸들 씨, 손이 웬 붕대예요?
5: 아, 이거 친구들이랑 계곡 놀러 갔다가 바위를 잘못 밟아가지고 막 넘어지면서 막 버둥거렸는데, 아, 그때 손을 헛짚었지 뭐예요.
4: 읍사, 현주 씨도 계곡 다녀왔구나. 나루 갔었는데 다리 평상 잡고 그늘 밑에다가 돗자리 펴느라고 눈치 싸움에 정말 난리도 아니야.
5: 예, 저도 딸아이랑 다녀왔는데 그 물고기 잡아달라고 난리라 2시간 동안 물속만 쳐다보고. 어휴, 나야 목디스크.
4: 어, 그래서 아버지님 어떻게 물고기는 좀 잡으셨어요?
5: 결국 예, 저 2시간 동안 눈먼 물고기 딱 한 마리. 나야 강태공.
3: 아, 저희도 조카랑 계곡 다녀왔는데요. 모기가 제 다리만 집중 공략하는 거 있죠? 맛집으로 소문났나.
5: 그 좀 실례 같지만 예, 실장님은 오늘 좀 그 부은 것 같습니다.
4: 읍스, 부장님 계곡 가서 라면을 어떻게 안 먹어요. 가볍게 라면 3봉 먹고 계곡 맛집에서 백숙까지 먹었더니 아우, 오늘 몸무게가 정말 난리도 아니야.

네,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듣고 오셨고요. 우리 이신지님께서 주디 성대모사 너무 잘함, 표정도 너무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3783님은 주디 잘한다 잘해 따봉. 주디 언니 저는 초등학생 예빈이에요. 짱구 흉내에 정말 절미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초등학생인 예빈 양이 따봉을 아는 거 보면 우리 부모님께서 평소에 따봉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쵸? 또 우리 5530님은 와 주디 1인 다역도 모자라 모기역까지 모기 소리 너무 잘해요.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귓가에 모기 지나가는 것 같고 너무 소름 끼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바로 어제 밤에 들어가지고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한 마리 또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래도 마음 편히 잤어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여름엔 계곡이 최고야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가족들이랑 강원도 홍천 용소 계곡에 다녀왔는데요. 차 막힐까봐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나와서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 물개 딸이랑 남편은 지치지도 않고 물에서 내내 놀더라고요. 그래도 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에서 수박 먹으며 12시엔 주현영 듣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최고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계곡까지 놀러 가셔서 거기서 또 12시엔 주현영을 들어주신 거예요? 뭐 저는 너무 좋기는 한데 금상첨화죠. 계곡에서 시원한 물놀이 하면서 수박 먹으면서 딱 들어주면. 자,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8366님께서는 계곡에 가면 닭볶음탕이죠. 파 송송 들어간 얼큰한 닭볶음탕 먹고 라면과 수박으로 후식, 힘내서 또 수영해야죠. 아, 먹고 싶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계곡에서 한바탕 수영하고 나면은 또 식욕이 팍 올라오잖아요.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고요. 또 우리 1195님은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요. 미량 얼음골 계곡 가고 싶네요. 주디도 어릴 때 계곡 많이 갔나요? 어디 계곡 갔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파주에 있었다 보니까 파주에 굉장히 유명한 계곡에 갔었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왠지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파주에 아무 유명한 계곡이나 던져주세요. 제가 어디? 설마리? 설마리? 아니 여긴 아니었었고 유명한 곳이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았었거든요. 딱 시즌 되면은 거길 어렸을 때 좀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설마리? 마장리? 아니에요. 우리 파주 주주님들 얼른 알려주세요. 또 우리 1195님은요. 읽었고 또 우리 2844님은 저는 수영을 못해서 계곡 가서 구명조끼랑 암튜브까지 장착하고 물 위에 둥둥 떠서 배 위에 과자 놓고 수달 마냥 먹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진짜 수영을 못해서요. 특히 계곡에서 예전에 저는 그 대학교 때그막 학교 선배님들이랑 막 후배분들을 다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계곡 가가지고 어떤 짓궂은 남자 선배님이 막 약간 겁줘가지고 약간 저는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계곡 그 이후로 계곡을 못 가고 있는데 한번 극복하고 싶어요. 저도. 성추예요. 맞아요. 지금 다 나왔거든요. 설마리, 마장리, 가막산, 보광사, 성추, 장흥태굴 나왔는데 성추였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박가연님께서는 오늘 뉴스 보니까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고 동굴에 많이 간대요. 땡볕 피하려고 그런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제 저희 큰 집이 저 삼척에 있다 보니까는 큰아빠 댁이 이제 삼척에 있다 보니까 그 삼척 쪽에 또 동굴 이런 게 있거든요. 유명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름에 많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시원하니까. 자, 지금 시각도 12시 22분 59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8984님은요, 근데 주디도 살짝 냉방병인가요?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같아요. 주디,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이렇게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도 사실 잘 아프지 않는데, 여름, 특히 요즘에, 이게 이 에어컨 바람이랑 이런 걸 조절하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습한 건 싫어서 제습기를 또 풀로 틀어놓는데 그러면 너무 건조해져서 다시 이제 여름이라서 집어넣었던 가습기를 다시 꺼냈어요.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윤서님은요, 주디 남편이 점심 도시락을 놓고 가서 지금 열심히 양파와 양송이 가득 넣어서 하이라이스 만들고 있어요. 계란 후라이까지 얹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남편, 조금만 기다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말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수빈님은 저는 제빵사인데 오븐 들 때문에 항상 등에 땀이 줄줄 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입맛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막 식욕이 왕성했을 때는 그 더울 때 입맛이 없는 걸 사실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아, 부럽다. 더울 때 입맛 없는 사람들 부럽다. 아플 때 입맛 없는 사람들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지치게 만드니까 그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마저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래도 잘 먹긴 해줘야 되는데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뭔가 좀 보양식 같은 걸로 한끼 정도는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이내님은 일요일에 어머니, 아버지, 친오빠와 같이 속초 놀러 갔다 오늘 집 가는 중입니다. 해가 너무 쨍쨍해서 다들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놀다 와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추억으로 남으니까, 그쵸? 잘하셨어요. 자, 잠시 후 환장연애 2주 만에 다시 컴백한 조현영 씨의 X 정규미 씨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레인보우 조현영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시스타의 쉐이킷 들려드리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달라버린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디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첫 무대에 섰던 날 커튼콜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면 SNS 댓글도 직접 읽고 팬분들께 메시지도 건네는데 그 소통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공연을 마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도 후기 한 줄이 다시 저를 무대로 이끌어주니까요.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온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김소연이었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I.

0: 환기 하면 하하림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홀데이에서.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안전화.
11: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2: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3: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14: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15: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0: 환상 속 사랑은 달콤하기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연애. 여리여리한 외모와 달리 남다른 태토력 자랑하는 환장연애 공식 태토녀 레인보우 조현영씨 그리고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가운 환장연애 말랑콩떡 애견남 정규민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아니 우리 남다른 태토력 했을 때 우리 현영씨가 약간 여기 이두라고 하는 거 맞나요?
1: 네.
0: 이두박근 맞아요?
1: 이두박근 맞습니다.
0: 이두박근 맞죠? 오, 꽤 있으시다.
1: 아, 그러니까요.
2: 생활근육입니다.
0: 아니 뭘 했길래 생활 근육이
2: 근육이 이거. 워낙 잘 생기는 편이어가지고
0: 아 근수저구나 근수자 네네. 아유 아무튼 두 분 이렇게 너무 반갑고 아니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세 명이서 뭉치는 건데 아,
2: 그러니까
1: 그렇죠?
2: 너무 오랜만인 네.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1: 한 번 빠졌는데 진짜 한 번. 오래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맞아요 아니 일정상 이제 규민 씨가 지난 주에 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네. 그때 또 그 사이에 해외도 다녀오셨어요
1: 맞습니다 지금 금토일월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어요.
0: 아, 아버지에게 진짜? 또 휴가를 보내고 오셨나?
1: 네, 오늘 8시에 아, 도착해서. 네.
2: 아, 너무 부럽다. 어머머. 아이고.
0: 우리 작가님께서 네. 우리 규민 씨가 인별그램 스토리에 올린
2: 보면 안 될 거 본 것 같은.
0: 와, 규민
1: 남사스럽네요.
0: 씨. 아니 진짜 왜냐면 복근을 드러낸 어머머. 아니, 사진을
2: 몸이
0: 올리셨는데
2: 생각보다
0: 생각보다
1: 예, 가릴 건 다 가렸어요, 그래도.
0: 아니 아니 아니요. 정말로 이 가리려고 했지만 그 가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주주님들 한번 못 보신 분들 얼른 지금 규민 씨 인별그램 들어가셔서 네네.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2: 네,
1: 가리지 못한 척 한 네. 거니까 많이 가서 봐주세요.
0: 어머나, 아, 진짜. 아니 푸켓 날씨는 어땠어요?
1: 아니 세상.

0: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왜요?
0: 아, 푸켓에서도 아 진짜 덥다 덥다 하면서 다녔는데 한국과 딱 내렸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2: 한국이 더 더워요?
0: 훨씬 더워요. 해가 한국이 진짜 훨씬 세고
3: 진짜 푸켓보다?
0: 네, 그래서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와 진짜 이거 뭐 이제 동남아로 편입이 되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그러게요.
2: 그러게요.
3: 맞아 맞아. 지금 날씨가 아니 오늘은 특히 더 폭염 뭐 중대 경보가 내려져서 맞아요. 40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다고 해요.
2: 네. 미쳤다. 어떡하냐.
3: 아유, 아무튼 김희 씨가 또 없는 사이에 또 우리 SBS의 대표 미남 아나운서이신 이윈건 네. 아나운서께서 네, 스페셜 게스트로 와주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혜림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미미 언니가 너무 쑥스러워하셨어요. 규민님한테 일러야지 라고.
0: 아, 사실인가요?
2: 아 저요?
3: 아니 일단은 우리 주주님들이 그날따라 분위기가 네. 좀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주셨었고 혜영씨가 오늘따라 좀 조신하다 어떤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2: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3: 자 오해일까요? 자 제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우리 5476님 문자 한 번만 규민씨가 읽어주세요.
0: 네 규민씨 제보합니다. 지난주에 조현영씨 뭔가 너무 여자여자 어머나 보는 제가 다 낯설었어요. 역시 저는 이성적 케미는 없지만 친남매 같은 환장지가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3: 이성적 케미가 없다고 네. 아예 이렇게 단정을 지어주셨는데
0: 네네 그러네요.
3: 아니 근데 현영씨가 낯이 네. 좀 가리는 편이잖아요. 낯을 좀
2: 네 낯을 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3: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가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편한 건데
0: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누나의 여자여자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요.
3: 근데 저도 방금 이렇게 말해놓고 네. 근데 우리도 그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0: 그러니까요.
3: 그렇게 낯을 가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0: 아니, 지난주에 오셔서 사심을 채우고 가신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3: 얘기 좀
2: 아니 살짝 규민 씨가 좀 더 바빠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3: 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네, 맞아요.
2: 들기는 했는데 네. 아, 오늘 이렇게 오니까 역시 구간이 명간이라고.
3: 아, 구간이 명간이
2: 너무
3: 명간이다.
2: 편하고 좋네요.
3: 그쵸.
2: 아 이렇게 말도 막. 쉽게 막 슬슬 나오고
3: 지금 목소리 톤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현영 씨
2: 예. 아, 너무 편하셨습니다.
0: 저랑 있을 때만 이렇게 아주머니 같은 목소리가
3: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편하고
0: 네네.
3: 우리 미수님은요 현영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청순해 보이나요? 청량한 이온 음료가 생각난다고
2: 감사합니다
3: 보내주셨어요. 우리 3922님도 바쁘신 거 치고 너무 뽀얗고 예쁘네요 규민님.
2: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타고 온 것 같아요.
3: 선크림 열심히 발랐나 보다.
0: 네 선크림도 바르고 또 오늘 제가 또 분칠을 해가지고
3: 아니 왜 오늘 왜 분칠했어요?
0: 아 오늘 이따가 끝나고 또 촬영이 바로 있어서
2: 아, 요새 너무 바빠요 규민씨가.
0: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3: 아니 규민씨도 그리고 현영씨는 어떻게 또 지내셨어요?
2: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3: 어머 웬일이야.
2: 심지어 저는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3: 네.
2: 화요일인 줄 알고 그 라디오를 와야 된다 해서 일찍 깼는데 작가님께서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월요일이더라고요.
3: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니면 네. 요 며칠 아니면 뭐 요 근래 조금 바빴었다가 살짝 지금 좀 텀이 생기신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놔버리는 거지.
0: 그렇죠 그렇죠.
3: 그럴 때는 네. 깜빡할 수 있어요.
2: 맞아요. 즐기다가 네. 어제 또 출근할 뻔했잖아요. 라디오로
3: 어제 아 오셨어도 좋았겠다. 어제는 이제 펄스는 뮤직센터였거든요. 최준 씨랑 권또또 씨가 오셨었는데
2: 권또또 씨 너무 팬인데 올 걸 그랬어.
3: 그래 다음에 그냥 착각하고 그냥 와주세요.
2: 알겠습니다.
3: 우리 김수진님은 낯 가리는 게 아니라 낯짝을 가린다고 보내주셨네요. 수진님 아유 왜 그렇게 아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2: 김희 씨가 얼마나
0: 그렇게 하면 제 낯짝이 뭐가 되나요?
3: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낯짝 좋은
2: 낯짝인데
3: 우리 규민 씨가 여러분 우리의 낯짝들을 또 보라로 많이 봐주시고요.
0: 네.
3: 자 환장연애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연애 고민들 환영합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짧은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3: 네.
2: 긴 고민 글은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리고 긴 사연 글 소개되신 분에게는 구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방송에 문자 소개되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3: 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도 과몰입 들어가 주시고요.
0: 네.
3: 첫 번째 사연은 한여름밤의 헛짓거리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영씨가 소개해주세요.
2: 네 제게는 1년 반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급 1박으로 동해여행을 떠나고 싶다길래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그러다 휴가철이라 차가 많이 막힌다는 뉴스를 받고 잘 도착했나 싶어서 저녁쯤 한번 전화

0: 전화를 해봤죠?
1: 현영아, 차는 좀 막혔는데 잘 도착했어.
0: 저녁은 이제 먹는 거야? 뭐 먹어? 거기까지 갔는데 맛있는 거 먹고 와.
1: 그래야지. 그냥 펜션에서 고기 좀 구워 먹을 것 같아. 근데 현영아, 여기 지금 좀 시끄러워가지고 들리지? 잘 안 들리지 이거 지금? 그래서 전화가 좀 잘 안 들리네.
0: 시끄럽긴 하네. 바닷가에 사람 많아?
2: 오빠, 전화 언제까지 해요? 얼른 끊어요. 분위기 다 깨지게 해. 빨리 와요.
0: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웬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촉이 확 들었죠. 방금 누구 목소리야?
1: 야, 이거 옆 테이블 소리인데 들려? 요즘에 이거 스피커 성능이 좋네.
2: 자, 소리 들어간다. 쭈쭈쭈쭈쭈쭈쭈쭈.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우후!
0: 혹시 지금 여자들이랑 같이 술 게임하는 거야?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3: 야, 정규민, 전화 좀 빨리 끊어. 야, 빨리 오라고. 야, 이제 산통 다 깨네. 이제 빨리 와라.
0: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바닷가에서 만난 여자들이랑 펜션 앞마당에서 같이 술을 먹고 있는 거였어요. 바닷가에서 돌아온 남친은 싹싹 빌면서,
1: 현영아, 내가 진짜 현영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현돌이가 솔로로 지낸 지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현돌이가 자기 이상형이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냥 나는 진짜 같이 어울려서 딱 한 번만 놀았을 뿐이야. 미리 말 못한 건 진짜 미안.
0: 근데요, 제가 더 분노했던 건 그 후에 남친 폰에서 발견한 문자였어요.
2: 규민 오빠 잘 갔어요? 현돌 오빠랑 또 만나서 같이 놀아요. 다음에도 고기 맛있게 구워주세요.
1: 현영아, 알지? 그 여름밤바다가 그 분위기를 좀 그렇게 만들잖아. 아니, 진짜 나는 사심 절대 없었고 그냥 술 먹고 어쩌다 보니까 번호 교환한 게 전부야. 이제 차단할게. 그리고 절대로 연락 안 할게. 제발.
0: 이게 진짜 오로지 친구를 위해서 한 일 맞아요? 여자친구한테 말도 없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려 놀고 왜 그 여자들한테 자기 폰 번호까지 주냐고요. 저는 이 일로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왕창 흔들려버렸는데 이 연애 계속해도 될까요? 진짜 약간 역대급 열받는 사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에.
4: 자, 일단 우리 주주님께는요 구두 상품권 챙겨드릴게요. 예쁜 구두 신고 좋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 이 여름밤바다 그래요, 사람을 참 설레게 만들긴 하는데요. 자, 두 분이 혹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까 보낸 거죠, 애인을 이제 그 놀러 간 거예요, 애인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친구 도와주려고 같이 술자리 간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두 번째, 아니, 애인한테 말 안 한 순간부터 아웃이다. 혹시
0: 아니?
4: 2번. 우리 네. 김민 씨는요?
1: 저는 사실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4: 중간이면 어떤 느낌인가요?
0: 어떤 느낌인 거야 도대체?
1: 저는 그 말을 일단 해줘야 돼요.
0: 그러니까 2번이지.
1: 그렇죠.
4: 말 안 한 순간부터 아웃이다.
1: 근데 이제 말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양형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4: 말을 했다면은.
0: 그러니까 2번이죠.
1: 그런가요?
4: 저는요, 저는 솔직히 그가 친구 도와주려고 같이 술자리를 간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1: 그렇죠.
4: 근데 규민 씨 말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뭐 얘기가 뭐 보고를 해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락을 하고 있다면 뭐 걱정 안 되게, 있잖아, 지금 현돌이 누구 마음에 든다고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진짜 웃기다, 지금 여기 여성분들 와 계시는데 내가 오늘 한번 도와줘 보려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래, 한번 연결해줘 봐봐, 이어줘 봐봐,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영 씨, 어때요?
1: 왜 자신감을 점점 잃으세요?
4: 현영 씨 눈치를 보게 되네.
0: 아니 표정이 진짜 너무 안 좋은가?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남자분이면 정말 좋은 남자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진짜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그냥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4: 이런 상황 자체가
0: 괜히 화를 부를 수 있잖아요.
4: 굳이 꼭 그렇게 같이 모르는 여자분들이랑 만나서 놀아야 돼? 하면서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4: 근데 그래도 얘기는 솔직히
0: 그러니까 얘기해주면 너무 고마운 남자친구지.
4: 그렇지. 사실 전화번호까지 준 상황이잖아요.
0: 이거를 왜 고민 사연을 보내주고 계셨는지 모르겠어. 진짜 헤어지지 않고

0: 하고 있다는
1: 왜,
0: 게
1: 이걸 왜 사연을 보내주셨을까.
0: 야, 일단 우리 9881님은요 아 킹받아. 윤장우님은 같이 죽자 오늘. 극단적이시긴 한데 굉장히 또 공감이 돼요. 네. 또 우리 현주님은 번호 알려준 건 끝이다.
2: 그렇죠.
0: 또 1195님은 ICG 좋아서 한 거구만이라고. 그렇죠. 야 지금 굉장히 또 흥분하신 상태입니다.
2: 맞아요. 이거에 번호를 이미 준 거부터가 예, 자기 좋아서 한 거죠 뭐.
0: 그러니까 아, 굳이 번호를 왜 줘야? 막 내가 거기서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뭐 그런 거는 사실 너무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2: 아 그럼요.
1: 아유, 말도 안 되는 핑계고.
0: 그쵸. 자 이렇게 여름 휴가철에 나한테 말도 없이 이성들이랑 어울려놓은 애인 때문에 화나고 또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짜증나고 차 막혀서 승질나고 평소보다 더 많이 싸우게 되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은 휴가 때 어떤 이유로 애인과 다투거나 위기를 겪으셨는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두 분이라면
2: 네.
0: 자, 두 개 중에 한번 골라봅시다. 굳이 오늘도 굳이 한번 골라볼게요.
2: 네 굳이 한번 해보시죠.
0: 네, 자 번호는 안 땄지만 새벽 5시까지 바닷가에서 이성들이랑 같이 논 애인 대 30분만 놀고 헤어졌지만 이성과 번호까지 아... 교환한 애인.
2: 아... 너무 싫은데요 진짜 둘 다?
1: 저는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0: 저도 최초로 오늘 포기하겠습니다.
2: 저도 못하겠어요. 이건 진짜 너무 네. 싫은데요.
0: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좋게 생각해야 돼. 전 사실 이걸... 좋게 생각하는 위주긴 한데 주이긴 한데 좋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고르지 않을게요. 잠깐 고르지 않을게요. 좋겠다 예. 이거는 네. 뭐 굳이 이건 정말 고를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럼 두 분 그럼 이거 얘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분은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연애 중에 이성과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는 거 혹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요?
2: 아, 단둘인가요?
0: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단둘이는 안 된다. 뭐 네네네. 이런 식으로 기준이 혹시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는, 모르게 딱 생긴 기준.
2: 네, 저는 저한테 연락 잘 해주고 말만 이제 계속 잘 해주는 사람이라면 사실 술자리 이성 친구랑 가지는 거 상관없긴 한데 단둘이 술 마시는 거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조금 꽁기하긴 합니다.
0: 아 그러게
2: 솔직히
0: 꽁기
2: 예.
0: 진짜 꽁기다.
2: 근데 정말 친한 친구라면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 진짜 막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친한 사이였던 거지.
2: 예,
0: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면... 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2: 그렇죠.
0: 고민을 들어준다 그런 느낌이면
2: 그러니까 제가 저를 만난다고 해서 그 남자와 관련된 그런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네트워크까지 다 끊어버리고 싶진 않아서
0: 그래서
2: 일정 맞아, 부분은 맞아. 저는 인정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0: 연락만 잘 해주고 네. 한다면 신뢰가 딱 느껴지면
2: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현영 씨는 어때요?
1: 저는
0: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1: 제가 만나본 여성분 그러니까 검증이 끝난 여성분과
0: 검증이
2: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1: 끝난 여성분과 같이 술자리를 뭐 단둘이가 아니고 그냥 이제 여럿이서 먹는데 이제 계시는 거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0: 근데 내가 단둘이다. 모르는 사람이고
1: 생전 처음 본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2: 네네.
1: 술을 마신다 이러면은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해요.
2: 그 신경 쓰이는 기준이 그 상대 현영 씨가 생각했을 때 그 상대방 여성분의 외모가 빼어나다라는 생각이 들면 싫은 건가요? 아니면
1: 그냥 모르면 싫은
2: 건가요? 그냥
1: 것 같아요.
2: 모르면 싫은 건가요?
1: 왜냐면 계속 상상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여성분일지
2: 맞아.
1: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2: 맞아.
1: 제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2: 네
1: 외모가 중요하다기보다
0: 그렇죠. 그리고 사실 되게 말하기 마숙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창피하긴 하지만 만약에 같이 뭐 단둘이 술을 먹는 이성이 예를 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아름다운 이성이다.
2: 네네.
0: 그러면은 뭐랄까 그냥 여자의 그냥 본능으로서 되게 뭔가 좀 경계심이 들거나
2: 그렇죠.
0: 뭐
2: 당연하죠.
0: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2: 저도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자, 아니 지금 저희가 휴가지에서 싸운 주주님들의 문자를 좀 받아봤잖아요. 저희 윤정규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2: 여자친구랑 한강 수영장에 갔는데 커플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하필 옆 벤치에 진짜 몸 좋은 남자분이 계셨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홀린 듯이 쳐다보면서 대박 몸이 너무 좋다 중얼거려서 싸웠습니다. 하, 언제는 내 뱃살도 좋다더니
0: 어떡해.
2: 아 진짜 이거 어떡해.
0: 이거는 뭐랄까 여자친구분이 그냥 너무 편해가지고 남자친구분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2: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너무 상처예요.
0: 그러니까
1: 속마음이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2: 대박 몸이 너무 좋다
0: 이거 그냥 몸이 너무
1: 생각만
0: 좋다.
1: 하던

0: 게 너무 이제
1: 경이로웠, 네, 경이로웠던 거지.
0: 사고가 난 거죠, 사고가.
1: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아... 너무 좋다. 맞아, 이것도 아무리 편한 사이더라도 이런 네. 것 좀 계속하면 안 되긴 하는 그럼요. 것 같아. 또 우리 7199님께서는요.
0: 네, 여자친구랑 같이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요. 비키니 입은 여자분이 지나가서 저도 모르게 눈이 잠깐 돌아갔는데 네. 여자친구가 어딜 봐? 그러면서 위기가 왔었어요.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유유.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휴가철에는 꼭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세요, 여러분.
2: 그렇죠.
0: 여성분이든 남성분들이든.
1: 맞아. 그러면 안 싸울 수, 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 진한 거 있잖아요. 썬팅 진하게
1: 제대로
0: 들어간
1: 내고.
0: 거.
1: 네. 솔직히 인간의 본능으로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피조물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면 쳐다볼 것 같기는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대신 그거를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서운할 수 있으니 우리 선글라스를 끼자. 네,
2: 그러니까. 선글라스 없으면 수경이라도 쓰고 나는... 다니세요.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2: 너무 사방팔방 다 가릴 수 있으니까.
1: 선글라스 없다 그러면 수경 끼세요.
0: 네. 약간 그 반사되는 거 있잖아요. 거울처럼 보이는 거.
1: 그러니까 거울처럼 보이는 괜찮다.
2: 예.
1: 또 우리 김미수님은요, 전남친이랑 여름휴가를 일본으로 갔는데 안 그래도 더운데 길 잃어버릴까봐 무섭다고 자꾸 손잡고 팔짱 끼고 둘러붙는데 덥고 짜증나서 나도 모르게 떨어지라고 소리지르고 싸웠다고. 더울 때는 그냥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뭔지 알겠다. 그래서 아니 아 덥다니까 왜 자꾸 이래 막 이런 식으로 탁 나와버렸을 거예요.
2: 근데 길이 너무 막 길 잃어버릴까 봐 무섭다고 자꾸 손을 잡고 팔짱을 꼈다고 하잖아요.
0: 전 남친분이
1: 전 남친분이 그쵸.
2: 귀여운데
1: 그러니까 귀여운데 뭔가 이 미수님은 그때 너무 덥고
2: 더워서
1: 힘들었던 거지.
0: 40도 정도 되면
2: 짜증 지수가
0: 네, 어쩔 수 없이
1: 어쩔 수 없이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또 우리 8259님은요,
2: 저는 남편이랑 휴가 때 휴게소에 들러서 이것저것 사 먹었는데요. 남편이 먹는 걸로 치사하게 무슨 휴게소에서 10만원어치나 간식을 사 먹냐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분 좋게 놀러 가면서 먹는 걸로 치사하게. 아, 세상에 만난 게 많은데 어쩌라고요. 흥치 뿡.
0: 와 근데 휴게소에서 10만원어치 드시는 거 쉽지 않은데.
1: 저 사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10만원어치는
0: 뭘 드신 거지?
1: 뭐랄까요, 진짜 만약에 제가 그 상대방의 이제 애인이었으면 네. 10만원?
0: 쉽지 않은데?
1: 좀 쉽지 않은데?
2: 이거 진짜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1: 할 것 같긴 해요. 우리 8259님 10만원은 조금
0: 신이 너무 많이 나셨네.
1: 해요.
2: 근데 저는 뭘 드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1: 알려주세요.
0: 뭘 사야 10만원이 채워지는지 휴게소에서. 네.
1: 그 지역 특산물까지 사신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마무의 너나해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2: 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인생은 워프레스.
1: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2: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떡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천재력을 전문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12시 주현영.
1: 네,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환장 연애. 주주님들의 속 터지는 현실 연애 고민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의 조현영, 정규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휴게소에서 10만원어치 간식을 산 우리 주주님께서 지금 뭘 사셨는지 또 보내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2: 어머.
1: 일단 우리 다른 주주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셨어요. 우리 1677님은요.
2: 휴게소서 10만원이라 하이패스 단말기 샀나 보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1: 단말기. 네. 또 우리 7239님은
3: 혹시 그 요즘 휴게소에서 카카오땡 굿즈도 팔던데 그런 거 사신 거 아니에요?
1: 아, 카카오땡 굿즈면은 좀 비쌀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우리 주주님 보내주셨거든요.
2: 너무 궁금해요.
1: 8259님께서 휴게소에서 10만원어치 산 목록은요. 지역 특산물인 오징어, 쥐포도 사고, 휴게소 감자랑 어묵바랑 음료수랑 졸음껌, 떡볶이만 사 먹었어요. 이 정도만 산 것도 많이 줄인 건데요. 라고.
3: 아니, 이 정도만 먹어도 10만원이 나오나요? 요새?
2: 오징어 쥐포가.
1: 그러게요. 특산물이다 보니까 좀 비싼 거였나보다.
2: 저게 큰 것 같아요.
3: 오징어 한 6마리 사신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만 사신 건 아니고 또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려고 다 보니까 몇 개씩 이렇게 쟁이시느라고 그래서 10만원어치가 된 거 같으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가 아까 놀랬던 이유는 간식만 10만원어치라고 하셔가지고
2: 그러니까.
1: 간식으로 10만원이 되기 쉽지 않다 이거였는데 특산물을 사신 거면은 우리가
2: 그럴만하네요.
1: 그럴만하네요.
2: 특산물이 없었으면 이제 먹방 유튜버라고 생각할 뻔했어요.
1: 그죠. 우리 9678님은요. 근데요, 규민 씨 사연 읽는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규민 씨 연기 덕에 더 과몰입하게 되네요. 답답한 남친 연기 너무 잘한다고.
2: 아, 감사합니다.
3: 메소드인가요?
2: 네네. 여기 답답한 남친분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제가 괜히 욕을 먹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지만.
3: 연기를 너무 잘하셔.
1: 포인트를 잘.

0: 잘 잡으셔가지고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는 것 같아. 아, 네,
1: 감사합니다.
0: 그렇죠. 우리 1104님은 현영 언니들 오늘도 너무 예뻐요라고 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 우리 현영이들은 항상 예쁘죠 뭐.
0: 아유 아니면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저번에 인권 아나운서님 오셨다고.
1: 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0: 김민 씨 더 쉬었으면 좋겠다 아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거죠. 농담입니다.
2: 네. 김민 씨가 최고죠.
0: 최고예요 진짜 우리 네. 우리의 애교 애견남 네. 우리 김민 씨. 자 이제 또 바로 다음 고민 만나볼게요. 익명을 요청한 남자 주주님이 사연 보내주셨고요. 이번엔 규민씨가 소개해주세요.
1: 넵. 정확히 두 달 전에 우리 부서에 새로운 경력직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자리도 옆자리고 저랑 같은 업무를 하게 된 친구라서 제가 알려줄 게 많다 보니 얘기를 나누면서 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요.
3: 저 규민씨 미안해요. 제가 이게 또 헷갈리는데 한번 다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에헤이 그럼요. 얼마든지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엄청 헷갈렸어요. 자 여기 이 표 보시면
4: 야 역시 우리 정대리가 사람이 참 좋아. 내가 딱 이 사위 삼고 싶은 타입인데 말이지.
1: 아, 아이 부장님도 진짜 부장님 따님 이제 10살이잖아요
5: 나도 정대리만 소개팅 하겠다고 하면 내 친구들 바로 소개팅 시켜줄 수 있는데 아 그나저나 두 사람 참 그림체가 비슷해. 예쁘고 잘생긴 게 비주얼 합이 정말 난리도 아니야.
1: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은근슬쩍 저희를 엮으려고 하시는데요. 보통 이러면 부담스럽거나 싫어야 하잖아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 저는 그 친구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내연애에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5: 아니 우리 좀 막 엮는 사람들 아닌 거 알지. 근데 내가 현영 씨 이상형인데 들었는데 약간 정대리랑 부합하는 게 부합하는 게 아니야. 내 오지랖 정말 난리도 아니야.
1: 아 다들 현영 씨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또 이직하면 어떡해요. 저 현영 씨랑 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데. 저는 혹시나 그 친구가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3: 아니에요. 규민 씨 같은 분이면 누구라도 좋아할걸요? 성격도 다정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1: 이러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 배속으로 뛰는 겁니다. 별 의미 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거 그 친구가 정말 저한테 조금의 1g의 호감이라도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0: 네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주주님께는요 구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자 이게 좀 헷갈릴만한 게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립서비스랑
1: 그쵸.
0: 진짜 호감 멘트랑 요거 구분이 참 어려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1: 네네.
2: 맞아요.
0: 만약에 두 분은 뭐 규민 씨한테 규민 씨랑 있으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또는 현영 씨랑 있으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3: 편하다는 건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은데.
1: 네, 저도
3: 약간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1: 맞아요, 맞아요.
0: 불편해야지 어느 정도.
1: 네, 약간 어느 정도. 네, 그렇죠.
0: 맞아. 그럼 이제. 두 번째 규민 씨, 현영 씨, 예를 들어 뭐 규민 씨 같은 분이면 누구라도 좋아할 걸요라고 하거나 뭐 현영 씨 같은 분이면 누구라도 좋아할 걸요 이랬다.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떨까요?
1: 요거는 알 순 없지만 최소한 약간 인간적인 호감 정도는 느끼고 있다라는 판단이
0: 맞아요.
1: 드니까
0: 맞는 것
1: 일단
0: 같아.
1: 좋게 보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0: 맞아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1: 네네.
0: 그리고 세 번째 점심 먹으러 갈 때 둘이 같이 먹으러 가요 한다.
2: 이거는 아저씨 둘이 같이 먹으러 가요 하는 거
1: 요거는 조금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3: 시그널로 같은데요?
0: 둘이 같이 먹으러 가요. 그러니까 굳이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먹으러 가자 둘이 같이 먹으러 가요.
1: 둘이
0: 이거는 인간적인 호감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은데
3: 그렇죠. 음식을 많이 남겨서
0: 근데 너무 못 먹어서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상대방이
3: 아니 음식을 많이 남기면서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1: 제가 이거 직장인 친구들한테 들은 바로는 네. 뭔가 뽑아낼 게 없으면 둘이 같이는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청을 해서
3: 이건 대놓고
0: 이건 조금 플러팅의 여지가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도 있는데 다 퇴근할 때 우리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갈래요? 이거는 나는 호감이 좀 있는
1: 어머나, 설렜잖아.
0: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은 요즘에 좀 각자 시간을 좀 가지면서

0: 집에서 좀 이렇게 퇴근하는 걸좀 선호하지 않나요? 굳이 같이 가는 걸
1: 그쵸, 그쵸.
0: 선호하나? 외향적이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1: 예.
0: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시간이 딱 퇴근 시간에도 자기만의 시간이 좀 보장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1: 그런 사람이
0: 많잖아요.
1: 많죠. 네.
0: 같이 가자고 하는 건좀 호감일 것 같은데.
1: 저도 이거 좀
0: 저도요.
1: 호감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요 멘트가 좀 설레네요. 우리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갈래요?
0: 같이 갈래요? 이게
2: 네. 같은 방향인지는 어떻게 아셨지?
1: 어머
0: 그래. 아니 이렇게 주변에서 미혼 남녀들 막 엮을 때 많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러면 아 진짜 왜 저래 이렇게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의외로 잘 되는 경우도 제법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섭님께서도요.
1: 저도 그렇게 주변에서 엮어주다가 연결되어서 결혼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0: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둘이 뭔가 좀 어울리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도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줘서 친구나 동료 또는 가족의 추천 덕분에 연애를 시작하거나 성공한 경험 있으신가요? 물론 뭐 성공한 러브스토리도 좋고요. 괜히 주변 말 믿었다가 민망했던 흑역사도 환영합니다. 네,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1: 네.
0: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우리 익명의 주주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가 식사 후에 회사에서 제법 떨어진 카페에서 커피를 처음 마시고 이 집 원두 진짜 맛있네요 한마디 했는데요. 그 뒤로 과장님이 출근 때 자꾸 그 집에서 제 것까지 커피를 사오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꽤 먼데 말이죠. 그래서 혹시 나 좋아하나? 이거 완전 러브러브인가? 잔뜩 기대했는데요. 그냥 과장님 원두 취향이랑 제 원두 취향이 똑같은 거였어요.
1: 과장님이 커피 잘알이었구나.
0: 보내주셨어요.
2: 그러니까 이게 항시 이제 너무 이제 확신하면 안 된다.
1: 아, 아니, 그럴까요?
0: 그럼요, 네. 그럼요.
1: 네, 근데 요 분이 이제 과장님을 좋아하시네요.
2: 돌다리가
0: 그러니까, 이제 의식하기 시작했어,
1: 아,
0: 과장님을.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레인보우의 텔미 텔미 듣고 와서 더 얘기 나눠볼게요.
1: 네.

0: 네, 레인보우의 텔미텔미 듣고 오셨고요. 우리 22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현영씨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1: 네, 거래처 사장님이 제가 20대 때 소개해준 분을 어? 30대 돼서 또 소개해준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봐도 안 맞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둘 다 혼자라며 또 만나보라고 하시길래 사장님 저 비혼주의예요. 어머. 그냥 비혼주의 선언해버렸네요. 유유 이렇게.
0: 비혼주의도 아닌데 비혼주의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2: 네, 강제적으로.
1: 얼마나 안 맞으셨으면.
0: 그러니까 두 번이나 봐도 사실 그리고 20대 때 30대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사람이 이게
1: 어쩔 수 없어요.
0: 어쩔 수 없나
2: 그런가
0: 봐요. 또 우리 1115님은요. 저는 예전에 남편이랑 사내 비밀 연애하고 있었는데 자꾸 주변에서 눈치 없이 다른 직원이랑 제가 잘 어울린다고 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난처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결국 버럭해서 어머 그 자리에서 저희 연애 사실을 공개해버린다고.
2: 어머 이거 너무 멋있다.
0: 어머나
2: 어머머머머머
1: 드라마다 드라마.
2: 그러니까 드라마 아니야.
0: 그러니까 멋있다. 이런 거는 멋있지.
2: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을 것 같아.
0: 그러니까 또 우리 혜미님께서는요. 저는 지금 남편이랑 같이 일할 때 혼자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제 행동을 보고 눈치채서 계속 밀어줘서 그 덕분에 연애 성공. 연애하다 지금은 아들 셋 낳고 키우고 있어요. 내년이면 결혼 10년 차랍니다. 주변 반응 호응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 근데 그게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좋다 좋은 사람이다 하면은
0: 맞아.
1: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람이
0: 둘이 잘 어울린다 이러면
1: 잘 어울린다.
0: 그런가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우리 장훈님께서는요.
3: 대학교 때 남자 3 여자 3 이렇게 잘 뭉쳐 다녔거든요. 그중에 한 친구랑 저만 솔로였는데 다른 친구들이 둘이 취향도 비슷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막 엮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절할까봐 위장 남사친으로 있었어요.
0: 진짜?
3: 그래서 친구들이 엮어도 은근히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정색 하면서 야! 쟤랑 사귈바에 혼자 늙어 죽겠다! 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쟤랑 사귈 바에는 어머 한영씨 괜찮으세요?
1: 네 소리가 들려.
0: 어머 자 쟤랑 사귈 바에는 혼자 늙어 죽겠다.
3: 근데 이게 멘트가 너무 세가지고
0: 너무 세다.
3: 저는 오히려 약간 그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0: 아니야? 왜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규민씨처럼 오히려 약간 부끄럽고 왜냐면 친구로서 이 관계를 서로 암묵적으로 유지하고
3: 그러니까.
0: 있었는데 이게 깨질까봐 그게 조금 싫어가지고 방어 기제가 뭔가 탁 생겨서 그러니까,
3: 왜냐면 이렇게 세게 안 나와요 원래는.
0: 맞아
3: 원래는 아 됐어 뭐 쟤랑 만나 이런 느낌인데 야! 내가 제가 결혼하면 내가 그냥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는
0: 그러니까 죽겠대 혼자.
1: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발끈하신 거라고.
0: 아, 그 정도로 싫은 거다.
3: 정말 싫어서
1: 보통 아 막 좋은데도 막 그냥 괜히 하는 말이면 저렇게 그래요? 느낌표가 많이
0: 아니야. 현영 생각해봐요.
1: 많이 하지 않을지
0: 만약에 않아요? 만약에 주변에서
3: 그러니까
0: 예를 들어 뭐 딘딘 씨랑 어떻게 사귀고 결혼을 하라고 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친구잖아요.
1: 네.
0: 그러면 야 현영 씨는 버럭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현영 씨는 지금 말문이 막히셨거든요.
3: 그쵸.
0: 약간 말문이 막히고 약간 뭔가 약간 좀 상대의 가치도 뭔가 못 느끼는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요?
3: 맞아.
0: 이렇게까지 버럭한 거는
3: 이렇게
0: 살짝
3: 버럭하면
1: 아니 이게
3: 느낌 있다니까.
1: 계속 엮다가 하니까 아 됐어. 아니야 하다가 야! 이렇게 된 거지. 버럭.
0: 아, 몇 번을 그래가지고
1: 계속 엮었는데 계속 싫은데도 아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0: 그럴
1: 계속
0: 있겠다.
1: 엮으니까 야 씨. 쟤랑 사귈 바에 혼자 늙어 죽을래 그냥.
0: 쟤랑 사귄다? 그러면 내가 그냥 미친 거야. 이런 식으로
1: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3: 정말 찐텐으로.
1: 아, 버럭이래잖아요. 느낌표가 지금 4개가 붙었거든요.
0: 어떻게 이거를 좋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3: 네, 안 되네요.
1: 안 되네요. 상처를 받으셨대잖아. 그 뉘앙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아.
1: 야, 난 진짜 쟤랑 사귈 바에는 차라리 늙어 죽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상처 안 받으셨겠죠.
0: 그 자기도 뭔가 알았겠지. 네. 아, 괜히 부끄러우니까 저렇게 얘기하네.
1: 근데 정말 진지하게 정색을 하셨으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신 거 아닐까.
0: 그러면은 마음을 이제 먹지 않는
1: 파이팅
0: 게
1: 하세요.
0: 좋을 것 같고요.
3: 내세요.
0: 네, 좋은 인연 만나실 겁니다.
3: 네, 사람 많아요.
0: 네, 또 우리 최정우님은요. 저는 지난달에 결혼했는데요. 저희 두 명의 처제들이 저희 아내에게 저를 꼭 만나라고

0: 하고 부추기고 심지어 반대하시던 장인 장모님까지 설득해줘서 4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성공해서 지금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다고.
1: 아. 보통 이렇게 야, 가족이 와, 이렇게
2: 이거 처제가 밀어주는 거면 진짜 좋은 그러니까, 분이라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아우, 아주 정우님 그동안 마음 고생도 심했을 텐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또 박성우님께서는요.
1: 제가 지방에서 자취할 때 학교 앞 식당 사장님이 저를 엄청 챙기셨어요. 그 객지 생활한다고 계란 후라이도 한 개 더 주시고 밑반찬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사장님 바쁘실 때 제가 홀서빙도 도와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장님 둘째 따님과 연애했답니다. 사장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요. 이런 인연 신기하죠?
2: 우와 이것도 신기하다.
0: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식당 사장님이 너무 좋은 어른이시다.
1: 그러게.
0: 그쵸? 또 우리 6756님은 울 큰아들과 며느리 시어머니인 제가 중매에서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주거래 은행에 자주 다닐 때 마음에 들었던 은행 직원이었다고. 큰 역할 하셨네.
2: 그렇게 또 될 수도 있군요.
0: 그러니까.
2: 아, 은행 직원분들.
0: 또 우리 7485님께서는요.
3: 저는 친구의 친구였는데 공통사가 많다 보니 갑자기 친해졌어요. 근데 엄마 생신 때 선물을 골라달라고 하고 너가 여자친구였으면 너한테도 사줬을 텐데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다가 무슨 소리냐며 우린 그냥 친구야 라고 어색해졌던 그런 사연이 있다고.
0: 진짜 그냥 친구라고만 생각을 하셨나 보다.
3: 그러네요.
0: 그쵸,
1: 그럼 잘못됐네.
0: 보통
1: 은행을 좀 잘못하셨네.
0: 아니 너가 여자친구였으면 너한테도 사줬을 텐데 이런 말에 정색을
1: 오해할
0: 하면서
1: 오해할 법한 말을 뱉으면 안 되죠.
0: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약간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면
2: 그러니까 저도
0: 적당히 있었다면은 너가 여자친구였으면 너한테 사줬을 텐데 뭐야 그러면은 뭐 지금은 뭐 안 사줘?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래? 아 그럼 야 우리가 사귀기라도 해야 되나? 아이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뭐야 우리 친구잖아 뭐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약간 지금 정색한 느낌 쓰거든요.
2: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쭉 사연들 들어보면서 정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연이 있는데 정말 각자의 사람들이 다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0: 맞아.
2: 기분이 좋네요.
0: 그러니까요. 네.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저희는 그럼 또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문자가 왔는데요. 우리 한번 소개해 주세요.
6: 저는 박찬호 씨가 소개해 줘서 결혼까지 했어요. 웨이터 박찬호 씨가 부킹해 줘서요.
5: 웨이터. 근데 이 와중에 밖에 있는 우리 막내 작가님께서 부킹이 뭐냐고. 오.
7: 부킹을 모르는.
5: 잠시만요. 근데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이거 모르실 리가 없는데.
6: 너무 영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5: 이거는 너무 영한 척이고.
7: 부킹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
5: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저도 사실은 그 뭐 나이트 맞죠? 나이트.
6: 맞아.
5: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7: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6: 진짜요?
5: 너무 잘 그래도 알고 있죠.
6: 아, 그렇죠.
5: 왜냐면 그쵸, 예전에 그쵸. 막 너무 휘황찬란하게 많아.
6: 그럼요.
5: 많았었고.
6: 네.
7: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5: 네. 부킹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웨이터 박찬호 씨가 연결해 주신 걸로 큰일 하셨네요.
6: 그러니까요.
5: 우리 또 7호 사모님은요. 이제는 노래 나갈 때 규민 씨 대화하는 거 보기만 해도 왠지 한영 씨들한테 애교 부리는 것 같아 보인다고 규민 귀엽다 끼용이라고 보내주셨어요.
6: 애교 부리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조현영 누나한테 좀 막말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5: 맞아요. 한영 씨. 네. 한영 씨한테 편해져가지고 귀여운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아니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6: 오늘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겠습니다.
7: 역시 우리 규민 씨가 오니까 확실히 텐션이 사네요.
5: 그러니까.
6: 그래요.
7: 근데 스케줄은 더 많아지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5: 왜냐면 바쁘면 좋으니까. 사실.
7: 바쁘면 좋으니까.
5: 바쁘면 맞죠? 좋은 거잖아.
7: 그럼 규민 씨를 위해서.
6: 맞아, 저를 맞아. 위해서.
5: 예예. 진짜 우리 규민 씨 진짜 승승장구하시길 진짜 너무 응원합니다.
6: 예, 그렇게 믿을게요.
5: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들려드리면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벨.

0: 브레이크밸리.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4: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3: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4: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기다리던 여름휴가지에 도착하자마자 몸살이나 두통이 생겨 고생한 적 있으신가요? 휴가 첫날 거짓말처럼 몸이 아파지는 현상을 레저 시크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휴가가 시작돼도 바로 정상 수치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간 서서히 낮아지는데요.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각성했던 몸이 풀리는 과정에서 자율신경계와 면역체계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며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레저 시크니스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휴가 첫날 무리한 일정 대신 적절한 수면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충분합니다. 올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속보입니다. 조금 전 김정자님 댁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냉장고에 있던 열무김치와 파김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요. 추적 결과 범인은 다름 아닌 딸 A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자님은 이놈의 지집에 맛있으면 좀 싸가랬더니 김치를 통째로 다 들고 갔다면서 현재 범인 검거를 위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정승준님의 업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집 앞에 전복 2kg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박승주님은 퇴근하고 전복 버터구이에 맥주 한잔 할 생각에 설렌다며 현재 몸만 회사에 있을 뿐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2995님은 매우 쾌적하고 뽀송한 상태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찬물에 발을 담그고 달달한 수박까지 드시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주분들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무더위 잘 이겨내셔야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뉴에 이어서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9629님은 주디, 오늘도 주디 팬심으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지금 한라봉 농장 일 마치고 집에 쉬러 가요. 근데 이름 현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분들은 다 이쁜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말씀만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주주님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중에 농사짓는 농부 주주님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포도, 오이, 옥수수, 자두 등등 다양한 농작물을 키우고 계시던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 흘리며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농부 주주님들의 사연을 받아보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주주분들께 시원한 아아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농부 주주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주님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선물도 있습니다. 8월 12일 개봉 예정인 영화 명탐정 코난 하이웨이의 타천사 관람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주세요.

해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최민사님께서는요, 주디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신 가비님 퀸가비 너튜브 봤어요. 친자매 연기 너무 맛깔나요. 좀만 봐야지 하다가 끝까지 다 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가비씨의 너튜브에 출연을 해서 퀸가비 퀸가비의 이제 동생 퀸현영, 퀸자 돌림, 그러니까 아버지 성함이 지금 성이 퀸이라는 게 지금 이상한데 지금 퀸가비와 퀸현영이 출연을 해서 친자매 연기를 했는데 재밌게 봤다고 이렇게 연락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막 오랜만에 진짜 막 엄청 웃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주주님들 있으시다면 퀸가비라고 딱 그 너튜브에 치셔가지고 우리 주디가 나온 거 한번 가볍게 한번 봐보세요. 심심하실 때. 또 우리 5844님은요, 마지막 남은 휴가는 친정에서 샤인머스킷 수확하는 거 도와주고 샤인머스킷 가득 트렁크에 꽉 채우고 집으로 주디랑 함께 복귀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샤인머스킷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 뭐냐 트렁크에 이 샤인머스킷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든든하고 부럽고 그러네요. 또 우리 9212님은 주디 아들 방학이라 돼지갈비를 주문했는데 어머나 한 팩이 터져서 왔어요. 국물이 다 새고 난리도 아니네요. 아 스트레스 받아요. 타샤니의 경고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좀 경고하면 다음에는 꼭 안 터지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우리 9212님이 신청해주신 타샤니의 경고 듣고 올게요.

하샤니의 경고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농부 주주님들 정말 많이 듣고 계시네요. 우리 7237님은요, 고추 농부입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고추처럼 익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야, 새빨간 고추 사진까지 지금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뭔가 지금 이 고추 색깔이 딱 지금 날씨랑 맞는 것 같아요. 또 우리 8258님은요. 저요. 마늘 농사예요. 지금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마늘 씨 까고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더워요. 여긴 대구 군이랍니다. 라고 대구 군이라면 우리 민지 작가 대구 군듀 민지 작가님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작가님이 더 반갑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또 우리 5301님은 경북 의성에서 마늘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여기 또 마늘 농사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우리 박정환님도 경기도 양주시에서 애호박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부예요. 또 청년 농부시네요. 애호박 포장 중인데 너무 덥네요. 주디 목소리 듣고 힘낼게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환님 화이팅! 또 우리 한시연님은 주디 우리 남편은 충남 서산에서 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예요. 그런데 이번에 벼 수확뿐만 아니라 어머 둘째 수확까지 하게 생겼어요. 주디처럼 상큼하고 싱그럽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남편 요즘 새벽마다 드론으로 약 주러 다니고 비료 주러 다니느라 너무 고생이 많아 좀만 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시어님 같은 아내분이시라면 우리 남편분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또 우리 김영진님께서는 화성시 송산에서 포도 농사 짓는 청년 농부예요. 지금이 수확철이라 하우스 안에서 수확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주디 목소리 듣고 힘낼게요. 청년 농부들 파이팅이에요. 라고 영진님 아직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윤순자님께서는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천도, 황도, 백도, 천봉, 천중도 종류가 많아요. 복숭아철에는 수확하고 공판장 보낼 것들 박스에 담고 일이 끝이 없어요. 새벽 일찍 일해야지 너무 더워서 오후에는 일 못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복숭아는 특히나 더 이렇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또 우리 4583님은 저는 남편과 경북 김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일찍 일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쉽니다당 점점 여름 사과 썸머 프린스 타고 가을 사과는 햇빛 적당히 받으라고 잎을 따주고 있어요. 주디 더운데 건강 조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썸머 프린스? 여름 사과를 썸머 프린스라고 하나요? 이거는 잘 몰랐는데 또 우리 1195님께 품종 이름인가 보다.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또 우리 1195님은 낮에 자두 따고 자두 맛있겠다 요즘 점심 먹고 이제는 자두 선별하면서 청취 중입니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두 수확하고 지금은 자두 선별하며 12시엔 주연형 청취 중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우리 가족 올 여름도 파이팅하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주주님도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자두 지금 선별 중이신데 바구니에 지금 한가득이네요. 아유 이쁘고 싱글 아주 탱글탱글한 이쁜 자두들 잘 골라서 작업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소개된 우리 모든 농부 주주님들께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다들 너무 덥고 힘들 때는요 심하게 또 무리하지 마시고 쉴 땐 쉬어가시면서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Walk it,
1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3: 아이고 영감, 가만히 있지 말고 재밌는 것 좀 틀어봐요.
14: 어휴 어메, 내가 안 그래도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라디오 알아왔잖여. 그 아유 그 뭐시여 그 아유 이름이 저기 뭐여 그게 뭐냐.
13: 할아버지 12시엔 주연영이요. 재밌는데 선물도 많이 줘요.
15: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8월 선물. 매콤의 영원한 안방 요정 저 박소영이,
16: 할아버지 연기의 달인 저 김규종이 소개해드릴게요.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5: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7: 잠옷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16: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5: 디퓨저는 라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6: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5: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6: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7: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15: 선물 받으실 분들께서는요, 02-212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6: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13: 12시에 주연영 좋아요.
1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9: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8502님은요, 저는 과일 가게를 하고 있어요. 이 더운 날씨에 농부님들이 예쁘게 키워서 출하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두 더위 잘 이겨내시고 힘내세요 라고 과일 가게에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일 12시엔 주현영 2주년을 맞아서 두돌 특집 주주총회 준비되어 있거든요. 날이 날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2시엔 주현영 두돌 축하 파티 꼭 함께해 주실 거죠? 그럼 저는 끝곡으로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Hi,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정씨 찬송 컬투. 예예야 늘 언제나 걸투쇼는 이 시간만 되면 흥분의 도가니탕 속에 빠져 있습니다. 탕 속에 홀딱 빠진 방청객들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신난다 신나. 여기 되게 시원하거든요.
1: 엄청 시원하네요.
0: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1: 신납니다.
0: 예, 밖에는 아주 무더위가 그냥 짜증나지만 오늘은 쾌적하게 여러분 두 시간 동안 방청객들과 함께 즐기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더욱더 스페셜한 이유는 이분이 컬투쇼 역사상 처음으로 스페셜 DJ에 도전하는 분입니다. 배우 진구.
1: 네, 오늘 첫 스페셜 DJ 도전입니다. 진구입니다.
0: 와, 진구 씨가 컬투쇼에 최근에 왔던 게 한 3년 전쯤에, 아 4년 전쯤에.
1: 4년 전입니다.
0: 4년 전쯤에 OTT 시리즈 형사록을 홍보하러 컬투쇼에 오시고 나서 4년 후에 찾아오셨네요. 좀 자주 좀 오지시고 그러셨어요.
1: 작품이 이렇게 홍보할 만한 작품이 많이 없어서 가지고. 아, 예, 예, 예. 타방송사기도 하고 막.
0: 아 괜찮아요. 저희는 타방송사 안 가려요.
1: 그래요?
0: 예. 진구 씨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예, 예. 환영하지. 그리고 또 이제 진구 씨가 오니까는 진구 씨 팬들이 막 조공도 씨랑부터 해갖고 막 방송분들 먹으라고 막 여러분들 먹으라고도 뭐 이렇게 많이 갖고 다 이렇게 온 것 같아.
1: 진짜로 다?
0: 어, 되게 많던데.
1: 와.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아?
0: 아 여러분들 먹으라고 해온 거는 가수 이정 씨 팬들이 했나 봐요.
1: 아, 그렇죠. 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0: 뭐 누구라도 좋지 뭐. 예, 다 친구잖아요.
1: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예.
0: 친구의 진구의 예, 친구예요. 예. 진구의 진구를 사랑했네.
1: 예, 예. 그럼요, 그럼요.
0: 자 최근에 12부작 드라마, 12부작 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되게 인기 많았던 그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빌런 역을 맡으셨죠?
1: 네?
0: 빌런 역.
1: 빌런인가요?
0: 빌런.
1: 이렇게 보면 빌런인데 네. 네, 끝까지 보시면 또 재밌죠.
0: 아 아니요? 아,
1: 끝까지 볼 수도 있죠.
0: 아 그래요.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스포하면 안 되니까. 누가 봐도 빌런 느낌이 좀 빌런이 아닐 수도 있다.
1: 네.
0: 최고 시청률이 13.6%까지 받았다. 와. 그때 이제 그 작품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1: 제가 요즘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선배님 소리도 많이 듣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나이가 막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선배 대접을 받는데 이번

0: 작품 강회장을 할 때는 제가 막내에서 세 번째.
1: 너 주죠?
0: 그래서 귀여움 받으면서 촬영을 해서.
1: 아, 그래서 기억에 남을 만한 작품.
0: 예예예. 예. 손현주 선배 뭐 예, 선배님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예. 언제 이렇게 막내 생활을 해보나. 와. 예, 그러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오늘도 DJ 중에 막내입니다.
0: 그쵸? DJ 중에 막내.
1: 아이고 귀여워 진공. 아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자, 오늘 귀여운 친구랑 함께 예 오늘 2시간 동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J니까 첫 곡을 멋들어지게 소개하셔야 됩니다.
0: 예, 첫 곡.
1: 예, 첫 곡 팝송이죠? 예, 예.
0: Life is cool.
1: 예, 누구의 노래죠?
0: 스윗박스가 부릅니다. Life is cool.
1: 야,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 들어보게요.

0: 자, 스윗박스, 달콤 상자의 노래였습니다. Life is cool, 인생은 시원하다. 와, 우리 오랜만에 또 찾아온 진구 씨를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반가웠는지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김현옥 씨,
1: 배우는 배우다.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0: 문자 다음 거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2: 3895님 아내가 진구 씨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 첫 딸 출산했어요. 진구 씨가 박혜지 출산 축하해 주시면 아내가 빨리 회복할 것 같습니다.
0: 아, 박혜지 씨 축하 한번 해주시죠.
2: 박혜지 씨, 아 오늘 첫 딸 출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아이와 박혜지 씨 모두 다 건강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첫 출산 얼마나 감동의 순간이었을까요? 선물 하나 주세요. 첫 출산 기념으로.
2: 첫 출산.
0: 예, 첫 출산 기념으로 박혜지 씨. 예. 자 건강하게 낳겠죠? 자 뭔가요?
2: 밥주걱입니다.
0: 밥주걱. 예. 이제 바쁠 때마다 진구 씨를 생각하면서. 예, 박혜지 씨. 이게 진구 씨가 준 거지. 바쁠 때마다 진구 씨를 생각하면서. 자 오늘 1부는요 쇼다는 소리질러로 함께 할 건데 여러분들이 문자 보낼 주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진구 씨의 가장 최근 작품 신입사원 강 회장 얘기를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나버린 주제는

0: 나 그땐 왜 그랬지? 신입 때 했던 별별 실수담. 야, 신입 때 우리는 이제 신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 때 되게 실수를 많이 하죠.
1: 그렇죠.
0: 2003년에 데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SBS 드라마 올인.
1: 올인.
0: 아!
1: 이병헌 선배 아역으로.
0: 아역으로 나왔죠. 그래서 예, 예. 리틀 이병헌이라는 얘기 별명이 있었잖아요.
1: 예, 예, 예. 그렇죠.
0: 야, 예. 인상 깊었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때가 몇 살이었던 거야, 그러면?
1: 그때가 제대를 하고 23살이었는데 어. 역할이 고등학생 역할이다 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한 줄 아세요?
0: 물론 알고 있는 네. 거구나. 올인으로 그때 데뷔를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약간 데뷔 때 좀 약간 어설프거나 서툰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긴장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1: 긴장도 많이 하고 어. 다 어설픈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거니까.
0: 어, 그렇죠. 메이크업.
1: 예,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위쪽 쳐다보세요.
0: 원래 여기 밑에 바를 때 예, 위를 쳐다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1: 그럼 보통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어. 그때는 위를 보라 그래요. 천장 보세요라고 그랬어요.
0: 아, 아, 아, 천장 그래서 보세요.
1: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0: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예.
1: 그리고 무릎 어? 보세요. 이제 아래쪽 보라 그럴 땐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무릎 보세요. 그러니까 무릎 이렇게 보세요. 근데 너무 웃으셨거든요 그때 분장 팀이. 지금은 귀여운 추억이죠.
0: 아 그러네 그러네.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여기 분장할 때 진짜 간지러.
1: 그렇죠.
0: 그렇죠. 여기 눈 위에 천장 보세요 할 때 가면 막 간지러워서 웃었던 저도 기억이 나고. 아, 그리고 저는 개그맨 이제 처음 데뷔를 하자마자 뭐 그때 이제 날씨 예보로 제가 개그맨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1: 네.
0: 최주봉 선생님 스타일의 날씨. 안녕하세요. 내일의 날씨예요. 특별히 전할 말은 없고요. 내일도 덥고 모레도 덥대요. 구름 사진 보시죠. 예쁘죠?
1: 기억나요. 기억나. 네,
0: 그거야.
1: 예쁘죠?
0: 이 그거였는데 그게 너무 그때 당시에 뭐 인기가 좀 있었어 갖고 그 선배님들 뒤에다 두고 또 뭐 예보 같은 개그를 또 한 거예요. 그때 뒤에 누가 계시더라? 이마룡 선배님 계시고 아 이용렬 선배님
1: 와
0: 그 뒤에 그리고 최성훈 선배님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1: 예, 예, 예.
0: 다자니 10원짜리 빵 쓰고 가셨던 세 분이 계셨는데 NG를 계속 내는 거예요 내가.
1: 아
0: NG를 제가 기억으로는 7번인가 낸 것 같아요.
1: 와
0: 근데 이제 세 분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룡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0: 구두를 집어서 여기 뒤통수에 던지고 야씨 구두를 여기 뒤통수에 던지시더라. 얼마나 짜증이 나셨는데.
1: 네네네네.
0: 아 그때 그 신입 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긴장해서
1: 그렇죠.
0: 구두를 맞고 정신차려서 바로 한 번에 성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신입사원 시절 어설픈 우리 새내기 시절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문자로 받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자 문자 고지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자 진구 씨가 먼저 외쳐주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50원 100원 150원 해줄 거예요.
1: 네.
0: 자 여러분 자 집중 진구 씨한테 집중
1: 샵에 1077
2: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고릴라는
2: 무료!
0: 나이스! 자 외치지만 말고 문자를 보내요. 자 그리고 오늘 문자를 보내시고 저와 진구 씨를 통해서 문자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아 진구 씨가 왔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영화 드라마판에는 진구라는 독보적 배우가 있고 애니메이션에는 도라에몽이라 도라에몽에도 진구가 있습니다. 진구야! 자 그래서 초코 땡몽 12팩을 드립니다.
1: 초코 땡몽. 진짜 드리는 거죠?
0: 네, 진짜 주는 거예요. 오늘 문자 소개되면. 이거 12박스 12팩을 다 드리는데 착불로 갑니다. 착불로.
1: 착불로. 착불로. 네.
0: 진구 씨 이거 네. 제가 한 거 약간
1: 진구야.
0: 되네.
1: 본 적은 없어요.
0: 아, 본 적은 네. 없고.
1: 질투가 좀 많아서.
0: 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1: 알죠. 노진구? 알죠.
0: 찾아봤구나.
1: 예.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0: 예, 예, 그럼요. 예.
1: 예!
0: 좋아하는 친구가 있네요. 예.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2부는 모든 게 억지 생억지라는 억지 백일장. 3, 4부는 특선 라이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절친 조합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절친이죠. 장르를 넘나들면서 맛깔스럽게 노래하는 천록담이자 이정.
0: 와!
1: 그리고 이정 씨랑 친한 가수. 아 이분도 진짜 노래 잘하거든요. 나윤권.
0: 와!
1: 두 분의 라이브 무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와 나윤권. 야 이정. 야 오늘 꿀조합인데요.
3: 나였으면.
0: 알죠?
3: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0: 나보다 훨씬 잘 불러. 자 광고 듣고 쇼다는 소리 질러 여러분들 문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0: 나이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아니야? 하하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숙면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자, 시원한 소리 질러. 오늘의 주제는요?
1: 나 그땐 왜 그랬지? 신입 때 했던 별별 실수담.
0: 요호! 자, 오늘의 문자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초코 땡몽 12팩을 착불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그 진구씨 팬들이 우리 꾸디, 네. 꾸디잖아요. 균디와 꾸디. 꾸디의 네. 팬들이 와, 스페셜한 간식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되게
1: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0: 샌드위치에다가 음료수 두 개에다가 그냥 마이땡에다가 그냥 아우 커피에다가 어우 엄청나게 그냥 진구 씨 사진도 들어 있습니다.
1: 예예. 예, 예.
0: 예. 저한테도 이거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구 씨 사진을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우리 천록담 이정 팬이 또 이렇게 아 휘낭시에랑 또 이렇게 막 좀 과자 쿠키를 이렇게 준비했네요. 아우 정말 이 정성스레하고 내 팬들은 어디 있는 거야? 아.
1: 이정 씨 데뷔 23주년인
0: 23주년
1: 오늘이
0: 8월
1: 그래요?
0: 8월 1일이
1: 아, 그러셨구나.
0: 와. 그 2002년에 데뷔했거든요.
1: 예예. 예, 예.
0: 맞아요. 아. 월드컵 예 그때 하는데 예 그러니까.
1: 아 예, 군대에서 봤어요.
0: 예예. 예, 예. 예, 예. 자 이제 문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먼저 읽어보시죠.
1: 9417님 격리팀에서 근무하는데 신입 때 부장님 월급을 500만 원 입금해야 되는데 5천만 원을 넣어버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0: 아하.
1: 부장님께 다시 4,500만 원을 회사 통장으로 받고 서류 처리하느라 정말 진땀 뺐어요.
0: 와 부장님 좋았다 말았네. 아 부장님 자 드리고요 초코 땡몽 12팩 갑니다. 네.

0: 3699님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시내버스 처음 운전할 때 코스를 다 이탈하면서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손님들에게 물어보면서 다녔어요. 이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1: 지금은 26년차 베테랑입니다. 우와. 노선을 외우질 못하고 당황스러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반대의 사연도 있어요. 버스 운전을 한 20년 넘게 하시다가 택시로 바꾸셨는데 네. 정류장마다 쓰는 거예요. 택시.
0: 왜 쓰는 거예요 자꾸?
1: 손님이 뒤에서. 해드리고요. 네네.
2: 박기덕님 신입 때 부장님께서 급한 일 아니니까 천천히 해라고 하셔서 진짜 안 급한 줄 알고 일주일 뒤에 드렸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1: 예, 그러니까요. 그냥 하시는 얘기인데 박기덕 씨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오치로 칠레님 회식 갔는데 맥주 따려고 보니 오프너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 숟가락으로 잘 따요 하면서 자신 있게 딱 땄는데 뚜껑이 부장님 이마로 빡 날아간 거야. 뽕 했는데 딱 실수한 뒤로 한동안 부장님 눈을 못 쳐다봤었어요. 꼭 왜 이렇게 부장님한테 갈게요 그런 게.
2: 꼭 그래요.
1: 맞으면 꼭 그렇게 부장님, 과장님 이런데 가요. 드릴게요.
2: 네, 이혜영님 부장님이 중요한 서류를 스캔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파쇄해 버렸어요. 진짜 그날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1: 와, 중요한 서류인데.
2: 네.
1: 파쇄 다시 만들어야 되네. 아 아찔하다 이혜영 씨. 아우 초콜릿 음료나 드세요. 윤정아 씨,
3: 가스 점검 일을 하는데요. 처음 일하던 시집 시절 초인종을 누르고 띵동띵동 가스 점검입니다 해야 되는데 띵동띵동 가스라이터입니다. 와! 문을 안 열어줘서 고생했어요.
1: 누가 열어줘? 가스라이터인데.
2: 네, 양덕화님. 신입 때 탕비실 냉장고에 홍삼 액기스가 있길래 직원들 먹으라고 놔둔 건가 보다 하고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장님 개인용이었어요. 그날 이후 부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요즘 얼굴 좋아졌네 하셨답니다. 또 부장님.
1: 얼굴 이렇게 많이 좋아졌네. 또 부장님이야 또 부장님. 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아, 이광욱 씨 식품 공장에서 신입 때 멸치가 입고가 됐는데 선배가 멸치 얼마나 들어왔냐? 라고 묻는데 전 긴장하고 당황해서 멸치 몇 킬로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멸치가 수천 마리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냥 40박스 들어왔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한 수천 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 예, 김태경님 이태리 레스토랑 신입 때 와인과 샴페인 구분을 못하고 고객이 샴페인을 주문했는데 와인 스크류로 코르크를 돌렸다다 빵 터져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고객 세탁비 변상하느라 힘들었네요.
1: 예, 그럴 수 있어요. 와인과 헷갈리죠. 화이트 와인하고 샴페인은 진짜 색깔이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죠.
2: 헷갈리죠.
1: 예, 또 영어도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못 읽으면. 황규만 씨 신입 사원 시절 사장님 뵙는 게 너무 떨렸는데요. 한 번은 사장님 호출 때문에 불이 나게 달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사장님한테 아버지! 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둘 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 약간의 그 호칭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레전드 사연 중에 하나인데 골프장 KD예요. 신입입니다.
2: 예, 예, 예.
1: 아,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라운딩을 온다고 그래갖고 오면은 각하라고 꼭 부르라고 캐디 이제 라운딩 하면서 네? 신입 캐디가 이제 네? 같이 두 명이 네. 붙었는데 딱 온 거예요. 점심은 드셨습니까? 캐디한테 물어본 거예요.
3: 네 전하.
1: 전하라고 각하가 생각 안 나갖고
3: 네 전하.
1: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 레전드 사연이네요 그것도. 자 진구의 노래가 있네요.
2: 그러네요. 영화 세시봉 OST입니다.
1: 이거 부르셨었구나.
2: 예, 이장희 선생님의 그건 너를.
1: 그건 너.
2: 예, 제가 이장희 선생님 역할을.
1: 맞아.
2: 예.
1: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 예, 들어보시죠.
1: 립싱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이야.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0: 자, 그건 노래 잘하시네.
1: 감사합니다.
0: 이 영화 찍으려고 노래를 더 저 레슨을 받고 하셨어요?
1: 아니요, 그냥 원래 잘해요.
0: 아니 뮤지컬도 좀 하지 않았나?
1: 뮤지컬 한번 해봤어요.
0: 그죠, 그죠. 네. 잘했을 것 같은데.
1: 그 뮤지컬 속에서는 노래할 기회가 없었어요. 뮤지컬인데 춤 위주였.
0: 아, 춤 위주여서. 네. 어, 혹시나 섭외가 오거나 기회가 있으면 하실 생각 있나요?
1: 아, 그럼요.
0: 어, 뮤지컬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1: 해보고 싶습니다.
0: 약간 뭐 요즘에 지금 공연되고 있는 그날들이라든가. 아, 아 어울릴 것 같아. 너무 딱 어울릴 것 같아.
1: 네. 멋있죠, 그날들.
0: 네. 어. 자, 문자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1: 이미탁님, 대학교 신입생 때 저 포함 동기들이 다들 어리버리했죠. MT 가서 같은 신입생 친구가 전자레인지에 빵을 데워왔는데 숙소에 없던 투명 접시 가져오는 거예요.
0: 응?
1: 어? 저 접시는 어디서 났지? 생각했는데
0: 설마
1: 알고 보니 전자레인지 안에서 돌아가는 접시째로 가져온 거였어. 기가 찼던 선배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0: 아, 나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어설픈 사람이 이거를 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
1: 경험 있지 않아요? 저도 있는데.
0: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설마 저거를 들고 나간 사람이 있어? 왜냐면 이렇게 들리잖아 그게.
1: 예, 예.
0: 그래서 아
1: 없을 때는 임시 방편으로.
0: 어. 예. 어, 임시 방편으로 예. 먹고 다시 닦아서 놀았어.
1: 그쵸 그쵸 그쵸.
0: 진구도 그랬답니다.
1: 예, 그랬습니다.
0: 자, 2부로 넘어갈게요. 벌써 30분이 지났네. 아유. 와.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여름에 어떻게 더위를 이겨요?
3: 친구들이랑 놀 때나 걸을 때 땀도 많이 나고 더우니까 저는 부채나 미니 선풍기 가지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게 귀찮긴 해도 더운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4: 저는 집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가만히 누워있어요. 여름엔 수박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너무 더우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2: 무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참 다양합니다. 시원한 물놀이와 더위를 식혀줄 준비물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고요. 제철 과일 한 그릇 들고 에어컨 바람 아래서 쉬어가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여름 건강하고 즐겁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쇼.
1: 더티쇼 2부의 문을 엽니다. 견디와 꾸디가 함께 오늘 호흡을 맞추고 있죠. 여러분 문자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신입 때 했던 별별 실수담.
2: 강은미님, 사회에 나가서 첫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회의실 사장님 자리 선풍기를 최강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순간 사장님 머리에 있던 가발이 날아갔어요. 더 최악인 건 주워서 씌워드렸는데 악! 반대로 거꾸로 올려드렸습니다.
0: 뒤에 가르마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이스. 재미는 있었겠다. 자, 초코 음료 드립니다. 1504님 신입 때 부장님이 저한테 주차장 있는 곳으로 지금 가 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 차장님 성함이 주씨였었어요. 주차장으로 그냥 갔는데 주차장이었어요. 주차장. 주차장님. 예, 주차장. 그렇지. 차장이 붙으면 주차장이죠. 예전에 그 M본부 라디오에도 주차장님이 계셨는데. 아. 예. 주차장님 봤어요? 그죠. 주차장. 주차하고 왔는데. 아, 주차장님 저 봤죠. 주차장. 그 헷갈렸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국장까지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 저 6338님 한식당 출근 때 콩나물을 데쳐서 물에 담가놨길래 콩나물만 건

0: 가지고 그 물을 버렸는데 그게 콩나물 냉국을 하시려고 콩나물국을 시키고 계신 거였어요. 결국 무쳐 먹었습니다.
1: 무쳐 먹었어요. 네. 무쳐 먹었으면 되지 뭐. 네. 자, 이제 억지 백일장으로 이어집니다. 네. 음악 줘버려라 이 방송놈들아. 억지를 부려서 억지를 쓰면 억지로 선물이 갑니다. 억지 백일장. 이 코너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입니다. 방송놈들이 하기 싫은 회의를 억지로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코너가 되겠고요. 그리고 작가가 꽁트를 억지로 대본을 쓰면 우리도 진구와 제가 억지로 연기를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재미없는데 억지로 웃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행시를 억지로 보내주시면 우리는 주기 싫은 선물을 억지로 주게 되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0: 예.
1: 아, 진구 씨가 직접 1대1로 연기를 하니까 예. 예. 약간 설레는데? 음악 줘라. 오야, 뭐 태양의 우예야 지금. 태양의 우예인데 내가 상대 역 있잖아.
0: 김지원 씨.
1: 김지원 역할이야. 어떻게?
2: 거기 눈부신 태양의 우예. 그래 너 잘생긴 군인 아저씨 거기 안 서? 내가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아예 쌩까시려나?
0: 예, 그렇습니다.
2: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건데? 대체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고 대답해! 너 BX 외상값 언제 갚을 거냐고! 금방 갚는다며! 어떻게 된 거야!
0: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한 마음을 설명할 재주는 없습니다.
2: 뭐라는 거야? 아니, 갚을 돈도 없으면서 왜 매일 BX에 와서 뽀글이를 먹어 새낀 거야? 잠깐, 너 설마 나를 좋아하는 거야?
0: 예? 생각하시는 이유 아닙니다. 그렇게 넘겨짚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좋아한다고 그냥 말을 하지.
0: 오키 사장님, 착각이 심하십니다. 제 여친은 옆부대 여군 김민희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민희도 PX 갈 수 있습니다.
1: 갑자기 끼워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0: 조심하십시오. 우리 민희도 PX 갈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억지 선물. 조심하십시오. 우리 민희도 PX 갈 수 있습니다. 민희도 갈 수 있습니다. 민희도 가수 있습니다. 미니동 가수 있어. 미니동 가수. 미니동 가수. 미니동 가수. 아이고. 미니동 가수.
0: 이야. 이야, 감쪽 같다.
1: 이야, 여기에 요딴 식으로 되죠.
0: 네네네.
1: 예, 불가능은 없습니다.
0: 민희도 PX 갈 수 있습니다.
1: 민희도 PX 갈 수 있습니다. 민희도 갈 수 있습니다. 민희도 갈 수 있습니다. 민희도 갈 수 있습니다. 민희도 갈 수 있습니다. 민희도 갈 수 있습니다. 미니 돈가스입니다.
0: 예, 예.
1: 대단하죠?
0: 예, 대단합니다.
1: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미니 돈가스. 자, 오늘 이행 씨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미니 돈가스를 쏘겠습니다. 시제는 미니 돈가스의 돈가로 가겠습니다. 이행 씨입니다. 돈가.
0: 예.
1: 억지로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보내세요. 그래야 선물을 드리니까요.
0: 지금부터 돈가 이행 씨 마구 보내주세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께는 미니 돈가스 보내드립니다.
1: 좋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돈가 이행시. 여러분 빨리 보내세요. 방청이들. 예, 여러분 방청이라고 써서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읽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이스. 놀면 뭐해. 빨리 보내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자, 이행시 보내주십시오.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이영지하고 PH
1: 원이요. 원.
0: PH1?
1: 어, 예.
0: 아이고 죄송해요.
1: 아, 유명 가수인데요. 예.
0: 너무 죄송한데. 예, 이영지와 PH1이 부릅니다. Not sorry.
1: Not sorry. 미안하지가 않아.

0: 자, 이영재 페이치원의 낯소리. 예. 자, 5779님부터 갈게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자, 돈.
1: 돈이 마려우니까.
0: 가.
1: 가스가 계속 나온다.
0: 몇 명이 그래도 3명 이상 좋아하면 되거든요.
1: 오케이.
0: 저 친구가 특별히 좋아하네요. 자, 현 하나 씻고 띄워주세요.
1: 네. 돈.
2: 돈꼬가.
1: 가.
2: 가슬거려요.
1: 많이 웃으셨네요.
0: 예예예.
1: 예, 예, 예.
0: 아, 자, 정현구 씨. 돈.
1: 돈구멍이.
2: 까.
1: 까매요.
0: 아, 들어주겠네요. 돈구멍이 나오면 일단 애들이 너무 좋아해.
1: 그렇죠, 그렇죠.
0: 돈, 돈구멍이는.
1: 8262님. 돈.
2: 돈둑이다.
1: 까.
2: 까섞어라.
1: 점점 줄어드는 것 같죠?
0: 네, 좀 세 명 이상만 오죠.
1: 아, 그렇죠?
0: 예, 예, 예. 자, 동요 버전이네요. 2579님 돈.
1: 돈구박
0: 까
1: 가스원길. 이거 재밌는데요? 3118님 돈.
2: 돈 대문을 열어 12시가 되면은
1: 까
2: 가스가 나온다.
0: 방청 중이다.
1: 예예예. 예, 예.
0: 9133 어디 계세요? 9133.
1: 우와.
0: 자, 일단은 작가들이 뽑아서 여기다 올린 거니까. 예,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 명 이상은 웃어야 된다는 거. 자, 돈.
1: 돈 좀 주세요.
2: 까.
1: 깎아서 먹게.

0: 야,
1: 예, 예, 예.
0: 방청객이 단합이 잘 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방청객이 아주 단합이 잘 되고 있어요.
1: 3062님 돈.
2: 돈니치와.
1: 까.
2: 까리가토 고자이마스. 돈니치와.
1: 돈니치와.
2: 까리가토 고자이마스.
0: 자, 0712님 거.
1: 말이 돼요 이게?
0: 예, 예. 예,
1: 해볼게요.
0: 예, 돈.
1: 돈 세고 누웠는데 갑자기.
0: 아, 이게 아이오아이 노래 버전인 것 같은데 갑자기.
2: 돈 세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거거든요.
0: 아, 요즘에 핫한 노래인데 이거 모르셨구나.
1: 치과 생활을 너무 했나 봐요.
0: 예, 요즘에 핫한 노래인데.
1: 아...
2: 돈 세고 누웠는데 갑자기.
1: 아유.
2: 갑자기.
1: 진짜 잘못했네. 아이고.
0: 예, 일단 여기까지 모를 수 있죠.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억지 꽁트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이 이어집니다.
1: 네.
0: 자, 음악 줘버려.
3: 서대형 상사, 여친이 있었어?
4: 예, 그렇습니다.
3: 아니, 지난달에 내가 초코파이랑 마스타를 서비스로 줄 때까지만 해도 여친 없다고 했잖아. 그럼 한 달 만에 여친이 생겼던 거야?
4: 예, 그렇습니다.
3: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데?
4: 대답할 이유 없습니다.
3: 이래서 남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서대형 상사, 다신 서비스 없을 줄 알아. 여친이랑 안 헤어지면 PX 인기템 달팽이 크림도 따로 안 빼줄 거야.
4: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친을 차버릴 바에야 PX 안 가겠습니다.
0: 갑자기 끼어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4: 사랑하는 여친을 차버릴 바에야 PX 안 가겠습니다.
0: 오늘의 억지 선물. 사랑하는 여친을 차버릴 바에야 PX를 안 가겠습니다. 예, 차버릴 바에야 진짜 안 가겠습니다. 차버릴 바에야. 차버릴 바에야. 차버릴 바에야. 차버릴 바에야. 차버릴 바에야. 찰보리 빵. 찰보리 빵.
1: 찰보리 빵.
4: 사랑하는 여친을 찰보리 빵. 어우.
0: 찰보리 빵. 찰보리 빵. 찰보리 빵. 찰보리 빵. 찰보리 빵. 찰보리 빵. 찰보리 빵. 대한민국에서 이건 내가 제일 잘해. 찰보리 빵 드리겠습니다. 자, 시제는 찰보리 빵의 보리 이행시로 갈게요. 보리 네. 이행시.
1: 지금부터 보리 이행시 마구 보내주세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는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께는 찰보리 빵 드립니다.
0: 자, 광고 듣고 올 동안 보리 이행시 보내십시오. 광고요. Here we go.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쏙쏙쏙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맞다. 개봉!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 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0: 자, 아, 보리 이행시가 아, 차, 아, 보리 이행시를 보내드렸는데 누가 찰보를 보냈네요. 아, 아까 그 아이오아이 갑자기 버전이 또 왔는데 이번엔 할 수 있겠죠?
1: 자려고 누웠는데
0: 갑자기. 아니요, 그 음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이거예요, 음이.
1: 예예예. 예, 예.
0: 예, 알겠죠?
1: 할 수 있죠.
0: 4005번님이 이제 보내셨습니다.
1: 찰보로.
0: 예, 찰보. 예. 찰보. 재미 있으면 선물을 드리고 재미 없으면 일주일 동안 문자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5번님 찰.
1: 자려고 누웠는데
0: 보
1: 보따리.
0: 어, 세 명은 그래도 웃네. 아씨, 차단돼야 되는데. 자, 보리로 가겠습니다. 보리. 자,
1: 정연수님. 네.
2: 보
0: 보리차 매니아
2: 리
0: 리키 마틴. 못 받아요. 네. 7333 보
1: 보고 싶다.
0: 리
1: 리병헌 성대모사하는 친구.
0: 어,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아, 이거 진짜 잘하잖아. 아, 친구 이거 잘하거든 진짜로. 아, 뭐해줘 뭐해줘. 예. 아, 뭐해줘. 예.
1: 병헌이 형 지금도 약간 비슷하게 이제 따라하려고 점점 내리는 중인데요. 형님 저를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 성대모사 그만하고 다녀. 하나도 안 똑같다. 하나도 안 똑같다. 농담으로 맨날 이렇게.
0: 오, 대사 혹시 대사 중에 하는 거 있어요? 이병헌 씨 대사 중에?
1: 달콤한 인생에서 그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아 이건 아니구나. 무슨 대사가 유명할까요?
0: 뭐 하고 계신 거예요?
1: 아, 그 달콤한 인생에서 김영철 선생님한테 하는 그 마지막 대사. 저한테 왜 그랬어요? 예? 오늘은 잘 안 되는 날인가 봐요. 예. 하나도 안 똑같아. 하나도 안 똑같아.
0: 그런 날 있죠.
1: 예, 예. 예, 예.
0: 이거는 합시다. 보리 이행시.
1: 예예예. 예,
0: 예. 자, 드리고요 이거는.
1: 어, 방청 중인데요.
0: 어, 방청 중. 7, 예. 7578. 어? 어허.
1: 오, 오늘 저쪽 라인에서 많이 터지는 거예요. 네. 보.
3: 보긴 뭘 봐.
1: 리.
3: 네 얼굴이나 봐.
1: 단합 잘 된다.
0: 오.
1: 어, 또 방청 중.
0: 또 방청 중. 네. 6573. 네. 아, 여기 6573. 두 번째 줄에 6573.
1: 이야.
0: 자, 보.
1: 보일러는 역시.
0: 리.
1: 리뚜라미.
0: 네. 어, 이런 것이 어거지예요.
1: 네. 네. 윤장원님. 자, 보.
3: 보통 같은.
1: 리.
3: 리인분 주세요.
0: 아하.
1: 가는구나.
0: 자, 3927님. 어, 이거 좀 잘 살려주시고.
1: 예예예.
0: 예, 예. 보
4: 보탁해요. 가버라면
0: 리
4: 리더콰.
0: 어, 잘 살렸어요. 잘 살렸어요. 어.
1: 감사합니다. 최옥수님. 보
3: 보리 굴비에는
1: 리
3: 리조또지.
0: 어, 맛있을 것 같은데? 보리 굴비랑 리조또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1: 어, 그러네요.
0: 꾸덕꾸덕 해갖고 그냥. 정상용 씨. 아, 이분은 자주 보내시는 분인데요.
1: 아.
0: 예, 그냥 성공률이 좋지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자, 보.
1: 보성 출신.
0: 리.
1: 리차드 기어.
0: 좋아. 좋지 않죠? 네. 정상용 씨.
1: 땡. 0848님.
0: 보.
3: 보자, 보자.
1: 리.
3: 리 똥꼬가 까만지 보자. 보자.
0: 아유, 이 만인 버전입니다. 만인 버전.
1: 에이.
0: 예. 5328님 보.
1: 보름달이 밝구나. 돌쇠야.
0: 니

0: 이리 가까이 오너라.
1: 네. 최선을 다했지만 땡입니다.
2: 최선을 다했지만 땡이야.
1: 자, 노래 우리 이따가 라이브 나오시는 최고의 가수 우리 나윤권의 노래를 미리 한번 들을까요? 나였으면. 예, 이거 듣고 3, 4부로 넘어갑니다. 아.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3: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7: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 와우!

0: 컬투쇼 3부가 시작이 됐는데 정상용 씨가 열받았었나 봐요. 본인이 땡을 맞아갖고
1: 또 보내셨네요.
0: 한 개를 보냈네요. 그냥 진구로 보냈어요. 우리가 네. 진구로 보내달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만약에 재밌으면 네. 우리 정상용 씨 뭐라도 선물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정상용 진
1: 진짜야?
0: 구
1: 구로야.
0: 어? 웃네요. 그래도 예. 뽑아 이거 뭐 하나 뽑아주세요.
1: 정상용 씨.
0: 정상용 씨.
1: 정상용 씨.
0: 정상용 씨가 네. 진구 이현 씨를
2: 짰어. 우와,
0: 뭔가요?
1: 밥주걱.
0: 밥. 자, 오늘은 주걱을 뽑는 날인가 보네. 야. 6654님의 문자한테 8년 전이에요. 아쿠아리움에서 진구님을 봤는데 진짜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사진 요청에 바로 응해주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그때 어린이집 다니던 아들이 진구 씨만 나오면 주변에 우리 엄마 남친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야, 아들도 웃긴다 얘. 제가 프린트해서 집에 붙여놨었거든요.
3: 어우, 죄송해요.
1: 감사합니다.
0: 아, 작품 항상 잘 챙겨보고 있고 4년 전에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들었는데 시간이 빠르네요. 자주 나와주세요. 네, 하셨네요.
1: 자주 나오겠습니다.
0: 그러니까 네네. 긴 이거 한 150원 써갖고 문자 보내셨는데 네. 선물 하나 예. 박중욱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번에 박중욱 나오면 진짜
1: 뽑았습니다.
0: 야, 뭐야?
1: 발가락 양말.
0: 발가락 양말 이게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 발가락 양말이 진짜 발에 좋대요. 네, 네. 네. 자, 오늘 현장에 방청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4: 좋아요!
0: 왜 이제 왔어? 20년을 기다렸잖아요. 빨리 와야지. 이제 방청 신청해야만 여러분들을 뽑혀서 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저희가 초대하지 않아요. 자, 방청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예, 방청 신청 문자번호 샵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0: 좋습니다. 샵1088번이 방청 신청 문자 번호고요. 지난 7월에 우리 승철이 형님, 이승철 형님 그리고 같이 이산 씨라고 같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 한 친구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보여줬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예요. 한남동에서 열립니다. 이승철과 더 스카우트 다시 태어난 별 콘서트. 이승철 그리고 더 스카우트에서 발굴된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콘서트인데요. 콘서트 티켓을 총 세 분께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머리에 가로 열고 이승철 가로 닫고 이렇게 문자 저 가고 싶어요 이딴 식으로 보내시면 제가 뽑히면 두 장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0원 김문자는 100원 문자로만 받도록 할게요.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특선 라이브 나윤건 천록담 이정을 만납니다. 자,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급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처절히 급똥 앞에 여러분의 똥꼬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박자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줬빼빼 빨리 하면서 다 같이 들썩들썩 해야 되는 거야. 엉덩이 힘을 주면 똥꼬에 힘이 들어가고 빼면 빠집니다. 케겔 운동이에요. 자, 여러분의 똥꼬를 위해서 소중한 내 똥꼬. 자,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박제 맞춰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줬빼 자동주문 대성전원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네, 친구씨 이거 운동을 네. 하면서 해야
1: 돼요. 그렇죠 그렇죠
0: 남미섬에서 스카이라인 칩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0: 국민유산균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1: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 기능식품
0: 예. 언제나 세탁은 월드크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0: 왜 안 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하면서 여러분의 똥꼬 줘야니까 급똥이 찾아왔을 때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하지 말고 뭐야
1: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류 0% 다크 초콜릿
0: 호텔 감성 휴술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 폼 베개
1: 미국 기능성 신발 오소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0: 이진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케마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또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어, 건강해졌다 내 똥꼬 광고요 Here we go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7: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6: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7: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8: 중부대학교.
6: 중부대학교와 함께
7: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9: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예? 예? 예? 대답을 하네. 감독의 선의는 물결주는 시간 특사! 자, 오늘 특선 라이브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친구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컬처쇼 패밀리자 스페셜 DJ 진구의 친구입니다. 진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오랜만에 스디가 아닌 게스트로 출연한 만큼 고퀄리티 라이브를 두 곡이나 들려줄 예정이. 컬처쇼에서는 이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록담이정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스트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스페셜 DJ를 하다.

0: 맞습니다.
1: 어, 약간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0: 어, 느낌 좀 다릅니다.
1: 어, 어떻게 다릅니까?
0: 부담스럽습니다.
2: 예. 네. 다음 그래, 게스트.
1: 어,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네. 이렇게 그 방청객들까지 다 먹으라고 네. 원래 진짜 가수로 왔나 봐요.
0: 어, 맞아요.
1: 조금 도시락 있게 왔어.
0: 처음이야. 가수로 처음 왔어요.
1: 어.
0: 네. 아, 오랜만에 그래. 왔어요. 오랜만에.
2: 아,
0: 처음
2: 오자. 오랜만에.
0: 네, 집에, 오랜만에 왔어요.
1: 집에 갈 때 챙겨 드릴게요.
0: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2: 다음 게스트.
1: 다음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2: 방송국 놈들이 노래 잘하는 천록담 이정 친구를 찾다가 한 영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발라드 황태자들의 만남.
1: 어머.
2: 컬투쇼에서 전한 마지막 근황은 육아로 인한 수면 부족이었는데 요즘엔 숙면하고 계실까요? 이정 친구 나윤권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어,
3: 나윤권.
4: 1년 만에 뵙습니다.
1: 네. 우리 나윤권 씨 아이가 통잠 잡니까?
4: 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1: 아,
4: 드디어.
1: 예, 이야, 드디어. 통잠을 예. 잔다는 건 정말 축하드립니다.
4: 예, 예, 너무 오래 걸렸어요.
0: 다행이다.
4: 너무 오래 걸렸고. 어,
1: 저번에 오실 때 상당히 푸석푸석해 보였거든요.
4: 네, 1년 만에, 2년 만에 거의 지금 예, 예. 너무 늦게 이 친구가 자줘가지고. 그렇지만 아,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아, 좋네요. 아이고, 홍정은 씨가 오늘 다들 블랙 앤 화이트로 맞춰 입으신 것 같아요.
4: 어, 그러네.
1: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0: 블랙.
1: 그런 식으로. 아, 이러네. 오늘 모나미 패션.
0: 아, 일부러, 일부러 딱 맞춰 입고 온 거예요.
1: 네. 자, 오늘 특집 타이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친구 특집입니다. 원래 특선 라이브나 신곡을 내거나 하는 콘서트들 하는 분들이 이제 홍보하러 많이들 나오는데
0: 네.
1: 오늘은 스페셜 DJ 진구의 친구 특집이에요.
0: 네.
1: 자, 이정의 친구 나윤권 씨의 라이브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다운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거고요. 먼저 진구 씨랑 이정 씨의 인연을 한번 살펴볼 텐데.
0: 아, 네.
1: 궁금합니다. 그 시절 사진과 함께 만나보도록.
0: 어, 예. 사진도 있어요?
1: 예, 사진 있어요. 궁금하시면 보는 라디오로 꼭 켜보세요. 이거
0: 사진 안 보길래요.
1: 이거 웬만하면 찾아서 보지도 않는 사진이기 때문에.
0: 예.
1: 진구랑 이정의 인연은 2003년 논스톱 5에서 와. 시작됐다.
0: 사진 띄우지 마.
1: 예, 사진 띄우지
0: 마. 띄우지 마. 아이고.
4: 와, 어리다.
1: 진구의 친구.
4: 어리다.
0: 애기네, 애기.
2: 애기다, 애기.
4: 어, 애기.
1: 와, 정인은 와, 너무 어리다. 애기다.
0: 너무 애기다.
4: 아, 근데 그, 저 턱 밑에 한 줄은 수염인가요?
0: 저 수염이에요, 수염.
4: 아, 그렇구나.
0: 저 수염이야.
4: 아, 그렇구나.
1: 그러면 진구 씨 코 밑에 있는 건 코피인가요?
0: 코피, 코피.
4: 어, 코피네. 아,
0: 형은 코피고.
4: 어. 사탕을. 담배 아니죠?
0: 사탕.
4: 사탕.
0: 사탕.
4: 아, 네. 사탕.
0: 사탕. 춥.
1: 와.
4: 와. 아니 화질도 옛날 사진이라.
1: 그러니까 둘이 첫 만난 건가요?
0: 너무 귀엽다.
4: 아, 진짜 어리시다.
1: 진짜 어렸다. 아, 지금 진구 씨가 뒤에 서갖고 똑같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5: 여기야?
4: 와. 와.
5: 먹어봐. 먹어봐.
1: 아니 카메라 어쩌 그래? 어떤 걸로?
4: 아 그거 요거 어. 네
1: 저거
4: 볼펜 좀 주세요 밑에 그리게
1: 아 어, 똑같이 했어 오.
0: 와
1: 야 이때 야. 이게 무슨 역할이었어요 이정 씨가
0: 제가 스턴트맨을
1: 꿈꾸는
0: 뭐 액션 배우 지망생 뭐 이런 거였어요.
1: 액션 배우 지망생.
0: 네.
1: 그래서 액션을 했어요, 거기서?
0: 아, 없어요. 액션 없어요.
1: 어.
0: 그냥 지망만 했었던
1: 거. 건강 염려증이 있었다면서요.
0: 예, 네, 그 극중에.
1: 극중에.
0: 예, 예. 네.
1: 아.
2: 몸을 많이 사렸어요.
1: 네. 액션 배우.
2: 액션 배우
4: 지망생인데.
2: 몸을 많이 사렸어요.
0: 예. 네. 그래서 뭘 못 해요. 액션을 못 해.
1: 진구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2: 저는 감독 지망생.
1: 아.
4: 네. 아.
0: 아, 기억이 나요? 어 나네
1: 진짜 야, 아니 이제 두 분 촬영 같이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때 엄청 거기서
0: 그렇죠 이제 논스톱 5라는 저 시트콤을 하면서 형이랑 이제 급격하게 예, 같이 살고 막 이랬죠
1: 같이 살기 됐어
0: 예, 예.
4: 아 진짜요
1: 와 그럼 완전 친했던 거네
2: 유정 씨 원룸이었는데 방 따로 있는 게 아닌
1: 어.
2: 거실 통합 원룸이었는데 제가 얹혀서 살았어요
1: 아
2: 매트리스 깔고.
1: 네. 와, 논스톱 5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영원 씨 보셨나요?
4: 네, 저도 학생 때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1: 어어.
4: 네, 2003년도면은. 네.
1: 그 아, 고등학교 지금 이정 씨하고 네. 나영원 씨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4: 두 살. 제가 84년생이니까.
0: 아, 세 살.
4: 세 살 차이.
1: 아, 세 살.
0: 그러니까 고 3 때 거예요 아마.
4: 네, 맞습니다.
0: 어.
1: 와, 그렇습니다. 어머니 두 분이 같이 살면서 얹혀 살면서 뭐 이렇게 좀 불편한 건 없었습니까 서로?
2: 아, 제가 불편하게 많이 했죠. 그때 이정 씨가 술을 한 잔도 못 마실 때였는데
0: 어. 맞아요.
2: 제가 그때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1: 어.
2: 네, 그래서
0: 맨날 술 사 갖고 왔어요.
2: 네. 뭐 이런 바이브였습니다.

0: 와. 같이 살 때.
1: 야, 근데 네. 그런 신인 시절이나 이럴 때 같이 사는 기억이 상당히 오래 가고 그렇잖아요.
2: 네. 그렇죠.
1: 예, 이정 씨는 이제야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0: 그립습니다. 예. 그때 그 시절이 좀 요즘에 좀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1: 진구 씨가 아, 그래도 불편하게 할 때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0: 에. 아, 아니요. 그냥 다 뭔가 그립습니다 요즘에.
1: 어, 그렇지. 아... 그리고 당시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이틀 이병헌 진구 네. 논스톱 5 캐스팅. 대학교 영화 동아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논스톱 5에서 진구는 동아리의 리더 역을 맡아 숨겨온 끼를 발산한다. 박신양, 원빈의 성대모사 등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개인기와 지난 1년간 킥복싱, 권투 등으로 다져온 단단한 몸매도 선보일 계획이다. 야. 요딴 기사가 떠 있었네요.
0: 성대모사 했어요 오늘?
3: 오늘 병헌 형 아, 실패했어.
1: 이병헌 형님 거 했는데
3: 잘 안 되더라고. 박신양, 원빈도 잘 안 돼 이제.
1: 그래도 박신양 한번 해줘. 하나는 성공하고 가야지.
0: 하나만 해줘요.
3: 이제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지? 오. 이걸로 오디션 봤어요. 논스톱 오디션.
1: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지?
3: 진지하게 생긴 애가 이런 거 하니까
1: 아, 뭐라고 해야
3: 뽑아주시더라고.
1: 원빈은요?
3: 그때 뭐 얼마면 돼 이거 있잖아.
1: 얼마면
3: 돼. 이거 약간 이거 조용히 해야 되거든. 네. 얼마면 돼. 네. 에이 아까부터
1: 박신양이 나왔다.
3: 죄송해요.
0: A가 나오네.
3: 아까도 A 나.
1: A급이라고 A급이라고. A급 아, A급.
0: 야 A가.
1: A급 손대면서
0: 나오면 어떡해요.
1: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인연이 되셨고
0: 다시 한번 논스톱 관계자 여러분들께 오늘 좀 공식적으로 네. 좀 사과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왜요?
3: 왜?
0: 저희가 이제 논스톱을 끝냈거든요.
1: 아, 파이브가 끝이었구나.
0: 파이브가 끝이었어요.
1: 와,
0: 맞습니다. 좀 아쉽죠.
3: 중도하차를 했죠 저는.
0: 예.
3: 누가요?
1: 왜 중도하차?
3: 누가?
0: 저 친구 형은
3: 시청률에 도움이 안 된다는.
0: 아이고. 중간에 심지어.
3: 저랑 김용만 형님은 유학 가는 컨셉으로
1: 어디로 보내 해외를 네. 보내버려요.
3: 아이고, 바로 아이고, 우리 손잡고 아이고. 캐리어 끌고 나갔어요.
0: 네. 유학을 보내버리더라고.
1: 와. 아, 자 오늘 특선 라이브랑 진구의 친구 절친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분이 라이브를 또 해주신대요. 그런데 오늘 먼저 천록담을 살짝 빼고 이정희. 야. 첫 번째 라이브를 들려줍니다.
0: 네,
1: 내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0: 예. 네, 내년이면 벌써 10주년이 되는 노래입니다.
1: 야, 이게 벌써 10년 됐어?
0: 네, 10년째 되는 해에 아마 역주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도와달라는 얘기죠?
0: 예. 순정 들려드릴게요.
1: 자, 이정의 순정. 순정 이정. 이정 순정. 이정 순정 정 돌림 뭐 그냥 남매 느낌이죠. 순정이 이정이
4: 못 든 척해야지.
1: 못 든 척해야지.
0: 코요태 순정 아닙니다.
1: 네, 이정의 순정. 이정 원래는 그 본명 이정희입니다. 정희예요 정희 원래.
0: 아 모르셨어요. 네. 네. 본명이 이정희입니다.
1: 예. 그 뭐 저로 한다면 저는 그냥 김태라고 불리는 거죠.
0: 그렇죠. 김태 씨. 김태 씨 나윤 씨.
1: 나윤 씨. 아,
3: 예. 나윤 씨는 괜찮네.
1: 예. 진구 씨가 본명이 뭐예요?
3: 전 본명이 진구예요.
1: 네. 외자야?
3: 외자.
1: 아, 그렇구나.
0: 뒤에 하나 뺀 거 아니었어요?
3: 뭐요?
1: 진 진구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진구철 아니에요?
3: 구철이?
0: 구철이 형 아니야?
3: 갑자기.
0: 아, 아니구나.
3: 갑자기 구철이.
1: 구철이 뭐야? 자 순정 듣겠습니다.
0: 노래 안 해요?
1: 네, 해요.
0: 노래 할게요.
3: 와.

0: 아 이정. 아 이정. 이게 이정 이정.
1: 아 이 노래 참 괜찮아요. 좀 순정이라는 노래 가사가 너무 좋죠, 그죠?
2: 네.
1: 박보미 씨도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3: 어, 이 노래 정말 좋아요. 가사 예술이에요.
2: 아유 고맙습니다.
1: 각박한 어둠 속에 그대를 보는 게 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저 밝은 불빛들 속에 그대를 두는 게 내겐 그리 달갑지 않아.
4: 본인 있으신 거죠?
2: 아닙니다.
4: 아니구나.
1: 아닙니다. 아닙니다.
4: 아 그랬구나. 예, 예 김수진 씨. 아 이정 아니, 원조 네. 목소리 그리웠답니다.
2: 아 고맙습니다.
5: 진짜로. 네.
2: 아.
5: 네.
1: 하이루 씨 문자를 나영근 씨가 하나.
5: 네, 이정희 씨?
2: 네.
5: 가수하셔도 되겠네요.
1: 가수.
5: 네.
4: 알겠습니다.
1: 이정희 씨가 가수하시는 걸로.
2: 아, 알겠습니다.
1: 김경래 씨가 곧 100만 뷰를 갑니다.
2: 와. 맞아. 오. 이게 발매한 지 10년 됐는데 갑자기 이게 조회수가 좀 올라가더니 곧 지금 100만 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라이브 클립이
2: 네네.
1: 96만 8,700회래요, 지금.
2: 와. 네.
1: 제주도에서 찍은 거잖아요.
2: 제주도에서 네. 어. 라이브 클립을 찍었었는데 한 작년부터 좀
1: 갑자기 올라오고
2: 수가 올라오더라고요.
5: 그래서 아까 역주행을 네. 말씀을 하셨나 봐요.
1: 아. 네. 네. 좀만 더 되면 이제 100만이 네. 넘어가니까
2: 네. 10주년 기념으로 역주행을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요 라이브 영상 보시면 제주도 바닷가를 배경으로 이정희 씨가 라이브를 하는데 아주 정갈하게 2대8 가르마를 싹싹 타고 오세요.
2: 수염도 났어요.
1: 자.

0: 우리 듣고 계신 쇼다로는 우리 이정 나윤건 씨에 대한 질문과 목격담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샤벨공칠칠. 어허 이거 봐 해이해졌어. 샤벨공칠칠. 김문천은 합치면 코릴라는 나이스.
1: 와. 예, 특선 라이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친구 특집. 이번에는 이정 나윤건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 오.
1: 이정 나윤건은 발라드 역사에 음? 한 획을 그었다.
0: 예.
2: 네?
1: 먼저 2015년 당시 최고의 라이브 실력을 아이고. 가진 가수만 나간다는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예, 두 분이 같이 출연했어요.
2: 오, 맞아요.
1: 사진 띄울게요.
3: 야, 진짜, 어리다.
2: 진짜 오래됐다.
0: 야, 나가수에 같이 출연하셨구나.
1: 예. 당시에 이때가... 나윤건 씨는 유나 씨랑
2: 맞아요. 듀엣 특집이었어요.
3: 맞아요.
1: 이정 씨는 하동균 씨 그죠?
2: 맞아요. 맞아요.
0: 와.
1: 기억나세요 당시?
2: 네, 제가 이때 하동균 씨랑 말하는 대로를 불렀던 것 같고
3: 말하는 대로
4: 저는 늦은 후에
2: 늦은 후에
4: 불렀어요. 유나 씨랑.
2: 맞아요.
0: 와, 그랬구나. 근데 그때 누가 이겼어요?
4: 저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뭐 누가 이기고 지기고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4: 그냥 예, 친구 특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2: 네. 그게 특집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랬어요. 네. 그랬구나. 네. 두 분은 워낙에 좀 친분이 있나요?
4: 음악 방송? 그쵸? 라디오 이런 데비, 데서 예.
2: 데뷔가 비슷하다 보니까
4: 네네.
2: 늘 그냥 음악 방송 때 많이 만났었죠.
0: 네. 아, 그리고서 두 분이 같이 무대도 하셨네요.
4: 그나마 최근에. 네,
2: 네 맞아요. 작년에. 작년에 이제 제가 천록담 씨가 되면서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 윤건 씨가 나와주셔가지고.
0: 어 진짜.
2: 둘이 듀엣을 한번 했었죠.
4: 네. 네.
0: 그러니까 그 제작진이 이렇게 두 분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4: 섭외는 들어왔었는데 제가 꼭 이제 형님이 이제
0: 같이 하고 싶다.
2: 맞아요.
4: 출연하고 계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꼭 형이랑 하고 싶다고 제가 꼭 말씀을. 그럼 나윤건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0: 나윤건 픽이네. 나윤건 픽.
4: 네 그렇습니다.
0: 아.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 하셨던 무대?
2: 봐요?
0: 못 보셨던 분을
4: 왜 봐요?
2: 아 예? 아 보기도 해요?
4: 어, 예. 보는구나. 많이 바뀌었다.
2: 아 시스템이 아, 좋아졌네요.
0: 예예 보여드릴게요.
4: 아 다이어트 전이라서

0: 잘했다 임건아.
1: 야 진짜 소울풀해.
0: 아, 잘했다.
2: 아이고.
1: 아 야.
3: 아, 이때 이 프로 자체 스케줄이 아마 진짜 거기 출연하시는 가수분들한테는 진짜 거의 지옥 같은 스케줄이었을 텐데.
1: 아 그래요?
3: 아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진짜. 매주 매주 노래도 많이 하셨어야 되고.
2: 아닙니다 지옥 같지 않았어요.
1: 예. 예 그래야 되겠죠.
3: 그래야 되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천국 같은
0: 천국이에요.
3: 예.
1: 나윤건 씨하고 그럼 진구 씨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3: 오늘 처음 뵀어요.
1: 진짜?
3: 네, 처음 뵀어요.
0: 어, 아예 처음 봤어요?
3: 저는 너무 팬이었고, 네.
2: 저는 결혼식장에서 축가하시는 거 한번 봤어요.
1: 아,
2: 제가 사회했을 때, 그죠?
3: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인연이 맞아요. 있는 거지, 그럼.
0: 있네, 처음 본 게 아니네.
2: 생각났어요.
1: 어, 사회와 축가면.
3: 맞아요, 맞아요. 그랬네요. 맞아요.
2: 성시경 형님 노래를 부르셨는데 네,
3: 두 사람.
2: 전 그 당시에 그 노래도 처음 듣는 거예요.
1: 어, 아, 두 사람이라는 노래.
2: 나윤건의 두 사람으로 엄청 찾아봤어요.
3: 아, 진짜. 감사합니다.
2: 너무 노래가 좋은 아, 거야.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어, 두 사람 없는데 나윤건이 계속 찾았구나.
1: 뭐지? 아 이 날을 위해서 그냥 만든 노래인가?
3: 너무 좋은데요?
0: 너무 좋습니다. 신곡인 줄 알았겠다.
1: 우와. 정승영 씨 노래를 리메이크를 하셨잖아요. 두 사람을 그죠?
3: 저요?
1: 네.
3: 아니
1: 안 했어요?
2: 참아를 했죠.
1: 그, 그날 커버를 그냥 하신 거예요? 축가로
3: 아, 그렇죠.
1: 그냥?
3: 제 노래 중에서 뭔가 축가로 해드릴 노래가 없어요. 아. 다 뭐 나였으면 뭐 기대 뒷모습 뭐 어. 항상 이게 슬픈 노래들만 하다 보니까
1: 네. 오늘 신랑이 나였으면
3: 가끔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노래를 예,
0: 저도 다신을 가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 다신? 결혼식에서
3: 날 찾지 말고 떠나?
1: 날 찾지 말고 떠나! 야 이 요놈아!
3: 야 이 요놈아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파워 FM.
4: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기프트.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대만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생수를 하나 사더라도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둡니다. 바로 대만의 모든 영수증 상단에 8자리 번호가 찍혀나오는 영수증 복권 제도 때문인데요. 1951년 상인들의 탈세를 막고 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2개월에 한 번씩 당첨 번호를 발표하는데 최고 당첨금이 무려 원화 기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영수증을 모으지 않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는 영수증 기부함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대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역시 당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올여름 대만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영수증을 모아서 행운을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걸트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친구 특집, 친구 이정 나윤건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목격담이 하나 왔네요. 오늘 이정 씨가 하나 읽어볼까요?
1: 이주연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한 13년 전쯤 제가 11살 때였어요.
0: 그럼 24살이네요.
1: 경주에 이정 씨가 오신 적이 있는데 무대 바로 앞에서 동영상 찍는데 이정 씨가 다가와서 휴대폰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폰 뺏어가는 줄 알고 도망갔어요.
0: 아, 이게 셀카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1: 그렇죠. 내가 이렇게 찍어주려고 할
2: 노래를.
1: 근데 뺏어가는 줄 알았어요? 도망까지 갔어.
0: 뺏어가는 줄. 소중한 거 되게 비싼 거 샀나 봐.
1: 11살 때.
0: 야. 야. 새 폰이었나 보다.
1: 미안해요, 주연 씨.
0: 왜냐면 그때 11살 때 정도면은 그때 그 인생 첫 폰이 생겼을 때쯤일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거 와서 달라 그러니까.
3: 인상 쓰면서 갔어?
1: 아니. 그때 제가 수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수염을 밀잖아요. 수염이 길러 있으면 무섭나 봐요. 네. 그래.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3: 예. 13년 전이면 그죠?
1: 맞아요.
3: 이정 씨 한창 무서울 때였어요. 네.
1: 그리고 또 시커멓을 때예요. 네. 네. 네. 피부도 까맣고 막 이랬으니까.
0: 네. 해병대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요.
1: 네. 예. 미안해요, 주연 씨. 네.
0: 선물 하나 주세요.
1: 네.
0: 아, 그래, 주먹이 씨가 오늘 밥주걱을 두 번이나 뽑았어요. 왜 밥주걱을?
1: 주현 씨 건전지예요.
0: AI 건전지 두 개.
1: 두 개.
0: 리모컨에 딱이죠. 자, 백종식 씨 이거 문자 읽어주실래요?
3: 예, 나윤권님.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뷔하기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 경기도 금곡에 지하 1층에 있는

0: 라이브 카페에서 오. 서로 경쟁 비슷하게 노래 불렀던 적 있었는데 오. 기억하실까요?
1: 오. 배틀이 붙었나 보다. 네.
0: 그때 윤건 씨가 노래 너무 잘 부르길래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 곧 가수 데뷔하겠다 말했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와.
1: 야, 라이브 카페. 데뷔하기 전에 나윤건 씨가.
2: 저는 왜 데뷔하기 전에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을까요?
1: 그냥 뭐 친구끼리 놀러 갔다가 뭐 노래를
2: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잘 기억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1: 라이브 카페에서 일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2: 네, 아닙니다.
1: 예, 예,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와, 이분한테도 선물.
2: 선물. 아, 제가 뽑을까요?
0: 뽑아주세요.
1: 나윤건 씨가. 자, 됐어요. 그거예요.
2: 뭐야? 발가락 양말.
1: 발가락 양말. 예,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1: 자, 이제 나윤건 씨의 라이브를 한 곡 들어볼 텐데. 네. 우리 그 진구 씨가 착각했던 나윤건의 두 사람은 아닌가요?
2: 네,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이란 곡을 리메이크 하진 않았고 네. 그 같은 선배님 노래 중에 참아라는 노래를 제가 아마 최근에 참아. 리메이크를 했었어요.
1: 아, 우리 성시현 씨의 네. 참아. 네. 참아를 그럼 나윤건 씨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죠.
0: 나윤건입니다.
1: 참아.
0: 이거는 검색하면 나와요.
1: 나윤건의 참아. 네. 친절하다 이죠.
0: 고마워요. 참 아로

0: 정말 아니 진짜 군더더기 하나 없어. 깔끔하게. 아니 사실 이 노래가 좀 이렇게 쉬운 노래는 아니잖아요.
1: 어려운 힘들어요. 노래예요.
2: 저도 힘듭니다.
0: 네. 근데 이제 듣기가 너무 그냥 편하게 부르는 느낌이잖아요.
2: 감사합니다.
1: 너무 편하게 부르잖아요.
0: 와. 같은 가수 이정 씨가 볼 때는 어때요?
1: 네. 윤건 씨 노래는 그 푸딩 같아요. 그 순두부 같아요. 순두부.
2: 감사합니다. 네.
1: 진짜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랑말랑 촉촉
2: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0: 뭘 도와줘요 갑자기? 이게,
1: 듣는 사람이 이게 편안하게 들리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0: 그러니까.
1: 네, 맞아요.
0: 깔끔하잖아요 노래가. 네. 깔끔해요. 너무 감동 감정도 너무 좋고. 근데 사실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네. 얼마나 힘들어요?
2: 솔직히 진짜 제 노래 할 때보다는 안 힘든데 그래도 힘듭니다. 이게 약간 이게 뭔가. 그 막 집중도 좀 해야 되고 또 이제 좋아하는 선배님 또 노래니까 대충 또 하기가 어디선가 또 듣고 전화가 오실지 몰라서 잘 해야 됩니다.
0: 시경이가 가끔 듣다가 전화가 와요?
2: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괜히 네. 약간 눈치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잘 해야 될 것 같고.
0: 네. 이렇게 리메이크 하려고 그러면 시경 성시경 씨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연락을 얘기를 해요.
2: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거 할 것 같은데
0: 예, 어떠시냐?
2: 좀 하겠습니다.
0: 흔쾌히
2: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0: 와 잘했는데 네. 너무 잘했.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사람을 들으셨고 차마를 또 들으셨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두 사람 때도 그렇고 차마도 그렇고 나윤건 씨 노래는 네. 푸딩 같아요.
0: 아니, 그래요?
1: 아니야. 말랑말랑. 약간 일본식 계란찜 같아요. 넌 그걸 예. 예. 푸딩 같고 예. 이 맛있죠? 진짜 힘 안 들이고 부르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0: 예.
1: 그게 사랑받기가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 번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은
0: 그냥 계속 가는 예. 거예요.
1: 제 연기가 좀 그렇거든요.
0: 어깨가 지금
1: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2: 사람들
1: 본인의. 기억에 남는 그래서 되게 아까 TV 화면으로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0: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약간 소리 없이 강한 그런
1: 느낌. 예, 예, 예.
2: 오래 하겠습니다.
0: 예. 오래 하시고 오래 하세요.
1: 네. 오래 하세요.
0: 네. 육아도 오래 하시고 계속
2: 예, 예.
0: 이렇게
2: 아유 예.
0: 자, 정주현 씨.
3: 아까부터 느끼던 건데 진구 씨랑 이정 씨는 말투랑 목소리가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는 닮아가나 봐요.
1: 네, 닮아가는 것 같아요.
4: 그래요?
2: 네. 수염도 점점 비슷하시는 거.
0: 수염 나신 네. 그 부분도 좀 비슷하고.
2: 그러니까 듣다
0: 목소리가 좀 얘기할 때 네. 여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어.
1: 예, 네, 알겠습니다.
4: 몰랐네. 네.
0: 우리 진구 씨도 해병대 나오셨네?
4: 저는 해군 헌병대 나왔어요.
0: 해군 헌병대.
1: 네, 해군 나오셨죠.
0: 해 쪽이네 둘 다 해병대 해군.
1: 네, 둘 다 해 쪽이에요.
0: 바다 쪽이네요. 바다 쪽. 유현아 씨, 나윤건 사랑해 이렇게만 보내셨습니다.
2: 아이 감사합니다.
0: 네, 네. 박가연 씨, 저 모쏠인데 마치 이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와 모쏠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2: 최고의 칭찬인데요.
1: 대단하다. 네. 대단해.
4: 역시 문필자님 보는 라디오 보는데 나윤건 씨 더 핸섬해지셨습니다. 응원합니다.
2: 잘 가리고 왔습니다.
0: 예, 예. 나윤건 씨 그 까만 문자 되게 좋아하시죠?
2: 네.
0: 컬투 씨 몇 번 본 것 같아요.
2: 계속이에요. 계속. 아마 계속일 겁니다. 네. 계속. 저는 계속 검은 걸 쓸 것 같고요.
0: 저는 좀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2: 거의 붙어 있습니다. 평소엔.
0: 자 김수진 씨.
3: 아 이 노래 못 참아가 아니고 참아군요.
1: 네. 진구 씨 같은 분이시네요.
0: 예, 아까 진구 씨 고려하기 전에 참아 아니고. 자 문자 나윤건 씨도 하나 읽어주실까요?
2: 네 강강사님께서 이정 씨 노래 중에 한숨만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나레이션을 진구 씨가 한 이유가 있었구만요. 둘이 친하니까.
0: 그런 건가요?
1: 그렇죠. 이게 한숨만이 논스톱 5 때 그
0: OST였어?
1: OST였어요.
0: 아.

0: 감독님이 노래 하나 만들 수 있겠냐. 어. 근데 이 노래가 사실 진구 형 얘기입니다.
1: 아 그래? 아,
0: 진짜. 그래서 본인이 또 직접 나레이션도 써서 앨범까지 나오게 된 거죠.
1: 와 OST로 계속 나오고?
2: 저 하차 후에.
1: 하차.
2: 만들었는데.
1: 아, 유학을 떠나고 나서.
2: 예, 유학을 떠나고 나서 한숨만 쉬며 유학을 떠났습니다.
1: 어 좀만 들읍시다. 에이 저 한숨
0: 나레이션?
1: 예.
3: 아니 아니 나레이션. 노래. 아, 아 나레이션 하고 어. 노래 딱 하시면
0: 돼요. 어, 나레이션 네. 해 줘요. 네. 앞에.
3: 앞에.
2: 앞에? 저기 지금은
0: 아, 어.
2: 거기부터 하면은 나레이션 어. 한 마디만 할게.
0: 어. 어. 뭐였지 노래가?
2: 지금 널
0: 지도록 가슴 아픈 건 지금 널 잡지 못해 한숨만
2: 사랑했다면서 널 잡지도 않은 내가 에이?
1: 이병헌으로 해주세요. 이병헌으로.
2: 아 오늘 안 돼요. 예.
1: 아, 예, 예.
2: 오늘 한나도 안 똑같아요. 한나도. 예.
1: 아 웃긴다 웃겨. 아...
3: 안 되겠답니다. 저기다. 잠깐만요.
1: 이제
0: 아, 네. 도저히 그냥 노래로 틀어주시면 안 돼요?
1: 어 지금 그런 건가 봐요. 예. 아... 들어볼까요?
2: 들어볼까요?
1: 노래 버전으로.

0: 사랑했다면서 널 잡지도 않은 내가 어쩌면 야속하게도 보였겠지. 근데 그거 아니야. 천 번의 눈물보다 더 아픈 한 번의 한숨을. 힘겹게
1: 아, 이렇게 멋있네. 멋있는 목소리네.
2: 예.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 노래를
1: 하차하고 나서
2: 이정 씨 집에 같이 살면서 이 노래를 만드는데 정희 씨가 자기가 다 부를 수가 없겠다. 형 얘긴데 형
1: 다 담아야 되는데
2: 뭐 하나 하자. 그래서 억지로 예, 해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했습니다.
1: 노래도 좀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던데.
3: 노래 잘해요.
1: 어, 잘하더라고.
4: 톤이 되게 좋아요.
3: 아니 그 네, 목소리가 본인 노래도 있으세요. 가수세요. 네. 앨범도 아 그 싱글도 내시고 네. 본인 노래가 있으세요.
2: 네. 어. 그 제 앨범은 아니고요. 네. 드라마틱스라는 OST, 밴드가 있거든요.
1: 아, 네. 드라마틱스.
2: 그 밴드에 그러니까 객원 보컬 같은 건데 그 친구가 다른 보컬을 안 쓰고 저만 써가지고 마치 제가 앨범을 낸 것처럼 돼 있는데
3: 맞아요.
2: 예, 그래도 노래 한 8곡?
3: 맞아요.
1: 아우 맞아요.
3: 노래가 너무 좋아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2: 드라마틱스. 예.
1: 드라마틱스 찾아봐야 돼요?
3: 드라마틱스.
2: 네. 드라마틱스.
1: 진구침 안 나와요?
2: 예. 보컬 바이로 나오는데 예, 드라마틱스.
1: 드라마틱스. 예.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예, 예, 예. 자 이제 이정환인 천록담의 라이브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스터트롯 3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에서 부른 곡. 이 곡이 정말 우리 3위 탑3에 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곡이죠. 야, 님의 듣부를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시고 늘 웃으시며 사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와

0: 야아
1: 천록당.
0: 아이야.
1: 아 천록당. 와, 이거 완전히 변신을 하네, 이전에서 천록담으로. 아,
2: 멋있어.
1: 야, 그죠? 네. 야, 이 노래 진짜 원래 본 가수가 네. 안 보일 정도로. 아. 네, 정말, 야, 천록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나면 담 안 와요, 담? 아,
3: 이름을 잘못 줬어요. 담이 와.
1: 담이 와. 자, 이다겸 씨. 어, 이정님 어디 가셨어요? 퇴근하셨나요?
2: 네, 갔어요, 갔어.
1: 자.
0: 유명등님, 와 라이브 대박 숨막힌다. 역시 천록담이정이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천록담이정.
1: 잘한다. 잘한다 친구. 잘한다 친구.
2: 잘 살린다. 예, 예, 예. 잘 살려.
1: 친구 잘한다. 아, 자 나윤걸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2: 네, 김신혜님이 가요계에 이정으로 뿌리를 잘 내리셨고 천록담으로 천지에서 백록담까지 꼭 피우시리라.
4: 시인이시네, 시인이야.
2: 야, 멋있다, 멋있다.
1: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4: 맞습니다.
1: 그래서 뭐 제 지인의 누나 네. 그거 알죠? 그거 알아? 못 듣죠. 그 누나 그 네. 자제분 결혼식에 네.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잖아요.
4: 어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불러준다고 했다면서요.
4: 맞아요.
1: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 왔고, 네. 정희는 축가로 와서 무슨 애국가를 부른다니.
4: 아, 노래 내용을 모르니까.
1: 그러니까 동해물이 애국가를 불러준대 와서.
4: 그러니까 이 가사 내용이 동해물이 모두 마르고 이 뭐지?
1: 백두산이, 백두산이 모두 갈토록
4: 갈토록 널 사랑한다 이거예요. 어,
1: 그러니까지.
4: 그런 사랑 노래인데.
1: 백두산이
4: 애국가인 줄 알았구나.
1: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부른대. 무슨 우리 내 아들 결혼식에 와서 애국가를 불러.
4: 애국가인 줄 알았구나.
1: 예, 너무 아, 웃겼어 그 얘기.
4: 큰일 났네. 아.
1: 자. 애국가 불러도 재밌을 것 같아.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프리셋 업!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2: 자, 오늘 특선 라이브 천록담이장 나윤건 씨와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나윤건 씨부터 이제 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1년 만이라는 게 좀 믿기지 않지만
2: 그러니까요.
3: 네, 1년 만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9월 6일 날
2: 뭐가 나와요?
3: 네, 이기찬 형님이랑 같이 공연하거든요.
2: 아, 진짜?
3: 네,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4: 일산에서 하죠?
3: 네, 맞습니다.
2: 어울린다,
3: 네.
2: 어울린다, 둘이.
4: 네.
2: 와,
3: 반갑습니다.
2: 자, 우리 이정 천록담이장 네, 인사하정.
4: 네. 오늘 정말 가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내년에 앨범이랑 우와. 콘서트 합니다.
2: 우와. 내년이요?
4: 네.
2: 올해 아직 많이 남았는데.
4: 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2: 네. 저도 콘서트 합니다.
4: 축하드립니다.
2: 네, 언젠가는 하겠죠.
3: 아, 예. 그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2: 우리 진구 씨 오늘 스페셜 DJ 처음으로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5: 너무 재밌었고요. 아, 제가 원래 DJ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2: 아, 진짜?
5: 제가 너튜브 채널도 있는데 거기서 약간 라디오 포맷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경험 삼아서 신나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2: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나와주시죠, 뭐.
5: 그럼요, 그럼요.
2: 예, 또. 예. 예.
4: 머리가 자, 많이 길었네.
2: 자, 멜땡 실시간 검색어 이정이 지금 2위를 차지하는 상황. 예. 와.
4: 진짜?
2: 예. 감사드리면서
4: 나윤건도 해줘요.
2: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야, 순정이 오해요.
4: 와, 감사합니다.
6: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9: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10: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1: 어프프 썬팅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도겸,
5: 최애나입니다.
6: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0: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1: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2: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0: 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2: 보글보글
1: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4: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육아휴직하는 초보아빠 빵댕이도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1초의 고민도 없이 회사 일보다 육아가 힘들다고 대답을 했죠. 아니 뭐 육아만 힘든가요? 살림도 힘들고 장사도 힘들고 출근도 힘들고 세상은요 힘든 거 천지입니다.

어제 그 아빠 빵댕이가 말했습니다. 육아는 처음이니까 더 힘들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처음이라,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몰라서 힘든 거예요. 육아도 살림도 출근도 현생도 사실 우리 모두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육아가 살림이 출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 게다가 날씨도 안 도와주네요. 자, 나만 힘든 거 아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이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감사하게 한번 보내봅시다. 힘든 하루에는 제가 꼭 옆에 붙어 있을게요.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8월 4일 화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소녀시대 힘내 듣고 오셨습니다. 참 이게 힘이 나면서도 아, 이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참 많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제 아, 옛날 선배들 중에서 항상 제가 힘들다고 하면은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요 선배님 하면 그냥 하는 거야. 네, 이 그냥 하는 거야. 진짜로 그 선배님들이 그냥 해서 그냥 하는 거야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힘들지 않은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야. 뭐 다른 일은 더 힘든데 왜? 그냥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이라서 힘든 것들은 여러분 금방 이제 적응이 되죠. 요것도 아마 이제 몇 번씩 거치신 분들은 아, 처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내가 알고 있을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힘든 거다. 저는 이미 이제 그 상태가 됐거든요. 무언가의 새로운 거에 대한 플랫폼을 접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아, 처음에 내가 적응하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심지어 이걸 더 작게 쪼개서 들어가면 무대 같은 거 올라갈 때 아, 5분 정도는 필요하다. 대충 압니다. 5분. 거기서 더 줄면은 이제 2분 정도는 내가 무대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2분 지나면 끝. 이게 이제 자기만의 루틴이 생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헤쳐나가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첫 방송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저 뭐 했는지 기억이 아예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저 여기 황제파워 처음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저 뭐 했어요? 그때 이거 막 그 노래 다음에 뭐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제작진들 너무 무섭고 마치 나를 해칠 것 같고 별 망상이 막 다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여기 방송하고 있는데 잠깐만 생방송으로 목소리가 지금 나가는데 내가 막 갑자기 귀신 씌워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누가 난입하지 않을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밑에 컬투쇼 형 올라와가지고 태균이 형 올라와가지고 잘하고 있어 잘해 하면서 그냥 어깨 도닥여주는, 그때 한번 정신 차리고 아는 사람이다 그러고 한번 정신 차리고 아 너무 무서웠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말 더듬어도 뭐 어때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처음이 어렵다.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또 응원하는 의미로 이 선물만큼 네, 훌륭한 게 없다. 그래서 오늘도 황제의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황제파워가 흘러나오고 있는 라디오도 보이는데 라디오는 무슨 색인가요? 1번 검정색, 2번 하늘색.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첵할 텐데요.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 텐데 잘들 정답 보내실 때 성함을 좀 꼭 좀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고 이름 안 적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이츠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Wonder Power.
1: BRBS. Progress.
2: 오늘도 황제 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시정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승리하는 하루 되시라고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브로스.

범이언님 어서 오십시오. 신금원이 반갑습니다. 최미정님 그리고 송민걸님 김경송님도 출신. 아, 그 별명 한번 마음에 드네요. 8385님 일산에 사는 돈가스 출첵이요. 아주 별명 맛있어 버리죠. 자, 0604님 30주년 된 사무실 에어컨이

0: 자카드 원단을 입고 옷을 시봉. 빵디 옷이 마치 이스탄불 가면 아래에 깔려있는 발매트가 시봉.
1: 아, 뭐 예상했습니다. 뭐 패턴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2: 오늘은 그래도 긁히지 않지. 내 옷이 아니니 괜히.
1: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고요. 어머, 작가님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자카드 원단 카펫 사진을 이렇게 화면으로 스며시 밀어주는 모습 정말 센스 있습니다. 덤벼라 빨리 이들아.
3: 잘 부탁합니다.

자, 뭐 오늘 많이들 오네요. 김영진님, 일산 비우가스도 출첵이요. 아, 비우가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 어서 와요 우리 비우가스님. 자, 지금 상민형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적어주십시오. 한유리님, 강주영님, 서민아님, 진한우 개가리님, 김슈.

6353님 빵디 오늘 머리에 뽕 들어갔네요. 오랜만에 샤타치를 받으셨네. 다르죠? 확실히 갔다 오면 갔다 온 줄 여러분들이 알아버리죠. 그래서 오늘 전 바로 이 노래 제목과도 같습니다. 21 Pretty Boy.

밤새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이는데요. 황제파워가 흘러나오고 있는 라디오도 보일 겁니다. 라디오는 무슨 색인가요? 1번 검정색, 2번 하늘색 5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려버려요. 여러분 황제파워 검색한 김에 고 밑에 하트도 눌러줘버려.

아 못해. 별명들이 아주 살벌합니다. 이광호님 역삼동 쌍비자로 출첵합니다. 뭔가 이 쌍비자로니까 거칠 것 같지만 빗자루 청소도구입니다. 굉장히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아 어서오세요 광호씨. 네 오늘도 청소 열심히 하고 오셨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거 참 괜찮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오늘은 별명 붙여가지고 출첵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뭐 저 상암동 솜사탕 주먹, 목동 솜사탕 주먹으로 하겠습니다. 달달하니

0: 자, 3644님. 저는 기흥구 햄주먹입니다. 아, 이거 정말 맛있죠? 주먹햄, 여러분. 정말 이거 부대찌개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3644님. 자, 김시연님. 성북동 비둘기 출첵합니다. 이 비둘기도 앞에 성북동 수식어 붙이니까, 시연님. 아, 이거 센스있다.
1: 좋았어!
0: 좋았어, 좋아요, 좋아요. 윤세화님. 순천만 짱뚱어 지느러미 출첵합니다. 아, 이거 뭐 거칠게만 읽어드렸을 뿐이지. 맛있죠? 짱뚱어 지느러미 맛있죠? 김재용님. 안녕하세요. 용인 슬리퍼 출첵합니다. 편안하죠, 슬리퍼. 편안하죠. 3980님.

왔다 3088님 오산에서 요를레이 요를레이요 출첵이에요. 아이 동생이 그냥 흥이 있구만. 어? 자 지금부터는 다들 삐딱거니 들어오시라고 지드래곤 삐딱거게 출발합니다. 영원한 건 그렇지 영원한 건 절대 없는 거예요. 결국에 너는 변했어요. 복권에 당첨이 됐나요? 남기선님 몰래동 전당포도 왔어요. 그 느낌 있어버리죠. 앙칼 져버리죠. 백결님 첨단 양장피도 입장합니다. 아 우리 검단 양장피님이 대접에 담겨서 오셨습니다. 박민정님 비산동 구렛나루 등장이야. 아 이 여성분들도 또 구렛나루 기신 분들 미녀죠 미녀. 김동래님 안녕 소쿠리 들어가.

0: 아니 다들 언어의 마술사? 노래도 신나버리고 출첵도 신나버리고 아 앞으로 출첵 이렇게 하고 싶다. 7202님 부평 새코시입니다. 동생 잔인하구만. 6580님 대전 클레어 파트너 입장. 김영국님 문경 오미자 주먹이요. 아따 새콤하구만. 신완호님 불광동 라이터 출첵합니다.
1: 좋았어.
0: 이현주님 경기도 날다람쥐 출첵이요. It's there.

운동 허한 마마 왔습니다. 허한 마마는 정말 무서운 친구인데 태훈 씨가 제일 무서운 친구네요. 손민서님. 의정부 더러운 코수염 입장합니다. 털 정리 좀 하시고요.

0: 착하게.
1: 홍호사사님, 인천 갈산동 갈고리 출첵합니다. 어, 이거 동네도 약간 갈산동이라고 하니까 좀 세 보이네요. 김기량님,
2: 주원 발가락들 들어가죠.
3: 여보, 만 원짜리 한 장 있어.
1: 나이스. 8967님, 도봉구 살인미소 입장합니다. 다들 착하죠? 김명환님, 포항 안 졸리나 졸리나 출제가. 포항 안 졸리나 졸리나 어?
4: 한마디.
1: 1104님, 수원 명치 브레이커 입장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유치하다. 왼손은 수면제, 오른손은 황천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1104님. 아, 진짜 너무 유치해가지고. 명치 브레이커가 진짜 너무 웃깁니다. 싸움 못하는 애가 약간 싸움 잘하는 걸로 포장한 느낌이었어요. 자, 1104님께는 부침 요리명가 상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주 맛나게 드십시오. 아, 오늘. 어, 출첵에 여러분 새로운 재미를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닉네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아주 좋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아,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는 무슨 색인가 문제 내드렸죠. 1번 검정색, 2번 하늘색. 정답은 2번 하늘색이었습니다. 네, 하늘색. 자, 정답자 중에 저희가 지금 추첨을 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하늘색이 좀 잘 보이는 날이기는 합니다. 비가 안 오면은 그냥 쨍하기는.

난데 날씨가 너무 더워버리죠. 그래서 하늘색, 하늘 올려다봤을 때 하늘색 보이면 무서워요 이제. 여러분들은 좀 시원한 데서 황제파워 듣고 계시기를. 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현화님, 박도라님, 4327님, 7506님, 2131님 축하드립니다. 아, 이 노래를 우리 방송에 틀어서 영광입니다. 이 우리님이 신청해 주신 네가 좋아,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냉방과 하천환경 보호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는 도심을 달굴 뿐만 아니라 주변 하천의 수온까지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됩니다. 냉방을 조금씩 줄이는 실천들이 모일 때 도시에 열을 내리고 하천도 살릴 수 있는데요. 도시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내 적정 온도는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줄는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는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번호
6: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번호
7: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딱이만 해서 오크 소맥 와우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8: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파워 FM
9: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 차량

0: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만 만나볼까요? 주은희님, 빵디 강원도 여행 갔다가 부산으로 집 가는 길인데 원주 쪽에 비가 내리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비네요. 이대로 쭉 내렸으면.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가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이 미안합니다. 여름이 올해보다는 그렇게 덥지 않았던 여름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3년 전인가? 2년, 3년 된 것 같은데. 진짜 은희님, 진짜 가뭄에 단비였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주 선선해졌겠네요. 오늘 목동에도 밤에 이제 비 소식이 좀 있기는 한데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홍세희님, 결제를 해야 하는데 대표님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도세요. 어디 계신 걸까요? 그 대표님도 좀 땡땡이를 치고 싶은 네, 사람인데 팀장님도 부장님도 이사님 상무님들도 아 그분들이라고 또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분들도 어딘가로 네 땡땡이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문자만 슥 보내놓으십시오. 나라올라님, 계곡으로 휴가를 왔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멀리서 아들이 뭐라고 손짓발짓을 하는데 해석해보니 래쉬가드가 물에 젖어 딱 붙어 배가 나온 게 티가 난다. 튜브를 허리 높이로 들어 배를 가리라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아들이 저 멀리서 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튜브 올려 튜브 올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먹은 네 우리 부모님도 대단하시고 아버님도 대단하시고 역시 부전자전이다 부전자전이다. 아 멀리서 보니까 너무 고민 드네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보기 좋습니다. 계곡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7199님께서 별명 이행시를 고군분투를 혼자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7199님 별 별주부전의 토끼는 명 명치의 간을 숨겼어. 또 지었어요. 별 별에서 온 명, 명수.
1: 좋았어!
0: 혼자서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시는 분까지 저희가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2부 지난번에 새롭게 개발해서 큰 화제를 모았고 세상 사람들 다 정답을 알지만 저만 모르는 코너 너만 모른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저 혼자 소떼처럼 몰려오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스트레스 코너로 자리매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너만 모른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아파트.
2: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빼고 나만 빼고 다 아는 정답. 나한테만, 나한테만, 진짜 나한테만 안 알려준 정답. 믿을 거라곤 빵댕이들의 힌트뿐. 제발 제발 제발 나도 좀 알려줘. 나도 좀 알려줘. 세상 사람 정답 다 아는데 오직 나만, 황재성만 모른다. 네, 지난번에 본격 심리 코너라는 거창한 부제를 달고 시작했던 코너 너만 모른다. 좀 더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니만 모른다. 니만 몰라. 우린 다 알아. 너만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작진의 손에 놀아나는 코너고요. 코너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잠시 후 오늘의 정답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 분홍이 방에는 잠깐 소리를 끄고 방송으로 정답이 나갈 거라고 합니다. SBS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만 정답을 못 듣고 지금 황제 파워를 듣는 모든 분들 정답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을 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의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한 힌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놓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작진이 소개를 하겠습니까? 저한테? 안 해줍니다. 읽히지가 않아요. 적당한 밸런스의 난이도로 힌트를 주셔야지 저한테 도착을 합니다. 제가 정답을 제발 그래도 맞출 수 있게 난이도를 잘 조절해서 센스 위트 섞어가지고 깔끔하게 아주 맛깔나게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단어로 주셔도 좋고 문장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작진들이 그 힌트 중에 골라서 저한테 총 3개의 힌트를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답을 맞출 거예요. 제가 오늘 정답을 맞추면 힌트 보내주신 분 중에 6분을 골라서 선물, 정답을 못 맞추면 한 분을 골라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힌트를 보내줘야겠죠? 도와주셔야겠죠? 자, 그럼 정답을 이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지니어 감독님, 스튜디오에는 오디오 빼주십시오. 자, 정답 공개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네.
1: 콩국수.
0: 앙? 정답 나갔나요? 이제 들린다. 이제 들려요. 나갔어요?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네. 자, 많이 외롭고요. 자, 다들 들었습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놓고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게 이제 뭐 따돌림이라고 하죠. 라디오 따돌림을 지금 혼자 당하고 있고요. 너무 직접적인 힌트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센스 있게, 유머 있게, 눈치 있게 재미난 힌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거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1000님, 어차피 못 맞출 텐데 아무 말이나 보내도 되나요? 어차피란 말 다시 주머니에 쑤셔 넣으세요. 저는 모두가 쓰러졌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전주 들어갑니다. 1초 구간 1초 듣기. 누가 해냈습니까? 제가 해냈습니다. 6047님. 메롱메롱. 정말 유치하네요. 이런 걸로 제가 긁힐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요. 자,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여러분들의 힌트를 받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정답이 아니라 힌트를 받는 거예요. 명카드라이브 냉면 듣고 오겠습니다.

최첨단 심리 코너 너만 모른다. 네, 너만 모른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너 이름대로 아까 저만 모르게 정답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힌트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힌트들이 저에게 진짜 밸런스가 딱 맞는 센스 위트를 섞은 힌트로 도착을 할지. 자, 힌트가 근데 많이 도착을 했습니까? 아, 엄청 많이 왔어요? 사실 엄청 많이 오면은 원래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대기에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문자들이 이렇게 살랑살랑 이 마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네, 저분 너무 따뜻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고. 자, 그러면 1차 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공개해주세요. 힌트는 이현철님 여름. 여름 여름. 자, 여름에서 제가 충분히 키워드를 한번 뽑아내 볼게요. 팥빙수가 있을 거고요, 쿨이 있을 거고요. 여름이면은 노홍철 씨 생각나 버리죠. 노브레인. 노홍철 씨와 노브레인이 불렀던 여름 여름 노브레인. 그리고 여름에 관련된 노래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여름. 네, 일단 여기까지. 너무 방대하다 여름은. 여름에 잠깐만, 내가 많이 있는 게 조끼도 있을 거고. 그렇지, 조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두 번째 힌트 주세요. 코코아리님 나는 까만 게 좋음. 까만색 조끼를 제가 얼마 전에 입고 왔죠. 여러분들이 여름에 저한테 조끼를 입는다고 굉장히 뭐라고 많이 했었죠. 심지어 제가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깔 올리브,

0: 그리고 깜장새교 두 개가 있어버리죠. 코코아리님도 황제파워를 굉장히 자주 들으시는 분이고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 분으로 아는데 나는 까만 게 좀. 자, 그러면 여름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태닝도 있죠. 태닝. 그리고 아이스크림 중에 까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피 있을 거고 음료. 진짜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좀 더 쉽게 좀 더 이게 전체적으로 더 쉽게 보내면은 소개할 수밖에 또 없다는 이 집단 지성의 힘. 6244님 다 줬네 다 줬어. 6244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쉬운 겁니다. 저 여기서 여러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어우 지금 여름이랑 까만 게 좋다는 게 이게 태닝이잖아. 태닝도 있고 머리 염색도 있고 얼마나 많아. 자 3차 힌트 들어봅니다. 3차 힌트 주세요. 3차 힌트. 어? 김남수님 팽수. 팽수? 팽수가 갑자기 왜 나왔어? 팽수는 펭귄이잖아요. 팽수는 펭귄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뽀로로 와서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친구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여름, 논다. 까만 게 좋아. 팽수? 아! 자, 이제 그럼 4차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힌트 알고 있어요. 없는 거 알고 있어. 그냥 해본 거야. 답답해서. 다들 왜 이래요 팍팍하게. 나는 혼자 싸고. 아 누굴 떠보는 거냐고. 그냥 한 명만 걸려라죠. 제작진 중에 한 명만 정신줄 잠깐 놨다가 저한테 4차 힌트라도. 아 이거 이제 제가 맞춰야 되잖아요. 자 좋습니다. 고품격 심리 코너 너만 모른다. 자, 저만 모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답. 과연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힌트 여름. 2차 힌트 나는 까만 게 좀. 3차 힌트 팽수. 2차 힌트까지 들었을 때는 태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혹은 다른 음식. 하지만 3차 힌트 팽수에서 전 눈치를 챘습니다. 팽수는 저기 추운 지방에 사는 날지 못하는 새죠. 그러면 얼음이 있을 거고 얼음이 올라가는 까만 거 팥. 언제 먹죠? 여름에. 거꾸로 역추산을 했습니다. 갑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팥빙수입니다. 아, 팥빙수가 아니야. 팥빙수가 아니야? 이걸 어떻게 맞아?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 팥빙수라고 확실했는데. 자, 까만 게 좋고 팽수 노는 게 좋아 여름 까만 거 태닝인가? 자 정답 주세요.
1: 콩국수.
0: 아유. 근데 왜 까만 게 좋아?
2: 검은 콩.
0: 아 검은 콩. 콩. 아 서리태. 그 팽수는 뭐야 그럼? 콩국수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니 그거 김남수님 팽수의 콩국수를 저는 그래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었지. 아니 아리 이거 너무 특이 취향들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리님도 지금 서리태 콩국수를 와 김동주님 야 내가 제작진이었으면 깜빡 속아서 그냥 4차 힌트 줬다. 김주혜님 하는 꼴 보니까 힌트 5개는 줘야겠다. 정답입니다. 아 여러분 이거 몇 개 더 줘요. 이거 오늘까지만 3개 하고 다음에 좀 더 줘요 진짜로. 민명이님 와 팥빙수가 왜 나와? 어? 아니 진짜 제작진 이게 힌트 더 줘요. 5차까지는 줘요. 이게 진짜 3차로 이 추론이 안 돼. 너무 특이해. 특이 취향. 자 정답자 중에 딱 한 분을 제가 틀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분 3280님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죄송하고요. 팽수의 콩국수 이번 기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아 그리고 3부에는 초대석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코코아리님 서리태가 잘못했네.

네. 아,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조금 높게 주신다는 사실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제작진들을 좀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강력한 자기 주장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따 3부에서 우리 손님들하고 같이 찾아올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919 플랫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0: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3: 황재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4: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오늘도 인적 드문 깊은 산속 옹달샘 분홍이 방에 트로트 킹, 트로트 퀸을 꿈꾸면서 인생은 오디션에 참가하고 있는 젊은 트로트 가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아이돌을 거쳐서 지금은 당당히 트로트의 왕자로 거듭났다 김중현 씨, 그리고 더시아의 송민경, 이제는 트로트 송민경으로 기억해 주셔요. 송민경 씨 두 분 환영합니다.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이게 무슨 일이고 할 정도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큰 거 온다. 안녕하세요. 아,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평생 도파민경 송민경입니다.
0: 좋아서. 자, 준현 씨.
2: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호천사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리로 모십니다. 자, 앉고 싶은데 앉으십시오. 네, 이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 거기 제 무릎에 앉으신다고? 아, 안 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아, 준현 씨가 제 무릎에 앉으려고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도였어요.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웰컴입니다. 네.
3: 아, 감사합니다.
0: 이 정말 가까이 있었는데 한 번도 뵙지를 못해가지고.
1: 네.
0: 아, 다시 한번 그 저희 청취자분들이 빵댕이라고 불리는데. 네. 빵댕이 분들께 한 분씩 저기 뭐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정말 제가. 네. 우리 황제님 팬이잖아요. 그 아, 감사합니다. 팬티 이행시부터.
0: 그렇죠, 그렇죠. 예. 한번 지어봐도 될까요? 제가 운 띄워드리면 팬.
1: 황재성.
0: 티.
1: 들어가라.
0: 응당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네, 아는 이행시죠.
1: 네. 그래서 네. 우리 팡댕이 분들도 너무너무 반갑고.
0: 네.
1: 항상 나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특히 또 의지가 되는 우리 동생 중현이랑 같이 나와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0: 환영합니다. 자, 중현님.
3: 예, 황제 파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영광이고요. 오늘 민경 누나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웰컴! 아, 지금 인생은 오디션이 러브 FM에서 4시부터 5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7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 건너편에서 인생은 오디션을 하다가 넘어오신 겁니까?
1: 아, 네. 다른 친구들이 오늘은. 네네. 했어요.
0: 아, 오늘은.
1: 그래서. 네. 다른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0: 네네네.
1: 또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또 긴장도 좀 하다가. 네. 들어왔습니다.
0: 아, 이거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저희 스튜디오가.
1: 맞습니다.
0: 여러분 바로 저희 건너편인데 항상 저기 출연자분들이랑 마주칠 일이 없어가지고. 다 시크릿하게 움직이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분 또 축하할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 네.
0: 인생은 오디션 2라운드 1차전 1위로 3라운드 직행입니다. 뭐 이거 뭐 프리패스 시스템도 있고.
3: 예, 진짜 그래서.
0: 네.
3: 이번이 이제 2라운드예요. 듀엣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경 누나랑 이제 짝을 이뤄서 호흡을 맞췄는데.
0: 네네네.
3: 그래서 그런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둘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번에.
0: 그렇죠.
3: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해서 저 개인전을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임했었습니다.
0: 이게 커트라인에. 맞아. 올라가야 된다가 아니라 1등을. 네. 해야 된다.
3: 그릇이
0: 좀 다르네요.
3: 왜냐하면. 네. 이 3라운드 자체를 프리패스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0: 네.
3: 엄청난 특혜잖아요, 사실.
0: 뭐 어떻게 보면. 네. 남자들끼리 단체 가위바위보 할 때.
3: 네.
0: 그 부전승한 친구들이 있고 되게 얄미운 친구들.
3: 맞아요.
0: 부전승한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3: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네. 이제 송민경 씨와 제가 그 얄미운 존재가 한번 돼봤습니다.
1: 근데. 네. 사실
0: 아닙니다.
1: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0: 네네.
1: 너무 편해요.
3: 그건 맞아요.
1: 그
3: 너무 좋아요.
1: 유튜브 그게 볼 때.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보이는 라디오 볼 때.
0: 네.
1: 저희가 맨날 떨면서 보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는 어고 어떻게 우리 애들 떨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0: 그렇죠. 아, 그러면서 듣고. 이제 혜택이 본인들의 체력을 에너지를 좀 아끼는.
1: 네.
0: 아, 그런 이제 어드밴티지를 얻는 거죠.
1: 맞아요. 우리 중현이는. 네. 또 단독 콘서트 하느라 많이. 네. 힘이. 네. 빠져 있었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정말 쉬게 해주고 싶어서.
3: 네.
1: 진짜 뼈를 갈아서 열심히.
0: 아니, 팀워크가. 네. 점점. 네. 많이 잘 생기고 있네요.
3: 네. 네. 점점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그. 네. 원래. 네. 두 분은 따로 이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었잖아요.
1: 네.
3: 맞습니다.
0: 우리 민경 씨는 이제 제가 너무 좀 좋아했던 가수의. 그룹의 멤버셨으니까 씨아셨고. 그리고 이제 중현 씨는 제가 처음 뵙는데.
3: 네.
0: 중현 씨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3: 아, 저는 이제 2015년도에
0: 네네.
3: A6P라는 아무도 모르는 이제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다가요.
0: 네네네. 팬분들이. 네. 또 계셨겠죠.
3: 네. 그때 당시에는. 네, 조금 그래도 감사한. 네. 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 지금도 응원을 해주고 계신.
0: 그러니까 그 팬들이 제가 봤을 때 그대로 또 오셨을 거고.
3: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두 분은 종전에. 네. 활동을 하고 계시던.
3: 네.
0: 그룹이 이 둘이 뭉친 게 저는 이제 너무

0: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팀이 됐습니까?
1: 제가 네. 그 원래는 지목권이 있으셨어요. 중현 씨가 네네. 1등을 했거든요. 또 1라운드 때 또 1등을 했었거든요.
0: 아, 1등도 습관인데 이거.
1: 1등 황제예요. 네. 황제.
0: 아, 그러네요.
1: 그래서 지목권이 있었는데 네. 조금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누구 하지 이럴 때 제가 치고 네. 나가서 네. 컨택을
0: 러브콜
1: 네 받았습니다.
0: 아, 치고 나갔다는 거는 여지를 좀 흘렸나요? 나랑 팀을 하자.
1: 여지를 많이 흘렸죠.
0: 아, 많이 어떤 식으로?
1: 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은 내가 보완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2: 맞아요.
0: 전략이 좋았네.
2: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누나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좀 두려웠거든요. 네네. 아니 아, 나랑 팀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저는 굉장히 했는데.
0: 그럴 수도 있죠 또.
2: 처음부터 얍 해가지고 해주셔가지고
1: 아 근데 또 경쟁자가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2: 아 그랬었죠.
1: 그래서 네.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중현 씨가 못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맡긴다고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하늘이 네. 저를 선택했습니다.
0: 아 이거는 뭐 이제 운명의 데스티니라고 봐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팀으로 이제 뭉치게 되신 거고.
2: 맞습니다.
0: 그때 두 분이 불렀던 노래가 이제 밤이면 밤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의 디바.
1: 네, 둘 시작.
3: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긴 싫어.
2: 누나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목도 안 붙는데 깜짝 놀랐네 진짜.
0: 이거 좋은데요. 아니, 다시 한 번만 시작.
3: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긴 싫어.
0: 화음 제법인데요.
1: 아 이만큼 호흡이 맞다라는 걸
0: 자연스럽죠.
1: 네.
0: 아 은근히 저도 한번 상 넘었거든요.
1: 예.
0: 지금 중현 씨는
1: 버스 방구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한데. 아, 미안하다. 아니, 누나가 좀 이런 걸 좋아해. 아니,
0: 완벽한 화음이었어요. 한 번만 네, 더 가볼까요? 시작.
3: 네.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0: 화음은 한음입니다. 한음으로만 계속 네, 다른 노래에 빵디를 뿌렸다고 네, 더 매력적으로 변했죠. 아니 그 밤이면 밤마다 얘기를 꺼낸 게 네. 이게 이제 심사위원분들에 따라서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데 네.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원곡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 심사위원이 원곡자셨어요?
2: 맞습니다.
1: 네.
0: 우리 순이 인순이 큰누님이셨습니까?
1: 네.
0: 근데 이 앞에서 어떻게 밤이면 밤마다를 일단 부른 것 자체도 대단하시고
2: 그거 예. 이제 그 선곡을 했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그 경연주에 인순이 선배님께서 심사위원 주간이라는 걸 들은 것도 없고 예측도 못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이 노래가 좋아서
0: 그냥 걸렸구나
2: 예 선곡을 네. 한 건데 날짜가 그냥 걸리게 된 거예요.
0: 이게 사실 경연 프로그램에서 네. 가장 선택하면 안 되는 노래가 원곡자 앞에 있을 때 그 노래 선택하는 게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2: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게 주눅이 들었다가 네. 이렇게 물은 이미 엎질러졌는데 네. 여기서 어쩌겠습니까? 연습도 다 해놨는데.
1: 그냥 모르겠다. 알아보겠다. 즐기자.
2: 네. 모르겠다.
1: 네. 우리 행사처럼 하고 오자.
0: 아, 내려놨구나. 네. 아 그럼 인순이 선생님이 그 표정은 어땠습니까?
1: 제가 딱 봤는데요.
0: 심사할 때. 네.
1: 그 제 생각으로는 네. 그 선배님의 얼굴을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데 네. 그 묘한 표정 있잖아요. 만감이 표정? 교차하는 천감이 교차하는 이 노래가 내 노래를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거를 또 내가 심사를 해야 되는 그 약간 갈목에 서 있는
0: 아 그러니까 이거다 즐기고 길목에. 싶은 마음 그냥 듣고 싶은 즐기고 싶은 마음 하나랑 네. 이거를 꼼꼼하게 뜯어봐야 되는 그 마음 하나가 좀 계셨던 거 아닌가
1: 그런 것 같아요.
0: 주현 씨도 네. 어떻게 동감합니까 아니면 다른 걸 느꼈습니까?
2: 아 저는 지금 누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 네. 와중에도 여유가 좀 있으셔가지고 표정을 다 관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흐린 눈으로 봤거든요. 그 시야 흐리게 하는 거 아시죠?
0: 네.
2: 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앞에 자신감은 있어 보여야 되고 해서 앞은 봤는데 흐린 눈 하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0: 네. 아, 이게 이제 대단하십니까? 온도 차이가 좀 한 무대인데 온도 차이가 좀 있네요.
1: 내가 더 떨렸어.
0: 아, 근데 그 표정 관찰하셨으면 여유가 있으신 거고.
1: 그래요?
0: 네. 아니 그리고 심사위원분들도 그동안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2: 네.
0: 제일 그렇죠. 좀 약간 마음적으로 저분 앞에 서면은 조금 무섭다. 약간 두려움이 좀 느껴진다라는 분은 누가 있었을까요?
1: 저는 주현미 선생님.
0: 마주치는 주현미 선생님요?
1: 네, 마주치는 그 주현미 선생님.
0: 아, 너무 팬이죠.
1: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혹시? 현가 때
0: 네네네네.
1: 송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0: 네네네네.
1: 근데 원래 제가 버릇이 사람들 네. 눈 마주치면서 부르는 게 버릇인데
0: 네.
1: 간주 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0: 네.
1: 저기 계시는데
0: 주현미 선생님과 네. 눈이 마주쳤어요.
1: 근데 되게 심사를 하셔야 되니까 심각한 표정이셨죠. 네. 근데 그 동안에 그 진짜 한 5초 동안에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했나? 내가 그 공연이 아니라. 네.

0: 경연 중이니까 네. 오디션 중 오디션? 아니, 경연
1: 뭐,
0: 중이니까
1: 공연 중에 뭐 많이 생각하고 표정 관찰하고 할 거 다 하시는 커피도 커피도 한 잔 하고 오실 것 같은데
0: 화장실도 갔다 오려고요.
1: 아 이제 대단하시네. 아, 여유가 좀 일단 두 분이 스타일이 네. 지금 완전히 오히려 이게 더 이 팀이 좀 완성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맞아요. 분이 좀 공백을 만들어주고 그 네. 공간 안을 꽉 채워주고 약간 네. 이게 좀 팀워크 좋은 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1: 주현미 선생님의 노래. 우리 중현 네. 씨는요.
2: 아 저는 저도 경연을 벌써 그 인생은 오디션까지 하면 지금 네 번째 참가를 와. 하는 경험인데 네. 저는 그래도 이번에 기억에 남는 분은 아무래도 이제 인생은 오디션에서 첫 1라운드 때 만났던 네. 홍지민 선배님이 개인적으로는 살짝 조금 두려웠던
1: 오, 왜요?
2: 다른 대선배님들은 그래도 활동을 하면서 간간이 이제 저희끼리 많이 이제 인사도 드리고 아~ 많이 가르침도 받고 방송도 아~ 많이 같이 했었고 했는데
1: 구면인데
2: 네, 구면인데 쉽게 네. 얘기하면 홍지민 선배님은 정말 그냥 처음 그리고 혹시 저를 아실까? 라는 그런 좀 두려움과
1: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군요.
2: 정말 태어나서 이제 처음 뵙는 거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또 뮤지컬에 네. 또 워낙 대가시라서
2: 맞아요, 맞아요.
1: 예, 네, 이게 뭐 발성이라든지 딕션을 네. 너무 꼼꼼하게 뜯어보시니까
2: 맞아요.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네. 이제 아, 성향이 좀 아이 느낌이 많이 중현 씨가 아이 느낌이 많이 납니다.
2: 어떻게 하셨어요?
1: 아이들이 이제
0: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1: MBTI 아이들이 네. 초면을 제일 무서워해요.
3: 오!
1: 구면은 괜찮은데
3: 맞아요.
1: 아무리 무서워도 구면은 괜찮아요.
3: 맞아요.
1: 근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럼 제일 무서워. 저도 아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생은 오디션. 지금 깜짝 놀란 게 우승 상금이 1억입니다.
0: 예.
1: 맞아요?
0: 예.
2: 이게 근데 이게 당상금이 1억이고요.
0: 맞아요.
1: 세금 떼나요?
0: 아니 떼겠죠?
1: 네.
0: 그 나눠 가져요. 1등부터 5등까지.
2: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나중에 갈바위보에서 몰아주기
0: 그 나쁘지 않은데.
2: 1등 상금이
0: 5천.
2: 그죠? 예, 네, 그렇게
0: 2등이 이제. 3천. 이렇게.
1: 1등이 안 하려고 2천. 하겠네요. 보니까. 1등이 안 하려고 하겠네요. 네. 와, 근데 이게
2: 총 상금 1억입니다. 예.
1: 총 상금 1억이어도 네. 이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0: 네.
1: 그 처음에 모였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이제 멤버들끼리 참가자들끼리 모였을 때 좀 우승 후보로 좀 점쳐지는 사람 이 있잖아요. 다 대기실에서
0: 예, 예.
1: 다 누굽니까? 제일 견제했던 사람.
0: 견제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네. 그냥 우승 후보로 생각했던 사람이
1: 누구였어요?
0: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죠.
1: 아, 진짜요?
2: 네. 진짜.
1: 이유가 뭐예요?
0: 네?
1: 이유가 뭐예요?
0: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1: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요. 솔직히.
0: 많이 활동도 오래 했고 또 경험치가 일단 많고
1: 네.
0: 또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을 네. 많이 했다 보니까 조금 뭔가 또 지식도 있을 거고
1: 아하.
0: 그리고 또 이게 속이 깊어요 또 그래서 어떤 연륜도 있고
1: 몇 미터 정도 깊어요?
0: 한 367미터 정도
1: 367미터
0: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중현이를 솔직히 진짜로 가식이 아니고 제일 먼저 떠올렸었고 그 외에도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1: 좋습니다. 아 일단 우리 민경 씨는 옆에 있는 중현 씨를 지금 아, 네. 우승 후보로 뽑았고 중현 씨의 우승 후보 예측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송민경 씨가 신청해주신 쿨의 애상 이 노래 선곡을 직접 해주신 겁니까?
0: 네.
1: 이유가 뭔가요?
0: 여름이니까
1: 좋습니다.
0: 좀 이렇게 시원하시라고.
1: 아 여름에 뭐 이 노래 듣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쿨 애상 듣고 올게요.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자, SBS 라디오에 진행하고 있는 트로트 오디션. 아, 예,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노래 나가는데, 아, 너무 재밌게 잘 꾸려놨네요. 인생은 오디션. 우리 참가자 송민경 씨, 그리고 김중현 씨. 네, 두 분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또 출발하기 전에 우리 중현 씨가 생각했던 1위 후보. 네. 누가 있었을까? 저 친구 좀 견제된다.
1: 결국에는, 네. 질문이 왔네요.
0: 네.
1: 넘어가나 했는데.
0: 아니요.
1: 아, 저는 사실 뭐 이제 옆에 지금 계신 민경 누나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요.
0: 네네.
1: 만약에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면 전 예전에 다른 탑 프로 이제 경연 프로에서 네. 결승 멤버로 한 2년 넘게 활동을 같이 했던 멤버가 지금 있어요. 그 박민수 씨랑 이제 공훈 씨가 같이
0: 네네네.
1: 또 지금 인생은 오디션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건데 이 친구들의 또 이제 실력과
0: 네.
1: 모든 걸 알고 있는 또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그래도 견제 대상이지 않았나?
0: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많다 보니까
1: 그렇죠.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0: 서로 얼마나 네. 잘하는지 알고 있군요.
1: 네. 견제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네. 처음 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저 사람이 뭘 알지
1: 맞아요.
0: 대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1: 맞아요.
0: 제일 무섭죠.
1: 맞아요.
0: 네. 일단은 우리 황제 파워의 전통 의식인데요. 우리 중현 민경 이름으로 이행시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중현 씨가 제가 오늘 띄워드릴 테니까 한 분씩 읽어주시죠. 네. 조원우님 중식
2: 메뉴
0: 연
2: 연어조림
0: 좋습니다. 7199님 중
2: 중매 결혼
0: 연
2: 연정훈
0: 좋았어. 점점 톤이 목소리 톤이 나아지고 있는 게 보기 좋습니다. 6580님 중
3: 중간만 가자.
0: 아, 이거 좀 살려야 되는데. 연.
4: 연진아.
0: 좋았어. 자, 김태형님. 중.
5: 중국의 수도는.
0: 연.
4: 연신내.
0: 네. 좋았어. 아, 지금 보니까는 톤 몇 개를 계속 돌려맞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1: 예, 참 네. 쉽지 않네요.
0: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저 눈치챘습니다. 다음 민경님.
6: 아, 왜 떨리지?
0: 자, 9909님. 민.
7: 민소희.
0: 경.
7: 경부고속도로로 도주 중.
0: 아,
4: 좋았어.
0: 0431님. 민.
8: 민소희
0: 경
8: 경사 못해.
0: 아, 좋아요.
4: 좋았어.
0: 박혜은님 민
9: 민경훈이 부릅니다. 나는
0: 경
9: 경쟁이랍니다.
1: 잘한다.
0: 아, 좋아요.
1: 왜 저러지?
0: 아, 좋아요. 이거를 그대로 살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6812님 민
6: 나 모르겠어 이거.
10: 민간인이야
0: 경
10: 경찰 아니야.
4: 좋았어.
0: 네. 이렇듯 우리는

0: 네, 이행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0: 어땠어요?
1: 아, 확실히 이제 누나가 연기 경력도 많으셔서 그런지
0: 네네.
1: 이 톤이 굉장히 다양하고
0: 사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네. 술술 읽으면 되는 거였고요.
1: 어, 그래요?
0: 네, 고생하셨습니다.
2: 아, 그래요?
1: 아, 이거 네, 우리가 뭐 너무 좀 습관이
0: 놀아나신 거예요.
2: 다른 분들도 하시던데?
0: 다른 분들이 잘 안 해요. 네, 제가 그냥 주로 하고 두 분은 그냥 팀으로 왔으니까 그냥 한번 시켜봤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미안합니다.
2: 아, 아닙니다. 네,
0: 심심해가지고.
2: 네.
0: 아, 이제 트로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들었는데도 아주 구수하고
2: 네.
0: 아, 너무 좋네요. 어, 이 약간 이 트로트만의 이 창법과 꺾임이 있잖아요.
1: 네.
0: 그렇죠. 원래는 이런 장르를 안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장르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2: 네.
0: 창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2: 네.
0: 그러면 약간 좀 힘듦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좀 들어봐도 될까요?
1: 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어, 진짜 처음에는 초반은 이질감이라고 하죠. 그
0: 네.
1: 이질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0: 네, 네.
1: 어, 급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트로트라고 해서 이 트로트 창법을 모든 노래에 입힌다 보다는
0: 네.
1: 저의 장점을 조금 입히되 다른 이제 그 전부터 길을 걸어온 선배님들의 다양한 톤과 음색들이 있잖아요.
0: 네.
1: 일단은 다 따라해보자라고 해서 많이 따라하면서 익혔었던 기억이
0: 어떤 선배님 거 제일 많이 따라했어요?
1: 일단 좀 담백한 표현이나 이런 거는
0: 네.
1: 그 임영웅 선배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0: 아.
1: 임영웅 선배님의 그 톤을 너무 좋아해서
0: 네네네네.
1: 저음은 조금 따라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구성진 느낌은 사실 그 강진 선배님 곡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강진 선배님 혹시 예. 모창도 됩니까? 따라해봤으면 아,
1: 모창까지는 안 되는데
0: 아, 거기까지는?
1: 예.
0: 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민국 씨는
2: 네, 저도 좀 다르다 보니까
0: 네네.
2: 어렵더라고요. 표현하기도 그렇고
0: 네네.
2: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국악 같은 느낌이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사실 우리 민족성이 좀 담겨 있긴 해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0: 네.
2: 느낌 같은 거는 나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사실 이게 옛날에는 꺾기라는 거를 많이 안 하셨 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뭐 N감 문화도 들어오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변화하면서 약간 이게 발전이 됐는데
0: 네.
2: 그래서 그런 걸 쫙 봤을 때 아 나도 뭔가 어떤 창법에
0: 네.
2: 국한이 되지 말고 그냥 나만의 어, 트로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음악은 진심만 전달되면 다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옛날에 본인이 불렀던 노래도 트로트 창법을 한번 불러보실 수 있나요? 왜냐면 워낙 히트곡들이 또 많은 그룹이었으니까
2: 아, 예.
0: 한번 싹
2: 예.
0: 목소리 한번 가볼까요?
2: 예.
0: 시작.

0: 아.
1: 이러니까
2: Be with you. 아,
3: Be with you.
0: 이러니까는 확실하게 알겠네요. 네, 아 이거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 4부로 넘어갈게요.
2: 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깨트릴 파, 대나무 죽자를 써 말 그대로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를 뜻하죠. 어디서 온 말일까요? 파죽지세는 중국 삼국시대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진나라 장군 두예는 오나라를 공격할 때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진군하자는 부하들에게 지금의 기세는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요. 대나무는 첫 마디만 잘 갈라지면 결을 따라 한 번에 쪼개지기 때문이죠. 결국 두예는 망설임 없이 진격했고 오나라를 무너뜨렸는데요.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기세, 파죽지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단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아니야?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황재성의 황제파워
6: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8월 4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두 분 여러분 지금 안 갔고요. 중현 씨?
1: 네?
0: 집중 안 할 거예요? 민경 씨?
2: 네?
0: 좀 고급스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냉동실에서...
0: 아니요, 제가 읽은 거예요. 카메라에 침을 뱉지 말아주십시오.
1: 네?
0: 그 제 거 냉동실에서 꽁꽁 얼어붙은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파내고 계시는데요. 아, 쇠 숟가락이 다 휘었네요.

0: 들었어요. 사연 받았습니다. 이정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대구에서만 사시다가 얼마 전에 포항으로 귀촌하셨어요. 대구가 대프리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더위에는 나름 부심이 있으신 분인데요. 포항도 많이 덥다길래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1: 어머니, 거기 많이 덥죠?
0: 그랬더니 아주 태연하게,
2: 아니, 밤에는 추워서 이불 덮고 자.
0: 이불인데 이불? 발음이 좀 센 것 같아서.
3: 이라고 한 거 맞지?
0: 저도 지금 깜짝 놀란 이불입니다. 네, 이불인데 발음이 좀 셌어요.
4: 내가 뭐라 그랬어?
0: 역시 대프리카 출신은 포프리카도 거뜬하네요. 어머니, 제가 괜한 걱정했네요. 포항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게 이불 꼭 덮고 주무세요. 네, 오늘은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신, 그리고 더위 부심이 있는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신 이정민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4: 정말 덥게 봤습니다.
0: 그거보단 좀 크게 좀 부탁드려요.
4: 정말 덥게 봤습니다.
0: 그거보단 조금 작게.
4: 정말 덥게 봤습니다.
0: 지금 딱 좋습니다.
4: 네.
0: 민경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3: 아, 왜 제가 덥죠?
0: 네, 감상평이었고요. 7199님, 석봉 어머니보다 더 할머니 같아요. 크크크. 두 분 꽁트 잘하신다고 칭찬 문자가 왔고요. 네, 우리 정민님, 우린 더위를, 네, 우리 어머님처럼 맞서야 됩니다. 이겨내야죠.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백지영의 대쉬 선곡을 해놨습니다. 올여름 더위 피하지 말고 그냥 대쉬하자, 돌진하자는 의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 어머니 만수무강하십시오. 백지영 대쉬 들을게요.

잡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0: 오늘 원루페 아이돌 노래부터 트로트까지 모든 장르 완벽하게 씹어먹는 두 분 인생은 오디션 2라운드 1차전 1위를 차지한 두 분 김중현 송민경 씨와 함께 갑니다. 원루페 가자.
1: 원루페가 너무 재밌어요.
2: 정정
0: 신난다 재미난다. 자, 첫 곡은 김중현 우리 정의로 준비했습니다.

자, 김중현 3일 김중현을 외치면 이 레이저빔과 김중현빔 그 다음에 송민경빔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에 맞춰서 문자가 도착하면은 저희는 바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중연에 맞춰야 됩니다. 3, 2, 1. 김중민. 자, 김중민이에요. 김중민은 안 되고 김중연만 됩니다. 자, 정식으로 갈게요. 전송 버튼에 손 올리고 제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중현 씨한테 하고 싶은 말 민경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준비하세요.

0: 감사합니다. 아니야, 송민경빔은 민경씨 노래할게요. 다시 김중현빔과 합니다. 임선희님,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야 할 조각상이 황제파워에.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 하는 칭찬인 걸로 그냥 제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 중현씨 문자고요. 김중현 너무 멋지고 잘생뿜이라고. 자, 선희님이 잘생겼대요.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
0: 감사하고 복 받으시랍니다. 자, 김중현 빈 갑니다. 3, 2, 1. 김중현. 자, 라이브.

0: 두 번째 커피 쿠폰의 주인공 주현 씨가 발표해 주세요.
1: 두 번째 커피 쿠폰의 주인공은 김세정님 축하드립니다.
0: Congratulations. 자, 다음은 송민경 머선 일이고 출발합니다.

0: 자, 0553님 것도 읽어주세요. 준현 씨가.
1: 네. 민경님 보이스 국가에서 국보로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목소리가 보배라요.
0: 네. 자, 민경 씨 머선 일이고 계속 출발해 주십시오.
2: 인생은 오디션 머선 일이고.
0: 다시 한번 송민경 빔 나갑니다. 5, 4, 3, 2, 1.
2: 모든 게 송민경! 한 재판 못 산드리고!
0: 아, 제가 잠깐 죽으려

0: 자, 다 같이 신나게
1: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만 잘 뗀다고 말했다. 잘 뗀다고 말했다. 잘 뗀다고 말했다.
2: 자, 4465님 그건 그거고 점액추 해주세요. 자, 두 분.
3: 안녕하세요.
2: 3라운드로 프리패스를 하게 받은 바로 그 노래 인순이 밤이면
4: 모두 즐길 준비입니다.
2: 되셨습니까?
4: 네.
2: 자, 바로 이번에는 황재빈 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가져가세요.

0: 3초 3 2 그냥 숫자 세면 돼요. 5 4 민경
1: 제가 할게요. 3 2 1 자 다음은 송민경.

0: 좋았어! 좋았어!
1: 신난다.
2: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1: 예.
2: 자, 백은희님, 105 하나님, 콩그레츄레이션. 그리고 또 커피쿠폰의 주인공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고요. 1109, 아, 제가 저희 살림을 다 지금 때려 부수고 있는데, 아, 조금만 조심해 주시기 바라요. 저희가, 죄송한데, 되게 가난한 팀입니다.
3: 네.
2: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 진짜 가난하기 때문에.
3: 아유. 지금 땀을 그냥 아주 뻘뻘 흘리시고.
1: 너무 신나게 잘 놀았어요.
2: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 지금 커피 쿠폰에 당첨되신 분들, 두 분 순종 고르시라고 제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7170님, 김세정님, 최인정님, 0459님, 백은희님, 1051님, 1100님 축하드립니다!
1: 예!
2: 아, 죄송하지만 이제 쉬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네, 이게 저녁 메뉴를 좀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 메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중현 씨는?
4: 아, 예. 지금 방금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여러분들 그 족발 맛있게 드세요. 족발.
2: 아, 족발 좋습니다.
4: 족발 먹고 싶네요.
2: 네, 민경 씨는요?
1: 네, 운동도 하고 너무 네. 덥기 때문에 네. 물냉면에 냉삼.
2: 아, 물냉에 냉삼. 네. 자, 족발 물냉에 냉삼. 요거 두 개. 네, 선택해가지고 오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중현 씨가 이제 그 예. 저희 마정장이라고 하죠. 마제질로 된 자켓을 입고 있는데 조금 더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4: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네. 재밌게 또 노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2: 뿌듯하네. 얼굴에서 예. 이렇게 중현 씨 육즙을 뽑아내는 저희 황제 파워. 너무 그렇죠. 자랑스럽고요. 민경 씨는 또 베테랑스럽게 뽀송뽀송하네요.
1: 네.
4: 열심히 안 했어요?
1: 아니 열심히 네. 했는데
2: 네.
1: 아, 제가 원래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인데
2: 아, 그 어딘가로 나오게 돼 있는데 땀은
1: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네. 지금 황제님의 눈이 이쁜 것만 보시는 눈이라 또 예쁜 것만 좀. 봐주시네요.
2: 아, 이분들 정말 진짜 아니 음악 나가는 동안 광고 나가는 동안 계속 잘생겼다고 진짜 가찬이십니다.
1: 개그계의 장동건.
2: 아, 이 얘기 진짜 수백 번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 기분이가 너무 제가 좋다라는 말씀 널리 널리 이 일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 네.
2: 아직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
1: 네.
2: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떠셨어요 두 분?
1: 너무 즐거웠어요.
2: 그랬어요?
1: 맨날 하고 싶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또 우승하면 또 한 번 또 오시지 않을까요 아마?
1: 해야 하고 싶다 우승.
2: 아, 우승 그렇죠. 아, 근데 우승자면은 두 분 중에
4: 네.
2: 한 번만 뵐 수 있는 거죠?
1: 탑5를 뽑으니까요.
2: 아, 탑5가 있구나.
1: 네, 저는 5등이 목표니까요. 5등 하고 싶어요, 중현아.
2: 그럴 수도 있고.
1: 너가 1등 하고.
2: 모르죠.
4: 그러세요.
2: 그거 아시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1위 욕심이 없다는.
1: 아니.
2: 옛날 미스코리아 때 옆에 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잖아요.
4: 그러니까요.
2: 자, 두 분 앞으로 인생은 오디션에서 계속 승승장구. 이 두 분이 결승에 올라가셨으면 하는 또 만났으니까 기억 만났으니까
1: 네.
2: 바람이 좀 있네요. 우리 팡댕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4: 네, 오늘 만나면서 너무 반가웠고요. 황제 파워의 이 파워를 얻어서 남은 이제 경연 인생은 오디션에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저도요 황제 파워님의 그 파워를 다 받아서 또 우리 중현이와 같이 탑5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오디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2: 네, 황제 파워도 우리 김중현, 송민경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 거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화탱. 오늘 끝고 김중현 씨의 신청곡입니다. 여름 노래 이것도 여름이라서 신청하셨네요.
4: 그렇죠. 너무 더우니까요. 시원하시라고.
2: 그렇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네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퇴근할 겁니다. 아, 지금 이제 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지금 몸 상태랑 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1: 너무 좋아요.
2: 그래 좀 눈이 좀 풀려 계셔가지고.
4: 예, 예. 예, 이게 참 예, 수분이 좀 부족하네요 지금.
2: 네, 네. 가서 저기 뭐 보양식도 좀 드시고.
1: 네.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여기까지 하면 끝 외쳐주십시오.
1: 네. 네.
2: 자, 오늘도 여기까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

치약을 거의 다 썼을 때 밑바닥부터 밀어 짜보고 머리 부분을 꺾어 짜보고 안 나올 듯 안 나올 듯 하면서도 어떻게든 나오죠. 더 이상은 무리다 하는 순간 가위로 자르면요. 한 세 번은 더 쓸 양이 또 나옵니다. 하물며 치약도 이런데 이걸 발명해낸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지쳤나요? 아직 우리에겐 숨겨진 힘이 남아 있습니다. 힘을 내봅시다.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가호 시작 박소현의 러브게임 화요일 첫 곡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6623님 언니 헬스장에서 오랜만에 듣고 있는데 힘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오프닝까지 들으니까 좀 더 쥐어짜 볼게요. 화이팅 보내주셨는데 이야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도 러닝 이 더위에 또 하시는 분들 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혜경님 무더위에 가수원에서 일하며 쓰러지기 직전인데 집에 있는 아이들 저녁 준다고 또 불 앞에 서 있는 걸 보면

0: 체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쥐어 짜대 방전되지는 말자. 이혜경님, 야 이분은 더 훌륭하신 분이네.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오늘도 엄청 더웠죠. 수도권하고 전남 광주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실하고 광주 경기가 취소됐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체력을 쥐어짜가면서 하루를 보낸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퇴근길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분들, 오늘 문자 주제는 오늘의 쥐어짠 일. 여러분 문자에서 많이 보여요. 쥐어짜는. 예, 그래서 체력을 쥐어짰다. 지갑을 내가 쥐어짜서 뭘 샀다. 혹은 인내심을 쥐어짜가며 내가 일을 했다. 누굴 응대했다. 뭐 이런 거. 뭐 행주를 삼고 쥐어짰다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오늘의 쥐어짠 일 끝까지 쥐어짠 일 보내주시면 광고 뒤에 이어드리겠습니다. 3, 4부에는 뮤직큐 함께합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3, 4부에 퀴즈 출제자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6: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7: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박진영, 갓세븐 진영과 피처링은 최유리. 예, 박진영, 최유리가 함께한 외사랑이었고요. 4424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성민님, 어머 언니 갑자기 비 와요. 예,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더우니까 비가 그냥 소나기처럼 후쿠쿠쿡, 예, 또 잠깐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시흥에는 지금 마른 하늘에 비가 와요. 시흥에도 비가 온다고 0316님 주셨습니다. 아, 좀 시원하게 와주면 좋겠네요.

No pressure, no diamond. 힘든 압박과 시련 속에 빛나는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내일 더 빛나기 위한 오늘의 고난, 오늘의 쥐어짠 일. 김영민님, 월말 월초 일 정산을 다 마치고 나니 할 게 없는데 상사가 바로 뒷자리라 정말 쥐어짜내서 일을 했잖아요. 서류 다 뒤집어 엎고 괜히 다 뒤집고 컴퓨터 화일 정리하고 쥐어짜다 짜다 퇴근합니다. 직장인의 삶이 다 이런가요? 김영선님 아주 그냥 쥐어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선물 갑니다. 전은영님, 신입 직원이 와서 하루 종일 업무 설명을 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부어서 힘들었지만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끝냈습니다. 내일 하루 더 남았네요. 아, 그래서 신입도 신입대로 적응하느라 힘들지만 이 선배들도 또 이런 게 힘들어요.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재희님, 언니 저는 체력을 쥐어짰어요. 30개월 딸이랑 수족관 가서 4시간을 돌아다니고 쇼핑몰 3시간 돌아다녔는데도 애가 너무 말짱한 거예요. 더 이상 쥐어짤 체력이 없네요. 어머니 힘을 내셔야 됩니다. 30개월 딸이 지금 체력이 너무 좋으니까. 30개월이면 발레할 수 있나? 예, 발레를 한번 예, 운동하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김혜진님, 퇴근길에 언니 러브게임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 병이 있어서 배터리가 3%로 꺼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배터리를 쥐어짜서 고릴라로 언니 목소리 듣고 있어요. 혜진님, 제 목소리 지금 들려요? 3%면 아까 문자 보내고 꺼졌을 것 같은데 혜진님, 내 목소리 들려요?

장은희님, 반찬 하려는데 참기름이 똑 떨어져서 최대한 한 방울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쥐어짜고 있어요. 알뜰해도 너무 알뜰한가요? 근데 왜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죠? 치약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참기름까지 선물 갑니다. 3372님 쥐어짜고 짜고 아껴서 드디어 대출금 갚았어요. 이제는 빚이 없어요. 아, 이분은 정말 마음에 너무 진짜 행복하시겠다. 3372님 축하드립니다.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들어보세요.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이어드렸습니다. 전라도 광주 강산구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우, 7752님 반가운 비네요. 아까 그 폭염 때문에 광주 야구 다 취소했다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우 이 비 좀 내리고 좀 시원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영님 놀이동산 10시간 아들과 놀아보세요. 그런 아들이 지금 대학 축구 선수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력이 남다른 친구들이 결국은 프로 선수가 되는군요. 축구 선수가 앞서서 그 30개월 딸

예, 그 친구도 나중에 또 이렇게 훌륭한 또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6486님. 중2 아들 장염으로 조퇴하고 집에 와서는 친구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PC방 갔습니다. 근데 학원도 빠지겠답니다. 참을 인 몇 개가 더 필요할까요? 엄마의 인내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인내력도 쥐어짜며 아이 죽사러 갑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인내력은 엄마가 됐을 때예요. 그죠?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예. 엄마가 이렇게 인내력을 짜내가며 아이를 키운 걸 이 아이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지금은 중2 아들이라 아직 너무 어리지만 생색을 좀 내셔야 돼요, 어머니.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인내심을 쥐어짜며 너를 키웠다라는 거를 아들이 잊을만 하면 일러주고 어머니 아셨죠? 6486님께 선물 갑니다. 이계윤님, 저 오늘 제 지갑 제대로 쥐어짜였습니다. 아, 이거 본인이 짠 게 아니고 짜였습니다. 이 폭염에 주방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하는 엄마와 장모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 통장 0원까지 긁어모아 인덕션을 선물해드렸어요. 당분간 제 통장은 가뭄이지만 두 분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요리하실 생각하니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제 쥐어짠 효도 선물 칭찬 스티커 하나 팍팍 붙여주세요. 아니 이거는 파바박 붙여야죠. 세 개 붙여야죠. 아 근데 보통 한쪽에만 이렇게 해드리지 무슨 특별한 날에 생신이나 뭐 이럴 때 엄마와 장모님 두 분을 다 동시에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이 더운데 어머님들은 요리를 또 하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배달도 해먹고 나가 사먹기도 하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또 집에서 다 요리를 하시니까 불을 일단 켜는 순간 엄청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요리하실 분들은 조금 간단한 레시피로 빨리빨리 해서 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이계윤님께는 러브게임에서 선물 갈 거예요. 두구두구 이 인덕션은 오래오래 쓰실 겁니다. 그래서 또 칭찬을 두구두구 하시겠죠? 10년 동안. 6693님 남동생이 화물차에 큰 화덕 싣고 피자를 팔고 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인덕션에서 요리하는 거 생각하면서 제가 문자 읽었는데 약간 더웠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화덕이라는 단어를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아 화덕 앞에서 온몸을 쥐어짜는 동생을 응원합니다. 힘내라. 이분이 너무 힘드시겠네. 이분은 진짜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이 여름을 좀 견디셔야 되는데 6693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가서 저 이 동생 남동생하고 함께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가고요. 민서 멋진 꿈 이어드립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AI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AI 정수장 운영 기술을 베트남 호치민시의 켄동 정수장에 수출한다는데요. 기존 화성 정수장에 적용됐던 AI 기술이 호치민시의 핵심 급수시설에 적용되는 거죠. 이번 성과로 베트남 수돗물 생산의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높아질 텐데요. 덕분에 글로벌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도 우리의 AI 기술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돋우고 번뇨를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

약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계 질환을 가진 허약한 체질의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곱게 갈고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약과도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법칙. 저는 클라이밍 강사입니다. 어느 날 신규 회원이 오셨죠. 그 남자는 얼굴보다 배가 먼저 들어왔고요. 요란한 등산복 차림에 운동화는 반짝반짝 새 것. 딱 봐도 운동가는 멀어 보였습니다. 클라이밍 해보신 적 있나요?
1: 너튜브로는 많이 봤습니다. 쇼츠로요.
0: 걱정 마세요. 오늘은 아주 쉬운 코스부터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실까요?
1: 여길 타는 건가요? 이거 뭐 사다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0: 걱정스러워하는 표정이 왜 이렇게 귀엽던지 어쨌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회원님, 자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보세요. 먼저 왼손 오른발 자 이제 벽을 믿으세요.
1: 벽을요?
0: 왜요?
1: 근데 벽은 믿겠는데 제 팔을 못 믿겠습니다.
0: 저뿐만 아니라 회원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 칸 한 칸 이를 악물고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잘하고 계세요, 회원님.
1: 이거 뭐 별거 아니네요. 우와!
0: 순간 발이 미끄러졌고 다행히 로프에 매달렸지만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님! 다리! 힘 빼세요! 힘 빼요! 어서!
2: 우와! 저 아저씨 놀이기구 탄다!
0: 그 정도로 창피를 당했으면 안 넣을 법도 한데 꼬박꼬박 수업에 참석하던 그 서툴러도 어떻게든 오르려 애쓰는 모습이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내 앞에만 있으면 자꾸만 뚝딱거리고 얼굴이 벌게 지는 그의 마음이. 한 번은 다른 여성 회원님이 그에게 번호를 물어보면서 운동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절을 하더라고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0: 그러면서 흘낏 저를 쳐다보는데 괜히 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기도 했죠. 결국 올게 왔습니다.
1: 저 선생님, 저기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0: 어쩌죠. 회원님이랑 사적으로 만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1: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저기 그럼 회원이 아니면 되나요?
0: 그거야 개인적인 일이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 후로는 절대 다가오는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정해진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마지막 수업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수료증 정말 많이 드셨어요. 이제 상급 프로그램으로 올라가셔도 될 것 같은데.
1: 아니요. 전 그만하려고요.
0: 네. 힘드셨나 보다.
1: 네. 힘들었습니다. 정말.

0: 힘들었어요. 아, 저 그럼 이제 여기 회원 아니죠?
1: 네? 아, 네, 뭐, 네, 그렇죠. 연장 안 하시면.
0: 어, 그럼 우리 커피 마셔요. 아니, 밥부터 먹을까요? 아니면 영화?
1: 네?
0: 아니, 그냥 우리 오늘부터 1일 하면 안 됩니까? 저 더는 힘들어서 못 참겠어요. 저 선생님 정말 좋아한다고요.
1: 거침없는 그의 고백에 정말 그날이 우리의 1일이 됐고요. 1년 연애하고 결혼? 지금은 결혼 20년 차랍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남편은 그 후로 클라이밍을 끊었고요. 제가 다시 권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난 이미 인생의 가장 높은 벽을 넘었는데 뭘. 응? 무슨 벽? 당신이란 벽. 당신은 세상 최고로 완벽. 이렇게 귀여운 남편이 옆에 있는데 세상 못 오를 벽은 없겠지요.

0: If you don't stop me.
1: 이승환, 너만 들으면 돼. 피처링은 스텔라장이었습니다. 이정환님, 와우 멘트 보소. 김지훈님, 화끈하시네. 0812님, 남편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완벽. 예. 당신은 세상 최고로 완벽. 저도 집에 가서 신랑에게 자기야 얼굴에 김 붙었어. 못생김 하려고요. 하지마 하지마. 예, 날도 더운데 이런 거 잘못했다간 짜증 지대로 납니다. 예, 이게 잘하셔야 돼요. 타이밍 잘 보셔야 됩니다. 예, 6863님이 우리 라송은 철벽 이렇게 보내주셨네. 철벽, 철벽이라뇨. 저 철벽은 아닙니다. 예, 선물은 없어요. 예, 1229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습니다. 참 클라이밍.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밀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손을 뭐 이렇게 로맨틱하게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 등산을 하면서는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뭐. 그래서 등산을 많이 추천하고 실제로 등산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1년 등산하다가 뭐 연결된 이런 커플들 스토리가 많았는데 아 클라이밍을 생각을 못했네 내가. 예, 클라이밍을 여러분 요게 이제 연애할 때 좋은 운동 같아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등산보다는 예, 요즘 등산은 이제 날이 너무 더우니까 클라이밍 참고하실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멋진 러브스토리 보내주셔서 1229님 감사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십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싸이 이재훈이 함께합니다. 낙원.

0: 사자 보이즈 K-POP 데몬 헌터스 OST 소다팝을 이어드렸습니다. 소다팝 3495님 이곳에서 박수현 씨 목소리를 듣다니 산 중턱에서 바라본 뷰는 산봉우리와 구름이 붙어있네요. 여러분 기가 막힌 그림이 왔습니다. 인증샷이 왔습니다. 이분은 캠핑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차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예, 산봉우리와 구름이 붙어 있는. 예, 오늘 또 날이 더운데 사진을 찍으면 하늘이 막 뭉게구름에 하늘이 엄청 맑은 하늘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날은 덥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멋진 장면을 보내주셔서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 앉아있지만 힐링됩니다. 3495님, 감사드리고요. 선물 갈 거예요.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8: 레노.
9: 김나혜님 신청곡입니다. 아이 하원만 시키고 왔는데 옷이 다 젖었어요. 초토화된 집 정리하기 전에 시원하고 달달한 카페라떼 만들어서 한 잔 마시려고요. 집만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별의 플라이 어게인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가사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도 언젠가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가사 저도 큰 위로가 됐던 곡인데 김나혜님 선물 가고요. 플라이 어게인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뮤직큐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배우로서 제가 추구하는 건 바로 자연스러운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는 제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펼쳐지더라고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고의 결과 역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나 봐요. 좋은 가스 감지기가 좋은 현장,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든다고. 보이지 않는 가스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안심은 진짜 안심이겠죠? 안전이 안심이 되고 안심이 진심이 되는 현장. 저 남보라가 가스트론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4: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7: 좋아 죽겠어.
8: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좋아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두근두근.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수도권 대학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디귿 기억. 밖은 폭염이지만 이곳에 들어가는 순간 12도 안팎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시원해집니다. 특히 광명에 있는 이것은 과거 금강이었던 폐광산을 개조해서 대표적인 여름 피서 핫플로 유명한데요. 천연 에어컨이자 신비로운 빛과 역사가 숨쉬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디귿 기억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벚꿀이 많아서 여름에 가기가 참 좋아요. 이게 김미라님 주셨는데 만장굴, 예, 여러분 아시죠? 이게 동굴이 또 제주에 화산으로 생긴 동굴이 많아서 더울 땐 동굴이 최고네요. 진짜 배달 10시간째 동굴에 들어가고 싶네요. 야, 1890님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선물 갈 거예요. 9196님 와이프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회의가 늦어져서 늦었어요. 화난 와이프 기분 풀게 도와주세요. 김미란 또 1890-9296님께 선물 갑니다. 박영광님이 디귿 기억으로 덥군. 맞아요. 또 대구, 더위 부심 있는 대구인으로 요즘 양산에 밀려 안타깝습니다. 아, 9468님 양산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41도가 넘는 뒹굴이 왔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는 집에서 에어컨 켜고 뒹굴뒹굴 최고라며 4389님 뒹굴. 그리고 당구 에어컨 빵빵해서 시원하고요. 짜장면도 먹으면 굿이죠. 당구 8125님 홍은경님이 도끼. 도끼를 품으면 완전 춥다며. 어, 그렇죠. 도끼만큼 또 서늘한 게 없죠. 자, 이 중에서요. 8125님 그리고 홍은경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지금 퀴즈 출제 부탁드려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뮤직큐 이어집니다.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코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서울에서 왔습니다.
4: 경남서 왔어요.
3: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5: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6: 대구 잡고 쓰리고.
7: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정답이

이때는 퀴즈입니다. 퀴즈 출제 부탁드려요. 객관식, 주관식, 팝송, 트로트 모두 환영합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출제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출제자 6411님께 선물 가고요. 더더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더더. 8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근데 8월 7일 예, 딱 그 음력 달력도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요. 일단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이기 때문에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입추. 입추인데요. 예, 입추로 들리기도 하죠. 예, 1406님이 이번 주 금요일이요? 무슨 날일까요? 8월 7일 제 웨딩 촬영 날입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정답은 아닌 거 아시죠? 예,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입추로 정확히 알고 7969님 또 7700님 한참 생각했네요. 입추.

입취유 추억도 씁니다. 퇴근길 크게 따라 불러봅니다. 그쵸, 추억의 명곡입니다. 김용철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가고요. 금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하니까 Friday night. 예, 오늘도 짜증나는 날. 예. 0752님, 김춘학님, 예. 이분들 중에 Friday night 0752님께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자, 1730님 퀴즈 출제자에게 선물 가고요. 2PM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2PM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절대음감이라고 말하는 박소연을 테스트하기 위해 막내 작가가 피아노 미 건반을 누르고 방금 제가 친 음이 뭐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절대음감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피아노의 미를 일단 건반을 눌렀습니다. 절대음감이 맞아요. 이 정도면 박소연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PM 음악입니다.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은 피아노 미 건반을 누르고 방금 제가 친 음이 뭐게요? 미 친 거 아니야? 예, 성민지님 8170님 요즘 피아노 배우고 있는데 단순한 멜로디만 치지만 너무 재밌어요 피아노. 황태영님 날씨 미 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세 분께 선물 갑니다. 미 친 거 아니야가 정답이다 보니까 이제 미 친으로 구성된 많은 노래 제목들을 오답으로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렇게 많았나 싶어요. 먼저 생각나는 건 여러분 미쳤어 내가 미쳤어 이게 제일 유명하죠. 6975님 외에 많은 분들이 미쳤어 손담비를 보내주셨고 그때 앞세대로 가면은 미쳐가 있어요. 예, 구혜원님이 주셨는데 이정현의 예, 와 불렀던 그 이정현의 미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송지은의 미친 거니라는 솔로곡이 있죠. 송지은의 미친 거니 최진우님 주셨고 소란 권정열이 함께한 미쳤나봐 구기현님 주셨고 미치겠어 예, 틴탑의 미치겠어 6615님 그리고 미치고 싶어 예, 해서 21의 파이어도 0752님도 이렇게 미친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6975님께 선물 갑니다. 퀴즈 출제자 6753님께 선물 가고요. 이분은 이하이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하이. 송은이와 김숙이 직원들과 워크숍을 갔다. 장소에 도착 후 버스에서 내린 김숙이 이제 어디로 가면 돼? 라고 묻자 송은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어디로 가면 돼? 보통 워크숍 장소에 가서 모두 좀 모이려면은 예 이곳으로 가야 하긴 합니다. 예 좀 모이려면은 이런 장소가 필요한데 어디일까요? 어디로 가면 돼? 라는 질문에 송은이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주시면 되고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워크숍을 갔는데 도착 후 이제 어디로 가면 돼? 라고 묻자 송은이는 홀로. 예, 큰 홀로, 이벤트 홀로. 그래서 홀로가 정답입니다. 정수경님, 이벤트 홀로 모이시오. 3370님, 신박하다며. 그쵸? 퀴즈 너무 신박하게 내주셨죠? 홀로 4201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갑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예요. 예, 권진아의 위로. 그러니까, 어디서 모여? 그러니까 위로, 위에서 모이자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모이자며. 박민경님이 주셨고, 8884님이 기가 막혀. 와, 이거 뭐 생각 못했어요. 444 error. 그래서 44404호, 404호로 모여 키키의 44가 왔습니다. 또 이정우님이 오르막길. 예, 보통 이제 워크숍이 다 이렇게 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가서 모이자 뭐 이런 것도 보내주셨고. 아, 키친이 왔네요. 김승우님. 주방에서 모여 다 같이 짐 풀고 키친으로 와. 해서 키친. 그리고 6863님이 비밀정원, 오마이걸의 비밀정원, 비밀정원에서 모여. 그리고 집에 가자 있습니다. 스텔라장 0390님. 그리고 칠갑산이 왔어요. 양승원님이 칠갑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주병선에. 이 중에서 자, 김혜정님께 선물 갑니다. 4부에는 공포의 듀엣 함께합니다. 우리 막내 작가와 제가 허밍을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목을 잘 풀고 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잠시 후 광고 뒤에 우리 막내 작가와 제가 함께하는 공포의 듀엣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도 아이디어 떠오르는 분들은 퀴즈 출제 부탁드립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퀴즈 출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주위에 고민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말을 건넵니다. 같은 편, 내 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기댈 곳이 있는 것 같아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을 때 그 말로 대신하곤 합니다. 행복도 내 편이야 라는 말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칠 땐 꼭 떠올려 보세요.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다 내 편, 행복도 내 편이라는 걸요. 그 사실이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현과 막내 작가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공포의 듀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막내 작가가 허밍을 해드립니다. 허밍 멜로디만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처럼 이제 덥고 지치는 날 이런 곡을 좀 들어줘야 돼요. 힌트를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예,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잘 듣고 추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볼게요. 이겁니다. 예, 이게 따로 또 같이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정답이 안 오고 있는 관계로 예, 한 번 더 해드려 볼게요. 예. 이겁니다. 예, 이건데 여러분 힌트송이 일단 나갈 테니까 힌트송 들으면서 우리 편 이겨라, 청군 이겨라 이거 아니에요. 청군 이겨라 이건 아닌데, 어? 이분 제가 지금 청군 이겨라 하다 보니까 비슷해요. 약간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에 필요한 곡이에요. 신나는 곡입니다, 여러분. 양은정 님이 오늘 선물은 못 받지만 정말 많은 힌트를 주셨어요. 이분이 청군 이겨라는 아니었지만 일단 힌트송부터 나가요. 듣고 보내주세요.

보석순 청바지를 힌트송으로 드렸습니다. 예, 헐 이게 많이 왔어요. 박혜림의 헐. 박혜림님. 흥보가 기가 막혀. 이거는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흥보가 기가 막혀. 이렇게 들어서 5892님 비슷하게 접근하셨고요. 우린 이 부분을 일산으로 가면 쑥국 우린 쑥국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세타령이 5586님 예, 또 접근을 비슷하게 해주셨고 7874님이 할라 테티서야 할라가 왔습니다. 오 근데 이것도 이분 비슷하게 접근하셨어요. 할라 흥보가 기가 막혀 할라 예, 요 두 분 아 유력합니다. 후보예요. 강원선님 진심으로 당신의 의미인 줄 알았는데 당신 이 사 뭐 사랑하는 내 당신 예. 여러분 이 엄청 신나는 저 댄스곡이었다니까요. 청군 이겨라 막 이런 의미였다니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나나난 예, 이 곡이었어요. 그래서 할라 예 7874님 오답이지만 선물 가고요. 정답자 많이 왔습니다.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오늘은 잘 들리네요. 5816님 감사합니다. 바로 알았는데 운전 중이라 늦었어요. 파이팅 해야지. 5027님 그리고 우중 배달 중입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중 배달 중인데 덥고 비도 오지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4343님 파이팅 해야지. 예, 우린 부석순 예, 하면서 하셔야 돼요.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예, 정답 찾느라. 자 이제 좀 더 쉽게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 뮤직큐 이어갑니다. 퀴즈 출제자 2312님 선물 가고요. 이효리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효리. 자, 1965년생 여자 가수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팀 이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다가 만장일치로 팀명이 정해졌습니다. 과연 그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965년생 여자 가수들이 아니 이분들이 야 걸그룹 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65년생 이 결정적 힌트고요. 자, 만장일치로 팀명이 정해졌습니다. 그 팀 이름을 보내주시면 돼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인데요. 제목이 수십 번 나와요. 예, 정답을 보내주세요. Hey girl! Hey

유고걸 1965년생 여자 가수들 유고걸이었습니다. 나는 86걸 너무 귀엽죠. 정답 유고걸 보내주신 7847님 그리고 서명선님 아이들 학원 픽드랍 마치고 차에서 퀴즈 풀고 있네요. 즐거우시죠? 3173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자, 1965년생이니까 65년이 을사년이라면서 으쌰 으쌰 예 신화의 으쌰 으쌰 을사 을사 이렇게 또 9900님이 오답으로 넣어주셨고 9033님은 오 다이나믹 듀오의 뱀뱀뱀 65년생이 뱀띠래요. 그래서 뱀을 주셨고요. 또 6615님은 센 언니 제시의 센 언니 그리고 언니들이니까 권영님이 너 말고 니 언니 이렇게 또 팀명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9033님께 선물 갑니다. 자, 계속해서 퀴즈 출제자 0482님 선물 가고요. 시스타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스타. 여기도 제목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예 정답이 나옵니다. 월요일 게스트 윤지성이 박소연에게 주말 잘 보냈냐고 물었다. 박소연이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봤다며 신나게 말하자 윤지성이 누구랑? 이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소연은 갑자기 시무룩해지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봤는데 누구랑 봤을까요? 먹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곡이라 나 혼자 얘 누구랑 나 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쓸쓸해요 나 혼자 6307님 나 혼자면 어때요? 언니 파이팅! 왠지 더 슬프네 6768님 예, 저 응원해주는 거 맞죠? 예, 김라찬님 나 혼자 찍었는데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 초5인데 초5부터 이해를 합니까? 이 정서를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들어주세요. 김라찬 양 예,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누구랑? 이라는 질문에 엄마 너무 슬프다. 혼자가 낫죠. 엄마가 난가? 뭐가 더 난가? 여지혜님이 엄마를 주셨는데 엄마도 눈물 나겠네. 그리고 야, 이분 참 아이디어 좋다. 7118님이 수가라는 곡이었어요. 쿨에 수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예전에 김숙 씨하고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건 널 생각하면 만든 거냐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수가라는 곡이 있는데 김숙이랑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수가. 그리고 천영민 님이 그런 걸 왜 묻니? 누구랑? 왜 물어? 죽일놈 이러면서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이 왔어요. 그리고 5586 님이 누구랑 하니까 여러분, 예,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 왔고 서방님, 네 서방님 예, 7461님 주셨는데 이 정도면 거의 미친 거 아니에요? 누구랑 했는데 서방님, 네 서방님 너무 무서운데? 이분께 오답이지만 선물 갑니다. 자, 레드벨벳이 컴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썸머퀸이 돌아왔는데요. 예전에 왜 빨간말 끙끙해하니 막 이렇게 좀 여름하면 강렬한 느낌도 있지만 나른하고 여유로운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게 후자 쪽입니다. 썰핀보이라 그래가지고 전자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른한 여름의 그 휴식을 표현해서 기타 보사노바입니다. 썰핀보이 들어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맛김 세트,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6: 우원재 시차 피처링은 로꼬 그레이.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 텐데요. 여러분 내일 얼마나 덥게요? 내일 서울 낮 기온 38도. 38도. 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내일 또 건강히 잘 살아서 내일 저녁 6시에 만납시다. 오늘 생방송에 함께해 준 많은 솔방울들 감사드리고요. 잘 살아계시고 물 챙기시고 여러분 내일 낮 기온 38도예요. 우산. 그 비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하고 우산 겸해지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꼭 그거 챙겨서 나오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 내일 다시 건강히 만나요. 사랑합니다.

대기실로 아침 온실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0: 啦啦啦啦啦啦。모든인쇄가능한3원에드피아온라인주문간편한3원에드피아누구든지어디서나쉽고빠르게인쇄의유토피아3원에드피아
1: 디지털인쇄도역시3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3원에드피아
2: 하이올리디아자연스러움을바라는당신을위해코입술주름개선을위한 PLLA 성분필러올리디아지극히나답게지극히자연스럽게나답게자연스럽게올리디아
3: 의료기기광고심의필
4: 신차선팅할땐어디
5: 선선선팅은어어어버브
4: 어버브선팅열차단은확실하게신성은탁월하게
5: 어어어버브선팅할때는
4: 프리미엄선팅필름시공시2년후무료재시공프리미엄선팅
5: 어버브선팅
6: 유재석이추천합니다
7: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영 스트리트

일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루는 것들이 많습니다. 좀만 있다가 할까? 아, 이것까지 하고 저걸 하자. 아, 귀찮은데 나중에 할까?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뒤로 미루는 일들이 계속 있죠. 특히 이렇게

더운 날에는 모든 것을 미루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제때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우선 너무 덥다 싶으면 쉬어야 하고요. 물도 수시로 섭취해야 합니다. 아직 폭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0: 줄게.
1: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웬디 영스트리트 첫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핫 프레쉬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더웠습니다. 밤에도 30도 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나중에 쉬어야지 나중에 마셔야지 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꼭 제때 제때 휴식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흥천님, 완디 오늘 진짜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 몸이 불고기가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제도 정말 해가 뜨거웠고 오늘도 해가 뜨겁고 와 이런 날씨가 언제까지 갈지.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수분 충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872님, 전남 광주에는 지금 비가 와요. 더위가 나아져서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또 가뭄인 지역도 많아서 지금 비가 오는 지역이 있는 것처럼 비가 좀 충분하게 한번 싹 내려주면 너무너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티켓 공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소년의 초상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8월 16일 일요일 6시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2부와 3부에서는요. 어린 시절로 떠나는 추억 여행,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국 씨, 문치 씨와의 수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은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신없는 화요일에 아직 일하느라 저녁 못 드신 분들, 햄버거 드시고 싶은 분들 얼른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8: 든든하게
7: 집에서도
9: 간편하게
7: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9: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7: 오딸.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Renault.
1: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레노.

아이고, 근데 그렇게 좀 정신없는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셨다고 하니 그래도 또 끼니는 챙겨 드시면서 하셔야죠. 마침 저희가 또 오늘 모든 분들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햄버거 쿠폰을 보내드리는데 우리 사연자님께도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챙겨 드시고 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덥고 일은 바쁘고 아직 화요일인 게 믿기지 않는 완소들 많으시죠? 저희가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저녁 못 드신 분들, 정신없이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들 얼른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118님, 저는 야간 청소를 하면서 파워 FM 고정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너무 덥네요. 다리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에어컨이 없으면 어떡해요? 어떡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이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요새는 그런 쿨링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도 조금 가지고 다니시면서 더위를 좀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데 왜 에어컨이 안 될까요? 실내에서, 사무실에서. 네, 사무실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또 야간 청소를 하시는데 안 틀어준다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춘이님, 휴가 중인데 근무할 때보다 더 바쁘네요. 이불이랑 옷 빨아서 옥상에 널고 냉장고 청소하고 워킹맘 더더 바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휴가를 이제 보낼 때는 이제까지 밀렸던 집안일을 하느라 되게 바빠지는 것 같아요. 푹 잠만 자고 쉬는 게 아니라 뭔가 청소도 하고 뭐 집에 쌓여 있었던 물건들을 정리를 한다던가 뭔가 방에 여기 내가 이제까지 정리를 한동안 못했는데 여기 한번 정리해봐 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워킹맘이시다 보니까 더더욱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의 시간은 조금이라도 휴가다운 휴가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153님, 전 지난주에 디스크가 터져서 출근 못했다가 오늘은 아픈 허리를 쥐어짜며 일했어요. 나이 드는 것도 서운한데 아픈 건 더 서럽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더 심해지지 않게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이 관리한다고 해도 이게 좀 어렵잖아요. 계속 활동을 이제 하면은 또 허리를 쓰고 또 앉아있어도 그게 또 힘들고 하니까 너무 심해지시면 또 저는 병원을 좀 가고 치료를 받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349님, 새 직장 출근한 지 3일째인데 오랜만에 일해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초반에는 계속 그럴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시간이 뭐 한 1시간도 뭐야 아직 1시간밖에 안 갔어? 아, 무슨 3시간 된 것 같은데 점심시간 언제 와? 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시간이나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적응하시면 뭐야 벌써 점심시간이야? 라는 느낌이 곧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2349님 화이팅입니다. 네, 햄버거 쿠폰이 필요한 완소들은 얼른 사연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시대의 파티. Hey girls.

소녀시대 파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남겨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4116님, 야간 배송 중인 택배기사입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옷을 두 번이나 갈아입었는데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니 검은 옷이 수공기 때문에 흰색으로 변했네요. 그래도 영수 들으면서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근데 날이 진짜 그만큼 더워요. 네. 어제도 이제 문자들을 많이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오늘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배송일을 하시다 보니 더더욱 무거운 물건도 들고 해서 더더욱 땀을 흘리실 것 같은데 쿨티슈나 이런 거를 뭐 항상 챙겨 다닌다던가 이렇게 목에다 거는 선풍기도 요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잘 챙겨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햄버거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 7543님 대박입니다. 완디가 비 내렸으면 한다고 얘기하고 1초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아 진짜요? 거짓말! 진짜로? 어디요? 대박이다. 근데 제가 요새 날씨 요정이기는 해요. 에. 와, 대박. 근데 비가 조금 많이 내리면은 날도 조금 시원해지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야 좀 많이 내려줘. 네. 아, 경기도 안성 쪽이라고 하네요. 아, 제 말이 좀 괜찮나 봐요. 오, 오케이. 역시 날씨 요정. 네. 공윤태님, 완디님 엄마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 금지하셔서 선풍기만 틀고 영수 들어요. 오늘 집안 가구 배치 바꾸느라 땀 한 바가지 흘려서 현기증 났어요. 내일은 엄마가 에어컨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에어컨 이제 전기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요새는 너튜브나 SNS 같은 데 보면은 그거를 덜 나오게 하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덜 나오게 트는 방법?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심지어 가구 배치 바꾸느라 또 땀을 많이 흘리셨다고 하는데 한번 그거를 너튜브를 어머니께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요?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전기세가 덜 나온대. 이 방법 우리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네. 3082님,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하는데 오늘 인원이 1,000명이나 되었네요. 점심, 저녁, 식판이 어마어마합니다. 날씨도 습하고 힘드네요. 영세 들으며 퇴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1,000명이요? 진짜, 이 급식 그,

요리해 주시는 분들이랑 다 진짜 너무 박수. 저는 이렇게 대용량을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더운 불에서 많은 양을, 그것도 매일, 너무너무 대단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7768님, 친구와 같이 운동하는 날인데 일이 많아서 운동도 못 오고 아직 일을 하느라 사무실이라고 하네요. 더운 날 친구한테 힘내라고 웬디님이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진짜 요새 들어 되게 일이 많아요. 할 일들이 쌓였어. 아니면 중요한 프로젝트 맡았어. 이런 문자들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날도 더운데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으실 것 같은데 좀 많이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6987님, 파크 골프장 매니저인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매일매일 걱정이 많답니다. 물 많이 드시고 쉬엄쉬엄 하셨으면 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진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요새 많이들 계시고 제 주변에도 많이들 계시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수분 보충 많이 많이 하시고 카트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발 예, 수분 많이 많이 챙겨서 마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예 본님, 더운 이 날씨에 풋살하러 가요. 개운하게 땀 쫙 흘리고 오겠습니다. 범블비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범블비가 아무래도 그 풋살 팀 이름인 것 같네요. 네, 팀원들이 같이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 또 나왔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블비 화이팅! 또 1490님, 왠지 저 줄 것 같아요. 햄버거집 가려면 10분 걸어가야 하는데 일단 출발할게요. 안 주면 뭐 내 돈 내산 해야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490님, 줄지 안 줄지는 잠시 후 저희가 왠금악대 저희 셋이 결정을 해보도록 네, 다수결로 또 결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든든한 우리 이승국 씨 또 박문지 씨와 함께 어린 시절로 추억여행 떠나볼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S클럽 7의 S클럽 파티. S클럽 Get down tonight, come on, yeah, get down tonight, uh-huh.

0: 뜨거운 여름, 시원한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산음료 생산 라인에도 가스감지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탄산음료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사용되는데 무색무취의 특성 때문에 누출 시 사람이 쉽게 알아챌 수 없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가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안전은 대응이 아닌 준비. 현장에 꼭 맞는 가스감지기를 갖췄을 때 조금도 설틈없는 완전한 안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졸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졸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은 올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하죠. 국내 여행에서 맛집과 식도락 여행을 가장 선호했다는데요. 서해와 남해로 떠난다면 어떤 미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산과 태안 같은 서해에선 여름별미 박속 낙지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새우나 바지락 육수에 초여름 수확한 박속을 넣고 산낙지를 살짝 데쳐낸 박속 낙지탕은 다른 곳에선 쉽게 맛보기 어려운 서해의 맛이죠. 또 여수와 통영 같은 남해안에선 갯장어가 제철인데요. 얇게 썬 갯장어를 끓는 육수에 살짝 데쳐먹는 샤브샤브는 남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올여름 어디로 떠나든 미식여행의 재미를 더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이 두 분과 영수세트 2부 함께합니다. 우선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러비 방문춥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0: 네. 아니 우선 두 분 1490님 문자가 왠지 저 줄 것 같아요. 햄버거 집 가려면 10분 걸어가야 하는데 일단 출발할게요. 안 주면 내 돈 내산해야죠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 네네네.
0: 제가 두 분과 얘기를 하고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2: 네네네.
0: 또 승우씨가 햄버거 매니아. 피자 햄버거.
2: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햄버거 먹고 들어왔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미 출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1490님 네. 햄버거 쿠폰 준다 대 안 준다.
2: 지금 당장 선택하는 거예요?
0: 당장.
2: 아, 왜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보내고 안 가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잖아요.
1: 나는 안 갔다에 한 표.
2: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가 좀 있어서
1: 안 가셨을
2: 약간
1: 거예요.
2: 고민이 되는데
1: 안 가셨을 것 같아.
0: 안 가셨을 것 같다.
2: 아,
0: 그럼 우리 1490님 우선 가고 계신지 지금 문자 예, 듣고 계신지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저는 정말 가고 계시다면 저는 언제든 들어야 된다. 인데 만약에 보내놓고 집에서 쉬고
1: 맞아,
2: 계셨다.
1: 맞아.
2: 이러면 약간 좀
1: 괜찮지로 안 된다.
0: 그럼 안 준다.
2: 약간 그런 준다. 그런 생각이에요. 좀 살짝 생각은.
0: 아니 우리 7294님께서 어제 한여름을 강타할 썸머핏 돌아온 거 두 분 알고 계신가요? 더위를 지배할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 당연하죠.
2: 지금 우리 안 그래도 그 얘기 하고 네, 있었잖아요. 노래 좋다고.
1: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0: 감사합니다.
2: 맞아요.
1: 진짜 제 리액션 같이 보셨잖아요.
2: 문지 씨가 이 노래 처음 들을 때 제가 딱 같이 있었거든요.
0: 네.
2: 오, 같이 와갖고 오늘 방송국에.
0: 네네네.
2: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0: 아,
2: 노래를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와
0: 진짜 감사합니다.
1: 진짜 뮤지션스러운 감탄사를 많이 뱉었어요.
0: 예, 뮤지션스러운 감탄사는 뭐예요?
1: 아 트랙 죽인다. 아, 아 훅 좋다. 훅 좋다.
0: 훅 좋다.
1: 그리고 아 레드벨벳이다.
0: 아
1: 좋다. 아. 너무 좋다.
0: 어
1: 레드 같으면서도 벨벳 같으면서도. 저는 레드 벨벳인 것 같아요 이 곡을.
0: Yeah.
1: 원래 보통 레드랑 벨벳이 나뉘잖아요.
0: 네.
1: 레드벨벳은. 근데 저는 이 곡은
0: 둘다 있는
1: 진화했어.
2: Yeah.
0: 진화했다.
2: 진화를
1: 모든 yeah. 것이 적재적소에 다 잘 들어갔다.
0: 저는 두 분한테 인정받으면 끝났어요 이제.
2: 지금 우리 듣고 있는 요 노래잖아요.
0: 맞아요. 네.
2: 저는 리액션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제 후렴구가 안 나오고 요 앞에 나올 때부터 이미 박문지 씨가 놀라하고 있었어요. 너무
0: 아,
2: 좋다고.
0: 진짜.
1: 제가 멜로디 알려줬어요.
0: 와 멋있다. 한번도 외우다니. 우리
1: 바이 까지
0: 네. 맞긴 해. 네. 맞긴 해.
1: 맞아요.
0: 그렇게 부르는 게 맞긴 해.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또 하나의 우리 뮤지션 우리 승국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2: 너무 잘 들었죠.
0: 아~
2: 너무 너무 잘 들었고
1: 진짜.
2: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약간 저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했고 어느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겠다.
0: 아~
2: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 봤는데 너무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 총 왜 쐈는지 너무 궁금하다.
0: 아~
2: 라는 생각, 약간 호기심도 불러일으키면서 아~ 해석도 하고 싶어지고
0: 어~
2: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0: 그쵸, 그쵸, 그쵸. 해석을 계속 하게 되니까.
1: 또 레벨 뮤비는 다 해석하는 그 재미가 맞아요. 미쳤거든요.
2: 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힘 많이 주고 나오셨네. 느낌 있더라고 진짜.
1: 솔직히 질투 났어요. 너무 좋아서.
0: 너무 좋아서. 네. 아 진짜.
1: 아 이거 내가 쓴 곡이고 싶다.
0: 문지 씨 다음에 부탁드려요.
1: 저 꿈이 생겼어요. 레벨 앨범에 제가 꼭 이름 올리겠습니다.
0: 진짜 꼭 함께 해주세요.
1: 제발
2: 해야지.
0: 제발 또 좋은 패미가 될 것 같아요. 네.
2: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0: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활동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서핑보이라는 곡 얘기해봤고요. 다음 문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1님께서 저는 방학 숙제하면 크레파스로 양초를 만들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다른 후배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해본 적이 없대요. 세 분도 혹시 크레파스로 양초 안 만들어봤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혹시 아세요?
1: 아니요.
0: 저도 몰라요.
2: 뭐라고요?
0: 어?
1: 에?
2: 이걸 모른다고요?
1: 있다. 우리 중에 있어.
2: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전통이 언제부터 끊어진 겁니까?
0: 아, 전통이에요?
2: 크레파스 양초 만들기 전통 언제 없어졌어?
0: 아 진짜?
1: 그게 뭔데요?
2: 이거 안 해봤어요?
0: 네.
1: 그게 뭐예요?
2: 크레파스를 녹이면 얘네가 녹으니까 이게 용액같이 된단 말이에요.
1: 네.
2: 그거를

0: 페트병 하나 구해갖고 네. 크레파스 녹인 용액을 페트병에 하나씩 하나씩 층층별로 넣는 거예요.
1: 네.
0: 하나 하고 굳으면 그 다음 거 올리고 그 다음 거 올리고 하고
1: 왁구잖아 왁구.
0: 맨 마지막에 심지를 딱 집어넣고 개까지만 기가 막히게 우와. 잘 굳히고 페트병만 잘라내면은 색 색깔 우와, 들어가 예쁘겠다. 있는 나만의 양초가 생기는 거.
1: 우와.
0: 이거
1: 그건 지금 아니 지금 해보고 싶은데
2: 지금 이거 SNS 이제 핫해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0: 지금 아마 핫해질 수 있는 그런 거 정말 대박이다. 재밌어 이거는.
2: 우와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이거 하고 주방 더럽혔다고 혼나고 막 아, 이렇게 진짜? 해야 방학이거든요.
2: 우와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쁠 것 같고.
0: 맞아.
2: 근데 저희 중에 이제 승욱 씨만 해봤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해봤다 해본 적 없다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기억에 남는 방학 숙제 같은 거 있으세요?
0: 방학 숙제
1: 없습니다.
0: 쿨하게.
1: 네, 뭐 방학에는 열심히 놀다가 항상 그 끝나기 직전에 항상 그 몰아서 했기 때문에 뭐가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0: 저는 기억에 남는 거라기보다 되게 안 좋아했던, 싫어했던 방학 숙제는 있었어요.
2: 뭐요?
0: 이상하게 꼭 학년에 한 번씩은 만들어 오기 숙제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2: 예를 들면
0: 예를 들어 무슨 모형을 만들어 오라고 한다던가.
2: 맞아요.
0: 근데 아시죠? 방학 숙제로 그거를 당연히 제대로 하지도 않고 늦게 한다고 해도 맞아요. 만들면 학교 거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어차피 갖고 가다 망가져요. 모형들은. 이걸 내가 만들어서 방학 내내 맞아, 유지도 맞아. 못하고 맞아, 갖고 맞아. 가는 동안 망가지니까 변명해야
2: 맞아요.
0: 되고
2: 맞아,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모형 만들기 숙제를 왜 자꾸 내주는 거지?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저는 일기 쓰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2: 일기는 그냥 나중에 막 지어서 하잖아요.
1: 맞아요.
2: 따라가지 못하니까.
0: 맞아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1: 길면 맞아요. 길수록 고통스러워.
2: 맞아요. 1793님 문자가 와 있는데요. 우리 승국 씨 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0: 크레파스만 녹이면 안 돼요. 양초랑 같이 녹이는 거예요. 진짜?
2: 이지은 님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0: 이지은 님도 크레파스랑 양초랑 어머. 같이 해야 되는데. 진짜?
1: 근데 저 이건 알아요. 표정현 님이 보내주셨는데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이건 알아요.
2: 진짜?
1: 네.
0: 진짜? 난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 수 있어요?
2: 나 아무것도 모르나 봐.
1: 아니 우리 셋이 아예 안 겹치나?
0: 진짜 신기하네.
2: 겹치는 게 하나도 없나?
0: 이거 겹치지 않을까요? 920 님. 방학 때는 행글라이더 만들기.
1: 이건 과학 경시 대회 날.
0: 맞아. 저도 이건 방학은 아니고 학기 중에 요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좀 만들었던 것 같고.
1: 고무 동력기.
0: 근데 크레파스랑 양초랑 같이 하는 거 왜 나 어릴 때 안 만들어줘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실패했나? 난 예쁜 양초를 만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노력은 했어요 실제로 집에서 했어요.
1: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0: 양초를 같이 녹이는 거구나.
2: 이제부터 하면 되죠. 네. 이제부터.
0: 그랬군요. 네. 도전해봐야겠네요.
2: 우리 홍수환님께서 저는 방학 때 글씨로 가운 쓰기 했던 게 생각나요. 그것 때문에 서예학원도 다녔었는데.
0: 우와. 북글씨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2: 네.
1: 아 맞아. 생각해보면 이런 특별 이벤트가 하나씩 있었어요.
0: 있었어요.
1: 뭔가 시즌별로.
0: 맞아 맞아.
1: 여름 방학 때.
2: 이게 방학 숙제 중에 고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1: 맞아요.
2: 저는. 하고 싶은 거 막 열 가지 중에 막 세 가지만 해도 된다.
1: 맞아 맞아.
2: 이런
1: 그 중 뭐는 꼭 몇 개는 이상은 꼭 해야 되고 이런
2: 맞아요,
1: 게.
2: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체험학습이나 놀러가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나 그런 걸 좀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0: 선택적으로 하는 거 좋네요.
2: 네.
0: 1374님 파라핀에 크레파스를 잘라 넣고 틀에 얼음을 넣고 녹인 애들을 부으면 구멍이 뽕뽕 더 멋진 양초가 됩니다. 고급 기술들이 지금 막 오고
2: 그러니까요.
0: 있어요.
2: 그러니까요. 와
1: 왜요?
0: 저 어릴 때도 이런 거 있어요. 4637님 우리 가족 신문 만들기요.
1: 와
0: 기사거리가 영 없어요.
1: 나 이건 있었다.
2: 나도
0: 이런
2: 이거
0: 거 있었어. 기억난다.
2: 이거 있었다.
1: 드디어
2: 와 우리 겹치는 거 있다.
0: 드디어 찾았다.
2: 겹치는 거 있다.
1: 가족 신문 맞아 맞아 맞아.
2: 아 겹치는 거 있네요.
1: 기사거리 영 없어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 그냥 이것도 막 지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반 사실 반 거짓 약간 이렇게
1: 그냥 가짜 뉴스 그 자체죠 그냥.
2: 지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0: 맞아요.
2: 아 추억에 젖어들게 되네요. 얘기들 하니까
1: 잊고 살았는데.
2: 네. 그럼 이제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나 어릴 때 이런 어린이였다. 어린 시절 하면 떠오르는 추억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당첨자에게 선물을 1 플러스 1 두 개 드리니까 영수원 페이지 웬 그 막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문자 주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못 말리는 고집 입니다. 나 이런 똥꼬집이었었다. 괜한 고집을 부려봤다 보내주셔도 좋고요. 지금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들의 못 말리는 고집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웬금악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 오늘의 주인공은 얼마 전 동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아기를 먹은 걸로 오해하셨던 사연을 듣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추억이었을까요?
2: 엄마 엄마, 동생은 어떻게 우리 집에 와요?
0: 주인공이 7살 때쯤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는 늦둥이 동생을 임신 중이었는데요. 주인공은 대체 어떻게 아기가 집으로 오는 건지 궁금했고 어머니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 아, 그 병원에 갔다가 데려오는 거야.
2: 아!
0: 사실 여기에는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고 회복을 한 뒤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만 주인공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1: 뭉치야! 동생이야! 귀엽지?
2: 우와!
0: 어머니께서 출산 후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셨고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며
2: 아! 진짜 병원에 아기들이 있구나!
0: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갓난 아이와 함께 사는 삶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1: 배고프구나.
3: 엄마, 천국이 왜 울어요?
1: 아기는 몇 시간마다 밥을 먹어야 하거든. 배고파서 우는 것 같아.
0: 새벽에 깨서 우는 일 너무 많았고요.
2: 엄마, 엄마, 엄마, 천국이 울어요.
1: 아이고, 우리 천국이가 왜 울까? 아이고, 이 기저귀를 갈아야겠구나.
0: 낮에 우는 일 많았고요.
2: 엄마! 엄마, 천국이 또 울어요! 또!
1: 천국이가 졸린 것 같아.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2: 아, 엄마, 얘는 왜 이렇게 자주 울어요?
1: 아가는 우는 거 말고는 아직 할 줄 몰라서 배고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그런 거야.
2: 아,
0: 정말이지 쉴 새 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주인공의 괴로움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부모님도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1: 천국아, 왜 배고파?
3: 엄마, 천국이 안 우는데.
1: 아, 엄마가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봐. 아이고.
0: 두 분 모두 반쯤 감긴 눈으로 다니셨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본 주인공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주 조심스레 엄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3: 엄마, 병원 아직 있지?
1: 병원? 병원은 왜?
3: 우리 동생 다시 데려다 주자.
0: 주인공의 말에 어머니께서는 웃음이 났지만 꾹 참고 주인공에게 물었습니다.
1: 다시 데려다 주라고? 왜?
2: 아니, 계속 울잖아. 병원에서 데려왔으면 다시 데려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0: 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결과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1: 동생은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야. 한번 가족이 되면 다시 데려다 주는 건 없어.
0: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주인공은 다시 한번 부모님께 말했어요.
3: 아, 엄마 엄마, 그러면
1: 왜?
3: 병원에 안 오는 애는 없어? 바꿔오는 건 안 돼?
0: 주인공의 말에 부모님은 한참을 웃다가 진지하게 동생은 다시 데려다 줄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걸 열심히 설명하셨고요. 결국 포기한 주인공은 동생이 울면
2: 아, 내가 밥 먹여줄게. 강남가 가져다 줄까?
0: 부모님과 함께 달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생은 아니 근데 나를 진짜 다시 병원에 돌려주려고 그랬어?
4: 아니, 엄마 아빠가 힘들어 보여서 그런 거라니까.
0: 그때의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동생은 마음대로 바꾸거나 다른 곳에 데려다 줄 수 없답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좋게 지내봐요.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1+1 치약 칫솔 세트와 독서 정기구독권 보내드릴게요. 아,
1: 동생 반품 사건.
0: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2: 너무 귀엽다.
0: 예.
2: 데려 다시 돌려주자.
0: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깜짝 놀란 게 우리 승국 씨가 아기 울음소리를 다양하게 세 개 네 개 다양하게 들려주셨어요. 뭐가 있었죠?
3: 저번에 지금 가난하기 굉장히 가난하기 좀 스타일로 가는 거거든요.
1: 진짜 리얼리즘.
3: 예, 그 자지러지는 소리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좀 호흡을 조금 길게 가서 약간 다른 느낌.
1: 디테일이 좋지.
3: 편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부모님들 제일 싫어하시는 시동 걸리는 울음.
0: 아, 뭐죠?
3: 아기들이 이제 사자굴을 날리는 듯한 것들이 좀 가끔 있었고.
1: 그러니까 천둥호랑이 창법 아닌가요?
3: 내 거친 생각가.
0: 아니 근데 유승우 씨 우는 소리를 듣고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1: 아, 이덕화님이 아이가 락커인가요? 하시고 또 김대영님은 김장훈 형님 나오신 줄.
0: 아, 그러니까요.
1: 허니. 와,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좋다. 아기가 우유 먹고 싶어.
2: 확실히 소통이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2: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네.
0: 우리 고이마님께서 동생 반품하려는 거 너무 귀엽다.
1: 그러니까 진짜 고지 곧대로 믿은 거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해준 말을.
0: 근데 어렸을 때 갑자기 동생이 생기면 인정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2: 그럼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1: 네, 맞아요. 진짜로. 많이 어리면은 진짜 아는 게 없으니까.
0: 네. 우리 5205님도 동생이 너무 울어서 제발 엄마 뱃속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1: 그러니까. 기도까지 하셨대요. 진짜 진심이잖아.
3: 근데 다 사연도 그렇고 이것도 귀여운 게 다 크게는 말 안 해. 기도 마음속으로 하는 거고 엄마한테도
0: 맞아.
3: 여기 사연자분도 반품 은밀하게 말하셨잖아요.
0: 엄마
1: 이렇게.
3: 그것까지 귀여운 거 같아 사실.
0: 맞아. 아 너무 귀여운 사연이었습니다.
3: 정말요.
0: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델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델
3: 오델
6: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0: 해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웬디의 영스윗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3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 문자 주제가 뭐죠, 승국 씨?
1: 오늘의 주제 지난주에 이어서 어린 시절에 못 말리는 고집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그럼 저희는 읽어주실래요?
2: 김장훈의 허리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0: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자 주제가 뭐죠, 승국 씨?
2: 주제, 어린 시절의 고집입니다. 나 어릴 때 이런 고집 좀 부려봤다, 혹은 부모님이 겪었던 내 자녀들의 고집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3: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웬금악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4: 오늘의 주인공은요, 어린 시절에 한 고집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디서 어떻게 고집을 부리셨을까요?
5: 죽었네.
1: 청구가, 밥 먹어야지.
5: 다시 해봐야지. 여기서 점프, 여기서 점프,
4: 점프. 주인공이 초등학교 시절 컴퓨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숙제와 공부용으로 부모님께서는 사주셨지만 결국 돌고 돌아 게임하는 데만 쓰이고 있었는데요.
1: 너

0: 엄마가 밥 먹으라고 했지? 빨리 안 나와?
1: 아, 이것만 하고.
0: 너 컴퓨터는 몇 시간째야? 숙제는 했어?
1: 아니, 아 이따가 게임하고 할 거였다고.
0: 아이고, 네가 진짜로 그랬겠다. 저 그 의자에서 살아. 어?
2: 화가 난 어머니께

0: 주인공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 자, 밥 먹어.
0: 우선 어머니께서는 그릇 하나에 밥과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인공은 자기가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안 되겠다!
0: 바로 화장실이었는데요. 주인공이 선택한 해결책은
1: 너 뭐하니?
2: 아 왜? 의자에 엉덩이 안 뜯잖아!
0: 의자에 앉은 채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인 채로 화장실로 향했고요. 볼일을 본 뒤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1: 어머어머어머 너무 웃기다! 뭐야? 너 왜 나왔어?
2: 아 왜? 의자 들고 나왔잖아!
0: 거실에서 TV 보는 소리에 의자를 끌고 나왔지만
1: 빨리 안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지. 화장실이랑 물만 봐준 거야 엄마가.
2: 쉿! 치사 뿡이야.
0: 엄마의 불호령에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드디어 밤이 된 순간
1: 너 어떻게 할 거야?
0: 사실 어머니께서는 지금쯤 죄송하다고 하길 바라며 주인공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주인공의 고집이 만만치 않았어요.
2: 나 여기서 잘 거야?
1: 앉아서 잘 거라고?
2: 어! 앉아서 잘 건데?
0: 앉아서 자겠다는 선언을 해버렸고 화가 난 어머니께서는
1: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0: 방문을 꽝 닫고 가셨죠. 그렇게 주인공은 앉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1: 청구가 그냥 누워서 자.
2: 아니요 나 진짜 앉아서 잘 거야.
1: 이 고집! 네 맘대로 해라.
0: 앉아서 잠이 든 주인공이 불쌍해 누워서 자라고 했지만 듣지 않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완강히 거부하고 계속해서 의자에서 잠을 잤죠. 하지만 잠결이 그만 바닥으로 쓰러진 주인공. 마음은 다시 일어나 의자에 앉고 싶었지만
2: 편하다.
0: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누운 채로 다시 잠의 세계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 얼씨구 앉아서 잔다더니 너 의자에서 일어났어. 앞으로 컴퓨터 하루에 한 시간만 하기야.
2: 분명히 앉아서 잤는데.
0: 어쨌든 누운 채로 주인공은 방에서 발각이 됐고 싸움이 일단락 됐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괜한 반항과 고집은 본인에게 해롭습니다. 알았죠?
1: 네, 6667님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습니다. 선물로 1 플러스 1 3중 구조베개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진짜?
3: 네.
0: 고집 한 고집 하네요 진짜.
3: 너 뭔지 알겠다.
1: 나도 알 것 같아요.
0: 네, 뭔지 알 것 같긴 해.
1: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혼나면은 그냥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막 더 우기고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3: 기싸움들의 경험과 기억들 있잖아요.
1: 맞아, 있죠, 너무 있죠.
3: 이것만은 지고 싶지 않은
1: 맞아,
3: 거.
1: 맞아, 있어요.
3: 맞아요. 너무 공감된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1: 맞아요. 맞아요. 문자들이 와 있는데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김현아님, 와 내 동생 같다. 와 흐름.
3: 이 덕허님, 할 거 있다고. 킹 받네요. 내가 하던 건데.
0: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우리 모두 맞아요. 다 같이 거울 치료 중이에요.
1: 맞아요,
0: 지금.
1: 맞아요,
3: 맞아요.
1: 네. 3893님께서 공부하다가 잠깐 쉬려고 하면 엄마가 왜 공부 안 하냐고 해서 화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것도 억울했어.
0: 이거잖아 김치 먹어.
3: 이건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한번 과학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항상 타이밍이 이렇게 되는 건지.
0: 그러니까요.
3: 진짜잖아요.
1: 맞아.
3: 이거.
1: 맞아요.
0: 밥 먹을 때 좀 아까 김치 먹었는데 김치도 좀 먹고 해.
3: 맞아.
0: 맨날.
3: 왜?
0: 미역 줄기 좀 아까 먹어서 미역 줄기도 좀 먹고 해.
1: 저거로 좀 먹어 이렇게.
3: 왜 그런 일을 지켜보다가 진짜 들어오시는 건지.
0: 저 그래서 그거 있어요. 오기로 엄마가 미역국 먹는데 제가 분명 미역 먹었는데 미역도 좀 먹고 해 이래가지고 엄마 보는 앞에서 오기로 미역만 다 집어 먹었어. 한 번에 그냥. 미역을 다 먹어 버렸어. 미역국을 한 그릇에 다 비웠어. 됐지? 이 느낌으로.
3: 미역 기싸움이 또 있었네요.
0: 네.
1: 근데 그런 게 다 살면서 한 번쯤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무조건 있죠.
1: 근데 반항과 또 고집이 만나면 큰일 날 수 있는데요. 네. 두 분 혹시 컴퓨터 몇 살 때부터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0: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3: 저도 초등학교 언젠가부터

0: 저 그냥 쓰고 있었어요. 정확히 나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 맞아요. 네.
2: 저는 아빠가 제가 유치원일 때 아빠가 컴퓨터를 사용하셨어가지고 옆에서 네네. 지켜보고 나도 해보면 안 돼? 해서 너 할 수 있는 거 없을 걸 하면 이제 지뢰찾기 같은 거.
0: 아, 지뢰찾기 기가 막히죠.
1: 맞아요. 저는 그 스토리 들어가는 게임 있잖아요. 그 어쩌고 스토리. 거기서 그거를 막 혼자서 하다가 엄청 레벨이 낮은데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엄청 레벨이 낮은데 그 던전 들어갔다가 거기 아직도 갇혀 있어요. 초등학교 때.
2: 아, 못 나오고 있어요? 네.
0: 아마 그리고 저희 세대분들은 요거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때 컴퓨터실 이런 데 가서 컴퓨터 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1: 혹시 몰컴? 그때
0: 저희 시간 때는 초등학교 때 몰컴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허락을 하지만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워낙 예전이니까 그 게임 자체가 지금과는 상대도 안 되는 제가 어떻게 묘사할지 모르겠어요. 공이 스프링 보드 같은 걸 타고 올라가는 게임이 있었어요.
2: 흑백
0: 게임이고
2: 알아요.
1: 공튀기기.
0: 공튀기기인데 정말 예전 버전에 저희 세대 분들 아마 한 번씩 컴퓨터실을 다 해봤을 거예요.
1: 저 그거 엄청
2: 했어요.
0: 아, 그때도 있었어요?
2: 네. 엄청 했어요.
0: 아, 이거 공감되는 게 너무 좋다.
1: 그거 딱 20탄까지 있잖아요.
0: 나 몇 탄 있는지도 몰라. 그냥 하다가 맨날 나왔어요.
2: 맞아요. 네.
0: 그런 거 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있죠.
1: 이거 벽 탈 때
2: 맞아요, 맞아요. 이런 소리 나는 거.
0: 아, 소리가 있었나?
1: 네. 아, 몰컴으로 해서 모르시는구나.
2: 그 저 색깔 있는 거였어요. 색깔 있는 걸로.
1: 아, 색깔 있긴 했어. 주황색 벽돌이긴 했어요.
2: 네. 아, 맞아요.
0: 그렇다면 조금 새 버전이었나 보네요.
2: 네, 그럴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0: 아, 추억이네요 또.
2: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컴퓨터 할 때 몇 시간만 해라 이런 거?
0: 있었죠.
2: 네. 저도 있었어요.
0: 저는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0분 아니면 한 시간 둘 중 하나였어요. 네.
2: 근데 막 아 10분만 더. 아 10분만.
1: 그렇죠.
0: 그럼요. 그거랑 10분만 더랑 2월 시스템 자꾸 만들고 싶어하고 어제 30분만 했으니까 오늘 30분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2월 자꾸 하고 싶어하고
1: 저는 맞아. 보통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안 끄면 나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을 때 껐어요.
2: 아 맞아요.
1: 그 폭풍 전야 있잖아요.
2: 엄마가 네. 진짜 방 안에 들어오시겠다 네. 하기 직전에
1: 진짜 그 느낌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2: 그리고 엄마가 문 앞에까지 왔다 바로 바로
1: 무서워.
2: 그것도 시작 전원 이게 끄는 게 아니라 그냥 본체로 그냥.
0: 그리고 그때 이상하게 청각이 되게 발달한다.
1: 맞아요.
0: 밖에 들어온 소리 들려요.
1: 맞아 맞아 맞아.
0: 알죠 알죠.
2: 우리 이공이님께서 게임이 딱히 없어서 타자 연습 게임만 했어요.
1: 아 타자 게임 재밌죠.
0: 재밌어 이거. 그 시절에 아마 그 특정 프로그램의 베네치아 산성비.
2: 아 산성비.
0: 산성비를 굉장히 많이들 하셨었죠.
1: 메밀꽃 필 무렵.
0: 메밀꽃 필 무렵 부자와 네. 당나귀.
2: 아, 그렇죠. 진짜 기억납니다. 아 새록, 갑자기 새록. 하고 싶네요.
0: 맞아요. 재밌었어요.
1: 진짜
2: 재밌었어요.
1: 진짜 재밌는데.
2: 네. 아 근데 다 지금 얘기해보니까 비슷한 세대인 것 같네요.
1: 네. 다 비슷한 세대죠.
0: 진짜 확실히 또래 3명이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공감하면서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 그러니까 또래. 네. 또래 오래.
2: 맞아요.
0: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제네레이션이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좋아 진짜.
1: 우리 제네레이션이면 네, 네. 누구의 제네레이션인 건지.
0: 너무 좋아 진짜. 아, 네, 네. 동갑 내기도 좋아요.
2: 네.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또래인 승국 씨, 문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의 고집 사연 만나볼게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0: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의 고집 사연 만나볼게요.
1: 박재호님. 유치원 때 고집이 세다고 별명이 박고집이었는데 아빠 싫다고 박재호 아니고 김재호라고 해달라고 고집 부리곤 했습니다.
0: 아 귀여워.
1: 성을 바꿔버리는 시도를.
0: 아, 너무 귀엽다.
2: 화끈한데요?
1: 뭔가 아버님한테 잔소리 들은 날 이런 거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너무 귀엽다.
1: 귀엽다.
2: 자, 그리고 873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욕실에 물 받아놓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왔어요. 그 안에서 점심 먹고 숙제까지 했어요. 에? 밤에 나오면 손 지문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네요. 현재 워터파크에서 근무합니다.
0: 아니 잠깐만, 점심에 들어가 저녁? 에?
1: 점심을 먹고 숙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욕조에서?
2: 아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이 정도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0: 물을
1: 예. 물을 좋아한다는
0: 아니,
1: 건
0: 좋아하는
1: 이런
0: 건 알겠지만 지금 거의 사는 정도인데요. 이거는
2: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근데 실제로 시행하진 못했어요.
1: 와 진짜
0: 와, 대박이다. 와.
1: 전 처음 봤어요. 신기하다.
2: 워터파크에도 근무하시는 게 대박인 것
0: 그러니까.
2: 같아요.
0: 덕업일치. 마지막 마무리도
1: 와.
2: 결국 좋아하는 일을
0: 그러니까요.
2: 하고 계셔.
0: 대박이다. 와. 우리 3964님, 저는 어릴 때 모든 옷을 뒤집어 입었다고 합니다. 안쪽 그 특유의 느낌이 싫었거든요. 아, 속옷도 뭐야. 그렇게 입었대요. 다행히 지금은 제대로
2: 마지막에 해명까지.
1: 네, 아 그럼요.
0: 지금은 제대로 입으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1: 뭔지 알죠? 사실 안쪽은 안에 실밥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네. 이런 게 있으니까.
0: 까끗까끗 거리고 하니까.
1: 맞아요.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래도 사회성이 생기셨다니까 다행입니다.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1: 최다은님. 어렸을 때 책가방에 대한 고집이 있었어요. 평범한 걸 갖고 가기 싫어서 하루는 비닐봉지, 하루는 등산가방, 하루는 작은 캐리어.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학교 보내준 게 신기할 정도로 이상한 가방을 열심히 들고 다녔네요.
0: 근데 어머니가 진짜 대단하시다.
1: 정말로 이거는 진짜.
0: 네. 보통은 아 무슨 그런 걸 들고 와 책가방 들고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 직접 경험하고 배워라.
1: 이걸 어쨌든 존중해 주신 거니까 네. 이 취향을
2: 대박이다.
1: 대단하다.
0: 비닐봉지 신기합니다.
1: 저는 캐리어 너무 궁금해. 학교 갈 때 캐리어 어떻게 갖고 갔을까?
2: 진짜 주목받았겠다.
1: 진짜.
2: 그리고 2349님. 저 어릴 때부터 하얀 바비에 반찬 올려주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엄마가 반찬 올려주면 그 부분은 덜어놨을 정도로요. 지금도 안 좋아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사회화가 되어서 잘 먹습니다.
0: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1: 있어요.
0: 하얀 밥이 좀 더러워지는 걸 좀 싫어하는.
1: 네. 맞아요. 네. 특히나 김치 이렇게 고춧가루 이런 맞아요. 거 묻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0: 하얀 밥은 그냥 하얀 밥답게 좀 깨끗하게 맞아요.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네.
2: 뭐 다 맛있죠.
1: 맛은 다 맛있죠.
0: 올리든 안 올리든.
1: 그럼요.
0: 010이 머리를 묶을 때

0: 빠져 나오는 걸 유난히 싫어했던 유년 시절 아침 등굣길에 엄마에게 투정 부렸더랬지요. 처음에는 엄마도 제 말대로 여러 번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했는데 네다섯 번 반복하다 보면 항상 머리를 풀고 보내셨지.
1: 네다섯 번 시도를 그래도 그러니까. 하신 것도 대단해. 와.
2: 근데 결국 풀고 간 게 되는 거야.
0: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지친 거지 그래.
3: 됐어 가.
0: 그냥 풀고 가 이렇게.
1: 정말 다양한 방식의 고집이 있어 귀엽네요.
2: 고집쟁이들.
1: 3385님 주말 저녁이면 부모님은 일찍 재우려고 하셨는데 토요 명화는 꼭 보고 자려고 고집 피우던 게 생각나네요. 사제가 여기 특정 영화에서 오프닝 그거네.
2: 빰빠라밤.
1: 이건 못 참아서 매번 고집 피웠네요. 아 그럼요.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0: 그쵸. 꼭 보고 자야 되는 게 맞아요. 있으니까
1: 영화관에 안 가고도 내가 주말에 영화 하나 보고 잘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0: 맞아요.
1: 알죠. 네.
2: 그리고 또 박재민님. 어렸을 때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 옷 작은 거 입고 유치원 갔다가 바지가 터져서 창피했어요. 그래서 고집 내려놨어요.
0: 경험이 있어야 돼요 다. 아, 맞아. 내 동생 옷을 입고 가는구나.
2: 그러니까 다 경험으로 배워야 돼.
1: 맞아요.
2: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보고 이래하시면.
0: 맞아요. 또 우리 오세희님, 전 무조건 드레스만 입었대요. 유치원 소방관 체험학습 날 찍은 사진에 저만 드레스고 친구들은 다 체육복이라 소방관 아저씨가 저 안고 찍으셨어요. 라고.
2: 공주님이네.
0: 아 귀여워.
1: 공주님이 소방관을 한번 방문하신 거네 이렇게.
2: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아니 부모님이 또 드레스를 좋아하니까 드레스만 또 사주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러네요.
2: 오히려 기회를 잡아버렸어.
0: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1: 또 2089님 저요. 초딩 때 고집이 세서 엄마한테 혼나면 밥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3일을 그렇게 지낸 적이 있어요. 요즘도 고집이 세다고 하시네요.
0: 와 보통 하루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3일요?
1: 이게 초등학생 때 이게 쉽지 않거든요.
0: 밥도 원래 안 먹는 게 되나?
2: 원래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일로 와 하면은 완전 서럽게 울고 이제 울지 말라 그러면 더 울고 괜히.
1: 맞아요.
2: 근데 그게 국룰인데 원래.
0: 그러니까요. 3일을 이건 진짜 대단하시다.
1: 어찌 보면 강인하신 거.
0: 맞아.
1: 집안에 그 냉랭함을 버틸 수 있는
0: 맞아.
1: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0: 전 3일 못해요. 3일.
2: 절대 못해.
0: 대단합니다.
2: 그리고 또 6828님 지금부터 11년 전 저희 둘째의 고집은 황소고집이었어요. 사진에서 보셨듯이 두 살 무렵인데 고집은 어찌나 센지 맨날 피아노 장난감을 부셔놓고 끼워놓으면 또 부셔놓고 그랬습니다. 그 아가는 이제 사춘기 5학년으로 성장해서 다시 또 다른 고집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0: 어 귀여워.
1: 아 이게 지금 피아노 장난감을 해체하는 모습인가 봐요.
2: 아 진짜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진짜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어요.
0: 아
2: 너무 귀여워.
0: 아 근데 너무 귀엽다.
2: 표정이 너무 무해.
1: 그쵸. 그게 매력인 것 같아. 맞아요.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장난감을 분명히 분해하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눈에 어떠한 아기도 없고 호기심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게 보여.
2: 뭔가 과학자라 뭔가 막 손 쓴 재주가 좀 좋지 않을까요?
0: 진짜 나중에 엔지니어링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모르죠. 아.
1: 귀엽다.
0: 너무 귀엽다 사진.
2: 그러니까.
0: 네.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0: 한마운때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2: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1: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2: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3: 중부대학교.
1: 중부대학교와 함께
2: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Young Street.
1: 네,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웬 그만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9712님께서 오늘 유독 추억여행 많이 한 기분이에요.
2: 맞아요.
3: 저도. 오늘 뭔가 잊고 있던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 날이었어요. 맞아요.
4: 되게 광범위하게 많이 나왔어요 오늘.
3: 맞아요. 방학 숙제도 그렇고.
1: 맞아요.
3: 양초도 그렇고요.
4: 양초도. 오늘 사실 저희가 작가님께 많은 아이템 드렸어요. 오늘 나온 걸로 몇 번 할 수 있어 주제.
1: 맞긴 해요.
2: 오케이.
1: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두 분?
3: 아 오늘 일단 가장 기쁜 일은 그거죠. 레드벨벳의 서핑보이를 부를 수 있는 날이다.
4: 하, 그럼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했어요.
3: 제가 그거 축하하라고 하려고 온 거예요 사실.
4: 추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현 시점 가장 맞아요. 가까운 경사는 이 노래 발매죠.
3: 우리 웬디 씨가 또 이번 주도
1: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4: 파이팅이에요.
1: 네. 그럼 저희 두 분 보내드리면서 박정현 피처링 싸이 어땠을까 듣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2: 안녕히 계세요.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0: FM.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돈 워리 비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4: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6: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5: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6: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생활정보.
10: 야외 활동 후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거나 좁쌀 같은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긴 적 있나요? 그럼 햇빛 알레르기일지도 모릅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자외선이 피부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단순히 피부가 타거나 붉어지는 것을 넘어 붉은 반점이 두드러기처럼 올라오고 따가운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밤이라도 비슷한 증상이 보인다면 오늘 자외선에 노출된 부위는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선크림과 긴 소매 옷으로 자외선을 이중 차단하면 알레르기 증상도 막을 수 있겠죠?
1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8792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여러분은 여럿이서 밥을 먹을 때 메뉴를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는 거랑 1인 1메뉴를 시켜서 먹는 거 둘 중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여럿이서 밥 먹을 때 장점이 여러 개를 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다들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다 시킬 수 없어서 하나만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다 시키고 나눠 먹으면 서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섞이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를 시켜서 혼자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취향이 나뉠 것 같은 문제라 영스랩스에 들고 와봤습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여럿이서 밥을 먹을 때 둘 중 더 선호하는 것은? 입니다. 1번 여러 가지 시켜서 나눠 먹기, 2번 1인 1메뉴 먹기.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엑소의 코코밥.

엑셀 코코밥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네, 다 같이 나눠 먹기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조금씩 맛보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먹고 싶은 게 한 개가 아니라 뭔가 여러 메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음식점 가면은 그런 걸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장윤선님께서 1번 저도 여럿이 같이 먹는 걸 선호해요.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9920님 2번 1인 1메뉴 먹기 한 표요. 제가 음식을 느리게 먹는 편이라 다 같이 먹는 음식을 시키면 제 몫에 음식이 사라져서 먹고 나서도 항상 배고파요. 흑흑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덜어놓기도 좀... 그쵸.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네. 2096님 1번 여러 가지. 원래 남이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개 시켜서 맛봅니다. 이게 제일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양승원님 2번 1인 1메뉴. 먹기 좋아하는 거 한 가지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많더라도 나눠 먹는 것보다 그냥 내 거 메뉴 한 가지 먹는 게 좋은데? 이러신 분들. 박성훈님 1번 여러 가지 시켜서 먹지요. 특히 식당에 신메뉴 나오면 한 명이 희생해서 그거 시키고 여럿이 맛을 보고 이걸 앞으로 먹을지 안 먹을지 평가합니다. 한 명이 희생해서 그걸 시키고를.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궁금한 그런 메뉴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냥 그거 한번 맛볼까? 해서 시켜가지고 나눠서 먹는 거. 그게 좀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여럿이서 밥 먹을 때 더 선호하는 건 여러 가지 시켜서 나눠 먹기 64%, 1인 1메뉴 먹기 36%, 나눠 먹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중식 같은 거 먹으러 가도 중식이 조금 더 흔한 것 같긴 한데 중식은 여러 개 큰 것들 시킨 다음에 다 자기 앞접시에 좀 덜어서 먹는 편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마지막 남은 한 개를 아무도 안 먹는다면 먹는다? 안 먹는다? 저는 눈치가 보여서 먹고 싶어도 그냥 참는 쪽이거든요. 마지막 남은 거 먹으면 살찐다는 말도 있고 너무 식탐 많아 보여서 그냥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는데 음식 남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용기 있게 제가 먹어도 될까요? 하고 먹는 사람들 보면 당당해 보여서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나요? 둘 중 어느 쪽이 더 높게 나올지 영스랩스 결과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 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여럿이서 밥을 먹을 때 마지막 남은 한 개 먹는다 안 먹는다입니다. 1번 먹는다, 2번 안 먹는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달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안 먹는다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먹었으니까 마지막까지는 뭔가 내가 안 먹어도 되겠지 그냥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고승완님. 오, 저랑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네요. 우리 승환님. 저는 원래 먹고 싶었기에 니들 다 먹은 거야? 라고 묻고 먹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그렇게 물어봐도 되죠. 코코아리님. 2번 안 먹는다. 진짜 친한 사이면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먹어 하고 덜어주거나 내가 먹는다 하고 먹는데 별로 안 친하면 절대 안 먹어요. 비율로 따지면 양보하거나 안 먹을 때가 많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마지막 거는 항상 두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드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겠지. 0132님 1번 먹는다. 내가 막냉이 쪽이면 먹고 위쪽이면 안 먹는데 아직은 막냉이 쪽이라 다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라고. 아, 이게 또 그렇게 또 신경을 쓰실 수도 있겠네요. 또 3010님 마지막 하나 안 먹는 거 한국인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다에 한 표요. 아, 그런가요? 9920님 2번 먹는다. 좀 지켜보다가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물어보고 먹는다. 음식을 남기면 벌받아요. 저는 마지막 남았을 때 물어보기는 해요. 이거 드세요. 이거 마지막 남았는데 드세요. 그러니까 좀 더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드실래요? 아니면 이거 먹어. 이렇게 좀 더 물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 아, 완소분들은 여럿이서 밥을 먹을 때 마지막 남은 한 개를 먹는다. 37% 안 먹는다. 63% 안 먹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 근데 약간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약간 더 드실 분들이 계시고 저분이 조금 더 먹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서 망설이게 되고, 진짜 다 젓가락을 내려놓거나 진짜 아무도 안 먹

먹을 것 같을 때는 괜찮은데 괜히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에서 왔습니다.
2: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3: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4: 대구 잡고 쓰리고.
1: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시스팡

0: 1588 시스팡.
1: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완소들 들어봐. 지금 영스 안 되는 사람 누구니? 8시부터 10시는 영스 듣는 거 잊지 말라고. 지금부터 마녀도 탐내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 나 인어왔니가 8월의 선물을 소개할 테니 집중하라고.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3: 가요계에 누가 돌아와 함께 레드벨벳 원조 썸머퀸 우리가 왔다.
4: 뷰뷰 다시 뜨거워져 우리 맘.
5: 올여름 레드벨벳의 썰핀보이도
6: 웬디의 양스트리트도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시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9198님께서 직딩 17년차 입사 동기랑 샌드위치 먹으면서 야근 중입니다. 오늘 안에 퇴근할 수 있을지 감도 안 와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야근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또 많이들 문자들을 보내주시는데 분명히 오늘 안에 퇴근하실 수 있고요. 오늘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2시간 정도 남았는데 1시간 내로 예, 30분 내로 빨리 퇴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샌드위치 드시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빠른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화이팅! 네. 8426님, 웬디씨 고마워요. 서진이는 이제 10시쯤에 잘 잡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자꾸 잠을 늦게 자가지고 저에게 또 일찍 자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었죠. 어떡해. 사진이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이게 그 애착 인형인 것 같아요. 코끼리 인형인 건가? 네. 이거를 지금 볼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서 지금 잠들어서 자는데 너무 귀엽네요. 제 말을 들어준 거네요. 서진아, 너 너무 착한 아이다. 좋은 꿈 꾸고, 아니다. 꿈도 꾸지 말고 그냥 푹 잤으면 좋겠어. 네. 또 9875님, 퇴근하고 밥 안 먹는 우리 강아지 간식 만들고 있어요. 좋아하는 닭가슴살이랑 우유 넣고 사료 갈아 넣고 밥 안 먹는 개춘기 3살 강아지라 걱정이 되네요. 사료 간식 먹고 앞으로는 건강하게 밥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19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찐 사랑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간식까지 또 다 만들어주시고 와, 정말 정말

찐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노력을 또 우리 19가 알아줘서 정말 건강하고 오래오래 또 9875님과 함께 또 지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잘 챙겨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2912님께서 내일 하영님과의 만남도 기대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중증 외상센터의 천장미 역으로 또 활약을 했던 분이죠. 그 외에도 또 이번에 또 참교육이라는 또 드라마에 또 나오셔서 최가윤 쌤, 네. 이렇게 하영님이 또 나오시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내일 그리고 그루비룸의 오늘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신차 선팅할 땐 어디?
2: 선팅은 어버브.
1: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2: 어버브 선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2: 어버브 선팅.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4: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출배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세출배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숙보. 여름철 인기 피서지 동굴 인기 방문객 전년 대비 17% 이상 늘었다.

0: 인기 피서지 동굴 인기 방문객 전년 대비 17% 이상 늘었다였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 반에서 한 두 달 정도는 이 정도 더위를 견뎌야 된다라고 마음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9월부터 좀 확 시원해지면 좋긴 한데 8월은 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원한 피서와 자연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여행지로 동굴이 뜨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가까운 곳에는 광명동굴 있고요.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화록동굴, 평창 광천선굴, 동해시의 천곡 황금박쥐동굴, 그리고 이도쌤이 추천한 영월의 고씨동굴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찾아보면 유명한 동굴들이 꽤 있는데요. 동굴은 한여름에도 12도 정도 굉장히 서늘하고 거의 추운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최고의 피서지가 되고요. 종유석과 공룡화석 흔적같이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최고의 자연학습장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으면 실제로 박쥐를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색다른 체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이 One More Time이었던 이유, 예, 종유석송이죠. 예, 이도쌤이 알려준 석주가 만날 때, 예, 석순과 종유석이 만나서 석주를 이룰 때 종유석, 예, 송을 드렸습니다. 특히 커플끼리 가면 또 좀 추우니까, 써늘하니까 옷을 벗어서 걸쳐주거나 팔짱을 낄 수도 있고, 박쥐가 나와서 깜짝 놀라면 여친을 안아줄 수도 있고, 예, 이도쌤이 괜히 추천한 게 아닙니다. 올여름 기회되면 시원한 동굴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동굴을 추천한 것도 모쏠쌤이고 이거를 대본으로 쓴 것도 모쏠 작가고, 예, 환장의 조합이네요. 어쨌든 그냥 말만 이렇게 해본 거고요. 오프닝으로 오늘은 먼 훗날 여러분의 데이트를 책임질 데이트 코스 가이드 사회탐구 강사 이도쌤과 함께하는 모쏠이지만 연애 코치가 하고 싶어 모쏠코 날입니다. 오늘은 멋과 맛이 공존하는 도시 군산으로 떠나니까 군산 데이트 코스가 궁금한 분들은 기다려주세요.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부상 이도쌤의 순둥순둥한 모습을 보면서 들으실 분들, 가끔 어리둥절하는 귀여운 이도쌤의 모습 궁금하시면 생록방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후에 본 코너 만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아주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0: 국민 인생
1: 사원 에드피아.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번호.
7: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8247님, 중학교 신규 여교사입니다. 방학 일주일 지났는데 애들이 보고 싶네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중3들아 보고 싶어. 오, 되게 즐거운 첫 학기를 보내셨나 보네요. 예, 애들이 보고 싶. 전부 다 중학생들인데, 이야, 관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착한 애들이 또 반에 배정이 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이라 그런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더위 먹으신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3012님, 새벽에 갑자기 온몸이 가렵고 붉은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물린 자국을 보니까 빈대인가 싶어서 급한대로 이불을 바꿨더니 괜찮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빈대가 아니라 진드기라고 봐야겠죠. 좀 빨아야겠네요, 이불을. 예. 이불을 혹시 사신 다음에 한 번도 안 빨고 계속 하신 건 아니겠죠? 자, 아무튼 갑자기 그랬다고 하니까, 예, 배드버그라고 하신 분 있고. 1844님, 휴대폰을 5년간 썼더니 발열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이젠 보내줄 때가 된 거겠죠. 어머니께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5년이면 어머니 드리기 좀 그렇죠. 어머니께 딱 선물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 딱 1년 썼을 때입니다. 자, 아무튼 5년이면은 그래도 길게 쓰셨으니까 이제는 곧 또 한 가을쯤에 뭐 폰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2081님, 이게 뭐야? 잎이 6장인 네잎클로버를 찾았어요. 대박이죠? 앞으로 행운만 가득할 날들 될 것 같아요. 배디도 행운 가득한 날들 보내세요 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셨습니다. 6잎클로버. 예. 6잎클로버. 이게 무슨 GMO인가? 어떻게 이렇게 6장이 붙어있지? 신기하긴 하네요. 사진까지 찍어 보내셨는데. 자, NPC 타임이었습니다. 아마다 미야 모레 미요.
0: 아마다 미야 모레 미요. 연애는 못해도 코스는 기가 막히게 짜드립니다. 데이트는 할 줄 몰라도 동선은 완벽하게 안내 가능.
7: 사귀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어디 갈지는 저희가 코칭해드립니다. 모쏠 대표 이도쌤과 함께 떠나는 랜선 데이트.
0: 모태솔로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7: 줄여서 모쏠코 함께할 뿐입니다. 지리와 지형 얘기할 때는 신나서 떠드는 수다쟁이가 되지만 연애 얘기하면 좀 갸우뚱하는 분이죠. 사회탐구 강사 이도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도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자, 순수 질문입니다. 연애 알못이잖아요.
0: 네.
7: 썸은 어떻게 타본 이력이 있으신가요?
0: 아유, 많습니다.
7: 많다.
0: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저는 썸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다.
7: 아, 그러면 완전 상호썸으로 확실히 좀 확인이 된 건 있는 건가요?
0: 아니요.
7: 아, 그건 없어요?
0: 네, 뭐 갑자기 몇 년 뒤에 너 나랑 썸이었어? 아니야?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7: 하지만 썸으로 느꼈다?
0: 네.
7: 어느 정도는?
0: 네.
7: 그렇군요.

0: 혼썸도 많이 있었고.
1: 혼썸 그렇죠. 사실 뭐 참 애매합니다. 짝사랑과 썸의 그 사이 애매하잖아요. 그런 그렇구나. 경우 많습니다.
0: 우린 그런 걸 썸이라고 하지 않아요라고 하신 분 있고. 보통은 썸은 사실 사귀기 직전까지 어느 정도 교감도 되고 동선도 많이 겹치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밥도 따로 같이 먹고 뭐 술도 한잔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가 썸 아닐까요?
1: 네, 그렇죠. 그리고 썸의 정확한 시작점으로 가면 너와 내 사이에 something, 뭔가가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긴 어렵다잖아요.
0: 앞에 썸도 th예요? something이에요?
1: 아니요, some.
0: something이에요.
1: something. 사실 제가 라디오에 살짝 부적합한 게 예. 시옷 발음이 잘 안 됩니다.
0: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원래 잘 안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예, 네, 그 들켰네요, 네. 오늘.
0: 누나 네. 홍철이에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네, 같은 예. 과인가 봐요. 예.
0: 자, 그러면 혼밥, 뭐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 이런 것도 뭐 어렵지 않게 하시나요?
1: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1: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혼자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는 게, 영화관 가는 게 취미이기도 했었어요.
0: 아니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영화 혼자 보는 거는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혼자 영화를 보는 게 좀 마음 편하고.
1: 네. 아, 그리고 데이트할 때 영화가 그렇게 좋은 초이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0: 왜요?
1: 그냥 두 시간 동안 내내 장면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봇을 향해서. 그게
0: 아니 왜냐면 그 네. 가운데 이제 팝콘도 있고 뭐 먹을 것들 주전부리들이 있을 때 쓱 이렇게 교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1: 네. 그런가요?
0: 저 누나 동굴 빼고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1: 근데 영화가 사실은 그러니까 뭐 데이트를 10시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한 5시간 남짓 때는 반나절 남짓 때는 데이트 중에 2시간이나 영화에 쓴다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좋은 초이스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0: 그럼 이론상 영화 시간에 뭘 하는 게 더 좋을까요?
1: 대화.
0: 대화를
1: 네네 하나?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나 아니면 정말 상호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스포츠를
1: 네.
0: 그것도 괜찮긴 한데 영화는 이제 보통 이제 초창기의 연인들이 쓱 가서 그 뭐랄까 대화를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같은 영화를 보면서 서로 교감하는 어떤 포인트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은 웃는구나. 이럴 때 오히려 이 사람은 좀 놀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쓱 옆에 앉은 채로 느끼면서 팝콘도 이제 쓱 같이 공유하고.
1: 되게 멀티가 잘 되시나 봐요. 그런 거를 옆에 사람까지 느낄 정도면은.
0: 그렇죠. 예. 그 정도는 같이 붙어서 보니까.
1: 저는 이제 한 화면만 본다고 생각을 해서 옆에 사람이 뭘 느끼는지까지는 여태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0: 그럼 영화관 누군가 간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옆 사람을 신경 쓴 적은 없고 네. 오로지 영화 직캠.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남자랑 영화 본 게 딱 한 번 있거든요.
0: 태어나서? 소개팅.
1: 네, 그렇게 남녀 관계에서 영화를 본 게 소개팅의 애프터에서 한 번 영화를 봤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무슨 데이트인지 전혀 그때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영화를 시도해보려고 해보지 않았어요.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0: 무슨 영화 봤나요? 혹시?
1: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땡 그 세계관 있잖아요.
0: 마블 세계관.
1: 그런 건 말해도 되는군요.
0: 그 정도는 네, 괜찮습니다.
1: 네, 그런 그 시리즈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애프터는 동굴로 가는 걸로. 동굴에서는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서로 이제 또 뭐 얘기해 줄 것도 많고 소리도 잘 들리고 울리니까. 그렇죠. 청음이 좋죠.
1: 네, 특히 영화관에서는 서로 대화하는 게 굉장한 민폐이기 때문에 저는 왜요?
0: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귓속말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1: 근데 진짜 주변에서 커플들이 귓속말 하면 화가 나요. 진짜 그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0: 너무 크게 얘기하면 열받죠.
1: 근데 막 여기서 스근스근스근스근 이러고 막 뭐 어떤 사람들 핸드폰 이렇게 불빛도 켜보고
0: 그건 안 되죠, 그건
1: 어떤 사람 중간에 이게 화장실도 가시고 아니면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막 이러면 어머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0: 그거는 네. 전체적인 그 관객 테러 부분이지 데이트 때문은 아니잖아요.
1: 근데 귓속말은 보통 커플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막 이런 경우에요.

0: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영화를 아,
1: 스포를
0: 서로
1: 하거나.
0: 네. 다 들리거든요.
1: 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영화관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도 좀 엄격한 편이시고, 근데 커플들이 더군다나 그 분위기를 망치면은 더 좀 별로고.
0: 그렇죠.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동굴에서는 좀 지켜야 될 동티켓이 있을까요?
0: 플래시 같은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동굴마다 다른데요. 동굴마다 앞에 뭐를 조심해라, 뭐 플래시를 조심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1: 플래시는 아니면, 왜 조심해야 되죠?
0: 이게 사람이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동굴의 온습도 요새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요. 근데 플래시를 터뜨리면 마치 미술관에서 못 터뜨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망가질 수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 에티켓은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1: 하긴 동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쥐들이 좀 놀랄 수도 있고.
0: 네, 그렇죠.
1: 그렇군요. 네,
0: 그리고 뭐 어떤 곳은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곳은 금줄이 쳐져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요, 심지어 장갑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안내사항을 항상 확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영화관 에티켓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굴 에티켓도 있습니다. 세미님이 이도쌤 사람들이 귀여워서 웃는 거니까 기죽지 말고 파이팅이요. 이건 뭐 기죽은 적 없죠?
0: 네.
1: 네. 한도형님, 지리적으로 너무 좋았던 해외는 어디였나요? 안 가봤지만 나중에 꼭 가보고 싶은 해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0: 지리적으로 너무 좋았던 건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스위스입니다.
1: 아, 스위스.
0: 너무 좋아서 정말 죽기 전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어요.
1: 한 번만 가보셨어요?
0: 딱 한 번 가봤고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일정이었습니다.
1: 어디 뭐 융프라우 가셨나요?
0: 그쵸. 우리 유럽의 꼭대기 융프라우에 갔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뭐 인터라켄이나 이런
1: 인터라켄.
0: 마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마을들도 다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특히 호수 그 빙하가 녹은 융빙수로 이루어진 호수들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워서 네, 그런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지를 선호합니다.
1: 이게 스위스 여행 가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날씨가 도와줘야 구경하는데
0: 맞습니다.
1: 날씨가 도와줬나 보네요.
0: 네.
1: 좋습니다. 진짜.
0: 네, 정말 아름다워서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1: 거기가 이제 물가도 비싸고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갔다가 하필이면 내가 간 날 날씨가 안 좋으면 되게 낭패잖아요.
0: 네.
1: 복불복이 좀 있다고는 했는데.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로 근거는 없지만 자신감은 넘치는 모쏠의 한 수. 이도의 선택. 자, 꼭 해보고 싶은 데이트 로망. 놀이동산 데이트 대 한강 피크닉 데이트.
0: 놀이동산.
1: 놀이동산.
0: 엄청 가고 싶어요. 네.
1: 놀이동산을 그럼 그동안은 가보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0: 엄청 좋아해서요. 혼자도 가고요. 친구랑도 가고 가족이랑도 가고 많이 많이 갑니다.
1: 어디를 제일 좋아하세요? 용인 쪽 좋아하세요? 아니면 잠실 쪽 좋아하세요?
0: 잠실 쪽 좋아합니다.
1: 잠실 쪽.
0: 네.
1: 실내 놀이동산?
0: 네. 그죠. 그리고 뭐 실외 파트도 분명 있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특히 제가 걷는 거를 엄청 많이는 못하는데 거기는 작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쾌적하게 놀 수 있습니다.
1: 압축적으로 동선을 짤 수가 있죠.
0: 그렇죠. 그리고 땡렌치 레볼루션이라는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예, 그걸 예. 정말 좋아합니다.
1: 그거는 한 다섯 번씩 타줘야죠. 한번 가서.
0: 그렇죠. 그리고 특히 팁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밤 10시인가요? 그 퍼레이드 시간 있잖아요. 그때 예. 다들 퍼레이드를 보느라고 놀이기구를 안 타세요. 그때 타시면 웨이팅이 적어요.
1: 퍼레이드 시간에 운행을 안 하는 그 기구들도 있긴 한데
0: 그렇습니다.
1: 그거 돌아가는 게 또 있긴 합니다.
0: 네네.
1: 그런 거를 줄이 짧을 때 딱 서가지고 여러 번 타면 좋죠.
0: 네.
1: 근데 놀이동산은 사실 혼자는 거의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통은 두 자리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랑 타거나 뭐 아니면
0: 여러분 너무 꿀팁.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1: 예.
0: 이게 정말 꿀팁이에요. 여러분
1: 뭐.
0: 혼자 가신 분들만 아시는 사실인데요. 가서 줄 서다 보면요 혼자 오신 분 손을 들라고 해요. 그러면 손을
1: 맞아요,
0: 들면요
1: 맞아요.
0: 먼저 앞질러서 탈 수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특히 땡틀란티스라는 게 줄이 정말 긴 롤러코스터거든요.
1: 예예. 예.
0: 그거 손들면요 진짜 한 시간도 더 앞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질문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0: 네.
1: 저도 혼자 놀이동산이랑 혼자 동물원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0: 네.
1: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진짜 좋은 게 보통 그 비싼 돈을 내면은 줄을

0: 좀 건너서 갈 수 있는 패스들도 팔잖아요. 네네. 혼자 가면 그게 필요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솔로 패스가 있어요. 네. 예. 베테랑은 놀이동산에서 줄을 서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라 다들 공감하시죠.
1: 아,
0: 예, 지금.
1: 네. 저는 근데 그런 적도 있어요. 둘이 친구랑 둘이 갔는데 그냥 그 손 들고 빨리 타고 싶어서 각자 타고 다시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핫도그 집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0: 친구끼리는 가능하죠.
1: 네.
0: 네, 맞습니다. 예. 공감할 수 있는 게 많네요. 한강 피크닉 데이트 같은 건 크게 선호하지 않나요? 콘텐츠가 좀 적어서?
1: 아, 이것도 괜찮습니다. 한강 피크닉 데이트. 그래서 한강의 다양한 다리들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0: 그러면 네. 정적인 데이트 중에 한번 호캉스 데이트 대 집 데이트.
1: 아, 이거는 뭐 100이면 100 호캉스를 고르지 않을까요?
0: 왜요?
1: 호캉스는 그래도 좋은 호텔에 갈 텐데 그런 호텔은 부대 시설이 뛰어나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은 수영장. 가서 제가 수영을 또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가서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 즐길 수 있고요. 거기 뭐 사우나 같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을까요?
0: 아, 그렇죠. 이제 집이랑은 콘텐츠 차이가 많이 나니까.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
1: 네.
0: 더치페이 한다 대 번갈아 가면서 낸다 대 잘 버는 사람이 낸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기 때문에 대답하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예. 잘 버는 사람이 그래도 더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군요. 네,
1: 한 명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굳이 막 번갈아가면서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네. 또 더치페이라는 것도 약간 정 없나요?
1: 제가 생각할 때 더치페이는 실패한 데이트처럼 느껴져요. 제 인생에서 첫 소개팅이 20살 때였는데요. 인생 첫 소개팅을 홍대에서 했어요. 홍대에 되게 맛있는 양식집에서 했는데 거기서 그 상대 남성분이 밥을 다 먹고 계산할 때 카드를 사장님께 드리면서 반반 해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10원 단위까지 반반을 해주셨거든요.
0: 그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잘 안 됐고
1: 약간 트라우마처럼
0: 그래서 트라우마로 네. 약간 더치페이 하면은 그거는 또
1: 네.
0: 서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시가 될 수도 있고
1: 그렇죠.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분이 저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호감이 있었고 근데
0: 그래서 기꺼이 더치페이를 했는데 싸늘했고
1: 그러니까 더치페이가 그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0: 아하.
1: 네, 그래서 그게 더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더치페이 사건.
1: 네.
0: 잘 버는 사람이 된다. 근데 이도 쌤보다 잘 버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많이 계십니다.
0: 그런가요?
1: 네.
0: 데이트 통장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합리적으로 충분히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특히 여행 갈 때 이렇게 좀 공금을 모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0: 그러면 데이트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을 좀 넣어놨는데 헤어지게 됐어요.
1: 네.
0: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다시 나눠야죠.
0: 반반 딱 나눠야 된다.
1: 낸만큼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0: 10원 단위로.
1: 낸만큼.
0: 낸만큼.
1: 뭐 예를 들면 아무렇게나 넣지는 않을 거예요 통장에. 뭐 비율이든 뭐 각자 얼마든 그것처럼 각자 깔끔하게 분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별로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낸만큼 가져간다. 깔끔하잖아요.
0: 재산 분할은 그런 식으로. 예. 자, 그럼 커플룩 입기 대 뭐 입을지 상의 안 하기.
1: 안 하기 선택하겠습니다.
0: 상의 안 하기.
1: 네.
0: 커플룩은 별로 로망 없나요?
1: 로망 있어요.
0: 있어요? 어떤 식으로?
1: 그 시밀러 룩이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압구정 로데오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시밀러 룩을 입은 너무 멋진 커플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0: 어떤 느낌 시밀러였어요?
1: 그린 컬러, 약간 라이트 그린 컬러를 다 같이 이렇게 맞춰 신발까지 맞춰서
0: 신발까지?
1: 네네,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셨는데 두 분 다 모델처럼 너무 멋지셔가지고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죠.
0: 아, 약간의 색감만 맞춘 느낌. 근데 이제 너무 똑같은 커플티는 좀 별로다.
1: 아, 어떤 커플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도 환영합니다.
0: 그래요. 자, 2부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줄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재난문자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지난해 조사 결과 재난문자를 받으면 절반 이상이 기상정보와 위험상황을 다시 확인했고 가족이나 주변의 상황을 공유하거나 외출을 미루고 대피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섰다고 해요. 다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재난문자 글자 수를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비슷한 내용은 반복해서 보내지 않도록 바꿨다는데요. 꼭 필요한 정보는 더 정확하게, 불편은 덜어주는 변화가 되면 좋겠네요.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백혜영입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모쏠이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우리들의 랜선 여친 사회탐구 강사 이도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코너를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1: 모쏠이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는 매주 여행하기 좋은 한국의 숨은 여행지를 선정, 제가 가보면 좋은 곳, 먹으면 좋은 음식, 해보면 좋을 것 등 알짜배기 데이트 코스를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구석 연애 박사들이 추천하는 코스도 같이 소개할 거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0: 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네, 군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1: 제가 탄생한 지역입니다.
0: 아, 고향.
1: 고향 개념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요.
0: 아, 출생지인가요?
1: 네, 출생지입니다. 거기서 나서 100일 때까지.
0: 100일까지?
1: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뭔가 살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0: 아, 거의 진짜 짧게 계셨네요.
1: 네.
0: 어떻게 딱 100일까지만 있다가 바로 부모님께서 이사를 하셨나요?
1: 네, 원래 부모님께서 서울에 살고 계시다가 군산이 너무 느낌이 좋아서 잠깐 태교 여행 겸해서 잠깐 머물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운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0: 매력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1: 그러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커가지고 군산 많이 가봤나요?
0: 아니요. 많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1: 아, 그래요?
0: 한 두 번 정도만 가봤습니다.
1: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혹시 보셨나요?
0: 네.
1: 초원사진관.
0: 그럼요. 알고 예, 있죠.
1: 그렇죠. 그리고 빵집 굉장히 유명하죠?
0: 이성땡.
1: 이성땡.
0: 거기 여러분 스콘이 정말 맛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제가 빵순이거든요. 네, 거기 스콘이 그 약간 비스켓, 영국의 비스켓 예, 아시죠? 그럼요. 그런 느낌의 부들부들 푸스럭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길 추천드립니다.
1: 아하. 아, 근데 군산이 근대 문화유산 성지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네. 아마 교과서에서 다들 보셨을 법한 게요. 역사 교과서에도 있고요. 지리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 군산이 일제 때 쌀 수출항이었다라는 들어보셨죠? 군산항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쌀 기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쌀 생산을 위해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쌀을 수탈했죠. 쉽게 말해서.
1: 수탈항이죠.
0: 네.
1: 수탈항.
0: 네네. 예. 마음이 너무 아픈데.
1: 일제 강점기 때의 어떤 그런 건축물 같은 것도 좀 남아 있고.
0: 그럼요.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많은 경제 활동의 중심은 일본인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의 색깔이 가득 남아 있는 건축물들이 있죠.
1: 아하. 네. 자, 그러면 이도쌤이 군산 데이트 코스 한번 짜 주시죠.
0: 네. 군산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콘텐츠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저는 일단 하루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도 하루를 기준으로 꾸역꾸역 넣어봤습니다만 네네.
1: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보다는 당일치기 코스로 짜주신 거군요.
0: 아니요. 아니요. 아, 그렇죠. 2박 이상이 더 좋은데요. 근데 그래도 2박을 내기에는 힘드실 분들을 위해 당일치기로 최대한 압축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코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아예 오전 코스와 오후 코스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테마가 달라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요. 오전 코스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남아있는 문화 유산, 가옥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단 처음 시작을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박물관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냐면요. 예. 박물관에는요. 보기 좋게 잘 전시되어 있음과 동시에 설명도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읽으셔야 돼요.
1: 같이 읽어주면서 아 이런 거 이랬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0: 서로 그걸 같이 읽는 게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1: 네네.
0: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근대 역사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을 첫 번째로 가셔서 아는 만큼 보인다의 그 아는 만큼을 늘리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 아, 오전 수업을 하고 시작해라.
0: 아, 네.
1: 무슨 수학여행 가나요? 커플이?
0: 아, 그렇네요.
1: 예, 텍스트 중독자라고 하신 분 있고.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텍스트들을 같이 읽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는 만큼 늘린 다음에 철길 마을에 가셔서.
1: 철길 마을.
0: 네. 결국에 그 쌀이 전국에서 철길로 군산으로 모인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군산에서 배를 타고 나간 거기 때문에 철길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철길을 되게 멋지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군산에서.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아이템들이 많대요. 복고 아이템? 그러니까 근대 스타일이나 복고 스타일의 아이템이 많아서 저는 그런 게 제 로망 중에 하나거든요.
1: 어떤?
0: 복고 교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복고 옛날 교복?
0: 네네. 그런 교복을 맞춰서 입고 예. 요즘에 네컷으로 찍는 그런 기계들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를 같이 찍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로맨틱할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사진관, 초원 사진관 같은 데를 찾아가가지고
0: 그렇죠.
1: 네컷 사진, 스티커 사진을 찍고.
0: 네. 시대가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어쨌든 근데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그 네컷을 꼭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점심 메뉴 추천드릴게요.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후르츠 산도라고 일본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하는
1: 네.
0: 그러니까 후르츠 샌드.
1: 과일 샌드.
0: 네, 과일 샌드. 그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느낌을 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카페들에서.

0: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어허. 그래서 잘 알아보고 데려가시면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1: 어, 그거는 네. 사진 찍기도 좋고 그죠?
0: 그니까요. 예. 그리고 맛있어요.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안 먹어봤다가 먹어봤어요. 어. 어,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1: 근데 그게 식사가 돼요? 밥이 돼요? 점심으로 네. 지금 추천하신 거죠?
0: 네네.
1: 그게 샌드위치 같은 느낌인가요?
0: 어, 그렇습니다. 샌드위치인데 두껍게 크림이 올라가 있고요. 과일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요. 충분히 가능할걸요?
1: 디저트 아니에요? 이거 식사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디저트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0: 이거를 두 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1: 두 개를 먹으면 되는구나. 어, 그 방법은 생각을 못했네요.
0: 네.
1: 그래요?
0: 자, 이제 오후로 넘어가면요. 아예 테마가 바뀝니다.
1: 뭐예요?
0: 군산에는요. 방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이 인문적인 그러니까 문화유산도 있지만요. 자연유산도 정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남자친구가 군산 여행에 데려가서 오전 테마와 오후 테마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짜면요.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1: 아, 오전에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0: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 오전 오후를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매력으로 짜놨을까?
0: 그렇죠.
1: 어, 이 남자 뭐지? 뭐 이런 식으로.
0: 제가 듣기로는 제가 얼마 전에 배운 건데요. 남자친구분이 데이트 코스를 좀 정성 들여서 짜면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데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I don't care 어디를 가든 나는 크게 신경 안 써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코스를 그렇게 꼼꼼하게 짜면 여자분들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1: 아, 그렇죠. 정성이 느껴지고.
0: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배워온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배워왔어요.
1: 아, 이론적으로 얘기한 거구나.
0: 네.
1: 아.
0: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엄청 공들여서 짠 테마 체인지입니다.
1: 테마 체인지.
0: 네, 그래서 자연 유산을 보러 가실 건데요. 일단 군산에는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공룡 발자국 화석과 익룡 발자국 화석이 함께합니다.
1: 공룡뿐 아니라 익룡이 잠깐 착륙까지 했던 거죠.
0: 네.
1: 와, 그거 귀하다.
0: 그렇죠.
1: 와, 이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적산 가옥이랑 뭔가 근현대사를 오전에 수업하고
0: 중생대로 넘어가는 거죠.
1: 그 다음에 오후에는 현대로 왔다가 바로 중생. 와,
0: 그 저는
1: 주라기로 가는 거구나.
0: 이 코스를 짤 때 너무 행복했어요.
1: 그러네.
0: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를 당일치기로 짤 수 있다니.
1: 와,
0: 다 가깝습니다. 충분히 당일치기로.
1: 동선도 갈 수 있어요. 바로.
0: 어. 네. 그래서?
1: 그래서 공룡 그거는 어떻게 뭐 설명이 써 있어요? 아니면?
0: 그럼요. 그게 잘 보존돼 있고 설명도 잘 돼 있어서요. 정말 관광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공부하실 필요도 없이 가서 직접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이야, 중생대를.
1: 군산이 장난 아니네요.
0: 그러니까요. 군산이 콘텐츠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1: 이야, 후르츠 산도 먹고.
0: 네. 공룡.
1: 공룡 있고 빵집도 있고.
0: 익룡도 있고.
1: 익룡, 야, 근데 익룡 발자국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0: 그렇죠.
1: 익룡의 뭐 사실 모습이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날개만 생각하지.
0: 아, 그렇죠. 근데 어, 공룡이랑 익룡 얘기를 하시면서요. 이거는 상식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식을 어필하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여기서 장난스럽게 주라기 공원은 잘못됐어. 아시죠? 이 내용은.
1: 뭐 백악기?
0: 백악기 공원이야. 어. 했을 때 그게 서로의 상식을
1: 꺼들어거려라.
0: 어, 네.
1: 어.
0: 약간 제가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렇죠. 약간의 거들먹거리는 지식 어필은 오히려 호감이 됩니다.
1: 아, 귀엽게 거들먹거려야 되는군요.
0: 어, 아니요, 아니요. 진짜로요.
1: 아니요, 진심으로?
0: 네, 네. 역사와 공룡은 모르지. 영화만 아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웃는 포인트보다는 진지한 포인트로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1: 아.
0: 그래서 자, 네. 네, 이제
1: 아직 안 끝났군요.
0: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새만금 방조제는 보셔야죠.
1: 아, 그렇죠.
0: 어, 새만금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1: 현대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또.
0: 그렇죠. 예. 또 간척.
1: 그럼요. 지도가 바뀐 거니까.
0: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1: 어떤?
0: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다 보면요. 호랑이가 이렇게 어흥하고 있잖아요. 예. 배즈음에 이 변산반도 쪽이 있잖아요.
1: 예.
0: 지도가 달라진 어, 그 딱 두 개가 이렇게 반도가 이렇게 나와

0: 있어요. 군산이 위에 있고요. 그때 이제 새만금이 이렇게 뾰족하고 나와 있는데요.
1: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
0: 네. 그게 지도를 바꾼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군산에 가면 이 지역에 가면 꼭 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 저 형 마운자로 맞는 부위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배 부분에 뱃살이 조금 늘어난 거죠, 호랑이가. 그렇죠?
0: 아, 그렇죠. 뱃살 저는 복근이라 생각하긴 했는데요.
1: 복근, 예.
0: 네, 그게 더 좋겠지 않을까요? 배로 맞으시는 거군요. 아, 배로.
1: 배 아파. 이번 주에 안 맞았는데 까먹고.
0: 어머, 네. 그거 괜찮나요?
1: 네?
0: 괜찮아요.
1: 아직까지는 뭐 새만자루라고 불러야겠네요 이제.
0: 아 네.
1: 가장 기름진 땅에, 그죠? 한반도의 가장 그 비옥한 예 기름진 땅에.
0: 그렇죠.
1: 새만자로
0: 참치도 배가 가장
1: 그렇죠,
0: 비쌉니다.
1: 그렇죠. 뱃살.
0: 네. 예, 가장 뱃살. 비싼. 네. 그래서 이렇게 당일치기 코스 알차게 짜봤거든요.
1: 정말 좋네요.
0: 네.
1: 중국집은 그러면 저녁 식사 어디서 하죠?
0: 저녁 식사는 제가 찾아봤을 때 전북이잖아요. 한식을 아무데나 들어가서 드셔도 되더라고요.
1: 아 그렇죠. 백반집 그냥 들어가도
0: 네.
1: 산딸이 휘어지게 나오니까.
0: 네. 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는데 네이땡에 이렇게 플레이스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를 고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저는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어디 가면 뭐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군산은요. 메뉴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취향대로 드셔도 되는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건 제가 검색할 때 안 나왔지만 중국집이 유명하다고 하시니
1: 지금 채팅창도 복성땡 계속 올라오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중국집.
0: 왜 제가 검색했을 땐 근데 안 나왔을까요?
1: 그래요?
0: 네. 뭐지? 이게 알고리즘에 제가 중국집이 안 뜨는 건지 모르겠는데 복성땡.
1: 이게 군산의 3대 짬뽕 맛집 뭐 이렇게 있네요.
0: 그럼 나머지 두 군데도 찾아서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복성땡, 그 다음에 뭐 네. 지린땡, 빈해땡 뭐 이렇게 나옵니다.
0: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요. 군산은요. 2박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1: 2박을?
0: 네, 그럼 2박 3일이니까 하루에 한 곳씩 네 정복하시면 3대 짬뽕집?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1: 괜찮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이도쌤의 전북 군산 데이트 코스 잘 들었고요.
0: 네,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시였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내신 군산의 추천 여행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0: 네.
1: 먼저 태환 스틸러님 거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0: 군산 가면 꼭 해줘야 하는 게 철길 마을에서 교복 데이트입니다.
1: 이거 그거네요?
0: 네. 폐철길을 관광지로 꾸며놓아서 옛날 옛적 배디 학창 시절인 일꾼화를 볼 수 있어요. 교복 대여소가 있어서 옛날 옛적 교복도 입어볼 수 있어요.
1: 네.
0: 되게 옛날 옛적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 추억여행하러 또 가는 거죠. 저는 학창 시절에는 그 딱 정장형 교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가 딱 정장형 교복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든 곳이라서
0: 어딘가요?
1: 중앙고등학교라고. 그곳이 또
0: 그 정장형이 그 검정 고무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1: 아니 그러니까 말죽거리 형이 이제 추억 교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말죽거리 잔혹사에
0: 네네네 나오는. 그게 검정 고무신이랑 같은 디자인 아닌가요?
1: 그러니까 저는 정장 그러니까 양장 스타일 양복 스타일
0: 양복 스타일 양복.
1: 그런 스타일이고요.
0: 네.
1: 교복 모자 없었습니다. 예. 신마적 스타일 아닙니다.
0: 교련복이
1: 없었습니다.
0: 아, 네.
1: 예. 저는 그 세대가 아니고 예.
0: 네.
1: 그 다음 세대.
0: 아하.
1: 또 마음에 드는 거 소개해 주실까요?
0: 아, 네. 이거 좋았어요. 피잠 HZ님. 군산에는 일제 때 유적이 많아서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적당히 어색하고 적당히 신비로워서 둘이서 딱 붙어 다니기 좋습니다. 흐흐.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적당히 어색하고 적당히 신비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인데
0: 네.
1: 이런 곳이 있었네라는 느낌.
0: 네.
1: 예, 그리고 뭔가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니까 신비로움이 있지 않을까요?
0: 그런데 예. 왜 둘이 딱 붙어 다니기 좋은 거예요, 그게?
1: 아, 그거랑 둘이 딱 붙어 다니기가?
0: 네, 그래서 그 이 센텐스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졌어요. 이 센텐스에 대한.
1: 그러게요. 저도 이게 딱 떨어지는 문장은 아닌 것 같은데 느끼기엔

0: 이런 거 아닐까요? 낯선 곳이니까 둘이 좀 더 붙어 다니고 싶지 않을까. 약간 왜냐면 낯선 곳이라는 거는 불안함도 약간 있는 거잖아요.
1: 네. 서로를 어색함. 의지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흔들다리 효과랑 비슷한 거네요.
0: 그렇죠.
1: 아, 네. 그래요?
0: 네. 막내 작가 너무 이제는 대놓고 신기한 사람을 보듯이 웃고 있습니다.
1: 그런가요? 네. 왜지? 네.
0: 그렇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KK님 거 소개하실까요?
1: 네. 음파 호수공원에서 오리배 타고 호수 한가운데서 고백하고 싶어요. 고백 거절해도 바로 내릴 수 없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네, 일장일단. 육지 도착할 때까지 상대가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있고요. 페달을 천천히 밟으면 생각할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0: 야, 이거 오랜만에 모쏠이 보냈다. 네.
1: 그니까요. 음파 호수공원 이거 혹시 나운동에 있는 거 맞죠?
0: 아, 그런가요?
1: 네, 제가 태어난 동네에 있는.
0: 아, 거기에요?
1: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0: 자, 음파 호수공원. 나운동 맞네요.
1: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커플들이라면 오리배를 꼭 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0: 꼭 타야 된다?
1: 네. 왜냐면 제가 정말 어릴 때 한 7살 때부터 꿈꿔왔던 로망이거든요.
0: 뭐예요?
1: 호수에서 커플이 돼서 오리배 타기.
0: 보통은 커플이 실제로 그걸 해보고는 후회하는 사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1: 아직 저는 후회를 안 해봐서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되게 힘들어요. 오리배를 타보긴 하셨죠?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일부러 남겨두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이게 약간 더울 때 특히 타면은 이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니까.
1: 네.
0: 이게 추진력을 결국 그 페달로만 얻는 거라서 힘이 꽤 들고. 네. 쥐도 나고 근육 경련도 올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되긴 되니까 호수 한가운데까지 갔어요.
1: 네.
0: 거기서 고백을 하는 남자. 오리배에서.
1: 너무 좋죠.
0: 너무 좋다.
1: 네.
0: 근데 사실 마음에 안 드는 남자였을 수도 있잖아요.
1: 마음에 안 드는 남자 오리배를 타면 안 되죠.
0: 아예 출항 자체를 하지 마라.
1: 왜냐면 저는 지금 만 28세인데요. 20년 넘게 오리배를 일부러 안 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타고 싶어서요.
0: 아, 승선 자체를 하지 않는다.
1: 네, 일부러 친구로랑도 뭐 혼자라도 절대 타지 않습니다.
0: 이게 사실 가족이나 뭐 친구랑 탈 법한데 난 이거는 완전 남자랑 같이 타는 그걸로
1: 남겨둔 로망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리배고요.
0: 첫 오리배군요. 네. 이거를.
1: 네, 이거는 아예 뭐 성사가 안 되는 얘기네요. 고백에 대해서는.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거기서 고백을 받았을 때는 거의 이미 마음에 든 남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남자친구가 된 상태에서 오리배를 타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오리배를 타면 이렇게 가까이서 타는 거거든요. 한 30분 이상씩요. 그리고 가까이 얘기하면 호흡도 굉장히 가깝고요.
0: 예.
1: 이거를 사귀는 사이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성립이 정말 안 돼요.
0: 남녀 7세 부오리배. 아니 왜
1: 오늘 그 되게 아니고? 유머러스 하시네요.
0: 아, 뭐 유머러스 하다는 거야? 본인의 유머를 제가 그냥 받아주드린 것 뿐이에요.
1: 오늘 되게 유머러스 하세요. 여태까지 중에 제가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유머러스 자체도 오랜만에 들어보기도 하고. 예. 네. 채택장도 네가 더 웃겨라고 하신 분이고.
1: 네, 네, 더
0: 본인이 웃긴 거를 제가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1: 예. 남녀 7세 부 오리배가요.
0: 알겠습니다. 다음은
1: 남현98님. 네. 네. 여자친구와 군산 선유도에서 자전거 타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타고요. 여자친구가 뒤에서 제 허리를 꼭 안아주겠죠? 스킨십 할 여지가 안 보인다면 급 커브를 돌아주세요.
0: 여자가 아니라 스킨십 할 여지.
1: 아, 스킨십 할 여지. 예.
0: 무슨 말이에요? 스킨십 할 여자가 안 보이면 급 커브 드리프트를 해요? 스킨십 할 여지가 안 보일 때 일부러 약간 위태롭게 만들어서 꽉 끌어안게 해라. 스킨십 할 여자가 안 보이면 쳐버리라는 거예요?
1: 아, 그런.
0: 이도니셜디.
1: 그러네요. 예. 아, 이렇게 앗 이렇게 하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 장면을.
0: 그것도 흔들다리랑 비슷하게 약간의 항상 이제 텐션을 좀 주게. 스킨십 할 여지가 없이 그냥 약간 뒤에서 뭐 손잡이만 잡고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는 약간의 급커.

0: 여부를 위험하지 않게. 예.
1: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남녀가 같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요. 이렇게 허리를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허리를 이렇게 잡으면 불편하진 않나요?
0: 불편하다는 게 왜 불편해?
1: 그러니까 누군가가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왜요?
0: 아, 남자 입장에서 네네. 여자가 백허그를 했는데 누가 내 허리를 동여매고 있는 느낌이라서
1: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좀 여기에 땀도 찰 수 있고
0: 아 그런 게
1: 여기 좀 이렇게 네. 움직이기 불편할 수도 있지 않나 항상 아, 궁금했어요.
0: 이거를
1: 저는.
0: 딱 근데 뭐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군요.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광고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리를 사랑하는 사회탐구 강사 저 이도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자, 배성재의 텐 못쏠이지만 연애 코치는 하고 싶어 못쏠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블랙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도쌤 오늘은 어떠셨나요?
0: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1: 이게 사실 배텐이 그 점점 웃겨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도쌤은 그걸 계속 경신하고 계십니다. 아, 훌륭한 방송이에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 대단하십니다.
0: 네.
1: 오늘 많은 걸 배웠고요. 이도쌤 혹시 오늘 배웠다거나 깨달은 게 있으신가요?
0: 땀이 차도 참아라?
1: 아하, 좋습니다. 네. 예. 자, 이거 귀합니다. 아주. 다음 데이트 코스는 자연이 만든 테마파크 같은 도시 충청북도 단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먹고 어떤 코스로 데이트하면 좋을지 참견을 해주실 분들은 화요일 못쏠코 게시판에 말머리 단양 달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양에도 굴이 있나요?
0: 있습니다.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와. 대단한 동굴 있습니다.
1: 와.
0: 기대 많이 해주세요.
1: 기대됩니다. 자, 이도쌤 다음 주에 뵙겠고요. 끝인사를 맡기고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0: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취향들이 있습니다. 치킨도 서로 좋아하는 부위가 달라야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취향들이 모여서 일상이 더 재밌고 풍성해지는 건데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달라서 반가운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 노래로 8월 4일 화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전 DJ 딘딘입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취향들을 갖고 있는데요. 서로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더 재밌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치킨도 다리살을 좋아하는 사람과 퍽퍽살을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먹으면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또 똑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오히려 거기서 부딪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본인 취향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 경우죠. 요게 이제 제가 읽는 책 중에 이제 기대하는 삶에 약간 비롯되는 건데,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는 순간 사람에게 원하는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A가 맞는데 이 사람이 B를 이야기하면 왜 A를 이야기 안 하지? 여기서 이제 분노나 짜증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정답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좀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제 좀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정답이잖아 약간 이럴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더워 죽겠는데 밖에서 막 세워놓고 막 3시간을 있어. 그럼 이건 오답이다, 이건 모두에게 오답이다 싶을 때는 이제 화가 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그냥 좀 내가 생각한 게 정답이 아닐 수 있겠군 하면서 좀 근무태만을 하죠. 난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예. 4736님이 초등학생 때 가장 친했던 친구랑 정말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 떨리는 밤입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설렐 것 같네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한 30년 후면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먼 과거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김미랑님이 너무 더운 여름밤이네요. 우리 신랑이 코를 골아서 이어폰을 끼고 라디오를 틀었더니 너무 좋아요. 참 감사하죠. 요즘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모드 자체가 진짜 너무 고맙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캐나다에서 이렇게 갈 때였나? 아 코를 너무 고는데 어떤 분이 노이즈 캔슬링이 돼서 진짜 다행이에요. 노이즈 캔슬링을 해도 들어오는 소리 알아요? 그 되게 조그맣게. 그게 참 스트레스였는데 어쨌든.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SBS 금토 드라마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재벌 X 형사 시즌2로 돌아옵니다. 여기 주인공 배우 안보현 씨와 함께합니다. 안보현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신 분들 미리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함께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여자친구랑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뒷정리하는 게 너무 귀찮았다. 순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가위바위보로 진 사람이 치우자고 제안을 했고, 결과는 맨날 하자고 한 사람이 걸려.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위너의 Really Really였고요. 3577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뒤쪽리하자 했는데 사연자분이 걸리셨다라고 합니다. 야, 여자친구분이 착하시네요. 그래도 예. 이걸 가위바위보를 해주네. 여기서 진 게 낫지 않았을까요? 예, 여기서 이기고 좋아해서 막 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근데 약간 진짜 무슨 머피의 법칙처럼 이런 거 하자고 하는 사람이 꼭 걸려요. 특히 뭐 이런 촬영 같은 거 할 때 꼭 뭐 할 사람 가위바위보 해 이러면은 꼭 그 사람이 좀 걸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누가 통계치를 내린 게 있나? 평소에 이런 사소한 내기를 많이 하냐 해주셨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예,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많이 뭘 먹었어. 아니야, 먹으면 좀 바로 치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지금 집 말고 그 전집 살 때 이렇게 지인들 집에 오면 뭘 시키잖아요. 그럼 먹잖아요. 그러면 먹는 도중에 치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시켰어. 그래서 이제 피자랑 술을 먹고 있으면 피자랑 뭐 치킨이랑 시켜도 이렇게 먹고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다 빼고 피자를 이제 한 두 조각 남아있으면 작은 그릇으로 옮기고 치킨도 작은 그릇으로 옮기고 막 이러면 아 뭐야 가라는 거야 뭐야 막 이랬던 예. 이랬던 이야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치우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막 내기를 하진 않는 것 같고. 자, 사연 보내주신 3577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선미의 열이 올라요 그리고 정승환의 사뿐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박승민님이 딘디님 처음 문자 보냅니다. 야근을 하다가 집에 가긴 틀린 것 같아서 숙직실에서 그냥 자기로 하고 회사 샤워장에 씻고 누웠어요. 이 큰

건물에서 혼자 자려니 무섭지만 딘딘님이 함께해 주실 거죠? 해주셨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언제 그런 큰 곳에 나 혼자 잡아요.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서 약간 좀 무서워하시면서 약간 무서운 그런 너튜브 있죠? 약간 이런 거 들으시면서 좀 주무시면 어떨까? 예. 아, 1793님이 서울도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안산은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쏟아지는 중이에요. 새벽에 퇴근인데 그때는 안 오겠죠? 우산도 없는데 해주셨는데 지금 밖에 비 와? 형? 비 안 오죠? 예. 지금 서울은 비 안 온다고 합니다. 예. 지금 안산에 계신 분들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 챙기시길 바라겠고, 자 잠시 후 이분은 이번 주 금요일에 첫 방송되는 SBS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 시즌2의 주인공입니다. 배우 안보현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요. 보현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미리 보내주시고요. 저는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에 이어서 실로 그린의 Forget You까지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맡은 작품마다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분인데요. 오늘 특별 초대석은 2년 만에 드라마 재벌 형사의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배우 안보현 씨와 함께합니다. 자,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시작했고요. 오늘은 안보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여기 앞에 지금 보는 라디오 카메라가 저기여가지고 저기 보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5: 네. 네, 딘미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배우 안보현입니다.
4: 네. 저 안소연 씨한테 문자 왔는데 밤에도 잘생겨 어떻게 해주셨는데 동생인가요? 안소연? 어,
5: 아닙니다.
4: 아, 그냥 해봤어요. 근데 재벌 형사라고 읽죠? 재벌 X 형사 아니라 재벌 형사.
5: 재벌 형사 2라고 이제 그쵸? 읽으시면 돼요. 편하게.
4: 공식 칭호가 재벌 형사로 읽어요?
5: 어, 원 때는 재벌 X 형사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편하게 재벌 형사 그냥 2.
4: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보현 씨가 딘미와는 2년 전 2024년 2월에 나와 주셨는데 그때 왜 나왔지? 그때 뭐 홍보할 게 있었었나?
5: 그때 재벌 형사 아니었어요?
4: 아, 그때 시즌 1. 아, 그래. 네.
5: 아니, 재벌 형사 재밌게 보셨다고.
4: 전 좋아하죠.
5: 그러니까 계속 스포해 달라고 했잖아요.
4: 어, 맞아요. 제가 그 기억나는 게 재벌 형사 이렇게 보다가 어, 저기 우리 집 쪽인데 하고 한번 보낸 적도 있잖아요.
5: 맞아요. 네. 맞아요.
4: 제가 좋아하는 류의 딱 드라마예요. 그 약간 매화 이렇게 새로운 빌런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이렇게 참교육을 때려주면서 음흠. 그러다가 어쨌든 그걸 이어가는 큰 대서사는 하나 있고 뭔지 알죠? 그 이수의 약간 아픔이 있는 이런 이건
5: 그쵸, 그쵸, 그쵸.
4: 처음부터 끝까지 가잖아. 어,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5: 아, 2는 그러면 더 기대하시면 좋아요.
4: 어, 그래? 네. 그리고 2가 저도 티저 봤는데 스케일이 확실히 더 커졌더라고.
5: 스케일도 커지고 그 카메오 특별 출연하시는 분들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4: 아니, 유승호 씨가 나오던데?
5: 네.
4: 근데 그분은 그 아, 말을 할 수 없나?
5: 아니요, 그 말했던 그 이수의 아픔처럼 쭉 가져가는 그 인물 중 한 명이.
4: 근데 쭉 그분도 고정 캐스트예요? 아니면은
5: 특별 출연인데 고정 캐스트 이상으로 나오는.
4: 아, 임팩트가 센.
5: 네, 어마어마한.
4: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 TV에서 본 것 같은데 작품에서 인상이 엄청 세졌더라고. 완전 빌런처럼 딱 돼가지고.
5: 맞아. 근데 잘 생겼어.
4: 오, 그래서 되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김무경님이 이거 보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집에 온 손님도 다 내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5: 같이 들으시지.
4: 그러네. 왜 내쫓았지? 같이 들어도 되는데. 자, 저희는 얼마 만에 보는 거죠? 한
5: 저희
4: 됐나?
5: 지금
4: 한 달 됐나?
5: 한 달
4: 안 됐나? 한 달 넘었다.
5: 한 달 안 됐어요.
4: 아, 안 됐어?
5: 네.
4: 그때 왜 만났는지 이야기해도 되나?
5: 그럼요. 저는 그 뭐 정말 너무 딘딘 씨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제 여동생이 불과 한 달 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부산까지 내려와서 축가를 또 해주고.
4: 아, 또 뭐 그런 걸 얘기합니까?
5: 정말 아주머니들 저희 엄마 지인 뭐 여러 사람들이 저 딘딘 하면서 귀찮게 사진 찍어주고.
4: 아, 이거 다 해야죠.
5: 다 하고 형 나 이거 하러 온 거야.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멘트가.
4: 아, 또 뭘 그런 걸 또 얘기를 해.
5: 이야기 하러 가지 않아.
4: 아,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보현이 형이 그 여동생 있는 이야기를 거의 안 꺼냈어요. 남자들하고 있을 때 이유는 모르겠어. 거의 안 꺼내고 사촌 동생 이야기를 맨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혹시 와줄 수 있냐 이게 되게 무리한 부탁인데 몇 명만 딱 부탁을 하려 그런다 이러는데 당연히 갈게. 그때 일정 맞으면 무조건 가겠다. 축하해줄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청첩장을 안 보고 네. 당연히 해줄게 이렇게 됐지.
5: 맞아요.
4: 그래서 나는 사촌동생이 결혼하는구나 하고 간 거야.
5: 아, 진짜?
4: 난 사촌동생이 결혼하는구나 하고 간 거야.
5: 그럼 더 고맙네.
4: 난 당연히 그냥 형이 부탁하니까 그냥 가야지 하고 갔는데
5: 사촌동생 아직 결혼 안 했거든.
4: 아, 그래? 근데 그분은 서울에서 하실 거 아닌가?
5: 아, 부산에서.
4: 아, 그래? 아 쉽지 않네.
5: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했고. 아,
4: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5: 덕분에 어깨가 정말 아니 올라오 내려오자마자 노래 한 곡하고 또 사진만 찍다 바로 올라가서 너무 마음에 안 좋더라고. 아,
4: 왜냐면 보현 씨가 그때 친구 부산 친구들하고 논다 그래가지고.
5: 노는 건 아니었고요. 아, 그쵸, 제가 또 자리를 챙겨야 돼. 어르신들이랑 다 챙겨야 되니까.
4: 안 보현 씨가 이제 울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우리 같이 간 사람들 다 거기 울컥해가지고 수근이 형이 사해가지고 막. 우리 다 그거 보다가 이 형이 막 우는데 나도
5: 우는 게 아니라 글썽글썽
4: 나 찔찔 짜는 거 영상 있는데
5: 아 그게
4: 찔찔 짜던데
5: 저는 그거 뭐 제 동생 결혼식이라서가 네, 아니라 네. 그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거 제가 여러 번 사회를 볼 때도 그걸 보면 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4: 그 혼인서약 같은 거 할 때부터 울었던 거 같은데
5: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요.
4: 자 이 규리님이 깨야 딘딘님과 보현 배우님 조합 오랜만이요. 백패커 이후 오랜만이시지 않나요? 해주셨는데 공식 석상에서는 오랜만이죠.
5: 그렇죠. 네.
4: 저희는 그래도 사석에서는 그래도 자주 보는 사실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각자 스케줄도 너무 바쁘니까 잘 모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주 보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5: 맞아요. 이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 뭐 같이 활동을 했어도 전화 통화나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은데 딘딘이랑은 이상한 편안하게 그냥 뭐해 뭐
4: 맞아.
5: 뭐 형집 앞에 지나가 아 우리 러닝도 러닝을 했었다. 했었구나
4: 아, 맞아.
5: 그때 보고 그러면 결혼식 때 본 거구나.
4: 그때가 그 이주민 씨랑 하는 작품 뭐였죠?
5: 스프링 피버.
4: 아 맞아 그거 할 때 몸 키워야 돼가지고
5: 맞아요.
4: 갑자기 러닝 할 건데 뭐 하냐 이랬는데 제가 딱 그때 러닝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형 뛰자 해서 같이 뛰고. 저는 어느 정도 뛰고 들어가고 혼자 더 뛰다가 가고
5: 맞아요.
4: 그래서 진짜 사회생활하면서 사실 막 밖에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 게 쉽진 않은 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백패커 멤버들끼리 모이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5: 의리가 정말 맞아. 어마어마합니다.
4: 박효정님이 이 시간마다 고2 딸 학원 마치길 기다리며 차에서 듣는 샤이 청취자인데 안보현님 보러 왔다가 인사 남겨요 흐흐 해주셨는데
5: 감사합니다.
4: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보현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미담과 목격담 있으시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오늘 보현 씨가 오신 이유가 있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월 7일 밤 9시 50분에 보현 씨가 출연한 드라마 재벌 형사 시즌 2가 첫 방송을 합니다.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5: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시즌제를 이어나가는
4: 그러니까
5: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 저의 뭐 대표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4: 사실 그 남주 그러니까 메인 주인공인 작품이 시즌을 이어간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5: 명예죠.
4: 그치.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없는데.
5: 그쵸.
4: 좀 시즌 1 근데 이렇게 재벌 형사 딱 처음에 찍을 때 아 이거 2 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5: 사실 뭐 저희는 다 찍고 나서 방영될 때 2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언제 돌아와야 되나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다는 거니까.
4: 그리고 사실 그 SBS에서 금요일 밤 9시 50분 센 거거든요. 이거 완전 사활을 걸고 던지는 거예요 SBS에서.
5: 그렇죠. 그래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4: 아니 근데 나는 난 되게 지금 시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요즘 약간 이런 어쨌든 재벌 형사도 이 이수라는 캐릭터가 약간 그 사회에 악을 처단하는 거잖아요.
5: 그렇죠.
4: 약간 요게 요즘 추세로 이렇게 빡빡 올라가잖아.
5: 참교육 같은.
4: 네, 참교육 네. 김부장 약간 이러면서 약간 그거에 바톤을 이을 수 있는 거 아닐까.
5: 맞아요.
4: 김다희님이 제복 입은 안보여 너무 기다렸다고요 해주셨는데 자 일단 지난 시즌도 워낙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드라마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5: 흔히 뭐 제목 그대로 재벌 형사입니다. 재벌이 형사가 되는 이야기고요. 정말 철부지 망나니 같았던 재벌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형사가 되면서 네. 악을 처단하고 돈과 빼기 치트키인 재벌 3세의 강력팀 형사 진희수의 육해상계 통쾌한 복수극 같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4: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제 진희수라는 이제 재벌 진짜 그냥 망나니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얘 원래부터 경찰 약간 이런 걸 좋아하던 애인데 얘가 이제 어떤 사고로 어떤 일을 겪고 이제 딱 그게 하면서 이제 막 잡으러 가는데 이게 이제 다른 그 다른 이런 사건 해결하는 무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재벌이니까
5: 그쵸.
4: 얘가 스케일이 커. 막 무슨 갑자기 뭘 띄우고 뭐 보트 띄우고 막 이런 게 되니까 여기서 오늘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예.
5: 그렇죠. 이번에 시즌 2에는 시작을 전용기로 합니다.
4: 아 그래?
5: 제 전용기 제로.
4: 저거.
5: 아 그렇죠. 이게 실내 내부고 전용기 뭐 날개 부분에 제 사진도 붙어 있고.
4: 예. 뭐. 아 그러니까 본인 전용기야?
5: 제 전용기죠.
4: 아 그래?
5: 그렇죠. 저 한수그룹이라는 저 회사의 그 전용기죠.
4: 근데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없는 재벌 아닌가?
5: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 재벌에 대해서 사실 그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4: 아 근데 이거 할 때 재밌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5: 재밌죠.
4: 그 이런 액션 씬이 스케일이 엄청 크니까 사실. 네. 웬만한 드라마 찍으면 왜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없는 경험들 너무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5: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드라마 캐릭터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이 집 그냥 제가 살게요 라고 부동산에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지니스만 가능한
4: 그러니까.
5: 뭐 현실에서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캐릭터로 한을 풀었던 것 같아요.
4: 근데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야? 거의 뭐 거의 한 나스닥 주가 1위 정도 돼야 그 정도 아니야?
5: 전 잘 몰라요.
4: 일론 머스크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5: 아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 잘 모르지만
4: 그러니까.
5: 네, 뭐 어마어마합니다.
4: 그래서 사실 보현 씨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드라마 좀 이야기를 하면 전용기 말고 또 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5: 헬기 볼 수 있고요. 보트 볼 수 있고요. 스포츠카 여러 대 볼 수 있고요. 또 극 중에 나오시는 또 저희 팀장 주애라 그 정은채 씨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볼 수 있고요. 뭐 보려면 다 볼 수는 있죠. 다 나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출연을 하고.
4: 근데 뭐. 약간 그런 거 없어? 그 촬영하고 이렇게 집에 오면 약간 현타하고 그런 거 없어? 막 지나가다가 이 집 제가 살게요 이러고 갔는데 아 약간 이런 거.
5: 현실은 그 배달 앱 3,000원 이상 배달비 들면 안 시켜 먹는 편인데 뭐 네. 왔다가 오는 온앤 오프는 확실해야죠.
4: 아니 그래도 사실 보현 씨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검소하세요. 막 엄청 뭘 플렉스하고 사치 부리는 스타일 아니고 진짜 딱 쓸 때 쓰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약간 늘 약간 이런 분해나는 캐릭터를 많이 하니까 그게 신기한 것 같아. 뭔가 본인 삶이랑은 막 그렇게까지 접점이 없는데
5: 본인 삶이면 어떤 캐릭터를 해야 되죠?
4: 본인 삶이면 내가 볼 때 그냥 땀 흘리고 운동복 입고 땀 계속 흘리고 그냥 약간 이런
5: 그냥 부자하겠습니다.
4: 그냥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산에 냄새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약간 그런 냄새 많이 나거든요.
5: 저도 우아하긴 해요. 왜 자꾸 부잣집에 아니면 재벌 3세 아들 뭐 그런 역할이 들어오나 뭐 감사하긴 하죠.
4: 그게 신기해. 저 캐릭터가 그렇게 잡혔나?
5: 부티나게 생긴 얼굴은 아닌데 사실 이상하게 키가 커서 그런가?
4: 아니 그건 뭔 소리야 그러면 나는?
5: 에?
4: 나는?
5: 뭐야?
4: 자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이제 새로운 분들과 합을 맞춘다고 하는데 자 이번에 함께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5: 네 저희 재벌 형사 2에서 새로운 팀장님이 들어오십니다.
4: 네네네.
5: 저와 서사가 있는 악마 교관 주애라 정은채 배우가 합류를 하게 됐고요.
4: 아 이분이 형의 교관이었던 분이야?
5: 그렇죠. 제가 극중에 경찰학교로 갑니다. 정식 경찰이 되기 위해서
4: 이번에?
5: 네. 그래서 이 재벌 형사 2가 나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4: 그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5: 2년을 다녔어요.
4: 오케이 나름 준비한 개그네.
5: 네, 죄송합니다.
4: 제작 발표할 때 한번 던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5: 살짝 던졌어요.
4: 알겠습니다. 네.
5: 그랬었고 그래 정은채 배우님이 주애라라는 이제 팀장을 맡아서 저의 교관이었던 사람이 저 형반 관계 약간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4: 그럼 호칭을 뭐라고 해?
5: 팀장님이죠. 팀장님 아니 원래 주에라 교관 이렇게 시작을 하고.
4: 근데 이제는 계속 하면서는 그냥 팀장님이라고 부르는구나.
5: 팀장님이 될지 안 될지는 아, 드라마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4: 그리고 유승호 씨는?
5: 유승호 씨는
4: 공개 가능한 선에서.
5: 공개 가능한 선에선 이미 예고편이나 하이라이트 많이.
4: 형이랑 친분이 있는 사람 같던데?
5: 네. 하이라이트에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뭐 얼굴에 핏자국이 뿌려진 거 보면 어마어마한 인물일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더 드라마 보시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4: 이분도 이제 미스테리한 재벌.
5: 그렇죠. 저와 거의 뭐 비등비등한 재벌.
4: 우리나라에 재벌이 이렇게 많았어. 그냥 지나가다 이거 제가 살게 할 수 있는 재벌이 많구나.
5: 어느 정도 또
4: 저요?
5: 네.
4: 무슨 말씀하시는 하지 아니, 마세요.
5: 어마어마하시잖아요. 팔찌 이쁘다.
4: 죄송한데 이거 지금 생방입니다. 네. 조금만 조용히. 네. 아 근데 정은채 씨랑 합을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얼굴 합이 좀 좋더라. 되게 그 뭔가 이 선이 좀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네.
5: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키도 엄청 크고 둘이 이제 풀샷을 딱 첫 화면을 잡았을 때 카메라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이 와 했어요.
4: 진짜?
5: 그러니까 저도 몰랐으니까 모니터를 보고 되게 좋다 그림이.
4: 그림이 좋더라고. 뭔가 약간 되게 닮았는데 그렇다고 남매 느낌은 아니고 뭔가 되게 선이 비슷한 약간 되게 예쁜 커플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정은채 씨랑 잡돌이 케미를 좀 느낄 수 있다고.
5: 진이수라는 아이가 원래 잡돌이를 당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4: 그렇죠. 잘 안 당했죠.
5: 근데 이게 또 기선제압인지 학교 경찰학교를 다닐 때 기선제압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저를 그렇게 잡돌이를 합니다.
4: 근데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저는 그 재벌 형사 시즌 1 때 좀 재밌어 했던 파트들은 약간 이수가 약간 무시받거나 놀림받았을 때 약간 깨갱하는 모습이 가끔 나올 때
5: 네.
4: 그게 약간 이제 반전으로 살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정원치 씨가 계속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5: 계속 깨갱해.
4: 그러니까 그러다 한번 잘하고 꺼드럭거리는 약간 요런
5: 그치.
4: 그러니까
5: 그러고 인정받고
4: 그러니까 네,
5: 그 케미죠.
4: 그러다 뭐 사랑에 빠지겠지 뭐.
5: 네 저희는 범인만 잡습니다.
4: 아 그래. 네,
5: 사랑 같은 거 잡지 않아요.
4: 아 혹시 모르는 거니까 또.
5: 네?
4: 혹시 모르는 거니까 또 드라마 끝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5: 재벌 형사 2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잘 되면
4: 그렇죠. 네.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뭐 다른 뭐 부부 최강 형사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5: 감이 많이 떨어지셨나
4: 참. 아 그럼 지금 내가 볼 때 안 보여는 하나 남고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5: 아니죠. 계속 이렇게 사랑을 하면 이게 롱런을 할 수 없으니까 이대로 쭉 가야죠 그냥.
4: 아 좀 슬프네.
5: 왜요?
4: 오래 가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거네.
5: 아니 사랑은 또 다른 뭐 극 중에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작가님의 근데, 마음이니까.
4: 근데 약간 러브는 없어요? 재벌 형사에는?
5: 뭐 드라마 보세요.
4: 네. 아 약간 살짝 꽁냥 있었는데 내 기억에 원 때. 그 엄마가 그 반대편 거기 살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반찬 받아먹고 막 이랬잖아.
5: 투 이야기합시다. 투 나오잖아요. 네.
4: 아, 이렇게 뽐뿌 해놔야 원 다시 보고 투 보고.
5: 그렇죠.
4: 자 은채 씨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현 씨가 카체이싱 같은 액션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는데 감탄이 나와서 계속 지켜봤다. 몸 쓰는 감각이 확실히 남다른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대역 없이 했어요.
5: 네. 대역 저희 대역 배우분이 계시긴 한데 스턴트맨이 있죠. 있는데 저랑 오래 했던 무술 감독님이 다섯 작품이나 했던 무술 감독님이 저를 너무
4: 믿어? 좀 너 할 수 있잖아 약간
5: 과해요,
4: 이런
5: 과해. 좀 그러니까 저도 보는 눈도 있고 어찌 되었건 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하면 좋거든요.
4: 근데 그치.
5: 이제 자동차 추격신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4: 추격신은 근데 달리는 거잖아 내가 운전해서. 그쵸. 근데 그건 진짜 위험하지 않아?
5: 정은채 씨가 손에 땀이 흥건하더라고요.
4: 아 옆에 타 계시고?
5: 그쵸.
4: 아니 은채 씨 무슨 죄야?
5: 우리 동료니까. 저를 믿고 가는 거죠.
4: 와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5: 근데 되게 너무 잘 나왔고 대역 제가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만족도가 높았어요.
4: 진짜? 근데 사실 안보현 씨가 또 복서 출신이라 또 몸 워낙 또 잘 쓰고 하니까 근데 다친 적은 없어요? 사실 액션씬 하다 보면은 다치면 부상 크게 가던데?
5: 다치죠. 많이 다쳐요. 이번에도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액션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지니수라는 캐릭터가 호들갑을 많이 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파상풍 주사도 부상이 있어서 파상풍 주사도 맞으러 가고 급하게 응급실 가서 맞으러 가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무탈했고 다친 사람 하나 없다.
4: 근데 네. 엄청 크게 다치진 않았네. 왜냐면
5: 저만 뭐 조심하면 되는 거.
4: 차에서 막 하다가 막 뛰거나 막 이런 거 하다가 어깨 나가고 막 이러시던데.
5: 저희는 뭐 안전에서 뭐 잘 촬영했습니다.
4: 김우경님이 액션 배우 안 보면 다치지 마요. 윤채영님이 민원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오늘 보현 오빠 덕분에 스트레스 사르르 녹았습니다. 재벌 영사 시즌 1부터 보고 2 나온다고 해서 완전 기대 중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엄청 기다려줘요 해주셨는데 자 이번 주 금요일 9시 50분 SBS에서 방영하고요. 보현 씨가 이번 작품의 스태프분들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다라고 해주셨는데 심지어 작가님이 시즌2를 빠르게 구상할 수 있었던 거는 안보현 배우 덕분이다라는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작 발표회 때 나온 이야기인가요?
5: 작가님이 어디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 같아요.
4: 그 전에 인터뷰에서 네. 아니 저도 이제 보현 씨랑 이제 보현 형이랑 뭐 술자리도 하고 이러면 재벌 형사에 대한 애착이 되게 큰 게 좀 느껴졌었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5: 사실 뭐 다른 연장이 힘들었다 안 힘든 연장은 없지만 그치. 재벌 형사 그 캐릭터 따라간다고 텐션이 굉장히 높은 친구잖아요. 근데 현장의 텐션도 굉장히 높아요.
4: 전체적으로 다?
5: 네. 에너지가 시너지가 돼서 저를 정말 저희가 막 100회차를 촬영을 하면 100회차를 다 기립박수로 쳐요. 제가 오면 이수영 왔어요 이러면서 막 근데 이게 저도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누군가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사실 많은 작품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행복한 작품을 스태프분들이랑 찍은 건 거의 손꼽혀요.
4: 진짜?
5: 그래서 시즌2도 90% 이상 스태프분들이 똑같아요. 그게
4: 좋네.
5: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2년이 좀 걸렸어요.
4: 근데 그거를 약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좀 그렇게 된 건가?
5: 제가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던 게 시즌1의 스태프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막내였던 애들이 이제 2년 만에 만나니까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도 깨알 재미였고 또 다시 만나니까 약간 방학이 끝나고 다시 새 학교 모인 느낌?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았던
4: 다들 좀 성장해 있고
5: 성장해 있고
4: 막 원래 막 슬레이트 치던 애가 막 목표하고 이러면 야 너 많이 컸다 막 이런 것도 하고
5: 머리 길렀네 잘랐네 하고 너 결혼한 건, 애들도 있고 막
4: 그런 건 좀 좋다.
5: 재밌어요. 애정이 있어요.
4: 지난번 시즌 때도 이야기했던 게 뭐 멤버들하고도 맨날 막 끝나고 막 이렇게 막 밥도 먹고 막 이러면서 엄청 친해졌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럼 또 막 그런 걸
5: 네.
4: 했나?
5: 이번에도 이상하게 지방 촬영이 많아서 거의 동고동락을 계속했죠.
4: 그래 막 그때 끝나고 맨날 막 술 먹고 막 이랬다 그래가지고
5: 술은 아니고요. 러닝하고 밥 먹고 네. 뭐 누가 보면 맨날 술 먹는 사람이지
4: 알겠어요. 2는 이제 좀 건강해졌구나.
5: 네 같이 러닝하고 뭐 액션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4: 근데 사실 우리도 알지만

0: 그 뭐 드라마랑 예능이랑 다르겠지만 그 좀 유독 그 분위기가 좋은 현장이 있잖아. 네. 근데 약간 그런데 갔을 때는 뭔가 일하러 온 거지만 더 즐겁고 뭔가 더 내가 잘하게 되고 더 노력하는 게 약간 있지.
1: 있지.
0: 그게 있죠 확실히.
1: 진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0: 근데 거기 어쨌든 내가 주연 메인 남자 주인공이면 더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1: 뭐 컨디션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신경 쓸 게 사실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좀 막강해지는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또 그 약간 그 패밀리 약간 이런 게 있는 분이어가지고 또 뭔가 이 재벌 형상 약간 내 팀이다 하는 순간부터 또 엄청 또 그걸 했겠지 또. 예. 7805님이 어깨가 넓으시다 보니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시네요.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시나요? 아니면 드라마를 위해서 몸을 만드셨나요? 해주셨는데 안보현 씨는 그냥 운동밖에 거의 안 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예.
1: 아 반대예요. 이번 작품은 예. 제가 살이 많이 좀
0: 빠졌죠. 빼야 됐어?
1: 빠졌죠. 제가 액션을 찍다가 초반에 전작에 약간 뭔가 무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목 디스크가 터져서
0: 진짜?
1: 그래서 보조기를 두 달 동안 차고 있었어요.
0: 진짜?
1: 그래서 6kg가 빠졌어요.
0: 진짜?
1: 네. 제가 뭐 80 중반 정도 나가는데 몇 살 이후로 처음 보는 몸무게를 찍고
0: 진짜?
1: 80 킬로 79kg를 처음 찍어봤어요.
0: 그 스프링 이후에 그러면은 다쳐가지고 네. 이걸 했다고요?
1: 그래서 근육이랑 운동을 아예 못하니까 살이 6kg가 빠지더라고요.
0: 진짜. 신호님이 둘 중에 꼭 하나를 해야 한다면 재벌이 되고 싶으세요? 형사가 되고 싶으세요? 해주셨는데
1: 재벌이 되고 싶습니다.
0: 이거 내가 볼 때 현직 경찰분한테 물어봐도. 자 일단 3부에서도 참여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고 사연 계속 보내주시고 자 이쯤에서 2부 끝곡으로 보현씨가 신청해주신 SG워너비의 스테이인데 요 노래 왜 신청하셨는지
1: 굉장히 SG워너비 형님들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콘서트 가서 이 노래를 직접 들었을 때 스테이란 노래가 가사도 좋고 귀에 잘 들려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노래가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노래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특별 초대석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에 첫 방송을 앞둔 SBS 드라마 재벌 형사 시즌 2 주인공 배우 안보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황애나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보이죠?
2: 아, 네. 저는 대만 팬이에요. 보현 오빠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앱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끝까지 볼게요. 딘딘님 화이팅. 마지막엔 딘딘님 화이팅이네요. 아,
1: 그래도 나한테 내가 진행을 하는데 제 이름도 한번 해줘야죠.
2: 잘 네. 부탁한다 이런 말인 그쵸. 것 같아요.
1: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3556님이 안보현 배우님이 좋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배우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목소리예요 라고.
2: 근데 저는 제 목소리가 너무 싫거든요.
1: 왜? 왜?
2: 저는 뭔가
1: 약간 답답한가?
2: 중저음 같지도 않고 목소리가 애매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그런 연습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1: 발성? 생각도.
2: 목소리 자체가
1: 톤을?
2: 뭐 그런 것 같아요.
1: 나쁘지 않은데 근데 목소리가
2: 그게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특이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목소리를 듣고 아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 약간 그 특유의 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생각하니까 엄청 낮지도 않고 엄청 높지도 않고 예. 아 갑자기 기억나. 우리 수근이 형 내서 이렇게 한번 회식 같은 거 했을 때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가 수근이 형 약간 너튜브도 찍고 약간 요런 곳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 노래방 기계에서 혼자 갑자기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현이 형 없어서 보니까 나는 반딧불인가 그거 그 뭐지 그거?
2: 맞아요.
1: 그거를 혼자 갑자기 열창을 하고 있어. 뭐야?
2: 노래방을 정말 오랜만에 노래방 기기를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봐서 반가운 마음에.
1: 근데 너무 어울렸어 형이랑. 그게 한 낮 4시 정도였는데.
2: 그러니까 사연 읽어주세요.
1: 아 웃기네. 자 5613님이 헬스장에서 몇 번 뵌 적 있어요. 보현님한테 인사한 적도 있는데 몸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해주셨는데. 헬스장에서 보면은 또 다르지.
2: 최근은 아닌 것 같네요.
1: 최근엔 못했어요 좀?
2: 최근에는 아예 못했어요. 이제 간 지 한 4일 됐나?
1: 아 바빠서?
2: 아니요 목 때문에 힘이 계속 들어가니까 못 갔고 이제 드라마 촬영 끝나자마자 병원에서 슬슬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재활처럼 하고 있고.
1: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그 백패커 촬영하고 있는데 계란이 이렇게 한 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분명히 우리가 계란 들어가는 요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계란이 한 판 있길래 뭐지 했는데 보현 씨가 그거를 하루에 형이 몇 알 먹는다 그랬지? 몇 알 먹어야 된다 그랬지 그때?
2: 그때는 열 뭐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입장 16개 흰자는 16개를 먹어야 돼.

0: 좋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잖아. 그거 보고
1: 잘 유지하고 계신데요?
0: 저요? 네,
1: 근데 몸이 두꺼워졌다.
0: 아, 좀 그래요.
1: 오, 좀 역시 동부이촌동 아, 횟주먹인가?
0: 망치. 아, 망치.
1: 동부이촌동 망치.
0: 동부이촌동 망치. 어. 제가 동부이촌동 망치라고 이제 보현이 형한테 까불다가 저희가 촬영 때 그때 부산 최고를 실제로 갔다가 보현이 형 후배들 보고 보현이 형 보고 아, 이 사람 인간 병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때 실제로 제가 조금 쫄았어 그때. 왜냐면 그때 새벽 운동하고 아침 운동하고 점심 운동하고 저녁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운동 강도가 너무 센 거예요. 어 잠깐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걸 3년을 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약간 아, 이 형한테 진짜 까불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네. 근데 이제 좀 많이 죽었죠 그래도.
1: 그럼요.
0: 아 오케이. 아유. 오케이 그러면 한
1: 비벼볼 만한가요?
0: 아 그럼 한 30초 정도 버티지.
1: 30초.
0: 자. 이 정화님이 재벌 형사 시즌 1을 못 봤는데 그럼 바로 2 봐도 되나요? 혹시 내용이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해주셨는데
1: 어 이왕이면 그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디즈니에서 저희 걸 원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요. 사실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 이미 서사가 다 자연스럽게 2를 보실 때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봐주시면 좋고 못 보시더라도 보시면 큰 무리는 없다.
0: 근데 생각해보니까 2로 바로 넘어가도 막 엄청 아 못 볼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캐릭터 자체가
1: 근데 원을 보고 보면 그
0: 얘가 커온
1: 기존에
0: 게?
1: 나왔던 인물들에 대한 또 케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0: 뭐 정시간 없으시면 그 요즘 요약본도 좀 있으니까
1: 그렇죠.
0: 자 재벌 형사 시즌 2 이번 주 금요일에 첫 방송 앞두고 있는데 어때요 기분?
1: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시즌물을 이어나간다는 게
0: 아 엄청난 영광인 거야 이거는
1: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살짝 부담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0: 아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1: 뭔가 한 주를 쉬고 이제 저희 걸 다시 시작을 하는데 하이라이트 영상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오늘 제작 발표회를 해서 그런지 조금 더
0: 이제 실감이 나는구나.
1: 네, 실감 나고.
0: 그리고 사실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뭔가 행복하게 이렇게 준비를 막 하면서 촬영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막 으쌰으쌰 하면서 했는데 이제 막상 이게 이제 수치가 나오잖아. 아, 그게 참 짜증나지.
1: 수치는 사실 뭐 저희는 이게 연연하진 않겠지만 안 한다는 것도 사실 거짓말이지만 이게 저희가 끝난 지 이제 2주? 1주? 10? 얼마 안 됐어요.
0: 촬영이 끝난지. 네.
1: 그래서 실감이 좀 안 나는 것도 있고 시즌 1이 있다 보니까 1의 수치만 넘어서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다.
0: 1이 맥스가 몇이었어? 최고치가?
1: 11%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좀 엄청나게 잘 됐다라고 들어서
0: 땡진이에서? 네. OTT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1: 네, OTT에서.
0: 거기서 거는 기대가 크구나.
1: 네, 뭐 1만큼만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0: 아 나쁘진 않은데 분위기가 지금 아 이게 사실 제가 감히 느끼기에는 약간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재벌 형사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해서 그러면 이거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꼭 봐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좀 뻔한 거 말고 꼭 정말, 봐야 되는
1: 네, 뭐 여태껏 사실 드라마긴 하지만 에이 말도 안 돼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드라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정말 돈이 있으면 저렇게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걸 상상하면서 볼 수도 있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 너무 좋은 게 특별 출연이라고 해서 어디서 봤던 배우가 나오고 저 배우분이 나오시면 범인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웬만하면.
1: 근데 그렇지 않아요.
0: 그래?
1: 그렇지 않고 정말 다양한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는데 같이 출연하는 재미가 재벌 형사 2에서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무조건 카메오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빌런이 아니라
1: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0: 근데 이번에 엄청 많이 나오신다고 그러던데.
1: 네, 엄청 많이 나오고 깨알 출연도 정말 많고 아니면 길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드라마 덕을 봤던.
0: SBS가 약간 이런 걸 잘 만드는 것 같아. 그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뭔가 이렇게 자꾸 참교육이란 단어가 나오네. 그거 말고 약간 그 이렇게 빌런을 이렇게 이겨내는 거 있죠. 그리고
1: 정의구현.
0: 정의구현 드라마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열혈사제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0: 모험 택시도 그렇고 네. 재벌 형사도 그렇고 굿파트너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니까.
1: 정의구현.
0: 근데 SBS가 참 이런 시리즈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서 일단 사람들은 김부장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SBS에서 이런 게 나오면 그래도 기대하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1: 뭔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더운 여름에 정말 약간 청량사이다 같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재벌 형사 2 같은 경우는 금토 에피소드 끝납니다.
0: 아 그거 너무 좋아.
1: 네. 어. 한 해피가 끝나요.
0: 아 그거 너무 좋아.
1: 네. 어. 뭐 다음 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0: 아 그거 너무 좋아. 깔끔해.
1: 그래서 깔끔하고 전개가 빠르고.
0: 어, 근데 그러다가 가끔 좀 크게 가는 건 한 4개로 가졌는데.
1: 그래도 두 개면 끝나는.
0: 어 진짜? 네. 어 좋아 좋아.
1: 그 네 개짜리 안에 두 개가 끝나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AA 하면서도 제가 범인이네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공약 같은 거 좀 걸지 않나?
1: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공약을 재발회에서 제작 발표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저희가 할 게 없어요. 저희 뭐 윤경호 선배처럼 무언 수행을 할 수도 없고 그걸 그래서 SBS 별스타그램에다가 저희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0: 네. 몇 프로인데?
1: 저희는 그냥 높게 잡아서 15%를 잡았습니다.
0: 15%를 하면 뭘 하고 만약에 20% 넘으면 뭘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1: 아니요. 15%만 넘었어요. 저희는 이때 전장만 넘었으면 좋겠다였기 때문에 15%면 사실 너무 뭐.
0: 근데 거기 그 김부장 때는 윤경호 선배님이 그냥 무건수행 하겠다가 끝이었어요?
1: 무건수행으로 팬미팅을 하셨죠. 팬 사인회를 하셨죠.
0: 네. 진짜? 네. 아 요즘 몸 상태가 좀 어때요? 보은 씨가?
1: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0: 지금
1: 있는.
0: 지금 목 상태 많이 괜찮아요?
1: 목 상태요?
0: 아, 이 목 디스크 상태가?
1: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그래? 약간 헬스장에서 팬미팅 하는 거 어때요? 무게 치면서?
1: 재미없는데요.
0: 아 그래? 아, 네. 뭐야?
1: 별로예요.
0: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0: 그치, 또 나오지, 나오지.
1: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분명 또 이거 기가 막힌 것들을 또 해주신다고.
0: 근데 바로 아이디어 내자마자 재미없다 그러면은
1: 그거는
0: 이제 아이디어를 못 내겠는데.
1: 그쵸. 그거 만약 러닝을 하면 또 다 같이 러닝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헬스장은 굳이
0: 없는데?
1: 그래요?
0: 뭐가 있지? 윤치형님이 공약으로 영통 팬싸 어떠신가요? 재미없다고 빨리 해.
1: 좋은데
0: 재미없다고 해 빨리.
1: 이 줌처럼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0: 유해님이 프리허그 하자 했는데
1: 너무
0: 재미없다
1: 좋은데요?
0: 해.
1: 너무 좋은데 프리허그 요즘 또 요즘 코로나 이후로 잘 안 하지 않나?
0: 재미없다 해 빨리.
1: 프리허그 좋다.
0: 헬스장에서 땀 흘린 상태에서 프리허그 어때?
1: 최악인데요.
0: 아, 그래요?
1: 더워 죽겠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0: 이수진님이 단칼에 거절해 주셨는데 좀 재밌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미애님이 라디오 한번 더 나와주기 해주셨는데
1: 아 저 근데 라디오가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말 뭐 딘딘 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말 주변이 이렇게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0: 아 많이 없지.
1: 근데
0: 말 주변 아예 없는 사람 거의 그죠? 거의 1, 2, 3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요.
1: 말을 잘 안 해서. 근데 이렇게 시간이 잘 가고 정말 재미가 있어요.
0: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상 받은 DJ니까 예.
1: 아~
0: 재벌 형사 이렇게 시즌 2 가져가듯이 저도 이제 곧 6주년 그 7년 차 예. 그래가지고 쭉 가져가는 거죠 뭐.
1: 그래서 정말 약간 뭐 저는 딘딘 씨처럼 고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히 나올 것 같아요.
0: 조금 보현 씨 안 바쁠 때 좀 휴식기일 때 만약에 제가 뭐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 스페셜 게스트를 스페셜 DJ를 저희가 하거든요. 보현 씨가 와주시면 좋지.
1: 딘딘 씨가 없으면 저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0: 맞아요. 나도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1: 그죠.
0: 좀 위험해. 네.
1: 가끔 무건수행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0: 가끔 이렇게 자리하다 보면 막 제가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보현이 형 없나 하고 보면 웃고 있어. 이러고 웃고 있어 이러고. 근데 그 상태로 진짜 끝까지 계속 가만히 있는 묵직합니다 한보현 씨는. 자, 저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보현 씨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연기할 때 그 작품의 이 장르들이 있잖아요. 장르
1: 네.
0: 뭐 액션도 있고 뭐 로맨스도 있고 뭐 스릴러도 있고 막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그래서 좀 내가 요거 할 때 그래도 좀 재밌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1: 근데

0: 저희 장르가 뭐라고 해야 되나?
1: 요건 근데 약간 액션 아니야?
0: 액션
1: 스릴러는 아니잖아.
0: 어, 액션 활극. 저는 재벌 형사할 때
1: 코미디 액션.
0: 제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오. 캐릭터 따라간단 말 있잖아요. 제가 진짜 현장에서 말도 엄청 많이 하고
1: 거기서?
0: 네, 극 중에 나오는 메신 메신이 애드립이에요.
1: 어, 진짜. 네.
0: 이게 대본에 적혀져 있진 않고 이제 작가님이 저랑 새 작품제 마이 네임 재벌 형사 원투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아예 공란을 주세요. 제가 거기를 채우거나 감독님이 컷을 안 합니다. 형 뭐 좀 채워주시면 안 돼요? 뭐 더 해주시면 안 돼? 이러니까 저는 막 경우의 수를 찾다가 스태프들의 반응을 보고 했을 때 터지면 아.
1: 어? 근데 약간 그게 비즈니스 웃음은 없나?
0: 아.
1: 그러니까 약간 사회생활 웃음.
0: 그러면 편집에 못 쓰죠.
1: 아 그래 그래. 네.
0: 재밌으니까 편집에 쓰는 거죠.
1: 어 근데 보현 씨가 막 그렇게 엄청 재치가 기가 막힌 스타일은 아닌데 사실. 갑자기 뭘 이렇게 했을 때 확 재치 있게 사람을 터트리는 스타일은 또 아닌데.
0: 그러면 재벌 형사 1을 재밌게 못 보셨겠죠.
1: 어 그래? 난 그래서 작가님이 대단하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이 안보현을 이렇게 살려준다고 이랬는데.
0: 연기를 제가 했는데.
1: 그러니까. 아 거기도 애드립이 많아요?
0: 다 애드립이에요.
1: 어 원도?
0: 뭐 명패를 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다 제가 만드는 거죠.
1: 어 그래 약간 이상 약간 거기서 약간 이렇게.
0: 네 허세 부리고 이런 것들은 다.
1: 확실히 연기자야. 그러니까 확실히 연기자야.
0: 아, 이렇게 뭔가 뭐 막 인정받은 기분이 막 썩 좋지는 않네요.
1: 어 막 그리고 제가 막 엄청 크게 또 인정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방금. 예. 어 자 요즘 날씨가 더워서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해지고 속이 뻥 뚫리는 사연들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겪은 에피소드나 목격한 일도 환영하니까 여러분의 사이다 썰 나눠주시고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은 일상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작품 끝났고 운동도 이제 한 4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0: 네, 저는 사실 요즘은 병원 투어를 다니고 있어요.
1: 왜 어디가?
0: 어 치과도 네. 다니고 있고요. 네, 네. 어 어깨 재활, 저 어깨가 안 좋잖아요. 네. 어깨 재활하면서 목 디스크 병원 같이 다니고 있고요. 피부과도 한번 뒤집혔어가지고 피부과도 다니고 있고요. 뭐 은행도 가고.
1: 최근에 오토바이 타는 거 몰리지 않았었나? 그 좀 전인가? 비 엄청 올 때 한번.
0: 바이크는 뭐 위험하지 않는 선 지금 더워서 잘 안 타긴 하는데. 어 바이크는 그래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조심히 탑니다.
1: 아 바이크는 여름에는 좀 안 타는구나. 밤에는 좀 타나?
0: 밤에는 좀 타죠. 밤에도 근데 지금 너무 덥긴 해서 잘 안 타려고 하는데 사실 3일 전에 탔네요.
1: 지금 그러면 약간 그거네. 재활 시즌이네.
0: 지금 이제. 다시 컨디션을 조금 충전하는
1: 작품 기간이. 하는 동안 이제 갈아 넣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재활하고.
0: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1: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몸을 너무 많이 썼잖아 평소에 사실. 네,
0: 맞아요.
1: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몸을 썼으니까 운동도 그렇고. 자 저희는 그럼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보는 동안 뭐 보현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 조금 약간 어떤 노래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아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노래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1: 약간 허세가 좀 들어간 느낌.
0: 아 조인성 선배랑 공효진 선배가 나왔던 괜찮아 사랑이야 OST예요.
1: 아 미안합니다.
0: 거기 OST인데 드라마도 너무 재밌게 봤었지만 거기 나오는 OST 영어로 되어 있는 팝송 노래들이 정말 다 좋아요. 근데 이 노래는 들으시면. 분명 저장하고 플레이리스트에 넣으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 좋습니다.
0: 들어보세요.
1: 캐선의 Ship and the Globe인데요. 이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K선의 시밴드 글로브 듣고 오셨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이다 썰 하나씩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67님이 저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푸는데 보현님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서울 사시니까 트윈스 팬이신가요? 아니면 부산 출신이니까 자이언츠인가요? 해주셨는데
1: 살짝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네. 저도 야구 좋아합니다.
0: 좋아해요?
1: 네, 좋아하고 아무래도 그 저희 연고지가 부산이다 보니까 자이언츠 팬입니다.
0: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약간 완전 찐팬분들은 막 매일 보시잖아.
1: 저도 틀어놔요.
0: 진짜?
1: 6시에 틀어놓고 중계를 보고
0: 부산이
1: 롯데죠.
0: 그러니까 괜찮아?
1: 뭐가요?
0: 아니 성적이 제가 야구를 몰라요.
1: 그래서
0: 긁히지 마. 그냥 물어본 거야.
1: 긁은 게 아니라 긁힌 게 아니라 그래서 가을 야구를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1승 1승을 응원하면서 보는 거죠.
0: 가을 야구 가는 게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는
1: 그쵸,
0: 거죠. 그 탄 몇 가지 가는 거예요?
1: 지금은
0: 여섯 구단이
1: 많아져서 6시
0: 다섯 팀?
1: 다섯인가 여섯일 거예요.
0: 지금 부산은 어때요? 순위가
1: 지금 2등 정도?
0: 오 괜찮네.
1: 밑에서
0: 안 좋다.
1: 아 괜찮아요.
0: 근데 아직. 원래 요즘 야구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0: 이렇게 뭐 작품 나오거나 하면 시구하러 가시던데.
1: 네. 시구는 저는 플레이오프 가면.
0: 아 플레이오프 네. 가면 한다고.
1: 네.
0: 아 부산 플레이오프 가면 딱 부산 출신이니까 딱 가겠다.
1: 제가 뭐 이대호 선수 네. 그 은퇴할 때도 영상 찍어 보내고 했었는데 그 자이언츠 측에서 이제 시구 많이 섭외 갔었는데 스케줄이 안 됐어요. 드라마를 계속 찍고 있었어가지고 안 됐고 이왕이면 축배를 들 때
0: 그치. 네,
1: 함께. 가고 싶다.
0: 오래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안합니다.
1: 혹시나 우리 부산, 부산 분들 다 일어나겠네.
0: 아 나 부산 나 완전 부산 제 2의 고향이다.
1: 깨워요?
0: 아 부산 내 제 2의 고향이다.
1: 이상한 연변사.

0: 목소리 쓰지 마시고요.
1: 제가 실제로 그 보현 씨 친구분들이랑도 이렇게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무섭습니다. 그 부산 분들 그분들 무서워요. 예. 자, 6130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사이다까지는 아니고 김빠진 사이다 사연도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말도 안 되게 주차한 차가 있길래 직접 말할 용기는 안 나서 지나가면서 차 번호 확인하고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것도 사실.
1: 이 상황에서 진이수면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지금 캐릭터가 자, 진이수야 지금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해요?
0: 진이수다.
1: 아, 진이수다. 진이수.
0: 인성 논란이 나올까 봐.
1: 아, 괜찮아.
0: 돈이 많은 거잖아요. 돈이.
1: 아, 얘 인성 논란 많잖아요.
0: 저는 그냥 그 사설 업체에 말을 해서 이 차를 그냥 빼버릴 것 같은데요.
1: 그냥
0: 아니면
1: 렉카를 불러서 끌고 간다.
0: 그러거나 아니면 이 차가 참교육을 하는 거죠. 못 나오게끔 제 차로 막아버리는 거죠.
1: 아, 근데 완전 슈퍼카로 막아놓는 거야?
0: 예, 네, 뭐 박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게. 네, 그러면 두 번 다시는 이러진 않을 것
1: 그럴싸하네.
0: 같아요.
1: 그럴싸하네.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0: 어떻게요? 부숴버려요?
1: 전 박살내고 돈 올려놓고 갈 거야. 그 중고차 시세 본 다음에 박살 내고 거기다 돈 이렇게 올려놓고 가는. 조금 더 얹어서 쪽지랑 함께
0: 동부이청 뭐 망치. 역시 허세는
1: 하지 마십시오. 자, 익명님이 이것도 사이다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제 차가 퇴근 중에 사고가 났는데 그걸 지나가다 본 직원이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녔어요. 제가 뒤에서 막아서 과실 100%였거든요. 근데 그 동료가 며칠 뒤 출근 중에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엄청 깨졌대요. 남의 얘기 막 하고 다니더니 벌받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해주셨는데
0: 왜 이러지? 그걸 왜 소문을 내지?
1: 근데 이거 사고 난 거를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무슨
0: 자기한테 뭐가 뭐 왜 이야기를 하고
1: 근데 그게 그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거에 대한 피해는 없는데 그냥 기분이 나쁜 거지.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진이수면 어떡해요? 회사 사요?
0: 회사 사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서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1: 이거 진이수면은 회사 샀지. 그 다음에
0: 잘랐지.
1: 대표실로 대표실에서 불렀겠지 그 직원을. 그 다음에 야 너 뭐야 하면은 대표한테 너가 뭐야? 딱 이렇게 딱 이거지. 아, 나 한번 나갔어야 되는데 재벌 친구로 이수 친구로.
0: 괜찮은데.
1: 그러니까. 야 이수야 왔어.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뜸하냐? 야 우리 거기 한번 가야지.
0: 정말 가소롭다.
1: 야 우리 한번 가야지 하면서. 야 이비자 한번 가야지. 야 헬기 띄운데 막 하면서 한번 나갔어야 되는데 아쉽네 정말. 어쨌든 네.
0: 남이 뒷얘기하는 거.
1: 그거 있어요? 혹시 보현 씨 뒷얘기하는 거를 내가 직접 들은 적?
0: 저 있어요. 저 그 이거 사실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태원 언제쯤? 클라스 할 때 제가 정말 그 박세로이에게 정말 막 좀 이렇게 막 말로 괴롭히는 게 있었는데 그 씬을 찍고 제가 화장실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출연자 분이 계시잖아요. 보조 출연자 분들이 계셨는데 소변 저는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걸 모르시니까 야 제가 장군원이라는 캐릭터였거든요. 장군원 진짜 쓰레기 같다 이러는데 이렇게 칭찬인지 아닌지 연기를 잘했다인 건지 이게 많이 짤이 도는 그런 씬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지도 궁금했었는데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야 그 말 안에 누구냐 이러면서 막 찾고 왜 잘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막
1: 그 씬 끝나고 맞아요?
0: 맞아요.
1: 오케이. 그 씬 끝나고 맞죠?
0: 네.
1: 오케이. 네.
0: 아니면 제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장군원.
1: 근데 원래 촬영하다 보면 그 작품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많으니까. 뭐 감독님들도 막 재벌 형사 할 때 막 보현아 이러지 않고 이수야 이러지 않아요?
0: 그래서 이수영 이러죠.
1: 그러니까. 네. 그 씬 끝나고
0: 무슨 말이야?
1: 아니야. 근데 안보현 씨는 사실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연예계에서 보기 되게 드문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뭔가 쓰레기라는 단어랑 가장 좀 거리가 먼

0: 사람 중에 한 명. 예. 진짜 정직한 인간입니다. 정직한 인간. 진짜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예. 근데 너무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옛날 아빠 같은 스타일이야, 약간. 옛날 아빠 같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막 아우 막 근데 옛날 아빠인데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막 가끔 주말에 이제 대청소하자고 막 소파 뒤엎고 막 이렇게 청소하는 아저씨 있지 막 뭐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 다 깨워가지고 우리 가족 이런 거 해야 돼 막 이런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예, 굉장히 진국입니다. 진짜 여기서 좀 보기 드문 캐릭터 중에 한 명. 예.
1: 아, 오묘하다. 이제 칭찬인지 아닌지 진짜.
0: 아 되게 칭찬이야. 되게 칭찬. 김하영님이 완전 칭찬이죠. 손주현님이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는 뜻 아닐까요? 해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아유.
0: 자, 아 아쉽네.
1: 좀 진짜예요?
0: 재밌는 얘기 많은데 그거 재밌던데 이번에 요정재 형 네. 올라온 거 저 그 짤 봤는데 부산에서 이제
1: 루꼴라
0: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루꼴라 피자를 이제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루꼴라 추가가 있어서 뭐 내가 볼 땐 그게 뭐 콜라 같은 건 줄 알았나 봐.
1: 페퍼로니 같은 건 줄 알았나 봐. 토핑인지 알았죠.
0: 그러니까 피클 같은 건 줄 안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다섯 개 주세요. 다섯 명이니까 했는데
1: 정말 베지테리안처럼 토핑이 아니라 빵 도우도 안 보일 정도로 저희 진짜
0: 근데 나는 거기서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제가 본 친구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경호하는 형 막 이런 뭐, 형들 네. 등치 큰 형들이랑 네. 근데 그 형들 말투가 떠오르는 거야. 뭐 야 뭐 베지테리안이가 이게
1: 투박한 사람들.
0: 그 약간 진짜 운동할 진짜 그 약간 막 최고 끝나고 최대 졸업한 것 같은 남자 다섯 명에서 그 루꼴라 피자를 시켰다는 게 나 너무 웃긴 거야. 그
1: 계속 아. 우리 거 맞나 우리 거 맞나.
0: 아 그게 너무 웃겼어. 아 아유,
1: 감사합니다.
0: 네. 어쨌든 정은주님이 안보현 배우님 저는 최근에 재벌 형사 시즌 1 정주행 중인데요 시즌 2도 꼭 보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특별 초대석은 SBS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 시즌 2의 주인공 배우 안보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아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근데 진짜 매번 느끼지만 여러 번 나온 건 아니지만 정말 시간이 빨리 가요. 뭔가 아쉬울 정도로 거짓말이 아니라 저 더 앉아있고 싶어요. 막 가지 않아도 된다면 진짜 그러고 싶을 정도로
0: 진행이 네. 진행이 좋잖아요. 사실.
1: 좋네요.
0: 아 진행 좋다. 라디오는 역시. 나 진짜 좀 괜찮아.
1: 아니 뭐 방송도 너무 잘하시니까. 아니,
0: 은채 씨랑 같이 오시지.
1: 그러면 한 번 더 저희가 만약에
0: 시청률 좀
1: 올라 언제든지
0: 그 원하시는 거 딱 되시면은 네. 진짜 한번 같이 나와주시면
1: 은채 씨도 좋아할 것 같아요.
0: 저희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1: 저한테는 그렇게 가슴에 손까지 안 올리면서 갑자기
0: 아, 그래도 아이, 사실 좀 보현 씨랑은 또 워낙 친분이 있으니까 좀 이제 은채 씨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제 안보현도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느낄 때 약간 이 남자는 막 참 다 괜찮은데 참 진국인데 참 그 뭐라 해야 될까 MSG 맛이 좀 떨어지는 음식 뭔지 알아요 진짜 그 약간 진짜 할머니 국밥인데 진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 은채 씨가 바라보는 보현 씨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의 시청률에 도달하면
0: 열심히 해서 네, 꼭 뭐,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0: 그때 뭐 은채 씨만 보내줘도 되고 예, 같이 오셔도 좋고 예, 다 좋습니다. 예.
1: 속상하게 하네요.
0: 아닙니다. 제가 또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네. 드라마라 사실 저 이거 이번에 형이 저희가 연초쯤에 만났을 때 이거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되게 속으로 좋아했거든요. 오 이거 하는구나 하면서 왜냐면 사실 요즘 드라마들이 너무 매주 어쨌든 새로운 것들이 있고 뭐 분기별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만 사실 내 입맛에 맞는 드라마 찾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요즘 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익숙하게 좋아하는 게 시즌2로 돌아온다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그만큼 즐거움을 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고 저도
1: 감사합니다.
0: 자 늦은 시간까지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되는 드라마 재벌 형사 시즌2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재벌 형사 시즌1의 OST죠 루시의 헤이 들려드리면서 보현씨 보내드리고 저는 딘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 원하시는 거 찍으신 다음에 꼭 다시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0: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폭염입니다. 자, 그럼 찰리푸스의 Dangerously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찰리푸스의 Dangerously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폭염이었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야 너무 덥죠. 지금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에 내려올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데 요즘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야외를 다닐 일들이 있는데 제가 몸에서 열이 배출이 잘 안 돼가지고 딱 나가는 순간 열이 이렇게 머리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막 얼굴까지 막 너무 뜨겁다가 딱 실내 들어오는 순간 바로 괜찮아져. 그래서 와 이게 근데 예전에는 더우면 그냥 아 덥다였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있으니까 뭔가 이 더위에 대한 체감이 너무너무 약간 심해서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위험하다. 아, 날씨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요즘 그 릴스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는 게 자 지금 시간 몇 시인데요? 제가 지금 나가서 뭐 2시간 동안 뭘 하고 와보겠습니다. 이러고 딱 그 변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이러는데 날씨가 진짜 그 정도로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최대한 열 맞고 피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크림은 진짜 이제 필수로 좀 본인 건강을 위해서 좀 바르시고 수분 보충 계속 많이 해주시고 그늘 있으면 좀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빈님이 오늘 날씨 진짜 더웠어요.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땀이 비처럼 주룩주룩 흐를 정도였네요. 이번 더위 정말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어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해주셨고요. 2346님이 너무 더워서 신랑이랑 야식으로 치킨 먹고 시내를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여긴 광주인데 저녁에 30도라니 허걱 더워도 정말 너무 더워요 유유 해주셨는데 더운데 야식으로 치킨 먹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시내 드라이브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차 타기도 무서워요. 차 타기도 무서운 게 뭐냐면 차가 달궈져 있으니까 뭐 시동을 켜놓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다 파킹해놓으면 진짜 빚 받으면 와 검정차는 진짜 그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 계단 같은 거 올릴 때 나도 모르게 손잡이에 손 댔다가 으악 하면서 뛰는 거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날씨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최성곤의 네가 좋아 그리고 박효신의 Shine Your Light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아, 1489님이 원래 저에게 너튜브 필승 조합이 한혜진, 기한, 이시언님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요. 요새는 스윙스 매드클라운 딘딘님이 나오면 무조건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세분 우정 너무 재미있고 좋아 보여요. 화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지난주죠. 예, 팀 도라에몽의 도쿄여행 2탄이 올라왔습니다. 예, 생각보다 알고리즘이 안 타가지고 지금 많이 다들 좀 슬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알고리즘이 안 타네 하면서 야, 그냥 도라에몽 옷 입고 돌아다닐 걸 이럴 거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네, 썸네일이 너무 센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님이 취업해서 첫 출근을 했는데요. 남의 돈 벌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 하루였습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무사히 출근할 수 있겠죠?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해주셨는데, 영희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예. 그 뜻은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있겠습니까? 예. 힘내시고요. 자,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4: 파워 FM.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시작한 24시 할인점에 다녀왔어요. 앞에 벤치가 있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들어왔답니다. 덕분에 잠이 다 깨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방학이라 괜찮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부럽다. 이 사연에서 느껴지는 고즈넉함. 전 진짜 이런 거 들으면 기분이 저도 좋아져요. 이제 딱 엄마랑 나가서 아이스크림 벤치에서 먹고 근데 마침 내일 나갈 데도 없어. 방학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선영님 진짜 이 방학을요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미라니 한시라니 게시판이 있는데요. 새벽 1시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습니다.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두 곡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여름에 들으면 시원해지는 그런 노래들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오마이걸의 돌핀, 두 번째 곡으로는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최승호님. 영업직이라 매일 양복 입는데 뙤약볕 아래를 걷기가 정말 힘드네요. 이번 주가 입추가 있다던데 하루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매일 양복 입으면 진짜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제가 맨날 하이힐 신는 그런 기분일 것 같은데 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저라도 양복 맨날 입으면은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저도 가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을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올 기나긴 겨울이 좀 무서워가지고 요즘에는 그럼 그냥 여름을 잘 즐겨보자 이런 마인드로 바꾸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승호님을 위해서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이혜숙님, 베란다 창문을 여니 매미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매미 잡으러 다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50이 코앞입니다. 올 여름도 잘 극복하자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진짜 맞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매미 잡아보신 적 없으세요? 전 있는데 저는 친오빠가 있어가지고 그 오빠 따라서 메뚜기도 잡으러 다니고 사마귀도 잡으러 다니고 개구리 매미 막 이런 거를 잡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잡는 게 왜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막 그 갖고 와서 막 올챙이 가져와서 개구리 될 때까지 키우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무섭고 좀 꺼려지는데 그때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제가 생각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런 좀 겁 없이 해보는 그런 뭔가 체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진짜 혜숙님 말대로 매미 소리 때문에 잠 간혹 깰 때 있거든요. 그럴 때면 매미가 불쌍하면서도 좀 그만 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듣고 있는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진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그런 체험 같은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체험 어릴 때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두 곡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걸스데이의 링마벨, 두 번째 곡으로는 시크릿의 유후라는 곡 가져왔어요. 두 곡 듣고 올게요.

내가 요즘 고친 그 무언가를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일상의 포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찐팬의 사랑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덕질을 나눠보는 이거 내꺼.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거 내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혜란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쉰이 넘으셔도 소녀 같은 엄마를 닮아 저도 꽃을 참 좋아해요. 아빠도 로맨틱하신 분인데 두 분 연애 시절에도 꽃다발 선물을 자주 하셨대요. 지금도 결혼 기념일 생일에 꼭 준비를 하시는데요. 자식은 좀 뒷전인 닭살 부부예요.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예쁜 쓰레기라고 취급하지만 저는 꽃다발이 참 좋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너무 보기 좋으세요. 정말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 아닐까요? 내가 결혼을 해도 꽃을 받는 그런 삶. 진짜 로망인데 제 주변에 친구 부모님께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아버지께서 결혼기념일마다 한 송이 씨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기념일 10주년 차야 그러면 장미꽃 10송이를 사오시고 이제 20년 차야 그러면 20송이를 사와서 이게 매년마다 장미 꽃다발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으시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꽃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엄청 좋아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소녀 같으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부럽기도 하고 진짜 우리 혜란님처럼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

같다 그런 생각이 진짜 충분히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꽃을 좋아하시는 헤라님의 사연을 들으니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저의 곡인데요. 미란이 데이지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 사실 이 곡을 제가 만들었던 게 꽃다발을 받고 나서 그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만들었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헤라님께 데이지 한 송이를 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 가져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이거네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김선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중독 사연 듣다 보니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가 생각나요. 벌써 10년 전이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희 세대 수능 금지곡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아이오아이 너무너무너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가 10년 전이에요? 와, 진짜 시간 빠르네요. 정말, 정말 그분들 지금 이제 아이오아이 분들 이제 이번에 컴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혀 10년의 세월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와, 너무너무너무가 10년이 됐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어떤 곡이 이제 수능 금지곡이었냐면 샤이니의 링딩동이라는 곡이 금지곡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수능 금지곡 어떤 거였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어떤 곡이 나오냐에 따라 이렇게 좀 나이

감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과연 이번 2026년에 수능 금지곡은 어떤 곡이 될까 참 궁금합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이거내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우리 너무너무너무가 듣고 싶어 하셨던 선희님을 위해서 이 노래 가져왔어요. IOI의 너무너무너무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김성현님, 란디 휴가 다녀오셨어요? 저는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무작정 밤바다를 보러 강릉 다녀왔어요. 파도 소리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아있는데 밤바람이 살짝 끈적하면서도 시원하더라고요. 4명 다 아직 취업을 못해서 우울했는데 바다 보면서 우울함을 떨쳐냈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진짜 좋았겠다. 저는 휴가를 7월 초쯤에 미리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이런 사연 들으면은 진짜 또 가고 싶습니다. 아, 정말 물을 좋아해가지고. 성윤님, 아직 이제 친구들이랑 바다 보고 오셨다 했는데 같이 간 네 분 다 아직 취업을 못해서 우울함을 떨쳐내셨다고 했어요. 아, 근데 진짜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뭔가 이런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휴가철이 오면은 저는 좀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룬 게 없는데 쉬어도 되나? 난 원래 쉬었던 사람 아닌가? 원래 계속 쉬고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정말 오히려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치열하게 살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과부하 걸릴 때는 저는 이렇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런 죄책감 없이 진짜 친구들이랑 으쌰으쌰으쌰 하는 시간을 이런 식으로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현님 잘 놀다 오셨습니다. 백영민님, 여름휴가 한번 가기 정말 힘드네요. 한꺼번에 일을 해놓고 가야 해서 일을 몰아서 하는 중인데 입술 물집이 두 군데나 나네요. 상태 최악.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하, 정말 여름휴가 가기 힘들다. 저는 정말 이런 생각 들어요. 여름휴가 갈 때 이제 우리 영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도 미리 해놔야 되고요. 가면 어떡해? 뭐 해야 돼? 인생샷 찍어야 돼. 그러면은 좀 오랜만에 피부 관리샵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가면 뭐 신어요? 슬리퍼 신잖아요. 그럼 페디큐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름휴가 가기 전에 진짜 더 바빠요. 그리고 수영복도 사야 되죠. 레퍼런스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바빠요. 우리 영민님,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민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이 가기 전에 일 다 끝내놓고 진짜 입술 물집이 났지만 여기에 약 바르면서 최대한 낫게 한 다음에 정말 재밌게 놀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두 곡도 가져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두 번째 곡으로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이선화님, 오랜만에 거제에 사시는 형님네 다녀왔는데요. 다가구 주택이라 넓은 옥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 발 담그고 수박도 먹고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도 마셨어요. 같이 모여서 간만에 화투도 쳤답니다. 이렇게 놀아본 게 얼마만인지. 아이들 없이 어른끼리 노니 재미나더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재밌었겠다. 확실히 지금 휴가철이라 그런지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의 사연이 진짜 많아서 제가 읽는데도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야, 화투도 치시고 와, 미숫가루도 드시고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요, 어른들도 노는 거 좋아해요. 이게 뽀로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요. 우리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땐 여러분들도 진짜 간간이 나의 숨쉴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중간중간 꼭 이렇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오이네님,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 사람과 사귀는 동안 저만 힘들었던 것 같은데 헤어져도 저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럴 때 진짜 속상한데 뭔가 나만 그리워하나? 나만 널 사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진짜 좀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는 만약에 연애를 했고 사랑을 했어. 근데 그 끝이 안 좋았을 지언정, 나만 힘들었을 지언정, 내가 여기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저는 이 사랑을 통해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좀 쪽이거든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네님께서 아 그러면 왜 나만 그리워할까? 왜 나만 힘들까?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아 다음에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으면 저는 그걸로 이 연애는 성공적인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입니다. 듣고 올게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1부의 마지막 곡 FX와 도경수가 함께 부른 Goodbye Summer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0: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여름철엔 탈수증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맘때면 전국 곳곳의 관공서에서 조금 특별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나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수 나눔 냉장고의 위치를 표시해둔 얼음물 지도인데요. 이 시원한 나눔은 누군가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몇 해 전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했을 때 혹서기에 고생하는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집 앞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음료가 담긴 아이스박스를 준비해뒀다는 사연들이 SNS에 퍼졌고 그 뒤로 해마다 여름이면 생수 나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작은 생수 한 병이지만 거기 담긴 마음은 사막의 오아시스만큼이나 커다래서 올해도 우리는 이 뜨거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수요일 DJ 미라니 한시라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며 들어본 곡은요, 샤이니의 뷰였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미라니의 한시라니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으니까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읽어드릴게요. 박종범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새벽에 일하면서 자주 청취했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왔네요.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분들께 안전운전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종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 새벽에 일하면서 자주 청취하셨다 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 안 하시나 봐요. 아,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또 새벽에 일하시게 되면은 또 자주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진짜 안전운전 부탁드린다고 종범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안미영님, 야근을 마치고 씻고 나오니 새벽 1시가 넘었네요. 저는 혼자 살아서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때론 적막함이 외롭기도 하지만 요즘엔 참 좋더라고요. 헤이즈의 엔줄라이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진짜 어른이다, 어른. 저는 비로소 혼자임을 인정하고 이 혼자임을 즐기는 자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덜 된 것 같긴 한데 우리 미영님 너무 멋있네요. 뭔가 진짜 저도 혼자 살지만 가끔 외로워요.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잘 견디는 방법을 알게 되면 좀 인생이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미용님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지용님, 방학인데도 새벽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취중 공부 중이에요. 이 시간에 몰래 먹는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새벽을 견디는 모든 취준생들 파이팅입니다. 라우브의 Percy in the Rain 들려주세요. 취업해서 돈 벌어 파리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멋있다. 저는 이런 꿈이 있는 사람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사실 꿈을 꾸는 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뭔가 버킷리스트라던가 내가 뭔가를 이루면 난 여기를 꼭 갈 거야 하는 그런 꿈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우리 지웅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기세를 보니까 딱 이 이번 연도 취업 각입니다. 네, 제가 그 보는 눈이 있거든요. 우리 지웅님 찰떡같이 붙으셔가지고 파리 갔다고 저 진짜 자랑하는 사연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만 세 곡 가져왔습니다. 안미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헤이즈의 엔줄라이, 두 번째 곡 982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세 번째 곡 고지용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라우의 페르시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라니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913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밤샘 실험하면서 오랜만에 듣는 라디오. 잠시 하던 일을 손에서 놓고 감상에 젖었네요. 바쁜 대학원 생활에 자주 못 만나 떠나보낸 여자친구가 결혼하는지 SNS 사진이 웨딩 사진으로 바뀌었더군요. 이제 졸업이라 졸업 후 다시 잡아보려 했는데 너무 늦었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이 사연에 있어서 좀 MBTI T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팩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9133님이 놓으신 거잖아요, 손을. 먼저. 저는 그 너무 바쁘고 일 때문에 그랬어 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보다 일이 더 중요해 로 들려요. 그래서 아, 이거는 둘의 운명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저는 타이밍이 맞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9133님이 달려야 할 때 그때 저는 그 여자친구분은 사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저는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9133님께서 그렇게 막 감성에 젖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9133님과 오히려 더 잘 맞고 타이밍이 찰떡 같으신 분이 전 나타나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잡으려 했었는데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약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권진아의 끝이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생활 증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경화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30대 중반 직장맘인데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니 제가 옷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전업주부인 친언니가 자꾸 옷을 빌려달라고 해요. 어릴 때 같이 살 땐 그렇게 안 빌려주더니 안 빌려주면 삐져요. 나이를 먹어도 자매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는 그 4살 터울에 친오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언니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 부러움이 사실 나이 들수록 더 커지는데, 왜냐면 성인이 되고 나면 막 같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걸스토크도 나눌 수 있고 여행도 같이 가고 사우나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사실 친오빠랑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저는 막 그렇게 막 오빠가 좋아하는 것처럼 안 좋아해서 대화도 잘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진짜 이렇게 언니나 동생, 여동생 있는 분들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화님이 보낸 사연이 저는 부럽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라면은 옷을 그냥 막 빌려줄 텐데, 이게 옛날에 언니가 안 빌려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좀 괘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좀 언니랑 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뭔가 이렇게 직장맘이시니까 그 바쁠 때 약간 그런 딜 있잖아요. 뭐 이거 해주면 내가 빌려줄게, 이런 느낌으로 좀 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해봅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칭얼칭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아이들의 슈퍼레이디라는 곡 가져왔어요. 이 곡 듣고 올게요.

매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란이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란이의 픽뮤직. 오늘은요, 여름에 관한 노래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름 노래들을 가져왔어요. 먼저 두 곡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 청아의 Why Don't You Know, 두 번째 곡으로는 태연의 Why라는 노래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블락비의 헐, 두 번째 곡으로는 뉴진스의 어텐션이라는 노래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엔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가 방송됩니다. 끝곡으로 FX의 All Min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고 대구에 방문한 아이. 기차역에 있는 물품 보관소를 이용하던 아이는 한 보관함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어른 눈높이에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지폐가 가득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놓여있는 걸 보고 아이와 엄마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봉지 안엔 4,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죠.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으로 확인됐고 덕분에 경찰은 빠르게 수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준 덕분에 경찰서장의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이 아이는 뮤지컬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 배리유 양인데요. 남다른 눈썰미를 지닌 10살 소녀에게

0: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1: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 가족과 바닷가를 찾은 중학생이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한 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시민이 튜브 하나만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고 무사히 학생을 구조한 뒤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학생의 가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며칠 뒤 구조에 나섰던 시민이 육군 소속 고영우 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말한 고영우 하사. 현재 전방 초소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작지만 커다란 영웅 덕분에 대한민국

0: 한국의 오늘이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0: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것.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재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샌들의 양말 신는 건 우리 아빠 그리고 아버지 동년배 아저씨들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샌들의 양말 신는 게 패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여름 패션의 중심이 발끝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젤리 슈즈 기억나시죠? 신발도 중요한 패션 아이템

것처럼으로 생각을 해서 최대한 잘 꾸며서 신는 거죠. 여기서 신발과 양말을 조합한 스타일링이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도 샌들을 신고 있는데 좀 발등에 상처가,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내서 가죽으로 샀거든요. 이거 사서 오래 신어야지 하고 그랬더니 가죽이 길들여지질 않아서 발등에 막 상처가 나고 이제 좀 아픈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겨내고 적응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양말을 신을 수 있다면 가죽도 조금 부드러워질 때까지 내 발도 지키고 패션도 뭔가 좀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혹하는 오늘 오프닝이었어요. 이게 아이돌들이 샌들이나 귀여운 운동화에 레이스 양말을 매치하기 시작하면서 레이스 양말도 또 핫한 아이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버지들은 뭐 흰 양말 이런 걸 신었는데 그 흰 양말이 아니라 뭐 레이스나 시스루 양말을 신는 거래요. 이 무더운 여름 발끝에 멋도 챙기고 땀도 예방하는 실용성을 갖추게 된 건데요. 멋진 추가 패션 생각하고 있다면 귀여운 여름 양말 하나 챙기는 건 어떨까요? 수요일 아침 친구들은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시나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지긋지긋 무좀맨
6: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안전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곤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6720님. 샌들 신을 때 발 뒤꿈치가 종종 아파서 고생했는데 찡디가 알려준 것처럼 양말 신고 샌들을 신어볼까 봐요. 아저씨 스타일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유행이라니까 도전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양말, 흰 양말 신으면은 이제 그 아빠떼 느낌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샌들이라고도 안 했어요. 샌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말을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3616님. 항상 듣기만 하다가 문자 남겨요. 오늘은 저희 가족 여름 휴가 날입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지만 두 달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 너무 신나네요. 일본에서 3박 4일 보내고 처가댁인 제주도에서 6박 7일 보내고

여보요, 찡기도 함께 해줄 거죠? 저 껴주시는 거예요? 좋네요. 3박 4일에 6박 7일이면은 잠깐만, 거의 10박 11일이잖아요. 와, 휴가 기간도 딱 좋고요. 에, 싸우지 말고 좋은 시간 보내.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8월 5일 찾아주신 분은 김병수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에게는 언제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살고 있는 동네 큰 길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모델하우스가 열렸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인가 했는데 아내가 같이 구경 가자고 하는 거예요. 보고 오면 그냥 한숨만 나올 게 분명한데 뭐하러 가냐고 물어봤는데도 그냥 보고만 오자고 하네요. 그렇게 보고 왔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우리 집이 훨씬 낫다. 우리 집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좋은 신축 아파트 보고 왔는데 우리 집이 더 좋다고 하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나도 여보가 있는 우리 집이 더 좋아. 여보 사랑해. 이승철의 마이 러브 신청합니다.

이승철의 My Love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김병수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정말 아내분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표현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진짜? 사실 저는 그렇게 끌려갔다 하면은 뭔가 일부러 내색 안 하려고 아이 그래도 좋긴 좋네 우리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런 데 오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내분은 이게 아니라 야 이거 필요 없어 우리 집이 훨씬 좋아 이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우리도 잘 해오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모든 의미가 담겨있는 한마디였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뭔가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병수님도 참 마음이 멋지신 것 같고요. 두 분 지금처럼 알콩달콩 예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진짜 앞으로도 잘 지내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다면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지친 아침이겠지만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힘내보자고요.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는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게요. 5883님, 요즘 답답한 일이 많아서 오늘은 연차 쓰고 근교로 드라이브 가려고요. 오후에 나가면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오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했는데 찡디가 드라이브 가본 곳 추천해주세요. 출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서 쪽, 서울인지 아닌지도 모르네요. 그래도 뭔가 서쪽에 계시다면은 저는 파주 쪽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드라이브 길이 좋아요. 그리고 뭔가 동쪽에 계신다 그러면 남양주로 가야죠. 예. 두 군데 추천드려봅니다. 3250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미입니다. 4시 반에 나왔더니 깜깜해서 이마에 후레쉬 켜고 포도밭일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시골은 새벽 시간이 참 좋은데 징대한테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실 거죠? 제 신청곡은 송하의 바다가자입니다. 아, 그럼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 거고요. 포도밭일 쉽지 않을 텐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송성진님, 전라도 광주로 일주일 출장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움직였더니 피곤하군요. 기운나게 쿨에 애상 신청해요. 쉽지 않죠. 4시부터 움직인다라는 게. 예. 잠 좀 깨시길 바라겠고요. 신청곡들을 바로 띄워드릴게요. 송하의 바다가자, 쿨의 애상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송하의 바다가자 쿨의 애상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친구들 문자 도착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1516님 찡디 저는 아들 셋입니다. 셋째 아들이랑 남편이 크게 다퉈서 냉전이에요. 아들이 독립했는데요. 그래도 늘 주말이면 본가에 와서 얼굴을 봤거든요. 지금은 3주째 남편과 냉전 상태라 중간에서 저만 난감하네요. 둘이 화해시키려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 중이긴 한데 언제 화해를 할까요?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삼형제였고 뭔가 아버지와 뭐 이렇게 뭐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서먹서먹하고 멀어지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뭔가 큰 인지를 못할 때쯤 돌아보면은 아버지와 다시 편해져 있더라고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랑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애써 표현하고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는. 조금만 더 시간을 줘보시죠. 4583님 펌펀투데이 처음 듣는 새싹입니다. 어제 덜 마친 일이 있어 회사에 나와 마무리 지으려고요. 이 시간에 라디오 처음 듣는데 참 좋네요. 깨어있다면 자주 들어야겠습니다. 네, 깨어있다면 자주 놀러와 주세요. 이 시간 누가 일어나 있어? 나만 이러는 건가? 그 생각을 하는 많은 분들이 펌펀트에 계시거든요. 네, 힘들 때 위로가 많이 되실 겁니다. 하준규님, 어제 카페에서 꿀복숭아 플래치노라는 음료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3개나 사 먹었네요. 찡기는 맛있는 음식에 꽂혀 그 음식만 먹은 적이 있나요? 저는 한때 자몽에이드에 빠져서 커피를 안 마시고 어딜 가든 자몽에이드를 찾아다녔어요. 그때 자몽에이드 진짜 맛있었던 집이 카페 배땡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 집, 너무 다 얘기해버렸네. 그 집이 뭔가

쌉싸름함과 살짝의 달달함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몽에 대한 1년 빠져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켈리 클락슨의 브레이크어웨이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대카 소리 필요하신 분은 내 머릿속의 지우개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얼마 전이었어요. 여름옷이 부족한가 싶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가는 쇼핑몰을 차례대로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딱 제 스타일인 옷이 있더라고요. 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지금 사면 할인 쿠폰도 있네? 그렇게 제 마음에 쏙 든 바지 두 개를 결제하고 배송되기만을 기다렸죠. 도착하자마자 택배 상자를 뜯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 익숙하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바지를 옷걸이에 걸려고 보니까 세상에, 똑같은 바지가 이미 걸려있는 거 있죠? 작년에 제가 이미 샀더라고요. 작년 상품이라서 할인도 됐던 건데 제가 작년에 산 걸 깜빡한 거 있죠? 그래도 이 바지 볼 때마다 구입한 게 참 제 마음에 쏙 들긴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옷을 또 산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찡디, 저 자꾸 왜 이렇게 깜빡깜빡할까요? 결국 귀찮게 환불받아야 하는 저에게 잉데카솔 듬뿍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내 머릿속의 지우개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취향이 대쪽 같으신 분이네요. 네, 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변함없는 취향을 가진다라는 거, 저는 이거 되게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될 만큼 내가 그때 왜 이걸 몰랐지? 싶은 것들. 그리고 아차하고 넘어가는 것들. 저는 바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동생 거랑 운동화를 샀는데 사이즈를, 그러니까 걔는 또 운동화를 화려한 걸 좋아해요. 저는 튀는 걸 싫어하고. 근데 그 친구는 285고 저는 275라 맞게 주문했다고 했는데 그 친구 거를 275로 하고 내 거를 285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취향에도 안 맞는, 그 환불도 안 되는 세일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운동화를 지금 신고 다니는데 이런 실수 할 때들이 다들 한 번씩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거 한 번 있잖아요. 다음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죠. 우리 친구분들도 나 스스로가 짜증날 때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선곡이 너무 좋네요.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벗어나자마자 펌펀투데이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7시까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 아시죠?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편하게 남겨주세요. 펌펀투데이 여러분과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7585님, 오늘 오전에 하기로 한 회의가 갑자기 취소돼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중요한 회의라 주말 내내 긴장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긴장이 풀리니 살짝 졸린데 이따 업무 전에 회사 휴게실에서 눈 좀 붙여야겠어요. 그쵸, 막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뭐 다시 회의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7585님이 잘 해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0118님, 안녕하세요. 아이 시합 일정으로 춘천에서 김천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이가 다치지 않고 재밌게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찡디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신청곡은 코요태 우리의 꿈 부탁드립니다. 아, 참. 지금 가는 길 아이도 떨릴 거고 0118님도 얼마나 떨릴까요? 예. 이 떨림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도 뭐 결과보다는 그냥 후회 없는 예, 그런 경기 꼭 펼쳤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고요.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코요태의 우리의 꿈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 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2부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F, 3부에서는 꽃단장으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곡곡으로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오존의 다운, 엠플라잉의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 유독 일어나기 힘들었던 수요일 잘 일어나셨나요? 벌써부터 출석 체크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1476님, 찡디 시원하게 이쁘게 잘 입었네. 3살 어려 보인다. 사랑합니다. 1476님,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467님, 수요일 아침부터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서 듣고 있어요. 보는 라디오 보면서 10분만 있다가 일어날게요. 0467님 딱 10분이에요. 지금 6시 4분 30초 딱 지나갔거든요. 우리 14분에 확인합니다. 0467님. 최순영님, 찡디 찡아 블루셔츠 찰떡이네요. 조금 있다가 더 진한 블루가 될 크크크크. 나 벌써 두려워요. 나 벌써 무서워요. 최순영님 그런 말 하시면. 최미정님, 이 시간 처음으로 들어봅니다. 날이 더워 잠에서 깼네요. 야, 우리 미정님이 오늘 처음 방문한 새싹 친구신데, 야, 이 날을 잘 잡으셨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재밌는 특집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제 또 친구분들이 제가 물에 맞는 모습을 보고 정말 즐거워하시고 또 시원하다고 하셔서 이 방송국 놈들 펌펌 워터방 또 가져왔다고 합니다. 야하이,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예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펌펌 워터밤 될 수 있으니까요. 얼른 함께해 주세요. 제가 물총에 맞는 모습 보고 싶으시다면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는요, SBS 고릴라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보라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9685님이 제가 쏘고 싶어요.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 친구분들 이 시간에 오실 수, 저희가 어떻게 모십니까? 대신해서 쏠 수 있는 분이 대기하고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9: 번호.
10: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번호.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앱.
1: 너 시간째 이러고 있어 지금? 아우 더워. 아우 더워.
0: 여름아 부탁해. 이번 주 날씨 정말 덥죠? 오늘은 몇 도까지 올라갈지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우리 친구들 힘들을까봐 아쉬워할까봐 어제 이어서 펌펌 워터반 특집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에헤이. 야,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 주셨고 솔직하게는 바로 오늘 또 찾아올지 몰랐어요. 한 다음 주 정도쯤 한 번 더 하려나 했는데 저희 바로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가은님, 물 맞는다고 해서 헐레벌떡 보라켰습니다. 감사한데요. 평소에도 물 안 맞아도 평소에도 좀 함께 해주시고요. 3417님, 작가님 오늘은 강력하게 잘

부탁드려요. 아니 어제 약했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공감 공유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 시간에 얼음물 맞는 게 이게 압도 세거든요. 5600님 물총 맞는 거 제...

오늘은 워터밤 규칙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어 사용은 다시 허용이 됐고요. 오늘은요, 친구들이 요청한 미션을 제가 실패를 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물을 맞는다고 합니다. 오늘 최소한 말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주제 요겁니다. 바로 찡디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다양한 미션을 주시면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찡디 박효신처럼 야생화 노래 하이라이트 불러주세요. 야 정말 고난도네요. 또는 찡디 저 출근하기 싫어서 울고 있는데 같이 울어주세요. 아니면 저 지금 뭐 먹을지 고민 중이니까 아침 메뉴 10개를 후보로 말해주세요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 저에게 이것저것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성공을 하면 물총을 맞지 않고 통과를 하는 거고요. 만약 미션을 실패하면 제 옆에 있는 워터밤 벌칙 매니저 무서운 유진 작가가 물총을 쏠 거니까요. 친구들 오늘은 보는 라디오 보면서 재밌게 즐겨주세요. 미션 보내고 싶은 분들 중에서 또 랜덤으로 비타민 음료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시키고 싶은 미션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올게요.

반말로 스포해줘. 끝까지 영표남 맞지? 크크크. 661호야. 빠바 이 사람. 어우.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총을 맞았습니다. 최준호님, 찡디 셀프로 물총 쏴주세요. 좀 이건 어떻게 해도 내가 물총을 맞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구나.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내가 시원하다. 2358님, 찡디 펀펀투데이 청취율 1등 vs 합숙맞선 몰표 받기 중 하나 선택해주세요. 펀펀투데이 청취율 1등은 저희가 밥 먹듯이 해왔던 거고 지금까지 합숙맞선에서는 몰표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에? 제 선택은 그래도 펀펀투데이 청취율 1등입니다. 이번에도 1등하고 싶어요. 안 썼네. 윤건선님, 찡디 저 오목공원에서 운동 중인데 창밖으로 손 흔들어주세요. 건사님! 아니 창밖에 여기 있는데 했는데 선생님 그래도 운동 잘하시고요. 하는 척만 했다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낼 거예요? 내 진심까지 이렇게 밝힐 거예요? 5290님, 찡디 워터밤 삼행시 가야죠. 늘 우리만 시키잖아요. 멋지게 부탁해요. 밤이 어려운데. 자, 가겠습니다. 워메. 이렇게 어려운 삼행시를 지금 시킨다고? 터스데이를 앞둔 웬스데이에 가장 힘든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친구분들 밤랑에 잘못했어요. 밤이 어렵네. 예. 3299님, 출근 중입니다. 20분 정도 더 가야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 좀 대신 가주세요. 얼른요. 빨리 싸. 야, 이 생각보다 다른 거보다도 이어폰이 좀 걱정이 되네. 이어폰이 흠뻑 젖었는데 요게 좀 걱정이 되네요. 6104님, 제 최애 드라마 명대사 듣고 싶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는 또 톤이 괜찮았다. 그리고 실제로 물총 이거 맞잖아요?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 물총 아프다. 나도 아프다. 0752님, 작가님 칭찬 빠르게 다섯 가지. 지금 우리 유진 작가 있기 때문에 유진 작가로 할게요. 첫 번째, 키가 크다. 피부가 좋다. 밥을 잘 먹는다. 건강하다. 아! 일을 잘한다. 대본 빨리 쓴다. 대본의 퀄리티가 높다. 저는 뭐 10개까지도 술술술 나옵니다. 뭐 5개 가지고. 예. 자, 여러분 오늘 펌펌 워터밤의 규칙은 여러분이 미션을 주시고 제가 미션을 실패하면 물총을 맞는 겁니다. 저에게 다양한 미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어려운 걸로 좀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호의 엘리베이터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왔습니다. 펌펌 워터밤 친구분들이 벌써 미션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상당히 떨리네요. 6615님 찡디 합숙 맞선

백호의 엘리베이터 듣고 왔습니다. 오팡팡 워터밤 찡디 해주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주시면 제가 해보고 실패를 하면 물총을 맞는 시원한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0202님 오늘은 셔츠 세탁하러 온 거예요? 지금 제 펌펀트를 향한 이 충심을 이렇게 왜곡을 하시다니 빨아야 될 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2568님 지금 일어나서 바로 라디오 틀었는데 이 무슨 소린가요? 역시 잠 깨는 데는 펌펀이 최고예요. 2568님 저희 지금 워터밤 중입니다.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제가 물 맞는 거 시원한 거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보는 라디오를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미션들 만나볼게요. 0202님은 미션도 아니었네. 질문이었네. 예. 3984님 찡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같이 퇴사해주세요. SBS 사랑해. 안 돼요. 혼자 나가요. 아, 난 못 나가. 난 못 나가. 미안해요. 3984님. 박태준님. 모기에게 제발 다른 사람 물어라고 20초 동안 진심으로 설득해주세요. 모기야, 너 왜 태준씨만 이렇게 무는 거야? 제발 태준씨 물어. 아니, 태준씨 말고 다른 사람 물어. 아, 죄송해요. 아, 이게 물을 맞으니까 여러분 되게 사람이 약간 업돼서 신난 반하고 이게 이 문자가 이 정확하게 지금 와닿지가 않아요. 4827님 저 주차가 너무 어려워요. 주차 연습하게 후진할 때 나오는 차 센서 소리 좀 내주실래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내 차는 이런 소리가 나요. 어 시원하다. 그래 이쪽 오른쪽 한 번만. 그래 미리 심장에 가까운 아 먼쪽부터 맞아야 되는구나. 먼쪽부터 맞아야 돼요. 4931님 찡디 원어스 멤버 이름 다섯 명 말하기 시작. 건희, 환웅, 이도. 잠깐만 또 누구지? 아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어스 사랑해 투문 내 정성은 이게 아니야. 시온, 시온 서호. 오, 시원해. 아 약간 원어스의 헤엄쳐 듣고 온 그 느낌이에요 지금은. 1254님 나는 원빈 서강준보다 잘생겼다 외쳐주세요.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나는 원빈 서강준보다 잘생겼다. 아! 지금 미션에 성공을 했는데 유진 작가 물을 왜 더 많이 쏜 거예요? 이어서 74576님 이분은 뒷번호가 어떻게 다섯 개예요? 7457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물 맞아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기억에 남게 축하해주세요. 기억에 남게 하는 거 제가 또 전문이죠. 7457님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요. 근데 오늘은 7457님보다 7457님의 어머님이 목숨 걸고 나와준 날이에요. 어머님이 축하를 받아야 될 날이다. 어머님에게도 축하 인사 많이 남겨주세요. 7457님 그리고 7457님

7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7229님 러닝하는데 요즘 길가에 지렁이가 너무 많아요. 찡디 쭉쭉 달릴 수 있게 지렁이 좀 치워주세요. 나도 지렁이 무서워요. 아우요. 오, 지렁이한테 이 물총을 쏘면 될 텐데. 그럼 아예 날아갈 텐데. 아 오늘 시원하게 물총 맞. 잠깐 백용기님 역대 미국 대통령 5명 말하기 트럼프, 부시, 워싱턴, 링컨 그리고 후보 때 만든 사람 누가 아 안명 기억이 안 난다. 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워터밤 특집 마무리 짓고 저희는 광고 듣고 꽃단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정수기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 한 잔을 만들 때 생각보다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정수기 필터 청소와 여과 과정에서 우리가 마시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이 생활용수로 흘러가는 건데요. 이 보이지 않는 물까지 생각한다면 물 한 잔도 끝까지 비우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한 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은 마실 만큼만 받아서 남김없이 마셔야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1: 카페24.
0: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1: 카페24.
0: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1: 아, 카페24.
0: 해외 판매는 카페24가 딱이니까.
2: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우리말 지킴이.
5: 너는 허구한 날 신세 타령만 하는구나. 너는 허구한 날 신세 타령만 하는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허구허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날이나 세월이 매우 오래다라는 뜻을 표현할 때는 허구한이 바른 표현입니다. 기본형인 허구하다는 허구한의 형태로 주로 쓰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발음이 비슷한 허구헌으로 잘못 접근하지요. 한편 허구한과 비슷하게 지속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하고 마는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시간의 경과를 강조할 때는 허구한, 수량의 많음을 강조할 때는 하고 마는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의 단점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단점은 진짜 단점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단점을 사연으로 보냈을 때 이는 나에게로 와서 장점이 되었다. 펌펌반의 새로운 정의법 꽃단장.

꽃단장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워터밤에 대한 후기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정님, 물기 닦는다고 티 속에 수건 넣고 닦는 거 왜 이렇게 섹시해 보이지? 날씨가 더워서 너무 미쳤나 봐요. 어, 현정님 진짜 미쳤나 봐. 이선혜님, 찡디 머리 닦는 모습이 섹시해. 그래요? 나 앞으로 와서 씻을까? 반응이 이렇게 전... 아, 아니라고. 오, 아, 섹시해가 섹시해였구나. 네, 집에서 씻고 와야겠네요. 2568님, 진짜 이 방송 최고다. 이 방송 찐이다. 아침 정신 확 깨고 출근 준비합니다. 찡디 감사감사. 앞으로도 이렇게만 쭉 가자. 여러분들이 잠만 깨실 수 있다면, 즐거우실 수 있다면 저희는 이런 특집, 이런 방송 앞으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모처럼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깨끗하게 씻은 찡디가 오늘도 친구들 멋지게 단장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 익명으로 부탁하셨어요. 찡디 안녕하세요. 전 정말 잘 삐칩니다. 그래서 별명이 삐리삐리 삐꼼씨예요. 삐지시는 거 아니야? 그냥 저에게 하는 농담도 진짠 줄 알고 삐지고, 피자 먹는데 저만 작은 조각을 줘도 삐칩니다. 저 왜 이렇게 잘 삐칠까요? 이런 모습도 꽃단장 될까요? 사연 보내주신 익명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주 사소한 일로도 잘 삐친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 이분 놀리거나 웃으면은 또 저한테도 삐치실 것 같은데, 꽃단장 잘 안 들어와도 삐치실 것 같은데. 커피 쿠폰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시작을 했고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사소한 일로도 잘 삐지는 삐리삐리 삐곰씨 지금부터 꽃단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6615님 삐질 때마다 물총 맞게 합시다. 내가 고쳐줄게. 아, 안 돼요. 이거 물총 잘못 쏴서 머리에 쏘잖아요. 어떻게 된다? 삐진다. 왜 머리에 쏴? 이거 너무 위험하다. 6615님 따끔. 양은정님,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큰 거 손해보고 살진 않겠어요. 큰 거엔 심하게 삐지겠죠. 양은정님, 따끔. 0202님, 맥주 잘 드시겠네요. 맥주는 잔으로 안 먹고 삐처로 드시죠? 이런 거 너무 좋네요. 예. 그러게, 맥주 잘 드시겠네. 삐처로만 드시니까, 맨날 삐처시니까. 0202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258님, 저랑 같네요. 전 별명이 삐터팬이에요. 같이 힘내요. 삐터팬 씨가 그냥 나랑 같다고. 근데 전혀 꽃단장이 안 들어가 있네요. 8258님, 따끔. 아, 이분도 삐지시는 거 아닌가 몰라. 공윤태님, 잘 삐치는 건 그만큼 감성이 세심하다는 거죠. 감성 부자. 아, 그죠. 약간 세심하다라는 표현과 저는 뭔가 예민하다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많은 것들에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거다. 많이 보이는 거다. 이런 꽃단장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윤택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358님, 자꾸 비치니까 김태희 씨가 싫어하겠어요. 물총 어디 있어요? 물총 어디 있어? 물총! 2358님, 따끔. 은나겸님, 저도 잘 비치는데 주변에서 또 비칠까봐 알아서 잘 챙겨줘요. 그게 장점이죠. 아, 진짜 그러겠네.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성향이 약간 조금 섬세하다, 잘 비친다, 그럼 주변에서 케어 많이 들어가죠. 은나겸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253님, 오, 이거 완전 럭키 삐치잖아.

요거 발음만 조금만 조심하면은 럭키피치 이거 너무 멋진 별명 하나 가져가시는데요. 3253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211님 삐지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보통 삐지는 분들은 나 안 삐졌거든 이라고 큰소리 쳐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좁은 분들은 나 안 삐졌거든 이러고 생색을 내는데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부터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좁은 건 아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321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박혜영님 오? 찡디 닮았다. 찡디래요. 박혜영님 따끔. 따끔이에요 박혜영님 따끔. 나 안 닮았어요. 뭐래. 자 이렇게 잘 삐지시는 분의 꽃단장까지 들어봤고요.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좁은 분은 아닌 거다라는 거. 네. 저 안 삐졌어요. 자꾸 삐졌다라는 문자 오는데 저 안 삐졌어요.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 만나볼게요. 이분도 익명으로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찡기 덕분에 따끔 그리고 걸그룹 리센드 덕분에 야호를 입에 달고 사네요. 유행어를 친구들에게만 하면 되는데 가끔 술자리에서 기분 업될 때나 직장 상사에게 장난칠 때 과장님 따끔 팀장님 야호 야 오늘은 두 분 다 익명으로 보낸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상사분들도 겉으로는 엄청 웃으시는데 기분 안 좋으실 때 제가 이러면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더라고요. 찡디랑 리센느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유행어를 너무 남발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렇게 유행어 남발하는 모습도 장점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익명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좋아하는 상대의 말버릇이나 유행어를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가 저 너무 지금 이 벅차오르는 게 따끔이랑 야호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리센느 이인권 렛츠고 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나 너무 감격스러워요. 네. 5511님이 아 익명이라 이름으로 못 늘리네. 저 삐짐요. 삐지는 분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두 번째로 남겨주신 이분인데요. 유행어를 남발하는 모습 꽃단장 부탁드릴게요.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리센의 프리티걸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리슨의 프리티걸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분도 익명으로 의뢰하셨는데요. 따끔 야호 유행어 남발하는 모습 꽃단장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벌써 꽃단장 많이 도착을 했거든요. 먼저 2221님. 최신 밈을 알려주는 인간 알고리즘이네요. BTS, listen. 이인권? 아, 이인권, let's go! 진짜. BTS, listen, 이인권, 봉준호, let's go! 근데 아니, 다른 것보다 이런 분이 계셔야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그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같이 따라가요. 누가 옆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221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817님 따끔 이러니 찡디래요 찡디래요. 1817님 따끔 예전 톤이 안 나오네요. 나 삐지진 않지만 마음에는 담아두는 사람이에요. 나 그런 DJ예요. 차윤실님 당신은 분위기 메이커 오형입니다. 야 역시 차윤실님 야 트렌디하신데 모두가 MBTI 타령할 때 야 혈액형을 센스 짱인데 B형이신가? 예. 아, 뒤에 것까지도 차윤실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 죄송해요. 차윤실님이 당신은 분위기 메이커 오형입니다. 아, 트렌디하신데 센스 짱인데 B형인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차윤실님이 AB형들 중에 건강 챙기는 분들 많다라고 한 것부터 혈액형론을 우리 펌펀에 전파해 주시는 혈액형 전문가분이시거든요. 우리 익명님은 B형이신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차윤실님, 따끔. 원건택님, 유행어 남발은 타인을 웃겨주고 싶어서잖아요. 배려의 아이콘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맞아,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분위기 쌓여지면 어떡하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마음속으로는 담아두지만은 배려하는 거예요. 원건택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선아님 직장 분위기 살리는 소통 전문가시네요. 이분 안 계시잖아요. 직장 분위기 완전 깔아앉아요. 김선아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최준호님 잔소리 남발하는 것보단 유행어 남발하는 게 좋죠. 야호 잔소리보단 유행어 야호 최준호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야 오늘 또 꽃단장 아주 재미지게 떠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한국이 하면 하하림.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8: 광고 듣고 왔습니다. 6517님. 아니, 너무 마지막에 마트 땡처리처럼 주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성심성의껏 못해요? 물총 맞으시길. 죄송합니다. 이걸 지금 저 옷 갈아입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자 다음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최인애님 펀펀 야르. 이게 야르 야르 아저씨 있는데. 이상우님 킹왕짱 뽕따이하게 잼났어요. 아니 지금 상우 형님 다들 뭐 야호 야르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뽕따이예요 진짜. 아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해주신 친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요 솔따마의 Close to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Amazing, I love you so much.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8: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북
0: 잠재력을 전문 가로
1: 경북
0: 4호선 캠퍼스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 앞이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잠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있어서 참 다행이죠. 길을 걷다가도 잠깐이나마 땀을 식힐 수 있는 나무 그늘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늘이라는 어감이 세상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늘르다라는 옛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늘르다, 돌아보고 보살펴주다 라는 뜻입니다. 땡볕에서 나를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그림자가 그늘이고요. 회사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 힘들 때 같이 뒷담화도 해주고 으쌰으쌰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인생에 고마운 그늘일 거예요. 팍팍한 세상에 나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돼주고 있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될 전망이니까 중간중간 그들에서 쉬어가면서 또 하루 건강하게 가볼까요? 김영철의 파워 FM 코너스툴 그늘 같은 전 김영철입니다.

자,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로 2026년 8월 5일 수요일 험프데이 처지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아, 그대로인걸 할 때 제가 이제 주말 사연 등등 할 때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김인걸. 인걸이 별명이 옛날에 나 풀로 다 불러줬잖아. 인걸아 듣고 있어. 그대로인걸 인그리 벙그리 싱그리. 자, 이 노래만 하면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생각이 나네요. 그때 나왔던 또 드라마이기도 하고. 이혜경님이 철없디 여기엔 그늘 가득한 멜버른이에요. 추워서 라디에이터를 틀고 있네요. 지금 목티 입고 후리스 입고 경량 패딩 입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토요일 집에 가는데 이 공기 그대로 갖고 싶네요. 멜버른의 스캇이라는 제 호주 친구. 원래 샘 해밍턴이랑 같이 알게 된 제 친구인데 지금 멜버른 돌아갔어요 이제. 멜버른 춥죠. 우리랑 남반구 날씨가 반대니까. 아, 저는 반대로 시드니에 갔을 때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왔고 여름이고 거기는 그죠. 지금 거기는 또 춥고. 멜버른 2016년 3월 코미디 페스티벌 10년 전에 갔다 왔네요. 혜경님 크라이마이트. 자, 이호정님도 그늘막 띄워주는 라디오 철파에 아침부터 덥지만 철없디 그늘에서 숨 한번 크게 쉬어봅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햇살도 됐다가 그늘도 됐다가 가끔은 바람이 됐다가 그죠.

0: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그 시가 있는데, 오늘 바람이 안 불더라도 작년에 내 마음속에 일었던 바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버텨요. 이것저것 다 해드리는 라디오 아시죠? 김양철의 파워 FM입니다. 아, 그느르다 요 말이 또 있었군요. 그늘의 동사 우리 그느르다에서 어원이 시작됐다는 거, 이것도 하나 배우면서 아침을 열어봤고요. 수요일 4분은 직장인 탐구생활, 너는 나의 에너지, 인간 비타민 배지 씨와 직장인 핫트렌드, 직연서 로맨틱 스토리까지 상큼 발랄하게 이어갈 거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철파임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기능성 베개 블루베리 화장품 세트 드릴게요. 문화 선물도 있는데요. 뮤지컬 소년의 초상 관람 티켓입니다. 1530년과 2020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화가 마르첼로의 사라진 유작 남작의 초상 복원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세원물 게시판도 확인해 주세요. 고릴라는 잘 보이죠? 너튜브는 오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요. 아, 물론 들으실 수도 있고요. 자,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이죠. 언학인과 광고 쭉 듣고 와서 오대리, 오늘 아침 될 일이 뭐죠?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 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올여름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로 맞추기. 둘,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 줄이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철 전기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드리거든요. 지원 금액은 계절 관계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그대 이름은 제식 제식 제식.
8: 안녕하세요. 철가루들의 뮤지컬 스타 곽재식 곽재식입니다. 바람처럼 시원한 저의 목소리로 철가루들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공간케어 파트너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캐나다 공간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활력 V파워, 국민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세트,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난임부부 한의학 지원서

김잠득 정훈이 힘내 5681 계곡 휴가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대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강에서 밤새며 여름을 이겨내는 건 어떠신지요? 8월 8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망원 한강공원에서 한강 무박 2일 밤샘 한강언이 진행이 됩니다. 행사는 정주행존, 오락존, 푸드존으로 나뉘는데요. 정주행존에서는 새벽 3시까지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을 너튜브 몰아보기 버전으로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새벽에는 공포 영화 살목지가 상영된다고 합니다. 오락존에서는 만화책과 보드게임을 빌려 즐길 수 있고 레트로 오락기기와 장난감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푸드존에서는 한강 라면인간가 한강 라면과 아이스크림 옛날 과자 등 야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무료이고요. 별도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고요. 만 15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고 주류 반입은 안돼 안돼 주류 반입 그런 것 안돼 안돼. 이번 주말에 한강에서 하룻밤 꼬박 보내며 색다른 피서를 즐기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날이 더울 땐 탈수수수수수 탈수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탈수는 단순히 물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세포와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수분 균형이 무너진 상태죠. 그래서 몇 가지 탈수 신호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갈증을 느낄 때인데요. 갈증은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안이 마르거나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 갈색에 가까울 때도 탈수 신호일 수 있고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근육 경련이 자주 생기는 것도 몸속 물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두통이 잦아지는 것도 탈수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여름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서 수분을 보충하자고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였어요. 진짜 오대리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물은 언제 먹는다? 갈증? 아니면 나 목말라, 물 마시고 싶어? 이때가 아니라 그냥 마시기 싫을 때도 물 조금 마셔주는 거. 오늘도 여러분 온열 질환 생기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물 너무 또 그때 또 그 얘기했죠. 또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으니까 적당히 조금씩 드셔주세요. 우리 철가루들. 김잠정님 반갑습니다. 아들 얼음 공장에서 알바 시작하는 첫날이라 따뜻한 국이랑 두툼한 조끼를 챙겨줬어요. 군 제대하고 첫 알바하는 곳이 폭염으로 가장 바쁜 얼음 공장이네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돈 받고 시원한 곳에서 피사는 거지 하며 웃으며 갔어요. 최정은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우리 정은 씨 제대도 진짜 축하하고 맞아요. 저도 제대하자마자 여름에 7월 17일날 재헌절이어서 재헌절 앞날 16일날 제대했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 공사장 가가지고 한 달 했는데 진짜 실수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더운 건 기억도 안 나고 지금은 아마 좀 우리 아들 오늘 물어보세요.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시고 그죠? 시원한 곳에서 피사한다는 마음으로 피사 아닐 거예요. 일 하나를 지금 정신 없을 거야. 어쨌든 따뜻한 국도 잘 챙겨주고 하셨네요. 잠등님. 으흠. 자 5681번님 오늘 부모님 50주년 결혼 기념으로 사형제 다 모여서 전북 무주로 휴가 떠나요. 계곡에 가서 다슬기도 잡고 맛있는 백수도 해먹고 재밌게 놀다 오려고요. 야 50주년 다시 한 번 더 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는 3살 어리지만 저도 50년을 살면서 긴 세월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본인의 인생을 20몇 년 살다가 이제 결혼하신 거니까 또 아이들도 있을 거고 오늘 정말 의미 있는 50주년 결혼 기념이다. 예, 무주 가서 또 시원할까? 시원했으면 좋겠네요. 예. 자,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리고요. 50주년 축하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전해주세요. 7시 16분 43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준이, 김준이. 우리 김준이님이 홍준이 아니고 드라마에 김준이님이 철없

0: 띠, 어제 구로는 39도였어요. 오늘은 얼마나 더 뜨거울지 벌써 떨려요. 아니 준이 어제 이제 예수기누나랑도 문자다가 누나 양산 울산 40도 영철 그 바닥 도로가 기준이겠다. 니 도로 아니 못 걷는다 지금. 아 그러니까 아스팔트 쪽엔 열기가 더 올라올 텐데 그죠? 아 준이 씨 오늘 어떡하죠? 일단 기상청 가볼게요. 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대.
0: 그러니까 막 39도 40도지만 고속도로 길 걸을 땐더 뜨거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어제 나 진짜 더워가지고 그랬던 만보 걸었어요 어제.
1: 우와, 대단하시네요, 이
0: 그쵸?
1: 더위에.
0: 칭찬받고 싶었어요.
1: 최고, 최고.
0: 최고, 최고. 날씨 얘기 들어볼까요?
1: 네, 아침부터 덥습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30도 가까운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맑겠고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해안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남권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8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또 덥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4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아, 우리 박경원 리포터가 오늘도 덥겠습니다. 말이 계속 기억나는데요. 그래도 이겨내야죠, 그렇죠? 시아, 다비치, 티아라가 함께 부릅니다. Wonder Woman 듣고 빵냐 빵냐 이거 가요.

0: 드랍다 놨다 해. 이런 햄버거 뭐야? 햄버거를 드랍다 놨다 오 드랍다 아 뜨거 드랍다 놨다 해. 백상을 드랍다 놨다 드랍다 놨다 드랍다 놨다 해. 백상이 없어. 그래서 밥상을 드랍다 놨다 드랍다 놨다 하면 안 돼. 아침을 여는 젓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모습을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냐 빵냐 빵냐. 오늘 도전할 젓가루는 조연정님인데요. 지난 주말에 중3 첫째 아들이 유청소년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서 혼합복식 1위, 중등부 단식 2위를 했어요. 응원단이 왔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학교 앞에 플랜카드도 걸렸대요. 크크. 다음엔 단식 1위까지 가자. 혼복 1위, 단식 2위. 와, 얘를 어쩜 좋아.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고요. 조연정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조연정준아요. 오늘 쿨 노래 가볼까요?
1: 네.
0: 자, 빨리 떠나자.
1: 야야야야 바다로.
0: 음이 왜 이렇게 쳐져요? 아 진짜 조연정준아요. 정안준아요. 들었다 안 들었다?
1: 들었다.
0: 나 지금 철가루들 별명 맞추는 거 완전 지금 빠져가지고. 아니 연정님 네. 굿모닝 굿모닝. 네.
1: 굿모닝 철업디.
0: 아니 이따 배드민턴 대회에서 혼복 1위. 와 단식 2위 했잖아요. 일단 컨그레츄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잠깐만 그러면 이게

0: 나 혹시 끝나고 뭐 단식 한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 막 하루에 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1: 네, 일단은 혼합 복식부터 하고 혼합 복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식 했는데 혼합 복식은 한 네 팀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0: 1위에
1: 세 경기를 이겨서 1위를 했고
0: 그렇지.
1: 네.
0: 단식은
1: 20팀이 나왔는데 각조 6개 조에서 각조 1위만 이제 본선을 갈 수
0: 그렇죠.
1: 있어요.
0: 에에.
1: 네, 그래서 8강 예선 1위를 해서 8강을 가서 이겨서 4강 결승까지 갔는데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에서 좀 아쉽게 져가지고
0: 아쉽게. 아, 그래도 실력을 보니까 이게 올해 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했어요?
1: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방학 특강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코치님이 조금 심화반으로 올라가서 해보자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실력이 점차 늘더라고요.
0: 그렇죠. 이러다가 진짜 뭐 지금 아들이긴 하지만 제2의 안세영 선수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지금 그죠?
1: 이제 이용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0: 아, 이용대 이름을 외워둘게 나 지금 외워놔야지 이름이
1: 천재성입니다.
0: 천재성.
1: 네.
0: 아 천재끼가 보이네 천재성. 야 그래서 다음에 이제 1등을 하자고 했는데 다음 대회 언제예요?
1: 다음 대회는 이제 학교에서 나가는 대회는 8월 29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회 주관에 체육회에서 하는 코치님이 주관하는 대회는 이제 9월 5일에 나갈 예정이에요.
0: 이번 달하고 9월 달 우리 천재성 네. Himalaya Superpower 1등을 기원하면서 응원을 보내드렸는데 사실 본인가 이제 중3이잖아요.
1: 네.
0: 사춘기도 사실 왔을 테고 어땠어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은?
1: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아이가 성격이 원체 좀 까칠하고 막 소극적이고 그랬었는데 크면서 점차 운동을 하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운동하면서 받는 친구들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니까
0: 운동을 그나마
1: 사춘기가 아직 안 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 연정 씨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까칠하거나 네. 이렇게 시작하면
1: 네.
0: 오히려 그냥 왜 저러지 하다가 오히려 사춘기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 네.
0: 아니 배드민턴은 연정 씨랑 아들하고 대결을 해봤어요?
1: 네, 저도 그냥 취미로 조금 배우다가 아들이랑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게임도 안
0: 이제
1: 되고
0: 게임이 안 되죠.
1: 네, 아들이 왜냐면 엄마 왜 이렇게 자꾸 밀려 이러면서
0: 제2의 이용대잖아요. 자, 천재성 네. 씨 아들을 위해서 오늘 전화 연결했는데 햄버거 세트 3개 드리고 스피드 교재 한 문제 맞힐 때마다 100상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하세요.
1: 네.
0: 5만 원권에 그려진 인물
1: 신사임당
0: 사자성어 앞니를 내다보는 지혜 선견
1: 지명
0: 속담 땡땡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1: 가지
0: 그렇지 줄임말 아 샷추는 이것의 샷 추가를 뜻하죠
1: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아니래 아이스
1: 아이스티
0: 그래 색깔 퀴즈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나오는 색깔은
1: 초록색
0: 넌센스 온 세상 사람들의 머리카락 개수를 곱하면 다 곱하니까
1: 어?
0: 곱하니까 0이래. 예, 대머리도 있고 해가지고.
1: 아.
0: 10만 원 받게 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 우리 연정님. 자, 그렇다면 철가루 퀴즈, 요거는 맞추지 마시고.
1: 네.
0: 여름철 과일이나 음식물 쓰레기 주변에 날아다니는 곤충. 아, 새빨간 눈과 엄청 작은 크기가 특징인데, 배수구를 뜨거운 물로 청소하면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곤충, 세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은 기능성 베개소고요. 우리 천재성 선수에게 어머니 한마디 주신다면은
1: 배드민턴계 천재 우리 아들 재성아 지금까지 힘들고 너무 잘해왔는데 앞으로 있을 대회도 우리 잘해보자 철학팀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 라디오는 황재성 배드민턴은 천재성 둘이 다 진행시켜 네 연장님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 감사합니다 철학팀 이제 응원합니다.
0: 그럼 고마워요. 파리.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엔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0: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2: SBI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0: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1: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0: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 제니스 부천 8월 오픈 예정.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빈 용기에 내용물만 담아가는 리필 스테이션을 아시나요?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세제나 샴푸 등을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살 수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인기인데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면서 가격까지 저렴해 지갑과 물을 동시에 지켜주는 기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말엔 집에 잠들어 있는 빈통을 들고 나만의 가치 있고 알뜰한 일상을 위해 리필 스테이션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샤럽띠와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고수정님의 사연입니다. 자, 어김없이 선물 뽑아드릴 건데 그 전에 아주 나이스 다같이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하게 한번 흔들어드리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오늘 자 눈을 살짝 감고 뽑은 거는 아주 나이스하게 뽑은 거는 바로 김치 세트. 우리 고 크리스탈님 고수정님의 오늘 사연은요, 동료들이 이제 다 부장의 팀장이라 서로서로 아재라고 놀리는데요, 다들 말투에서 아재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뽑은 최고의 아재 말투는 이거 땡땡 씨가 쓴 거지. 아, 이거 안 봐도 비디오야. 아, 알 것 같아서 더 미치겠어. 이게 차라리 이게 왜 이러면 더 아재고. 아, 요즘 애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슈프림팀의 그땐 신청합니다. 야, 수장님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 저는 알고. 아, 진짜 지금 나 눈 딱 맞춰 우리 상윤 PD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아, 들어본 적은 있다는데. 그래? 근데 우리가 너무 위축 들었나? 안 봐도 유튜브야 이래야 되는 건가?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틀어서 공감 문제 주제, 내가 뽑은 최고의 아재 말투. 와, 완전 야 탤런트 같아. 그래, 이런 거 있잖아. 아유,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TV 브라운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때 브라운관? 야, 이거 요즘 그 약간 어디 저기 TV 선전하는 거 아니야? 광고? 그래, 선전. 우리 때 그랬어. 요새 패션 리더네 이런 것도 안 쓰지. 아, 나는 최고의 아재 우리 매형. 전함 모아삼. 아직도 우리 매형 그게 좋은가 봐, 모아삼이. 자, 찰가루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아재의 말투는 뭔지 알려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of course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는 무려. 첫 번째 수록성이죠, 슈프림팀의 그땐.

자, 우리 철가루들의 유머 실력. 우리 철가루들 또 얼마나 웃겨. 아, 내가 뽑은 최고의 아재 말투. 내가 얼마나 공감하면서 볼까요? 오히려 내가 어 이런 게 있어가 있을까?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오히려 무료니까 최근에 들었던 거 아니면 아재 말투 보내세요. 7708 번님이 시계 밥 줘야지. 이 말이요. 부장님이 자꾸 그러시는데 아 시계 밥을 어떻게 주냐고요. 아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시계 밥을 준다고 했어 옛날 때부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자 내려왔던 국어잖아 우리. 그 태엽 감고 옛날에 시계 밥 주고 그래 했어. 집에 괴종시계 물어봐. 그래. 아니 진짜 왜 밥 준다 그랬을까. 근데 시계도 뭐 먹어야 밥을 먹어야 움직이니까. 배정원님이 You had a bing-bing? 이게 약간 Are you crazy? 이런 느낌. 아니 사실 Hey, are you crazy? You had a bing-bing? 그러니까 이게 약간 콩글리시로 헤드가 나 이거 몇십 년 만에 듣는 것 같아 지금. 시계 밥 쥐어지라 You had a bing-bing. 배정건 아주 나이스. 0629번님이 뭐가 되게 많을 때 아이고 이 정도면 떡을 친다 라고 하지 않네요. 0629번님 이거 경상도 이거 또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맞죠? 떡을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넘쳐나니까 이걸로 막 진짜 막 쌀 뭐 밥 막 야 떡도 만들고 다 하겠다 이런 느낌인가 봐. 우리는 많이 들었지. 아 나 다 아네 지금. 윤정기님 저희 부장님은 점심때만 되면 늘 야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어? 하십니다. 왜 꼭 소문이 나야죠. 이게 몰라서 그런데 소문이 날 정도로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예, 난 지금 다 알겠어. 야 여름 휴가를 어디 갔다 오면 막 소문이 날까. 예, 그런 거거든요. 나쁜 루머 이런 거 아니고 소문. 9355번님 회사에 후임이 결혼한다길래 오 국수 먹여주는 거야? 이러니까 못 알아듣고 네? 갑자기 국수는 왜요? 결혼을 하려는데 갑자기 국수라뇨. 그, 옛날에 왜 국수였지? 네, 마지막 면 소면이 나와서 그랬나? 아 김남옥님이 울트라 캡션 아 여기 이제 따봉 다음에 짱 하다가 킹왕짱 요때쯤이죠. 울트라 캡션 이때 있었지 그지. 저것도 한 15년 한 20년 다 돼가게 또 울트라 캡션 진짜 짱 기분 좋을 때 그죠. 엄지척 두 개 들 때. 0298 틴트 바른 딸에게 루즈 발랐어? 근데 딸이 루즈가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이게 루즈 입 바른 루즈인데 이게 아마 일본식으로 거쳐서 온 그런 외래어일 거예요. 아, 나 너무 많이 알지 않아? 나 지금 뭐 1970년 74년생 나이도 많네. 1814번님이 남편이 시키는 걸 제가 해줄 때마다 남편이 잘했어 like us 그런데 아 알아듣는데 내가 싫다. 아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왜 라이코스지? 야, 나도 듣긴 들었어. 근데 라이코스가 그 광고 카피 아 그래 옛날에 광고 라이코스 있었지. 아 이때 활동을 안 했나. 신지연님 어렸을 때부터 대박이야 라는 말을 자주 써서 얼마 전에도 와 대박이다 했더니 어 사람들이 저보고 옛날 사람이래요. 대성의 아 대박이야 신청합니다. 대박 안 쓰나? 헐 대박 약간 좀 약간 한 트렌드 간 것 같죠. 헐 대박 아 대박이야. 아 대성의 대박이야 노래 들으면서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아 두 번째 철학성 아 뮤직

0: 구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수요일은 그래서 로마시나 도장 깨기.
1: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2: 네, 알겠습니다.
0: 그리스 로마 신화 연구계 마스터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헌희 김헌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하는 필로미토스 서양 고전학자 김헌희입니다.
0: 0971번님이 교수님 너무 설명도 잘하시고 아이고. 목소리도 좋아서 고막 깡패라고 불러도 되나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3: 글쎄 저는 제 목소리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좋은가 보다. 그런 네,
0: 좋아요.
3: 예.
0: 외모도 좋아요.
3: 아무튼 이거 고막깡패 이거 좋은 말이죠.
0: 그렇죠. 칭찬이죠. 극찬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고막깡패님. 자 오늘 오디세이 이야기 또 이어가나요?
3: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특히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그 호메로스 근데 호메로스의 이름과 관련돼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교수님 근데 일리아스 오디세이야 라고 하는데 네. 이게 더 흔하게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오디세이라고도 하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영화 제목도 그래서 오디세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3: 예,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해하시는데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백이면 백 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 원어에 충실하게 발음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서양 문학을 받아들일 때 영어를 통해서 받아들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표기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영어식 표기가 더 유행하게 돼서 약간 혼동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크리스토퍼 놀란은 당연히 그 영어권이니까 오디세이라는 영화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도 대부분 영어식 표기로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 학자들 저를 비롯해서 젊지 않나요? 저희 선생님들보다는 젊으니까 학자들은 그리스 언어에 충실하게 발음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호메로스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는 저희 선생님들은 영어식으로 호모 호모 호모 이랬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그리스어를 읽어보니까 이 호메로스인데 우리가 왜 영어식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서 호메로스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 호메로스가 그리스식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인들은 또 지네들 라틴어식으로 해서 호메루스. 그 걔네들 오스를 우스하기 때문에 호메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사람 제가 그 프랑스에 가서 공부할 때는 그 사람들은 H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도 에옹 헌이라고 못하니까 에옹 이렇게 했었는데 예.
0: 김에옹
3: 예,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 호메로스도 오메르 이라는 거예요. 예.
0: 오메르
3: 예. 호가 발음이 안 되니까 오메르 오메르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호메로스의 이름에 기묘한 뜻이 있습니다.
0: 기묘한 뜻. 호메로스. 호메로스란 이름이 어떤 뜻이 숨어있나요?
3: 예, 전설에 따르면 호메로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대. 아, 이 사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시각장애인이 되었냐 그랬더니 신들에게서 눈을 빼앗기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호메로스란 말 자체가 그런 시각장애인이

0: 라는 뜻이 있어요. 앞에 있는 호라는 게 일종의 정관사거든요. 그 이런 뜻이고 매 이게 아니다라는 부정의 뜻. 영어로 하면 not, not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붙은 로스에서 호로스라는 말이 줄어든 건데 호로스라는 말이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 매, 호로스 이게 합하지면 호메로스가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1: 그런 뜻이 되군요. 예. 아, 진짜 정말 말씀대로 기묘한 뜻이 있었군요. 호메로스라는 예. 이름에. 그런데 왜 신들은 호메로스가 앞을 못 보게 만들었을까요?
0: 그러니까 눈을 빼앗김으로써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이제 전설이 끼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호메로스는 그렇게 그 앞을 못 보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1: 네.
0: 이 플라톤이 파이드로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트로이아 전쟁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 헬레네가 자기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와 사랑에 빠져서 그 자식도 남편도 다 버리고 트로이아로 함께 가는 바람에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헬레네 때문에 수많은 우리 그리스인들이 죽고 또 적국이지만 트로이아 사람도 죽였으니 이 헬레네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헬레네를 비방하는 시도 쓰곤 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소개한 그 시인이 두 명이 있는데 헬레네를 비방한 쓴 사람이 바로 스테시코로스라는 사람하고 호메로스였어요. 근데 헬레네는 족보상 신화적 족보상 보면 제우스의 딸이거든요. 근데 제우스가 이 스테시코로스랑 호메로스를 보고 아니 감히 인간 따위가 내 딸을 비방을 해? 가만 안 두겠어.
1: 오랜만에 가만 안 두겠어.
0: 가만 안 두겠어.
1: 나왔네요.
0: 그러면서 두 시인으로부터 시각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력을 잃게 된 스테시코로스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 이유를 알고서는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아 이거 내가 가볍게 입을 놀려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우스 신이시여 헬레네시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시를 썼대요.
1: 네.
0: 이게 팔리노디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 있는 팔리노 이게 이제 다시 이런 뜻이고 오디아 이게 이제 그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리노디아 그러면 다시 되돌리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눈이 먼 걸 알고 아 내가 헬레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비난했던 시를 나 철회 내가 잘못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철회하는 시를 지어서 불러가지고 노여움을 이렇게 좀 가라앉히려고 그랬대요.
1: 그래서 그러면 제우스가 설마 노여움을 풀고 신봉사 눈 뜨듯이 다시 보게 해줬나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시코로스가 자기의 원래 그 헬레네를 비방하는 게 자기의 그 의지고 자기의 본심이었지만 눈이 멀고 나니까 아예 안 되겠다 포기 그러면서 이렇게 회심의 노래 또 뉘우치는 노래 불렀더니 제우스가 아 역시 얘가 이제 잘 세상을 아는군 그러면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호메로스도 헬레네를 비난한 시를 썼는데. 예, 호메로스는 자기가 왜 눈이 멀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 회심의 노래 또는 되돌리는 노래 이 팔리노디아를 부르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다 보니까 계속 눈먼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았다. 뭐 이런 설명을 플라톤이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평생 눈을 뜨지 못했지만 그 작품은 불멸의 고전이 되었네요.
0: 그렇죠.
1: 오늘도 복수 퀴즈로 정리해볼까요?
0: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불멸의 고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쓴 작가는 눈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이름에도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호메로스, 2번 오리로스. 교수님 웃을 때 제일 행복해요. 4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 지금까지 서울대인문학연구원 김원 교수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So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00T

0: 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9: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박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SBS
4: 유라김 유익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시후님이 시후야 시후님이 1번 호메로스 아침부터 고막천재 교수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크크크 우리 호동이 형 아들 이름이 시후래서 생각나서 시후야 백은지님도 1번 호메로스 오디세이 영화 관람 예정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생각날 것 같아요. 저도 영화 봐야 되는데 곧 개봉이죠. 아 오늘인가요? 8월 5일 3872-8602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초파리였죠. 박지호님이 초파리 여친이 저보고 초파리래요. 계속 귀찮게 한다고 크크크. 아, 그래서 2078-1284-1610님도 선물 챙겨드리고요. 선곡표 확인해주세요. 저는 영철본색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0: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브랜드 평판조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 등을 분석해 산출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과 국가기술자격사업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높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꿈꾸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이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도겸,
5: 최애나입니다.
3: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4: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6: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모닝 메아 해비어티션 플리즈 아 미치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0: 결코 가볍지 않은 수요일의 아침 단상 영철 본세.
1: 행 행 小星 在为我送温暖
0: 일회용 방역복을 가방에 넣고 펭귄 마을을 향해 걸었다. 기온은 3도 정도였지만 바람이 초속 11m로 강했다. 얼마 걷지 않아 양말을 여러 겹 신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다친 적 있는 발목이 날카로운 바위 표면을 디딜 때마다 아팠다. 하지만 나는 남극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버디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꾸 웃었다. 어쩌면 울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슬플 정도로 행복한 감정이었는지도. 자이언트 갈매기가 차지한 바위들을 지나 해안가에 도착하니 펭귄들의 세상이 펼쳐졌다.

젠투 펭귄들이 서서 남극의 여름을 누리고 있었다. 회색빛 자갈은 펭귄들의 희고 검은 몸체와 잘 어울렸고 누군가 처음부터 의도한 듯 모든 풍경이 조화를 이뤘다. 해안가 펭귄들은 대체로 성체들이었다. 그들은 여름이 남극이라는 세상이 얼음의 주기에 따르는 삶이 처음이 아닌 존재들이었다. 위험과 공포와 배고픔, 바다 표범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피로를 겪은 존재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추위를 녹이는 햇살, 지하에서부터 조금씩 풀려나오는 물줄기, 부리 끝에 와닿는 순한 바람 같은 여름의 선물도 기쁘게 누려본 존재였다. 그들은 살아남은 펭귄들이었다. 지구를 한참 돌아 펭귄들 앞에 서 있는 나도 이 순간을 손쉽게 얻은 건 아니었다. 살아남기를 잘했다고 나는 해변에서 생각했다. 그건 반대의 순간들 또한 있었다는 얘기다. 펭귄과 나, 그리고 갈매기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쳤고 나는 그런 우리의 거리가 평화롭게 느껴졌다. 김금희 산문 나의 폴라 일지 중에서. 영철 본색 해발 2835m, 여름 평균 기온 영하 30도, 겨울 기온은 영하 60도, 빙하로 가득 찬 그곳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는 펭귄들을 직접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펭하

매일 아침 8시 초 아침 단상을 알아보는 영철 분석 시간. 오늘은 조진양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남극에 가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소설가 김금희는 특별 취재 기자의 자격으로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운 여름 남극을 상상하며 눈부신 여정을 따라가는 기분으로 읽었더니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매서운 칼바람을 태연하게 등지고 서 있는 펭귄처럼 진짜 용기란 거창한 힘이 아닌 그저 오늘의 자리를 묵묵히 버텨내는 게 아닐까? 자연이 주는 묵직한 감동이 차오르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조진양님이 쓴 글의 해설도 너무 좋네요. 어쩌면 거창한 용기란 막 뭔가를 해내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큰 사건 사고 없이 묵묵히 지켜내는 거, 버티는 거. 그렇네요. 오늘도 어떤 수요일을 맞고 계시나요, 우리 첫가루들? 예. 펭귄을 마주하고 있는 이제 표지 그림인데 뭔가 이제 취재하는 것처럼 메모지를 노트를 들고 빨간색 니트 아니면 이제 두꺼운 이제 점퍼 같은 거겠죠. 아마 패딩이겠죠. 두꺼운 패딩을 입고 펭귄 두 마리가 진짜 팽하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폴라일지 줄거리가 떠서 이제 조금 이제 준비하면서 보았더니 이 김금희 이제 소설가님께서 남극에 끌린 이유가 없는 것들에 끌렸대요. 그 없는 것들이 주권도 지폐도 그리고 국경도 없는 문명의 소음도 거의 없는 그 남극에서 마주한 자연과 인간. 아, 그 감동과 경이로움을 이제 줄거리에 좀 있길래 보는데 그 소설가가 남극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기록하고 그 글로 아름답게 써냈을지 궁금해지죠. 일단 오늘 소개된 구절만으로도 뭔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 경험도 좀 있지 않아요? 아까 그 다리도 아프고 근데 막 이게 웃음이 나올 때 있죠. 근데 아마 이게 울고 싶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슬플 정도로 행복한 감정이 몰아올 때가 있죠. 지난주 이제 주말에 그 촬영 겸 가루이자와의 이제 저도 소설 읽고 이제 갔는데 거기도 동물원에 하나 있어서 살짝 갔는데 펭귄이 있었어요. 그래서 펭귄 앞에서 사진을 막 못 모르고 찍고 이게 더운 곳에 펭귄이 어떤 느낌일까 이제 뭐 깊게 생각은 하지 않고 사진 찍었는데 오늘 또 사연에 펭귄 얘기가 나오니까 아하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저도 뭐 나중에 그 사진이는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시원해지길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 바람들을 잘 기억하면서 잘 버텨내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7분 19초 됐네요. 정불리 정상범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2875번님이 정불리는 남극처럼 특이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1: 아, 있죠. 네, 특이한 곳으로 떠나고 싶고 특히 최근에는 정말 남극 생각이 간절합니다.
0: 취재로 이렇게?
1: 아, 가본 적이 없어요.
0: 북극이라도?
1: 네, 없습니다. 네,
0: 취재로 가본 곳이 어디가 있죠?
1: 아, 외국은 없습니다. 네.
0: 그렇군요.
1: 네, 국내에만 가봤습니다. 네. 네.
0: 자, 이제 첫 소식 시작해볼까요?
1: 네.
0: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요?
1: 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기소와 수사권을 독점하던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겼었고요. 다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완 수사권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라는 민주당 내부 방침에 따라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중대범죄는 새로 신설되는 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보안수사권도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낀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이 길어지고 국가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됐다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며 보안수사 요구에 경찰이 잘 응할 수 있게끔 기한 설정, 징계 요구 등의 규정을 넣었고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전권 송치와 관련된 후속 법안을 마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거부권을 의견이 다르다고 쓸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커진 권한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소식.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고요?
1: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게 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간담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복권을 주장했는데 이 자리에 지난 2022년 부산에서 발생한 강간살인 미수사건, 일명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고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범인은 1심에서 12년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20년형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가폭력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분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회피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서 이 친한계 의원들이 이 사건을 희화화하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가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이제 날씨 한번 짚어볼까요? 서울 강남의 최저 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고요?
1: 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9도까지 올라가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고층 빌딩이 밀집한 강남구는 39.2도까지 올라갔고요. 구로구도 39도를 찍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졌고 어제 예정됐던 잠실야구장에서의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온열질 환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186명을 기록했고요. 8월 들어서 사흘 연속으로 온열질 환자가 100명을 넘겼는데 이런 적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극심한 더위가 찾아오면서 지금 정전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도 덥기도 하지만 이 가뭄도 심각한 그래요? 상황인데요. 이 경북 포항에서는 취수원에 물이 말라붙으면서 그 자리에 바닷물이 역류를 했고 그래서 수도에 짠물이 나오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수량이 아직까지 괜찮은 곳도 이게 녹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네, 아직 8월 초고요.

0: 나무드럼이 네. 아직도 길 텐데 걱정이 되네요 지금.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1: 네, 한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동안 무려 1조 2천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

0: 썼고요. 이 담합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조금씩 가격 차이를 뒀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경쟁을 피하면서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예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그 해당 마트의 돼지고기 값이 20%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6개 업체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일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이 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이정우 선수가 멀티 홈런을 쳤다고요?
0: 네. 이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소속의 이정우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홈런 2개를 터뜨리며 공수주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하며 출발을 했지만 3회 초 시즌 7호 홈런 그리고 8회 초에는 시즌 8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에 홈런 두 방을 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두 번째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정우 선수는 5회에도 안타를 기록했고 도루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4타수 3안타 1도루 3타점 2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시즌 타율을 3할 6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 네, 3할 때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계속 유지하길 바라면서.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레드벨벳 신곡이 나왔어요. Surfing Boy 듣고 피터랑 여고 무효할까요?

0: 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정수경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SNS를 보는데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와 제주도에서 사람을 구한다네 제주에서 일하면 좋겠다
2: 그러게요 조건이 뭔데요?
0: 조건이 진짜 좋아 일주일 중에 3일 일하고 4일 쉬고
2: 어?
0: 게다가 숙식 제공 너 여기 가서 일해봐
2: 아니에요 엄마 저는 서울이 좋아요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가세요
0: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다 문득 궁금해진 표현 숙식 제공? 오 피터 이런 말도 영국식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2634번님이 요즘 피터네 고부 관계는 원활한가요? 그 사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생겼는지 궁금해요. 피터 굿모닝 하와이.
1: 굿모닝. 모든 에피소드 저한테 재밌진 않아요. 네,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0: 대체적으로 네. 재밌잖아요. Funny, funny. No. You're so funny. Comedian. Hilarious.
1: 고부 관계가 저 유일한 큰 스트레스예요. 진짜. 우리 엄마하고 우리 와이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아니 피터한테 왜 저 과일 저걸 먹였어? 이러고 그죠?
1: 최근에 무슨 떡 이슈가 있었어요. 어. 엄마 친구가
0: 제 이슈
1: 아니 진짜 이게 엄마가 이 고부 갈등 문제 다 이유가 저를 너무 소중하게 그래. 아끼니까 약간 피터한테 피해 안 주고 피터가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엄마 친구가 저 만나서 너무 좋아해서 떡 사준다고 했대요 엄마한테 제가 좋아하는 떡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주문한 걸로 근데 엄마가 그거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와이프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해서 피터한테 얘기하지 마 피터한테 얘기하면 못 사게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떡은 결국 주문 왔어요 하고 또 엄마 집에 갖다 줬어요 우리 와이프 저 몰래 그리고 제 와이프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계속 엄마 집에 가래 근데 나는 왜 가 나 가기 싫다고 그래서 얘기는 하면 또 안 돼 엄마가 또 얘기했다고 막 와이프한테 구박할 거니까 그래서 너무 꼬이고 꼬이고 해서 이런 거 진짜 맨날 피터한테 얘기하지 마. 이게 문제예요. 엄마 너무 사랑하고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0: 아니 엄마랑 우리 네. 진짜 며느리 되는 네. 우리 와이프랑 세 네. 명이서 그냥 서로 비밀 없이.
1: 그렇죠. 이게 핵심. 아니, 아가, 지금 저럽디 말 들어주세요 엄마. 얼마나
0: 아가,
1: 현명해요.
0: 이거 그냥 피터한테 말하고 그렇게 네.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피터한테 말하지 마. 네. 약간 숙제 주는 엄마.
1: 그러니까 약간 아유. 힘들까 봐. 내가 말 들으면 아, 아니면 거절할까
0: 엄마의
1: 봐.
0: 엄마의 또 생각도 있긴 있는데.
1: 네, 엄마 사랑해.
0: 어머님 오늘부터 비밀을 좀 만들지 마세요.
1: 이거 듣고 이제 고부 갈등 한 10배 더 심해질 거야.
0: 고부 갈등 이제 나까지 끼는 거지.
1: 아 제발.
0: 김영철 씨 그 사람 또 왜 우리 관계.
1: 엄청 할 거야. 내일부터 안 들어. 네.
0: 어머니 우리 같은 편이에요 어머니. 네, 네. 어머니 만날 의향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아니 피터 이제 우리 또 공부해야죠.
1: 네.
0: 오늘 진영요 숙식 제거.
1: 오 와, 좋아요.
0: 요거 숙식 제거 일단 요렇게 접근합니다.
1: 네.
0: 우리가 사실 뭐 어플이라든지 우리가 뭐 호텔 같은 거 잡을 때 뭐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어 그렇죠. 네네네.
0: 그 비앤비가 뭐 약자예요? Bed and breakfast잖아요. Bed and breakfast. 침실도 있고 잠도 자고 네. 조식까지 주는 거니까.
1: 그렇죠. 영국에 진짜 흔해요. B&B.
0: 그렇죠. 네. B&B. 네. 그래서 이게 B&B가 들어간다면 자고 먹는 게 제공되니까 제공하다만 넣으면 되거든요.
1: 오.
0: 이 제공의 호텔은 자 네. 피터 호텔은 including breakfast 오. 물어보면 내일 조식이 포함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은 아니죠. 그죠?
1: 네. 포함은 아니에요.
0: Include. 네. include 네. include
1: 어 좋아요. 근데 제공이죠. 여기서.
0: 이건 제공이니까 네. 제공은 provide.
1: 오.
0: 자, 그러면 네. providing
1: 오.
0: providing B&B. provide. 오케이. Okay. We provide B&B.
1: 오, 아주 완벽한 문장으로 yeah. we provide B&B.
0: We're going to provide a B&B.
1: 근데 B&B는 아까 말한 것처럼 bed and breakfast. breakfast은 아침 식사만 포함이잖아요. Okay. 근데 오늘의 표현은 솔직히 B&B 약자 맞긴 해요. 근데 breakfast 아니에요. 그 breakfast 대신에 이 단어는 어디서 오냐면 옛날에 식탁 없을 때
0: 어허.
1: 그냥 어떤 나무 판 위에서 음식 먹었어요. 어허. 그래서 그 나무 판, 판 이 단어 100% 알아요. B-O로 시작해요.
0: 자 오늘 피터가 준비 오늘의 표현은요?
1: Bed and board provided.
0: 와 단어가 다 나왔네 근데.
1: 네.
0: 자 한 번 더 one more time.
1: Bed and board provided.
0: 자 bed 침대는 맞고요.
1: 네.
0: 그리고 bed and B-O-A-R-D board 그리고 provided
1: 네.
0: 이게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러니까 we provide, I provide 이거는 문장이고 근데 어디에 이렇게 표시돼 있을 때 bed and board provided 제공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board는 식이에요.
0: 삼시세끼다.
1: 그렇죠.
0: 아침, 점심, 저녁.
1: half board은 점심 빼고예요.
0: 그래서 아, 아침, 그런, 저녁이고.
1: 네. full board은 모든 식사. 네.
0: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provide 근데 ed가 붙었어요. 네. 이 단어를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펠링?
1: P-R-O-V-I-D-E-D 제공되어 있다.
0: 제공되어 있는, 제공되는 네. provided, provided. 야 이렇게 숙식 제공이라는 거 여러분 오 아까 bed and breakfast 하면 이건 조식 포함이에요.
1: 그렇죠. 조식
0: 제공. 조식 제공이고 네. half

0: 보드는 런치 빼고 아침 저녁이고 네. 우리가 또 풀로 먹어야죠. 풀 보드로.
1: 네. 좋아요.
0: 자, 요 단어 기억하시면서 피터의 진영 형 정수경 님이 우리 주신 오늘 표현 숙식 제공 어떻게 한다고요?
1: Bed and board 땡.
0: 자, 땡에 들어가 단어 ED를 반드시 붙여야 되겠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Thank you very much. Bye bye.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0: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르노.
12: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13: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14: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만 소프트랩.
15: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3부죠. 진영영. 오늘 진짜 영국식 영어 영단어 퀴즈 숙식 제공이었습니다. Bed and board provided. Bed and board provided. 권애영님이 P-R-O-V-I-D-E-D까지 정확하게 provided. 대학 시절 하숙집 아주머님의 음식 솜씨가 대장금급이셨는데 갑자기 그 손맛이 그리워지네요. 조윤용님도 provided. 50살 아들한테 무료로 숙식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235 provided. 주부 경력 30년 차입니다. 라고면서 또 provided 정답 주셨어요. 모두 블루베리 보내드리고요. 저는 직장인 상구생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기는 제 주변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펼쳐지더라고요.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최고의 결과 역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나 봐요. 좋은 가스 감지기가 좋은 현장, 그리고 좋은 기업을 만든다고. 보이지 않는 가스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안심은 진짜 안심이겠죠? 안전이 안심이 되고 안심이 진심이 되는 현장. 저 남보라가 가스트론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3: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2: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3: 스파, 자비니 스파.
4: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5: 필립스 멀티탭.

0: 줄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2: 생활정보.
3: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죠. 아기들의 생애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부드러운 쌀 미음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 필수 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로는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많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1, 2, 3.
2: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3: 직장인 탐구 생활.
2: 2567번님이 너무 더워서 입맛이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사이에 2kg가 빠졌네요. 에너지도 여름철에 살이 빠지는 편 하셨는데 수요일에 너는 나의 에너지. 해지 해지 배 해지 씨 어서 오세요.
3: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수요일 배해지입니다.
2: 아니 근데 반대로.

0: 겨울에 찌고 여름에 이렇게 빠지는 분이 있어요.
1: 네, 맞아요. 저도 지난주까지 좀 살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0: 축구를 하니까.
1: 네, 맞아요.
0: 칼로리 소모 엄청나죠?
1: 네, 그래서 좀 시원하게 미숫가루를 좀 타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다시 찌더라고요.
0: 쫙 올라와요?
1: 네. 아니, 이 미숫가루 먹으니까 입맛이 쫙 올라오면서 확실하게 좀 살이 찌더라고요. 추어탕, 미숫가루 이렇게 좀 먹으니까 살이 확 찌더라고요.
0: 저는요. 네. 이제 엄마가 옥수수를 삶았다 보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애숙이 누나가 삶았어요. 그래서 내가 삶았다 왔는데 지금 한 막 팩을 서른 개 왔어.
1: 이야.
0: 내가 살이 엄청 찌는데 내 채찌피디 물어봤잖아. 네. 옥수수를 자꾸 먹으려 은근히 살쪄 했더니 반 개 정도 드셔야 해요. 옥수수 두 개씩 먹거든요.
1: 반 개 어떻게 먹어요? 못 참죠.
0: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2567번님 뭐 옥수수라든지 다른 거, 네. 그러니까 뭐 미숫가루 등등 이런 거 좀 드시면서 입맛 좀 끌어올리시고
1: 보양식 좀 챙겨 드세요.
0: 이 이니님이 혜진님 머릿결이 찰랑찰랑 찰랑대네 찰랑찰랑. 지금 오늘 뭐 엘라스땡을 쓴 거예요?
1: 저 어제 머리 잘랐어요.
0: 아, 머리를 잘랐어요.
1: 네, 그래서 더 찰랑거리나 보다.
0: 몇 센치 정도 자른 거죠?
1: 한 5cm?
0: 진짜?
1: 5cm? 네.
0: 집에 있는 우리 남편분께서 알아보는가요?
1: 못 알아보더라고요.
0: 아니, 왜냐면 나도 지난주 했잖아요.
1: 네. 못 알아보겠어요?
0: 나 순간 여기서 이거 어떡하지? 나 잘랐구나.
1: 제가 지금 딱 턱 길이에 맞춰가지고 턱 끝에 맞춰서 딱 잘랐습니다.
0: Sorry about that.
1: 근데 이니님이 알아봐 주셨어요?
0: 윤정호님이
1: 못 읽겠어요.
0: 내가 읽어줄게.
1: 아니에요.
0: 해나지,
1: 읽지 마요.
0: 해나지 걸그룹 센터 안 같아요. 센터 같아요. 걸그룹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어디 들어가고 싶으세요?
1: 야.
0: 그냥 쑥 아무나 던져봐봐.
1: 저는 요즘 대세 리센느. 리센느와 함께 흔들어 제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죠?
0: 그러니까요. 네. 본인 또 본심이 있을 적 나왔고요. 리센느 야호.
1: 야호.
0: 이 경복님은 직장인은 아니지만 설렘 충전하러 왔어요.
1: 아우.
0: 오늘 그럴 시간이죠. 오늘 수요일날.
1: 맞아요.
0: 좋습니다. 그러면 해지 베이디 씨와 직장인 탐구 생활 함께 할 텐데 오늘 트렌드는 뭐예요?
1: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떠나요 국내로 입니다. 철가루 정땡땡님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철업디 지금 한창 또 휴가 기간이잖아요.
0: 그렇죠. 7말 8초.
1: 맞아요. 올 휴가는 해외보다 국내로 계획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0: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예산 문제가 그렇죠. 우리 또 비용이 외국 나가다 보면은 비행기 값이
1: 맞아요.
0: 그렇죠. 비싸죠.
1: 네. 비행기 값만 줄여도 휴가비가 꽤 줄잖아요.
0: 진짜 그죠?
1: 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실속형 국내 여름 휴가를 떠났거나 떠날 계획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0: 자, 그렇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로 확인해 볼게요. 키워드 제보해 주신 정땡땡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친절한 헤드 씨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이렇게 하죠. 떠나요 국내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앞에서 이분 앞에서 떠나요 요 떠나요 요 난 효로 한 적이 없어 형. 알았어. 그랬다고요? 음악 주세요.

0: 내수 경기 침체와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직장인 대부분이 올해 실속형 여름휴가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회사의 임직원 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여름휴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1.6%가 국내 여행을 택했고 해외여행은 15.6%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상 휴가비는 1인당 평균 67만 5천 원으로 전년 79만 5천 원보다 15.1% 감소했는데요. 전반적인 지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짧고 효율적인 휴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셈입니다. 이 같은 경향은 소비 방식에 대한 설문에서 더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가장 아끼고 싶은 비용을 묻는 질문에 숙소와 쇼핑을 택한 응답자들이 많았고 절대 줄이고 싶지 않은 비용으로는 식비가 압도적 1위로 꼽혔습니다.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부분에 집중하려는 직장인들의 휴가 소비 패턴, 현명한 선택이겠죠?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1: 자, 국내 여행할 때 맛집을 또 포기 못하죠.
0: 절대 못하죠.
1: 이게 진짜 사실 여행할 때 먹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0: 정말 중요하죠.
1: 외국 갔을 때 또 한식파들, 한식을 한 끼는 먹어줘야 된다도 있고 네. 고추장을 싸가는 분도 있고 저는 라면 스프를 가져가요.
0: 왜요?
1: 그 라면 스프만 팔아요.
0: 오!
1: 이게 왜냐면

0: 좀 늦게 해서 한 2박 3일 어쩌면 괜찮은데 한 3박 4일을 끊어 그러면 약간 막 비빔밥도 생각나고 엄마 밥도 생각나는데 그때
1: 녹차 스프만
0: 하나
1: 넣는 거예요 물에다가 그래서,
0: 티백이야 티백처럼 녹차 마시듯이 라면 국물 하나 딱 먹으면 쫙 내려가
1: 아 너무 좋다
0: 그러니까 이게 또 아 이게 우리 또 고추장 음식이 있어야 되니까
1: 그러니까요 어 문자가 막 왔어요 승우 가연 승민 만님께서 안 그래도 지금 가족들과 정선 여행 가는 길입니다 차도 막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와 지금 휴가 가시면서 또 철파인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0: 정선이 여행 갔나봐 지금 정선으로 갔나봐
1: 어 너무 좋아요
0: 아유 행복하죠 행복 막히지만 행복한 거
1: 그러니까
0: 아, 강흥천님은
2: 저는 자연휴양림 몇 군데 예약했어요 그냥 말 통하는 곳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낮잠 자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서울에도 수라군인가 나 거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노원구 쪽에 노원 쪽에 자연휴양림 있있는데
1: 아, 서울 노원구요?
0: 서울 노원구에도 있고 이게
1: 아, 그리고 저는 일단 휴가 때 낮잠 자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이렇게 낭비하는 거 너무
0: 낮잠
1: 좋죠.
0: 아 낮잠 자주 해야죠 나 근데 매일 낮잠을 자요 20분에서 딱 말이 안 자고
1: 매일이 휴가네요 좋네요
0: 일상을 여행처럼 일상 휴가처럼 황재숙님은
3: 다음 주에 동생네랑 대부도 가려고 풀빌라 잡아놨어요
0: 아 미리 다 준비해놓으셨구나 이게 진짜 이렇게 계획적으로 서둘러 놔야 돼요 지금 왜냐면 저기 숙소가 다
1: 맞아요 이미 예약이 꽉 차가지고
0: 꽉 찼더라고요
1: 이야, 대단하신데요
0: 박정희씨는
4: 저도 내일부터 신랑이랑 자동차 타고 전국 구석구석 다녀보려고 해요 기대 만땅입니다
0: 와 자동차로 떠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1: 그리고 또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움도 발견하실 수 있겠다 있지.
0: 우리 정희님이 또 조수석에서 옆에서 검색 많이 해주시고 중간에 여기 쉼터 졸음 쉼터 등등 아 요새는 뭐 검색하면 다 많이 나오니까
1: 네. 싸우지 마시고요.
0: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김현성님은
5: 저는 철파엠에서 보내주신 남이섬 짚라인 체험권 덕분에 이번 주 우리 가족 모두 춘천으로 여름 휴가 갑니다.
0: 와, 춘천으로 가시는군요.
1: 야, 너무 좋겠다.
0: 아니, 춘천이 또 제가 갔다 왔거든요. 네. 9월 달에 또 춘천이 독서대죠. 나 춘천에 가는데 미리 한번 갔다 왔어. 남춘천역 있고 또 춘천역 있는데 김유정 문학관을 가려면 남춘천에 내려야 되고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1: 춘천.
0: 춘천도 갈 데가 진짜 많아요.
1: 가서 닭갈비도 먹어야죠.
0: 무조건 드셔야죠.
1: 무조건입니다.
0: 자 이렇게 쭉 문자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집중 트렌드가 떠나요 국내로 잖아요. 혜지 씨 오늘 뭘 준비해 오셨죠?
1: 오늘은 문자 주제 준비해 왔습니다. 주제는요. 나의 식도락 여행기. 새로운 곳에 가서 맛있는 한 끼 먹고 나면은 이게 행복이지 싶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떤 메뉴가 내 마음을 울렸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예, 혜지 씨 일단은 추천해 주고 싶은 여행지. 네. 혜지 씨가 고향은?
1: 광주.
0: 네. 동생이 지금 또 광주에서
1: 김밥집 하고 있어요.
0: 김밥. 네. 무슨 김밥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1: 오이랑 당근이랑 들어가가지고 되게 새로운.
0: 야 오이 싫어하는 사람 있고 당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1: 뭘 설명해?
0: 난리 나겠다. 어쨌든 근데 오이 당근 좀 좋아하지만 맛집 어디 추천?
1: 광주에서 오시면은. 오리탕을 꼭 드셔야 됩니다.
0: 광주 송정역 근처에 아니면 광주역 근처?
1: 광주 송정역 근처.
0: 그치 광주도 광주역이고 네. 광주 송정역. 그쵸.
1: 맞아요. 송정역 근처에 오리탕이 너무 맛있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양양을 잠깐 촬영차 갔었는데 동치미국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강원도 양양.
1: 네. 강원도 가시면 동치미국수도 꼭 드셔보세요.
0: 바닷가 쪽이었어 아니면 어디?
1: 바닷가 쪽?
0: 바닷가 쪽에.
1: 낙산사 근처?
0: 낙산사 근처 동치미국수. 네. 좋네요. 오늘 문제 주제가 나의 식도락 여행기입니다. 소개되신 모든 철가루들에게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였고요. 혜디 씨가 골라온 오늘의 추천곡 뭐죠?
1: 오늘은 강진의 땡벌.
0: We'll start.

0: 잠이 들겠지.
1: 아니 지금 땡벌을 들으면서 이유를 안 물어봤는데.
2: 네. 아, 황인범 선수가 FC 포르투에서 네. 신고식을 하는데 이 땡벌을 외국인 선수들하고 같이 부르더라고요.
1: 그 방금 보여주는 거야. 그 기다리다 진짜 땡벌 하면 땡벌
2: 이렇게
1: 해서 불어봤었어야 되는데.
2: 네.
1: 아유 그리고 아. 바로 또 우리 2030번님이
2: 김유정 문학관 가려면 김유정역에서 내려야 해요. 남춘천역은 너무 멀어요. 철없디 정정해줘요.
1: 아 그러니까 2030이 그거 있었어. 이제 청량리에서 그 기차를 ITX를 타고 가면은 그 남춘천역에 내려야 되는데 김유정역 역은 맞지. 그 또 전철로 가려면 그건데 좀 맞
2: 어쨌든
1: 아니야 2030님 맞아.
2: 김유정역에서
1: 대충 아는 척 해가지고
2: 되는데요.
1: 그래서 제가 일단 무조건 다 던지잖아요. 그럼 우리 철가리도 다 정정해 주거든.
2: 가야죠.
1: 맞아요. 남춘천역은 너무 멀어요. 김유정역에 내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너는 나의 에너지 배혜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트렌드 주제가 떠나요 국내로 잖아요. 오늘 문자 주제 나의 식도락 여행기 쭉쭉 볼까요?
2: 7289님 전남 구례 다슬기탕이요. 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해마다 이맘진 구례는 꼭 가요.
1: 와, 구례?
2: 저 구례에서 다슬기탕 먹어봤거든요.
1: 먹어봤어요?
2: 정말 국물이 끝내줘요.
1: 아,
2: 구례는
1: 그러니까 해장하기도 좋고
2: 네.
1: 그 정도로
2: 그 시원하구나. 봐요.
1: 다슬기탕
2: 너무 좋다.
1: 이성민님은
3: 철없디 저는 군산 여행 중에 제 이름하고 비슷한 빵집이요. 거기 너무 맛있어요. 아 성민과 비슷한 군산에 빵집이 있나 보다.
1: 이성민 말고 당당다라당당당 그거 말하는 거지. 아 그렇지.
2: 아 메모해 가야겠다. 군산에
1: 처음에 이성민 하는 순간 뭐지.
2: 네.
1: 그치 빵집도 있죠. 대전도 있지만 군산에도 있고. 네. 오케이 성민 씨.
2: 좋았어요.
1: 박신영 씨는
4: 부산 태종대에 가서 해녀분이 바로 잡아서 떠준 멍게가 그렇게 맛있어요. 바위 위에 상 펴고 부산 소주 한 잔에 멍게 캬 잊을 수 없어요.
1: 그치 태종대는 부산 끝이에요 여러분. 해운대 쪽 말고 완전 저기 부산역에서 영도 지나서 쭉 가야 되는데 그래 거기 가면 있어요.
2: 그 멍게에다가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1: 멍게 거기다가 소주를
2: 먹지. 소라 같은 거에다 소주 부어보고 맛있겠다.
1: 맛있죠. 뭐 오이 소주 이렇게 드시는데 멍게 소주도 진짜 강추.
2: 오케이.
1: 미화 씨는
5: 강릉 가시면 순두부 젤라또 꼭 드셔보세요.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1: 순두부 젤라또 있어요.
2: 있죠. 네. 젤라또 집 근처에 짬뽕 순두부 있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1: 강릉 가시면 그거 있고 두부 젤라또도 있고 순두부인데 그거 뭐지? 그 우리 그 커피가루 올려져 있는 거 그거.
2: 커피가루
1: 디저트 디저트.
2: 아 커피콩?
1: 아 말고 갑자기 그 디저트 이름 생각나죠. 이게 티라미슈. 순두부 티라미슈도 있어.
2: 그래요?
1: 그러니까 강릉이 이제 순두부가 맛있잖아요.
2: 개발이
1: 그걸 가지고
2: 됐구나.
1: 많은 디저트를 하셨더라고요. 아 이것도 가만히 있을래 또 철없디 아니에요.
2: 티라미슈
1: 순두부
2: 아니에요.
1: 젤라또 맞아 할까 봐. 오늘 말을 뭐 불안하네 오늘. 원영옥 님이
6: 포항에서 7년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 왔는데요. 포항 근처에 경주 갈 때마다 먹는 백짬뽕집이 있어요. 그런 맛은 어디에도 없어요. 올해도 백짬뽕 먹으러 경주로 휴가 갑니다. 우와.
1: 나 경주 종종 가고 했는데
2: 그래요?
1: 영웅 씨 몰랐어요. 경주에 백짬뽕 한번 쳐봐도 돼요?
2: 네.
1: 백짬뽕 한번 쳐볼게요.
2: 포항 분이시면 물회 이런 거 추천해 주실 줄 알아요.

0: 어, 그럴 네. 줄 알았는데. 오,
1: 경주의 백짬뽕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0: 여름에 물에도 시원하고 맛있죠. 아. 우리 김성철님은?
1: 경기도 양평 가면 순흥 땡땡 백반집이 있어요. 어, 어. 제철 나물을 15가지 이상 해주신데 맛이 끝내줘요. 무엇보다 가격이 6,000원. 와. 어머니의 손맛이라 밥 두 공기 가격입니다. 어. 이번 주말에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0: 어, 가격 진짜 실화? 와. 백반집. 아, 나도 백반집 투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나물을 15가지라 대박입니다. 성철씨까지 쭉 문자 소개했고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선거표 확인 한번 해주시고.
1: 배고파졌죠?
0: 나 지금 배고파. 15개 나물 생각났어. 자, 그나저나 여러분 닭살 두들 준비되셨나요? 직장 연애 보고서였죠?
1: 1322님. 방학이라 초딩 3학년도 같이 들어요. 우리 집 초딩이는 영철 삼촌 멋진 척 목소리 들으면 소리 질러요.
0: 지금 소리 질러. 1322번님. 질렀어요? 자, 그렇다면 307번째 직장 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 연애 보고서 제 307장.
1: 대리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계획형 인간이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제 인생 계획은 딱 하나였어요. 아, 나는 꼭 30살에 결혼하고 31살에는 예쁜 아이를 낳고 평생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남자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저 사람은 뭔가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응? 저분도 내 이상형은 아니지. 그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며 최고의 신랑감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대리님이 오셨습니다. 키도 크고 서울에서 오셔서 그런지 말투도 정말 부드러웠어요.
0: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김영철 대리입니다. 울산 발령은 처음이라 아직 많이 낯설지만 최대한 빨리 적응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사실 저는 사투리를 좀 써서 평범하게 말해도 억양이 좀 센 편인데 대리님은 늘...
0: 혜디씨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1: 아, 예. 네, 제가 할게요.
0: 혜디씨 너무 고마워요.
1: 이렇게 말씀하셔서 별말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혼자 아, 대리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로 저도 모르게 대리님을 자꾸 힐끔힐끔 쳐다봤나 봅니다. 어느 날 대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0: 혜디 씨, 저한테 할 말 있어요? 왜 자꾸 쳐다봐요?
1: 그 순간 심장이 덜컹하면서 대리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서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고 얼른 화제를 돌렸죠. 대리님, 울산에 아는 분 있으세요? 오신 지 3개월 되셨는데 가본 데는 있으세요?
0: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주말에도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1: 그러면 제가 울산 투어 시켜드릴까요? 대왕암 가보셨어요? 기회다 싶어 툭 데이트 신청을 해버렸는데 대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0: 와, 좋죠?
1: 라고 넙죽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주 주말 우리는 대왕암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괜히 아는 척만 했지 사실 저도 대왕암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가 생각보다 바위도 많고 길도 험하더라고요. 아우, 구두 괜히 신고 왔네. 예뻐 보이려다가 뻥했어.
0: 혜지 씨, 여기 진짜 와본 거 맞아요? 같이 이 길이 이렇게 험한데 구두를 신고 오셨어요?
1: 네.
0: 자, 손.
1: 네? 손을요?
0: 어서요. 내 손 잡고 우리 함께 올라가요.

대리님이 내민 그 손을 저는 덥석 잡았고 대리님도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1일이 되었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20살 때 세웠던 인생 계획이 그

0: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대리님과 30살에 결혼하고 31살에 예쁜 딸을 낳았거든요. 결국 제 인생 계획을 완성한 건 대왕암에서 놓지 않았던 그 손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름답죠. 직장 연애보고 오늘은 우은경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을 챙겨드리고요. 아 우리 9313번님이
0: 얼 철없디 울산 사람인데 서울 사람 다 됐네.
1: 아유 올로 온지 27년이 넘었어. 울산이 26년 살았고 이제 서울 27년.
0: 어 이제 서울
1: 넘었어.
0: 사람 다 됐네.
1: 김성호 성호 아니고 승호.
0: 철없디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시경스러워요.
1: 그렇죠. 울산 시경 아니고 서울 시경이에요. 최원희 씨가.
0: 근데 대왕암 구두 신고 완전 가능한데 사연자님 혹시 일부러 힘든 척?
1: 아니 근데 원희 씨 저도 대왕을 가봤는데 네. 저는 이제 운동화 신고 갔잖아요. 그 돌도 있고 해서 아 약간 조금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0: 또 예전이면은 더 또 길이 험했을 그래, 그래. 수도 있고.
1: 어 우리 7129번님이
0: 어머 대왕암 너무 반갑네요. 여기 적극 추천입니다. 저희도 첫 데이트 여기서 했는데 처음 손잡고 사귀었어요.
1: 예, 여기가 첫 데이트 코스 좋네요.
0: 야,
1: 손잡기
0: 여기 이제 대왕암 가자고 하면 완전 그래. 고백인데요.
1: 예, 대왕암 운동화 신고 가지마. 여성분들은 구두 신고, 구두 신고 괜히 모르는 척 이렇게 알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광고도 걸게요.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이 맥주에 우리 오크 소주를 잘 말아서 한 캔에 담았습니다. 탁 따기만 해서 오크 소맥. 부드럽고 깔끔하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풍미가 있어요. 전국 편의점에 오크 소맥, 오크 소맥.
2: 근데 옷 일할 때.
3: 네, 지금 저희도 대왕함 얘기하느라 지금 구두 신고 생대고 오셨어요. 아, 우리 이 상우님이
2: 이런 고백은 어떨까요? 대리님 어디 아프세요? 약 같이 드실래요? 혼인서약.
3: 아, 이상우 오랜만이야. 요새 이상우 씨 뭐했어?
2: 뭐야?
3: 아, 혼인서약 이거 좀 시리즈를 좀 짜가. 한영진 어디 있어?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하경미 씨가
2: 철없디 본가로 내려가야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3: UBC 라디오 어떻게 특집으로 좀 잡아줘요.
2: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대왕암 막 재현하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3: 가야 되겠어.
2: 대왕암. 네,
3: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2: 어브라
3: 지시대는
2: 쉬어라
3: 영철이랑
2: 혜진은
3: 이제
2: 쉬어라.
4: Media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5: 1377 누르고 3번.
4: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5: 1377 누르고 3번.
4: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6: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7: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6: 이응. 계기로 완전 폭발.
7: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6: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8: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9: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0: 세척!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4: 사실은 말이야, 그냥 뮤직 투나잇 듣는 너라서 좋아. 오늘 밤에도 놀러 올 거지? 8시 5분 매일 기다릴 거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0: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0: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남들은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다는데 나는 왜 밥에 물 말아서 젓갈 하나만 얹어도 그렇게 맛있을까 싶으신가요? 또 남들은 모처럼 떠난 휴가 사람이 많으면 피곤하다는데 나는 왜 북적이는 여행지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까 싶으신 분. 그렇다면 축하드려요. 마음에 긍정적인 여유가 가득하신 겁니다. 똑같은 여름을 보내도요, 누군가는 짜증만 가득하고 또 누군가는 작은 즐거움을 찾아 행복을 느끼고 있겠죠. 결국 계절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힘은 나에게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네요.